0: 이번에 출전을 한 출전국 가운데서 처음 들어보셨던 국가 몇 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1: 월드컵에 첫 진출한 첫 국가들 진출한. 중에 맞습니다. 생소한 국가가 있을 법하거든요.
0: 네.
1: 이번에 퀴라소, 카보베르데,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이렇게 네 나라가 월드컵 첫 진출을 했는데 요중 한 세 나라 정도 우리가 역사를 곁들여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0: 네.
1: 먼저 퀴라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퀴라소는 어디 있는 나라인가요?
0: 퀴라소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ABC 섬 제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1: ABC?
0: 아루바, 그다음에 비니까, 보네르, 시가, 퀴라소. 이 세 나라가
1: 네.
0: 지금 카리브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위치를 보면 거의 남미예요. 베네수엘라 바로 북쪽에 있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저 지역이 카리브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날씨가요.
1: 아, 예.
0: 보통 우리가 카리브해라고 하면 야자수, 그다음에 허리케인을 우리가 떠올리죠.
1: 그렇죠.
0: 그 ABC 제도, 이제 퀴라소와 그 아루바, 그다음에 보네르 붙어 있어요, 세 개가.
1: 예, 예.
0: 세 섬이 다 네덜란드 그 식민지였어요.
1: 아하.
0: 이 섬은 남미 쪽에 붙었기 때문에 허리케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사막화가 굉장히 돼 있어요.
1: 사막화가 돼 있어요.
0: 비가 안 오니까.
1: 오.
0: 그래서 야자수가 아니라 선인장이 있습니다.
1: 오.
0: 그러면 휴양지로는 좋아요.
1: 네.
0: 그렇지만 식민지로는 꽝입니다.
1: 아, 너무 좀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0: 농사 안 되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힘들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1: 예예. 예.
0: 휴양지는 좋지만
1: 네.
0: 요거를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1: 네.
0: 일단 여기를 누가 점령을 하냐면 그 이전부터 그 원주민이 살았습니다. 아라와크라고 해서 지금 베네수엘라 남미 북부에 살았던 원주민들이에요.
1: 네.
0: 아라와크인들이 카누를 타고 조금만 앞에 나가면 그 퀴라소
1: 제도가 있으니까,
0: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 정착해서 살았어요.
1: 예, 예.
0: 1492년에 콜럼버스가 표류를 하다가 신대륙 발견 아니에요. 그건
1: 네.
0: 유럽인들 관점이고
1: 예.
0: 표류하다가 우연히 서인도 제도에 내렸습니다.
1: 네.
0: 그런 다음에 스페인인들의 이른바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중남미 정복이 들어가죠.
1: 아하.
0: 자, 남미를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거점 섬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정복을 했어요.
1: 네.
0: 그러면 여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해상 기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1: 아, 예.
0: 그러면서 1499년에 처음으로 스페인인들이 이 퀴라소에 들어가서
1: 예.
0: 정복을 합니다.
1: 네, 스페인인들이.
0: 스페인인들이요. 근데 가보니까,
1: 네.
0: 비가 안 와요.
1: 비가 안 와.
0: 사막이야.
1: 네.
0: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여기 섬을 포기해버립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여기 원래 살고 있던 그 아라크 원주민들 있잖아요.
1: 네네.
0: 다 끌고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끌고 가요.
1: 끌고 가요.
0: 사탕수수 네. 농장에서 노동하시라고.
1: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예.
0: 그래서 퀴라소 섬은 갑자기 또 빈 섬이
1: 빈 땅이 됐네요. 예.
0: 여기에 들어온 것이 I am still hungry.
1: 아, 그 역사에다가 그분을 우리 가장 존경하는 그분을 이런 역사에다가
0: 예. 그럼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요.
1: 그렇죠. 예. 딩크
0: 선생님. 딩크 형이요. 예.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오는데
1: 네네네.
0: 그 배경이 또 있었어요.
1: 이 네덜란드가 어쩌다 왔대요? 예.
0: 일단 네덜란드가 요 당시에 그
1: 네.
0: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했던 요 무렵
1: 네.
0: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식민화했던 시대였거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독립운동을 했던 당시였고
1: 예.
0: 그리고 사람 살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소금.
0: 당시 네덜란드에서 소금을 어디서 수입해 왔냐면 포르투갈에서 수입해 왔거든요. 여기서 스페인이 어이 포르투갈 소금 수출 금지. 네덜란드인들 너희 멀건 설렁탕 먹어봐 그냥.
1: 아,
0: 소금 빼고.
1: 예, 너무 야구르네요.
0: 야구르죠. 예. 그럼 네덜란드인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찾을 수 있는 대체 루트를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스페인 애들이 잠깐 정복을 했다가 예. 방을 뺀 퀴라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지금 스페인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1: 네.
0: 스페인 우리의 원수 스페인이 지금 남미를 지금 뭐 좋은 말로 하면 개척이고 정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베네수엘라를 중점적으로 지금 개척을 하고 있다.
1: 네.
0: 그러면 얘네들을 약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있는 퀴라소를 우리가 점령을 해버리면 소금도 얻고 띵동 벨트도 할 수 있고
1: 벨트도 하고
0: 벨트도 네. 하고
1: 스페인 견제도 하고
0: 스페인 견제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다. 해서 네덜란드인들이 1634년부터 아하. 휘라소를 점령을 해요.
1: 예, 예.
0: 그리고 쭉 점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네덜란드가 진짜 욕을 좀 먹어야 돼요.
1: 아, 네덜란드 욕 먹을 시간인가요?
0: 네덜란드 예. 욕 먹을 시간입니다.
1: 예, 왜죠? 뭐 했나요?
0: 네덜란드가 뭐 1602년에 아시다시피 최초의 주식회사도 만든 것 같이 일단 상업적 센스는 굉장히 발달한
1: 그렇죠,
0: 나라죠.
1: 그렇죠. 예.
0: 위치를 딱 보니까 휘라소를 아프리카와 남미 뭐라고 할까 무역 거점 휴게소 겸 세관 겸 뭐 다 할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1: 아프리카가 들어가면 노예 무역인가?
0: 노예입니다.
1: 아.
0: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도 한 스푼 얹어 드릴까요?
1: 얹어 주세요. 예.
0: 휘라소에서 이제 네덜란드가 자기는 노예를 직접 부리진 않았지만 중개 무역에서 갖다 팔았잖아요. 휘라소에 데려오면 카리브에 있는 스페인 상인들이 와서 사가고 또 남미에 있는 스페인 상인들이 와서 사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 뭐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다 흑인 인구들이 많잖아요.
1: 네네.
0: 여기 네덜란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 참 카리브에 왜 스페인 정복자들이 흑인 노예들을 사가냐? 뭘 키우기 위해서 사갔어요?
1: 뭐 사탕수수 이런 건가?
0: 역시.
1: 아 제가 서당계 3년이라 예. 아, 맞다는 거죠?
0: 맞죠.
1: 어, 예, 예.
0: 아유.
1: 예,
0: 예. 사탕수수가 돈이 되는 게 보여요, 네덜란드가. 야, 그럼 우리가 예. 직접 한번 우리 사탕수수 한번 재배해볼까?
1: 예.
0: 휘라소에서
1: 예, 예, 예.
0: 생각을 한 거예요.
1: 예. 우리 사막인데 되나?
0: 휘라소에서는 안 돼요.
1: 예.
0: 어디서 할까 하다가 바로 바다 건너
1: 예.
0: 베네수엘라 옆에 영국 식민지가 보이는 거예요.
1: 수리남?
0: 야!
1: 아! 야! 황정민 씨 불러.
0: 쭉 이렇게 네덜란드가 퀴라소를 지배를 해 왔어요. 오랫동안.
1: 예. 지배를 하다가.
0: 하다가
1: 석유가 이때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터진다던데요.
0: 예. 1800년대 후반 때 60년 1860년대 때 예. 네덜란드가 끝까지 노예제를 유지하다가 이제 포기를 해요. 국제사회 압력 때문에.
1: 아.
0: 이제 퀴라소는 망했다. 노예제가 없으면 이 동네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행운의 여신은 또다시 퀴라소를 향해서 히히 웃어줬습니다.
1: 아, 네.
0: 바로 바다 건너편 남미 어떤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
1: 예.
0: 베네수엘라가 1914년에 빵! 유전이 터져버립니다.
1: 아, 그럼 퀴라소도 그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0: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1: 아, 예.
0: 1914년 유전이 터졌을 경우에 그 당시에 네. 베네수엘라는 진짜 정치 혼란 최악이었습니다.
1: 아.
0: 이런 상황에서 네. 당시 그 유전 개발에 참가했던 로얄 더치 쉘. 당시엔 네덜란드 회사였어요.
1: 아.
0: 로얄 더치 쉘이기 때문에.
1: 더치 쉘이었구나. 예.
0: 개발을 했잖아요.
1: 예.
0: 아무리 봐도 이 땅에서 그 정류까지 하고 뭐 다 하기에는 너무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1: 네.
0: 베네수엘라에서.
1: 예, 예, 예.
0: 근데 바로 앞바다에 네. 퀴라소라고 하는 자기 땅 안정적이잖아요.
1: 그렇죠. 네.
0: 어이, 그러면 석유 채굴은 원유 채굴은 여기서 하되 베네수엘라에서 정제와 유통과 실어 나르는 것은 휘라소에서 하겠다라고
1: 아.
0: 하면서 대규모 정류 시설을 휘라소에 만들면서 휘라소는 기사회생을 하게
1: 아,
0: 되죠.
1: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휘라소의 경제력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경제력이 커지다 보면 좀 이제 휘라소 주민들 사이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어떤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을까요?
0: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가 됐어요.
1: 애매모호하다.
0: 아까 말씀드린 그 아루바랑 그다음에 퀴라소는 독립은 하되 네덜란드 왕국의 연방의 일원으로 남아요. 국방과 외교는 네. 네덜란드가 관할을 하되
1: 네.
0: 나머지는 거의 100% 자치를 퀴라소에게 줍니다.
1: 아,
0: 아루바도 그렇고.
1: 네네.
0: 그래서 일단 국방과 외교는 모르겠지만 국제 스포츠 대회에는
1: 네.
0: 퀴라소라는 국기를 달고 출전할 네. 수 있게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1: 그래서 FIFA 월드컵에도 퀴라소로 따로 해서 이번에 본선 진출까지 이루는 거군요. 근데 아마 그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퀴라소 이제 퀴라소도 카리브해 그 밑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야구 잘하는 선수가 많아서
0: 많죠.
1: 뭐 WBC 네덜란드 팀의 뭐 유명한 선수가 퀴라소 출신인 경우도 많고
0: 네.
1: 또 그런 식으로도 출전을 하곤 합니다.
0: 아, 그 퀴라소의 네. 지금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축구팀?
1: 축구 감독?
0: 네, 축구 감독.
1: 저 뉴스로 봤죠. 봤죠? 아드보카트 감독.
0: 아드보카트 네. 감독. 히딩크 감독도 저기 감독이었어요.
1: 우리 06년도 때 우리 팀 감독이었던
0: 독일 월드컵 때
1: 네, 그렇죠,
0: 우리 축구 아버지였죠.
1: 그렇죠. 그렇습니다.
0: 예. 자, 이 아드보카드 감독이 꽤

0: 샤이반 왕조라고 등장을 해요.
1: 샤이반 왕조? 예.
0: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1: 예, 예, 예.
0: 아까 킵차크 한국이 여러 개로 이제 쪼개졌다고 했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도 정통 징기스칸의 진짜 적통은 샤이반 왕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1: 어.
0: 샤이반 왕조가 딱 봤을 때 쟤 누구냐?
1: 팀으로 쟤 누구야?
0: 참 얼굴 잘생겼다고 그냥 다 썬 킴이야? 아 왜요? 이게 된 거야 지금.
1: 어...
0: 아무나 썬 킴이야.
1: 예, 예.
0: 야 팀으로 너 일로 와봐. 예. 너 진짜 징기스칸 후에 맞아? 내가 진짜 적통이야. 우리 샤이반 왕조가. 너 한번 팍 그냥 한번 붙어볼래? 해가지고 가짜 징기스칸 팀으로 진짜 징기스칸 샤이반 이 A급 매치를 딱 벌입니다. 누가 진짜 징기스칸인가? 후회인가?
1: 야, 재밌다.
0: A급 매치.
1: 누가 이기죠?
0: 누가 이기냐? 네. 샤이반 왕조가 이깁니다.
1: 아니, 그래요? 티무르가 이긴
0: 줄. 티무르, 바로 다음.
1: 네.
0: 티무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후계자 이름이 바부르였거든요.
1: 바부르.
0: 바보 아니에요?
1: 아, 예.
0: 바부르예요.
1: 네.
0: 이 바부르와 샤이반 왕조가 붙어가지고 바부르가 박살이 나버려.
1: 오.
0: 그리고 티무르의 잔존 세력은 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1: 그리고 징기스칸의 어떤 적통이 거기 차지하게 된 거네요.
0: 쭉 차지하게 된 거죠. 예, 샤이반 왕조가.
1: 예, 예, 예.
0: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 바부르는 죽지 않았어요.
1: 바부르 어디, 뭐 어디 있어요?
0: 참, 예. 이 바부르와 티무르는 다 이슬람 왕국이었거든요.
1: 예, 예.
0: 어디로 가냐? 바부르가? 야, 여기 위에서는 살 수가 없어. 야, 우리 밑으로 내려갈까? 넘어가자!
1: 바보 아니라면서 바보 목소리로 해요.
0: 야, 해요!
1: 예, 예, 예.
0: 힌두쿠시 상맥을 넘어요.
1: 어, 예.
0: 넘어서, 여기 뭐야?
1: 예.
0: 여기 인도란데요?
1: 어.
0: 여기 우리 사잖아!
1: 어.
0: 해서 바부르가 예. 인도 땅에 새로운 이슬람 제국을 만듭니다. 그게 무굴 제국이에요.
1: 아, 그게 무굴 제국이에요?
0: 무굴 제국이요.
1: 오.
0: 타지마을 만든.
1: 와.
0: 많은 분들이 힌두교가 있었던 인도 대륙에
1: 그렇지.
0: 어떻게 이슬람 무굴 제국이 들어왔냐?
1: 오.
0: 바부르가 내려갔어요!
1: 아, 바부르가 그렇게 연결돼요?
0: 네. 다 연결된다니까요.
1: 예, 예.
0: 이거 제가 잘해요. 연결되는 거 시키는 거.
1: 예, 알죠, 알죠.
0: 예.
1: 바보는 아닙니다, 바부르가.
0: 아, 그러니까요?
1: 예, 예.
0: 샤이반 왕조가 또 쪼개집니다.
1: 예.
0: 그러면서 쭉, 세 개의 또 왕조, 왕국으로 쪼개져요, 이렇게요.
1: 예, 예.
0: 그래서 쭉 유지가 돼요. 아직까지는 우즈베키스탄은 없어요.
1: 없어요, 예.
0: 그러다가, 놀랍게도 1924년도에 소련이 건국이 되면서 우즈베키스탄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처음으로 국명에 우즈베키스탄이 붙어요.
1: 아.
0: 원래 너희들이 그쪽 올라가면은 네. 우즈베크 칸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았냐? 어? 그럼 너희 나라 이름은 통합 국가는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키스탄으로 해라. 처음으로 그때 등장을 해요.
1: 그러니까 소련 해체되고?
0: 아, 소련의 이론으로서.
1: 아, 소련의 이론으로서.
0: 1924년도에. 어, 예.
1: 처음으로 우즈베크 공화국이라고.
0: 우즈베크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1: 예, 예, 예.
0: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가게 돼요.
1: 예, 예, 예.
0: 쭉 유지가 돼요.
1: 네.
0: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1: 예.
0: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1991년 아, 9월 1일 날 아, 건국을 합니다.
1: 아,
0: 그런 다음에
1: 예.
0: 뭘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이건 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1: 예.
0: 신생국가 우즈베키스탄이 영웅시할 만한 옆나라 저기 몽골엔 징기스칸도 있거든요.
1: 어떤 상징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네. 위해서.
0: 그래서 국가 예. 통합 정체성을 위해서 왜냐면 우즈베키스탄도 소수민족들이 많거든요.
1: 예.
0: 통합을 위해서 한 명의 영웅이 필요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티무르가 키워진 거죠.
1: 우리 그 고려인 분들이 강제 이주됐을 때 이쪽으로도 많이
0: 가요. 많이 가요.
1: 아, 예. 네. 우즈베키스탄으로도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예. 우즈베키스탄도 이제 조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첫 출전이다 보니까 포르투갈, 콜롬비아, 또 콩고 민주공화국 잘 아는 나라들이랑 섞였는데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콜롬비아와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또 아시아 대표로 나간 나라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에 진출한 나라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역사와 또 축구 이야기까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나라도 1954년 스위스에서 월드컵 무대에 데뷔했을 때 열악한 환경과 세계 수준과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당시 세계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고 지금에 와서는 정말 위대한 도전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선 진출국이 늘어나면서 첫 진출국도 유독 많은 대회이니만큼 2002년에 세네갈이나 2018년에 아이슬란드처럼 의외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국가들이 등장하면 월드컵이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2차전 멕시코전 잘 준비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요새 결혼들 많이 안 한다던데 이상하게 제 주변만 그런지 결혼식 갈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결혼식 가면 축하해 하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한국의 결혼식은 어쩌다 이렇게 피곤해졌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책을 쓰면서 웨딩 박람회란 곳에 처음 가봤어요. 플래너분이 저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은 이거였어요. 신부님, 혹시 가리고 싶은 부위 없으세요? 제가 광고 모델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간 건데 왜 저의 몸을 부위별로 나누고 숨기게 하고 또 시술을 받거나 관리를 하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네요. 제가 사실 딱 2년 전에 이 자리에 섰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20대 때 옷 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옷을 많이 사다가 어느 날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당시 한 5년째 새 옷을 사지 않은 저의 경험을 나눴었는데요. 어느덧 30대에 접어들어 이렇게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30대가 되면서 관심을 갖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주제,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결혼들 많이 안 한다던데 이상하게 제 주변만 그런지 결혼식 갈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혹시 이번 주말에 결혼식 가시는 분 계신가요? 청첩장 모임 이런 거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요. 결혼식 가면 분명 너무 재밌게 축하해 하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기운이 이렇게 쭉 빠지는 느낌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결혼식은 어쩌다 이렇게 피곤해졌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 낸 책 제목이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인데요. 바로 이 제목에 피곤함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이었던 건데요. 결혼식 가면 어떤가요? 조명 화려하죠. 꽃 화사하죠. 신부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완벽한 요소에는 사실 철저히 연출된 장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야 당연한 거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본주의와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결혼식 곳곳에 침투해 있었고 심지어 그 의미를 훼손하고 있었어요. 할 말이 아주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상징인 신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주변에 평소 자신의 모습 그대로 시계 서는 신부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죠. 일단 결혼을 한다 하면 살을 쫙 빼고요. 머리를 단아하게 올리고 예쁜 드레스를 입습니다. 제 주변에 꽤 재밌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계 있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신부들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완벽한 모습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책을 쓰면서 웨딩 박람회란 곳에 처음 가봤어요. 신랑 신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꼭 가야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취재차 간 건데도 구경할 게 너무 많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플래너분 앞에 앉아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이제 스댐의 얘기를 한참 하다가 드레스를 골라야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전 신이 났죠. 어떤 드레스를 입고 싶은지 여쭤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플래너분이 저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은 이거였어요. 신부님, 혹시 가리고 싶은 부위 없으세요? 제가 가리고 싶은 부위? 조금 당황을 한 눈치니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팔뚝, 부유방, 승모근 이런 부위 중에 가리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광고 모델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간 건데 왜 저의 몸을 부위별로 나누고 숨기게 하고 또 시술을 받거나 관리를 하게 하는 걸까요? 이런 일은 신부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자녀 결혼식을 앞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식을 앞두고 기미 제거를 한다거나 피부 관리를 한다거나 난생 처음 네일 관리를 받아왔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하객분들은 어떨까요? 하객룩이라고 해서 계절별로 좀 괜찮은 옷 구비하게 되죠. 평소에 들던 에코백도 좀 뭔가 초라해 보이고 나도 명품백 하나 마련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처음 하게 되는 것도 결혼식장입니다. 이처럼 결혼식이 쏘아올린 소비의 공은 결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축하와 사랑의 마음만을 가지고 왔어야 할 가족 그리고 하객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결혼에 혼주의 피부 상태, 하객의 가방 종류 이런 게 하등 중요한 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런데 소비주의로 가득해진 이 결혼식의 진짜 문제는 감정마저 소비로 쉽게 치환하게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결혼을 앞둔 부부가 서로를 보면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프로포즈 선물로 이 가방, 이 시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객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죠. 얘가 나랑 친한 줄 알았는데 왜 축의를 이것밖에 안 했지? 우리가 별로 안 친한가? 자본과 감정의 경계를 혼돈하기 시작해요. 하객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을 들어가면서 여기는 생화를 많이 썼네. 여기는 뷔페에서 와인을 주네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청첩장에 장소만 보더라도 아, 여기 어떤 곳이나 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자기도 이런 시선으로 식을 평가하고 싶지 않대요. 그냥 진심으로 축하하고 즐기고 싶대요. 근데 워낙 여기저기서 이건 얼마다, 저건 얼마다 비용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런 시선으로 식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은 어느덧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본과 소비의 전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평생 그렇게 쓰면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딱 하루만 쓰겠다는 건데 뭐 어때? 그리고 그날은 신부가 주인공인 날이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해 보이는 이 표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결혼식에 신부가 주인공이어야 할까요? 그 전에 신부가 주인공인 게 맞긴 한 걸까요? 예비 신부들 정말 바쁩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신부들은 일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요. 한국의 결혼 준비 기간이 약 300일, 길게는 1년 반까지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뭐 외모 관리도 있겠지만 일정 관리, 예산 관리, 상견례 맛집 예약하기, 답례품 주문하기 이런 섬세한 일들을 다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예비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을 멋지게 진두지휘하던 신부들이 식 끝나고 나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기획 노동을 도맡아 하거나 심지어 출산 이후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신체 변화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죠. 기혼 여성 4명 중에 1명이 자신이 일하던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부가 주인공이라는 그 결혼식 뒤에는 쉽지 않은 현실이 있었던 거죠. 애초에 결혼식은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든 신부든 둘 중 하나만 그날 하루만 주인공을 할 게 아니라 주어진 모든 인생을 둘이 함께 주인공처럼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결혼식의 중요한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두 사람의 진실된 약속.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 이런 소중한 관계가 저희 삶을 더 의미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웨딩 산업은 이 두 가지 본질적 요소보다도 그걸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를 위해 많은 소비를 강요하고 마치 그 중에 하나가 빠지기라도 하면 너의 결혼식에 그리고 너의 결혼 생활에 큰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것처럼 만들면서 많은 지출과 소비를 유도합니다. 그러는 동안 비용이 올라가겠죠. 2025년 기준 서울에서 그냥 무난하게 잘 했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비용이 약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초년생 연봉을 생각해보면 둘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단 하루에 쓰는 셈인데요. 특히 통계적으로 남성에게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 두 부부에게만 주어지느냐? 아니죠. 돌고 돌아 우리 하객에게도 돌아옵니다. 식대가 얼마 올랐다던데 축의금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토론을 괜히 하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게다가 이렇게 고민 끝에 두둑하게 채운 이 축의금 신랑 신부 주머니를 거치지도 못하고 바로 정산 금액으로 사용됩니다. 저희가 박람회에서 만나봤던 플래너에게 이 돈이 갈까요? 아니면 스댐의 업체에게 갈까요?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플래너분들이요. 밤낮,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일하시는데 최저시급만큼 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크게 벌려진 돈은 플래너들이 소속되어 있는 일부 대형 중개업체에 몰리거나 혹은 이 모든 욕망을 부추겨서 트래픽을 확보하는 대형 포털 혹은 SNS 기업으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새 그냥 식 끝났다고 끝내는 게 아니죠. 식에서 찍은 사진을 SNS 혹은 카톡 프사에라도 올리면서 이렇게 식을 잘 마쳤습니다 라고 해야 식이 끝난 기분이에요. 소셜미디어의 업로드가 통과 의례의 연장선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SNS에 망한 사진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리죠. 완벽하게 보정된 사진만 올리는데요. 그러면 다음 세대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은 그걸 보며 더 높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식은 계속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계속해서 더 비싸지고 있는 모든 지표가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지구 기온, 그리고 이 기온을 올리는 폐기물과 탄소 배출인데요. 응? 갑자기 무슨 환경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얼른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결혼식을 한 번 하면서 발생하는 탄소가 14.5톤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청첩장, 드레스,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결혼식이 한 번 끝나고 나오는 폐기물의 양은 약 180kg에 달한다고 해요. 제가 앞서서 외모 관리 얘기, 비용 문제, 그리고 이제는 지구 온난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 아마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결혼식 그냥 안 해야겠다. 너무 문제가 많네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랬어요. 아, 식을 그냥 안 해야겠다. 그런데 반전이 있게도 저는 책을 쓰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었고요. 좀 작은 규모로 많은 걸 셀프로 진행한 얼렁뚱땅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인생의 중요한 행사, 그리고 그걸 축하하는 자리를 포기하자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그 의례에 참석하고 준비하는 방식이 소비의 소비만을 거듭할 게 아니라 우리 기준대로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 역할을 그냥 결제하고 소비하는 사람으로 한정지을 게 아니라 주체적 역할을 갖는 그 존재로 다시 되찾아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저의 경우는 평소에 환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웬만하면 환경에 덜 해로우면 좋겠다라는 큰 기준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제 기쁜 소식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자원을 착취하거나 낭비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눈앞에 있었던 그 소비 옵션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대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죠.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는 제가 새 옷을 사지 않은 지 3, 4년 차 정도 됐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준 원피스인데요. 요걸 이브 드레스 때 입었었고요. 웨딩드레스는 당근으로 5만 원에 사서 끝나자마자 4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은 생략했어요. 대신에 저희 부부가 처음 살았던 신혼집 그리고 근처 공원에서 저희 가족과 친구들이 찍어준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반지는 요건데요. 처음 했던 커플링을 그냥 그대로 결혼 반지로 썼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요. 음식이 행여나 남을까봐 출석 체크를 가장 중요하게 했고요. 그리고도 남을까봐 집에 있는 플라스틱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식에 갔어요.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 고생한, 희생한, 뭐 힘들었던 그런 결혼식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남들 하는 것만큼 하면서 사는 거, 그거 진짜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 희생 아닐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매우 평안하게 식을 준비한 사람처럼 이렇게 성인 군자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마 이 강의를 제 친구나 가족이 본다면 코드숨을 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특히 결혼은 가족을 꾸리는 가족 행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의견 조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이제 스몰 웨딩이라고 하니까 하객을 많이 못 모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소중한 지인들을 초대하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마련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고요. 또 이제 축의금 회수라고 하죠. 그동안 뭐 제가 뿌렸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또 상대편 부모님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과정이 어떤 결혼 준비 과정보다도 더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D라인 드레스를 입을까, A라인 드레스를 입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식을 앞두고 계신다면 혹은 식에 참석할 자리가 많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식을 꾸려보고 싶나? 나아가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싶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주변과 얼마만큼 싸울 수 있는가? 얼마나 맹렬하게 싸울 수 있는가? 물론 이 싸움에서 항상 이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이 졌거든요.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화려한 컨벤션 웨딩은 안 좋은 거고 친환경 스몰 웨딩, 특이한 결혼식이 좋은 거야 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마다의 기준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던 자본의 논리에 편승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관성에 따라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 질문의 시작이 결혼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이 인생에 한 번뿐이다 라고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인생에 한 번뿐 아닐까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힘든 하루도 다신 오지 않을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식 준비 과정이 그냥 힘들고 피곤하기만 한 게 아니라 더 멋진 우리다운 인생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서 결혼식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나아가 결혼을 하든 또 하지 않든 그 다양한 결정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만들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일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해보던 아침 김경수입니다. 월요일입니다. 6월 15일 한 주를 시작하며 대부분의 우리는 아직도 주말이 어떻게 지났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하며 눈을 떴습니다. 여름 날씨로 치닫던 주말은 어제 뉴욕에 내린 밤비로 그 뜨거움과 공기 중에 물기를 다 걷어간 것도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80회 버스데이 파티가 UFC 격투기의 KO 아니면 TKO로 승부를 가려나던 이 두려울 것 없는 어제 격투기 선수들의 백악관 잔디밭에 펼쳐진 4천여 명 앞에서의 그 버스데이 파티를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아침입니다. 그보다 하루 전날인 토요일에 맞죠? 뉴욕을 축하의 폭죽과 함성으로 들끓게 했던 미국 프로농구 NBA 뉴욕 닉스의 4승이 드디어 이루어지면서 챔피언이 된 53년 만에 이 경사와 나란히 달리고 있는 듯한 어제의 또 백악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월드컵 축구는 오늘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스페인의 첫 경기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아닌 스모 국제대회가 30년 만에 프랑스에서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UFC 선수들과 대조되는 거대한 몸집의 스모 선수들의 사진을 보는 마음이 또 상당히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거의 다 돼서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도 사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월요일 6월 15일 정말 뉴욕과 그 일단은 하늘이 이렇게 새롭게 솟아난 파란 마치 다치고 나서 회복돼서 세 살이 돋는 어린아이의 무릎 같기도 하고요. 그런 파란 하늘의 모습이 저만치 맨하탄 쪽으로부터 보여지면서 아직까지도 이 비구름 같은 것이 동쪽 롱아일랜드 저쪽 하늘편에 보이는 그런 길을 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는 상당히 다른 기온이 되겠습니다. 화씨로 79도니까 한 섭씨 26도까지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겠네요. 그리고 지금 공기가 굉장히 크리스피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물기를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는 대체로 월화수 사흘 동안은 뉴욕과 그 일대가 이 정도의 낮 최고 기온이 되겠습니다. 30도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요. 그러다가 이번 주 목요일에 되면 잠깐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80도대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에 비가 오고 나서 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주 맑은 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닉스가 드디어 4승을 거두면서 원정 경기에서 원정 경기가 끝나고 거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만약에 그 똑같은 상황이 뉴욕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한편으로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와 뉴욕의 맨하튼 특히 로어 맨하튼 쪽에 그쪽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쪽 가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또 우리는 받아놓고 있어서 토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약간 업타운 쪽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밤새 폭죽이 간간이 터지는데 100가 정도 그 남쪽으로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뉴욕 닉스의 53년 만에 NBA 우승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뭐 놀랄만한 상황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되면 뉴욕 닉스가 이제 돌아오고 또 퍼레이드가 대단하게 펼쳐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버스데이 파티 어마어마하게 또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다라고 해서 동시에 이걸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UFC 격투기 선수들이 백악관 앞마당에서 막 서로 치고 막 아니요 이건 뭐 스포츠라고 또 열심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무튼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뉴욕 닉스의 우승, 이 챔피언 기념하기 위한 퍼레이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있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맞죠? 오전 10시에 시작이 돼서 우승 퍼레이드 때마다 그 따라가는 그 동선이 Canyon of Heroes라는 이름으로 해서 있는데 거기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뉴욕 닉스 NBA 우승 기념 퍼레이드 Battery Park부터 해서 거기서 출발하면 브로드웨이를 따라 북상을 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가서 City Hall에서 끝나는 주로 그러니까 좀 아래쪽 남쪽 맨하탄에서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에 막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건 전통적으로 아직 맨하탄이 이렇게 북쪽으로까지 지금의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산되기 전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있었던 이 퍼레이드의 길이라고 합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서 뉴욕 닉스 챔피언 등극을 기념하는 시티홀 시청 플라자 광장에서의 공식 기념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가 무대에 오릅니다. 그러면 시장이 팀에게 키 투 더 시티 이 도시의 열쇠를 수여하게 된다는데 이거 어디 어느 빌딩이든 열면 열 수 있는 그런 키인가요? 그리고 닉스의 상징인 블루와 오렌지 조명으로 뉴욕 시티 홀은 물론 또 데이비드 딩킨스 맨하튼 미니스폴 빌딩 브루클린 보로 홀 등의 이런 주요 시청 건물들의 조명이 밝혀지게 된다. 역사상 닉스가 하는 또 첫 번째 공식 티커 테이프 퍼레이드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970년과 73년에 그때는 3년 사이에 두 번을 우승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퍼레이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뉴욕 닉스가 우승과 함께 퍼레이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례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프레이드가 될 것이다. 모두가 이번 주 목요일을 기대합니다. 뭐 교통 이야기를 우리는 걱정을 하지만 이미 상당히 준비를 마치고 있는 그런 뉴욕시 경찰국부터 해서 지하철이 또 증편이 되고 차만 갖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소식을 듣겠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회 생일을 앞두고 뭔가 전쟁이 끝났다라는 확실한 그런 메시지를 선물로 주고 싶었다. 이건 분명한데 지금까지 양측 이란과 그리고 미국이 전쟁 끝을 내는데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그리고 그 합의한 내용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뿐 조건이 여기에 지금 attached돼 있다라는 조건부 합의라는 말을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를 해제할 것이다 라고 칼자루를 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다. 미국이 들어가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봉쇄한 건 아니죠. 이란이 이런 엄청난 전술 전략을 준비했던 것을 땅 터뜨리니까 미국이 해군을 보내서 거기에 해군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이 수출되는 이란의 석유를 막겠다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또 이렇게 봉쇄가 된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전쟁을 끝내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란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합의가 발표는 되지만 완전히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이렇습니다. 이란 측의 발표를 보면 전쟁 종식, 전쟁을 끝내는 거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일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일부 조건이 무엇일까?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핵무기가 곧 나온다. 이래서 들어가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또 이란의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가서 시작된 그런 전쟁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이게 봉쇄를 푸는 것이 전쟁의 마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우리가 그 겪은 많은 어려움, 전 세계 유가가 올라가고 미국 내에서 특히 물가 인상, 이 기름값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가장 조바심을 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이렇게 벌이고 있는 레바논과가 아니라 레바논에 들어가 있는 헤즈볼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벌이는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이걸 조건으로 달기는 했지만 지금 일단 합의했다. 여기까지 해서 버스데이 선물처럼 나온 합의 발표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봉쇄하고 나서 거기에 갇혀 있던 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 선박이 24척 정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선박들 20척과 그리고 한국 국적이 아니어도 용선 기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걸 끝내고 나면 한국이 사들일 예정이었던 그런 배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모두 24척이라고 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정부의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는 선박이 포함된 거죠. 그런데 두바이 항으로 지난 4일에 이렇게 움직이려다가 공격을 당해서 지금 수리에 들어간 두바이 항에 있는 HMM 화물선 나무호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 24척에 대한 이 움직임이 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원들은 모두 137명이 그동안 전쟁 동안에 갇혀 있던 것으로 식량도 부족하고 그 초조한 마음 그리고 그중에 또 26척이었던 것이 지난달에 이 공격을 받은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 호에 이어서 또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빠져나와서 어쨌든 24척으로 줄기는 했는데 모두 137명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었는데 한국 선박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103명과 외국 선박에 타고 있던 또 34명이 별도로 모두 137명이 가족들에게 돌아올 그런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때 너무나 시간이 오래 지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소식이 또 한번 걱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러시아군이 지금 오늘 아침 시각 몇 시간 전이라고 하니까 미국 동부 시간 눈을 뜨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 또다시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습으로 약 1000년 된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수도원 이 단지가 불길을 휩싸이는 그런 또 사진들과 함께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새벽에 촬영된 이 영상에 11세기에 지어진 이 수도원 단지 페체르스크 라브라 거대한 불길이 솟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신성한 공간 중에 하나다라고 여겨진 이곳 전쟁은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또 현실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넥스의 NBA 챔피언 등극. 저는 사실 그 전체 경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 5차전, 그러니까 뉴욕 닉스가 우승을 확정 짓는 그 4승을 거둘 때에, 4쿼터로 경기를 조금 지켜봤습니다. 그 제일런 브런슨이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 제대로 플레이를 본 것이 처음이었다. 믿을 수가 없는 뉴욕커 맞아?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와, 팀이, 그러니까 94점을 낸 거죠. 네, 전체 득점에서 45점을 제일런 브런슨 선수가 혼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닉스 파이널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하면서 또 이 파이널 시리즈의 MVP로 당연히 선정이 됐습니다. 제일런 브런슨 선수.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를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농구에 있어서 이 선수가 좀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소박한 이 정도 NBA 스타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뭔가 이렇게 calm하다 못해 겸손하기까지 한 그런 선수였는데 프리드로를 넣을 때마다 우리가 아슬아슬하잖아요. 선수 자신의 역계가 올라가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그렇게 훌륭한 경기력을 가진 선수여서 NBA 뽑혀갔는데도 프리드로를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제일런 브런슨 선수의 손에 공이 들어가면 프리드로는 calm한 아주 평온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처럼 매끄럽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팀 멤버들이 마지막 경기에서 49점을 넣는 동안 혼자 45점을 넣습니다. 제일런 브런슨 선수가 누구인가? 원래 처음에 시작부터가 그렇게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다. 최소한 뭐 대학팀에서는 스타였지만 그렇지만 NBA 드래프트에서 33번째로 뽑혀간 선수다. 그러니까 그게 또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을까?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이 선수 출신의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아버지가 뉴욕 닉스에서 지금 현재 어시스턴 코치로 일하고 있는 NBA 선수로서 그 때문에 어린 시절이 굉장히 많이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서 경기장에 라커룸에 드나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나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항상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또 NBA의 스타가 됐어도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뛰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대학은 빌라노바 유니버시티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런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체 동물 같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동물이란 말을 붙이는 게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관절과 뼈가 이렇게 흐물흐물한 정도로 그렇게 뭐 골 밑도 그렇고 3점 슛도 물론이고 어떻게 이런 선수의 이런 동작들이 가능할까? 처음에는 정말 연체 동물해서 뼈가 없다라고 하니까 막 문어, 낙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무브먼트만 제가 보는 겁니다. 아무튼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제일런 브런슨이라는 조용한, calm한 모습의 또 다른 스타 플레이어를 알게 해줘서 너무나 고마운 거죠. 네, 뉴욕 닉스의 퍼레이드, 환영 퍼레이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시작됩니다. 월드컵 축구. 제가 어제 잠깐 좀 봤던 경기 후반전 한 10분 정도를 남

아일랜드 선수들은 더 이렇게 불어나서 커 보였는데, 제가 후반 그 10분 남겨놓고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이 익사이팅 한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팀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 엄청난 있잖아요. 그 열기가 우리는 있었고, 주말 내내 이 대한민국과 그렇게 목요일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체코가래. 한국이 2-1로 이긴 경기를 많은 전 세계 축구 팬들 혹은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운동도 축구도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구나. 아기자기한 축구, 이 동양의 축구의 맛을 새롭게 또 발견하고 응원한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목요일부터 해서 멕시코가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2-0으로 이긴 A조 대한민국에 속한 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2-1로 또 한국이 이겼고, 이 경기 전체를 제가 이걸 지금 다 여러분과 함께 볼 수가 있을까요? 또 미국 팀이 이겼죠. 파라과이를 또 엄청난 차이로 이겼고, 이번 주에 있을 주요 경기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내일 경기가, 월드컵 경기가 지금 스케줄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강팀부터 아프리카, 중동, 또 뭐 오세아니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선수들이 다양한 스타일을 갖고 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오늘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정오에는 스페인이 애틀랜타에서 카보 베르데, 우리가 이렇게 붙죠. 그냥 보기에는 영어로는 꼭 케이프 베르디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카보 베르데와 지난번에 그 무슨 한타바이러스가 처음 크루즈에서 발생했을 때 이 섬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우승 후보로 꼽히는 스페인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전술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젊은 선수들의 기용이 어떨까라고 또 축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말씀들을 하시네요. 오후 3시에는 세아르에서 벨기에와 이집트가 또 겨루게 됩니다. 이집트의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월드컵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마이애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루과이 경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루과이 팀은 우리가 알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와 같은 조에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루과이가 좀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아주 빠른 역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9시에는 오늘 펼쳐질 월드컵 축구의 마지막 경기로 LA에서 있습니다. 이란과 뉴질랜드가 맞붙게 됩니다. 이란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선수들이 묵을 수가 없어서 바로 국경 넘어서 멕시코에서 이렇게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들었는데, 그런지 참 이란 선수들이 전쟁 중에 참가하게 돼서 또 많은 응원을 받게도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축구 오늘 말고 내일 화요일 경기에는 지금 MetLife Stadium, FIFA가 이 월드컵 기간에는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지금 스폰서십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MetLife Stadium에서 프랑스와 세네갈의 경기가 있습니다. 조별 리그인데, 그런데 사실 첫 경기가 있었던 6월 13일 토요일에 뭐 교통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그냥 별 다른 혼잡 없이 그 근처에 갔을 때는 가게 되면 힘들었겠지만, 그 주차 공간 중에 American Dream Mall의 주차 공간이 있었나 봐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확인은 안 했지만 거기 주차 요금이 $250였다라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와, 다시 한번 과달라하라에서 이번에는 또 공동 개최국 중에 하나인 멕시코 팀과 조별리그 2차전 경기를 이번 주 목요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응원 다 준비되어 있고요. 뉴욕과 뉴저지 각각 여러 곳에서 만나지만

또 대형 스크린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함께 응원하는 그 기쁨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피 birthday to you, Marilyn Monroe가 이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대통령에게 주던 그 생일 축하 노래가 아닌 너무나도 강력한 남성들이 UFC 격투기로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이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이 엄청난 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 종료를 초기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 파티 전에 발표를 확인을 했죠. 케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링이라고 부르죠. 이 선수들이 올라와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birthday party를 했는데 또 G7 정상회의가 지금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UFC 생일 축하 파티 때문에 다 함께 만나는 건 뒤로 좀 미루자라고 그렇게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생일 잔치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지만 또 이런 댓글도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놀라운 밤이었다. 와, 이 플립하고 이 저스틴 선수 가 승리의 기쁨을 이때 이렇게 뒤로 백플립을 했나요? 그런데 우리 동네 전기가 그때 막 나가버렸다. 이런 댓글도 봅니다.

0: 이어진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사상의 모든 아침 월드컵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생일 파티 겸 화려한 격투기로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어제 백악관 사우스론 그리고 밖에 그 렉스 공원에서도 수만 명이 자리해서 놀라운 밤이었다라고 또 집에서 지켜보는 그런 미국인들도 있었고 우리 동네 전기가 왜 딱 나가버렸나라는 건 모르지만 This is America. 이게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God bless America. 그러니까 UFC로 대변되는 또 어떤 미국인들의 그런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오 하고 생각을 할 그런 그 생일 파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아주 특별한 두 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번 주 썬데이가 Father's Day인데 지난주 썬데이에 또 이렇게 뉴욕 장로 성가단의 멋진 찬양 공연을 혹시 함께 하셨다면 이 두 분 아버지들 대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파퍼세이와 노래를 한다는 거 특히 찬양을 하면서 보낸 30년의 시간이 어땠나 말씀을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키미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키미스 보석 뉴욕 맨하탄 가셔서 47과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한글 간판 거기 킴스 보석 보입니다. 재택엔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그리고 킴스 보석 세일 상품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Father's Day를 위해서 아빠 반지 하나 그리고 엄마 반지 세 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왔는데 아빠 반지가 팔렸고 엄마 반지도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또 가져가셨다고 해서 새롭게 아빠 반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아침 보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하죠. The Next E, 리서치 경시대 다양한 대외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칼리지 컨설팅,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로 문의하세요.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을 혹시 하신다면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치에 위치한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드는 소박했던 밥상을 금세 풍요롭게 만드는 만나방입니다. 온갖 나물, 국, 찜, 떡,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치에 문이 열리면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 하자단의 핫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한밤중에도 핫라인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터 하자단의 핫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가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멍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멍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에만 있습니다. 지난주 다녀오셨나요? 주말에?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여기에 한국이나 인심을 덤으로 얹어서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그 전에 김신의 농장을 기억하신다면요.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845-866-4588로 꼭 예약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월드컵 티켓 비싸도 그 짜릿한 순간들,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의 응원은 이제 2차전 멕시코를 향한 염원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함께 보면서 합동 응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8일 저녁 7시입니다. 뉴저지 팔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멕시코 무료로 펼쳐집니다.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6월 18일 팔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지금 저쪽에 앉아서 또 지켜보시는 뉴욕 장로성가반의 한문섭 지휘자님도 지금 보이십니다. 이번 주 썬데이 6월 22일 버블 세일 앞두고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우리 K라디오 스튜디오에 자리하신 뉴욕에서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게 되는 뉴욕 장로 성가단,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죠? 송연섭 장로님, 단장님이십니다. 그리고 90세가 넘은 멤버, 저는 최고령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병삼 장로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모두 장로님들로 구성된 뉴욕 장로 성가단인데, 제가 91세에서 설마 최고령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라 동생이시라면서요. 예, 전병삼 장로님.
2: 그렇습니다.
0: 예. 네, 어느 분이 형님이 또 한 분 계신가 봐요.
2: 예, 이보 전 장로님이라고.
0: 네.
2: 96세. 예.
0: 네, 96세 연세로.
2: 예.
0: 그러니까 최고령이 되시는 거죠.
2: 최고령이.
0: 네, 마이크를 더 끌어.
2: 잘 참석하시고.
0: 당겨서.
2: 네. 열심히 하십니다.
0: 네. 예. 호령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또 들은 적도 있는데.
2: 예.
0: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전 주일에 20회를 맞는 뉴욕 장로 성가단의 찬양.
2: 예.
0: 또 발표가 있었다고.
2: 예.
0: 그렇게 들었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특별한. 네. 찬양 연주를 한번 통합해서. 예. 말씀해 주시죠.
1: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뉴욕 장로 성가단이. 네. 1996년에 창단이 됐으니까.
0: 네.
1: 올해로 딱 30년이 되죠.
0: 네. 네.
1: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제20회 정기 연주회를 저희 창단 제30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이슈를 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기연주를 개최를 했죠.
0: 네.
1: 이번 그 정기연주의 그 주제가.
0: 네.
1: 깰 때라.
0: 깰 때라.
1: 깰 때라. 그 깰 때라로 정하고.
0: 네.
1: 그 띠임에 맞는 그러한 그 곡목을 선정해서.
0: 네.
1: 저희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0: 네. 전병산 장로님 올해로 91세가 되시는 거죠?
2: 네.
0: 네. 이번이면 그럼 몇 년째 이 뉴욕 장로 성가단에 오르신 건가요?
2: 네, 거의 지금 20년에 가깝게 지금. 네. 오고 있습니다.
0: 네.
2: 뭐 거의 결석하지 않고.
0: 네. 20년. 예. 전과 지금과 오늘날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셨어요?
2: 느낌으로서는 별 잘 모르지만.
0: 네?
2: 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0: 네.
2: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여전하신 모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 10여 년 전에 뵌 적도 있는데.
2: 예. 예,
0: 찬양을.
2: 예.
0: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뉴욕 장로 성가단의 발표까지 하는 이런 특별한 체험이 젊게 사시는 가장 큰 비결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에 신앙적인 의미와 또 개인이 갖는 의미를 송윤섭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1: 네, 하모니라고 말하면 우리가 조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네.
1: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찬양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0: 네.
1: 이제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0: 네.
1: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 장로님들의 이제 어떤 그 신앙으로 받은.
0: 네.
1: 어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이제 우리 찬양을 듣는 분들 중에.
0: 네.
1: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라든가.
0: 네.
1: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 해도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 굴곡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분들한테 찬양을 통해서 다시 그 신앙의 그 옛 사랑을.
0: 네.
1: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0: 네.
1: 찬양으로 오던 교민들에 대해 저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송윤섭 단장님. 그런데 이 남성들의 목소리는 사중창만 들어도 막 웅장해지면서 정말 매력있다. 어찌나 이렇게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장님 멤버가 이번에 무대에 서신 멤버 포함한다면 몇 번이나 되시죠?
1: 예, 이번에 모두 찬양에 참여하신 분이 51분이십니다.
0: 오, 네. 정말 큰 무대였네요. 네. 네. 전병삼 장로님 멤버로서 90세가 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20년 정도 뉴욕 장로 선가단을 해오시면서 이 발표하시는 그 시기가 항상 이맘때였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또 이렇게 6월에 보통 하시니까 Father's Day가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끝없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닦아가는 찬양하는 아버지와 남편을 보는 가족들의 이 눈은 어떤가 이런 거 의식해 보셨어요?
2: 예, 사실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그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0: 네.
2: 자녀들에게 특히 이 한국과 다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손자 손녀들에게
0: 네.
2: 어떻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네. 이해시키고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네.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고
0: 네.
2: 사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네.
2: 우리 저 허재랭 담임 목사님께서 프라미스 교회 담임 네. 목사님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희망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영상을 내보냈는데
0: 네.
2: 그게 전부 영어로 다 나오고
0: 네.
2: 끝까지 영어로 다 모두 해서
0: 네.
2: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학가 있는 애들한테 뭐 너 교회 나가라
0: 아하.
2: 뭐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잘 네. 되지 않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 영상을 옳은 대로
0: 네.
2: 즉시 8명의 손자 손녀가 있어요.
0: 네.
2: 그냥 대바로 보내죠. 네.
0: 그러니까 영어권이라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신앙 생활이 예. 소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찬양을 통해서 또 뉴욕 장로 선가단 무대에도 서시는 이렇게 20년 넘는 세월인데 올해 Father's Day를 앞두고 송윤섭 단장님께서는 또 글 이런 문학에 아주 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해마다 Father's Day가 되면 이제 내가 글로 혹은 찬양으로 함께할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이 올해 Father's Day의 가장 큰 선물이라면 어떤 선물이 될까요? 자녀들이 혹은 손주들이 드릴 수 있는 선물이요.
1: 예, 우선 이제 우리 손주들한테는 할아버지가 되겠고요.
0: 네.
1: 우리 이제 지금 뭐 자녀들이야 다 이제 장성했으니까.
0: 네.
1: 뭐,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제 모습을 봐왔으니까.
0: 네.
1: 이제 뭐, 그 평가야. 우리 자녀들이 보겠습니다만은.
0: 네.
1: 우리 손주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정기연주회를 할 때, 우리 그 손녀, 이제 네. 이제 네 살이 됐는데.
0: 아.
1: 뭐, 우리 손녀한테 그 한국말 찬양이 큰 의미는 없죠. 근데, 우리 이제 강단의 선 장로님들의 모습,
0: 네.
1: 그리고 또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섰다는 그 모습,
0: 네.
1: 그런 걸 그 네 살 된 우리 손녀한테
0: 네.
1: 아마 깊이 각인되지 않았을까
0: 네.
1: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혼을 울리는 물론 이제 영어권 그 네 살짜리 손녀가 그 가사를 이해는 못하지만
0: 네.
1: 그러나 어떤 그 멜로디의 어떤 분위기
0: 네.
1: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의 그 어떤 신앙적인 그 고백
0: 네.
1: 이런 기분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0: 네.
1: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0: 네.
1: 우리 이번 정기연주회가 우리 그 제 손녀한테
0: 네.
1: 가장 그 신앙의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0: 네.
1: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두 분 대표적으로 뉴욕 장로 선가단 멤버로 또 송윤섭 단장님, 전병삼 91세 우리 멤버 두 분께서 받고 싶으신 혹시 그런 선물이 이번 Father's Day 있다면 제가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떤 선물이 좋으세요? 전병삼 장로님 받고 싶은 선물.
2: 예. 애들로부터 좀 교회 잘 나가고 있다라든지
0: 네.
2: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든지
0: 네.
2: 그래서 내가 학업을 잘 이수하고
0: 네.
2: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0: 네.
2: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91년의 세월 동안에 지난 20년 뉴욕 장로 선거관에서 찬양한 그 모습 우리 자손들이 이걸 끝까지 기억하고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받을 선물, 줄 선물 다 이번 파더스데이에 신앙에서 시작하고 신앙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 예.
0: 그렇다면 뉴욕 장로 선가단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뭐, 여기 장로님들이 계속 태어나시는 한은 지속되겠죠? 어떤가요, 단장님?
1: 네. 저희가 이제 이번 30주년 기념을 네.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0: 네.
1: 제가 이제 뭐 기도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는 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겠다.
0: 네.
1: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언어권에 이제 있는 그러한 그 젊은 분들이 과연 우리의 그 어떠한 이러한 그 모습을 계승할 수 있을까? 그거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그 우리가 숙제를 풀 때 어떤 해답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예.
1: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0: 네.
1: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네. 찬양하고 건전한 신앙생활 토대 위에서 우리의 그 모습을 자라나는 후배들이 볼 때 자연스럽게 앞으로 한어권이 되는 영어권이 되든
0: 네.
1: 그러한 모습의 그 과연은 탄생한다 이런 확신을 갖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네. 뉴욕 장로 선가단 나도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또 장로님이셔야 하니까 또 주변에 많은 부러운 시선이 있을 줄 알지만 장로님이 아니셔도 언제나 어디서나 모여서 찬양할 수 있으면 이렇게 91세 또 96세 이보춘 장로님 멤버까지 90대가 훨씬 넘어서도 찬양할 수 있다. 사모님도 같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병삼 장로님.
2: 예, 그렇습니다.
0: 네.
2: 예. 같이 와가지고.
0: 네.
2: 또 그 장로님들은 또 한 방에서.
0: 네.
2: 또 권사님들은 또 바로 옆에 방에서.
0: 네.
2: 악기도 배우면서
0: 네.
2: 찬양을 같이 하고 연주회 때는 또 잠깐이라도 같이 또 나와서 찬양을 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예. 앞으로 미래와 희망과 신앙의 삶이 와서 살아오신 그 어려웠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자손들에게 찬양과 함께 미국의 뿌리를 내리는 걸로 이어지기를 바라신다고 제가 그렇게 들립니다. 네, 단장님 마무리 인사 겸 또 수고하신 도와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Father's Day는 이렇게 우리 셀레브레이트 하자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1: 네. 하여튼 우선 그 애청자분들한테 감사를 네. 우선 드리고요.
0: 네.
1: 저는 뭐 가족들에 대한 그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0: 네.
1: 우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한테 장로 선가단에 조인하실 수 있는 분은
0: 네.
1: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0: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1: 저희가 이제 연락처는 이제
0: 그냥 그건 포스터가 있었는데
1: 예, 예.
0: 네,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연락처 중에 하나로 드리면
1: 예, 그리고
0: 되겠네요.
1: 뉴욕 교회 협의회 주소록을 보면
0: 네.
1: 장로 선가단 그 홍보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0: 네.
1: 네네.
0: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두 분 송윤섭 단장님 그리고 전병삼 91세 장로님 두 분 모시고 Father's Day를 앞두고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는 뉴욕 장로 선가관 이야기를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뉴욕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시계 폐업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맨해튼의 빌딩 숲으로 또는 일터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도 오늘 아침엔 조금 무겁고 바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똑같이 째깍째깍거리는 시계바늘 속에서도 우리가 늘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은 단 한 번도 똑같았던 적이 없다는 걸요.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의 초록빛들도 또 오늘 아침 마신 커피의 첫 모금도 사실은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오늘만의 풍경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속도로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만의 템포로 오늘이라는 시간의 페이지에 예쁜 문장 하나 적어 내려가면 되니까요.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6월 15일 월요일 아침의 투데이 출발하겠습니다.

네, 런던 보이즈가 불렀던 My Love 들으셨습니다. 예전부터 좀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띄워드립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바람도 좀 불었는데 오늘 월요일 컨디션들은 좀 어떠신지요? 기분 좋을 거라고 좀 생각하면서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주말에 토요일 새벽마다 운동하는데 좀 뜨겁더라고요. 한 2시간 운동장에서 막 뛰다 보니까 머리가 막 뜨끈뜨끈하고 열이 나는데 살짝 그 더위 먹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을 또 쫙 흘리고 나면 그 느껴지는 희열이 있잖아요.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한 주 보내고 그런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투데이 생각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생각 오늘의 제목은 그 아이의 첫 번째 감독입니다. 지난주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 대 체코 경기 있었죠. 우리가 잘 봤고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과달라하라의 밤하늘 아래에서 한 선수가 환상적인 전진 패스를 했고 그 경기를 뒤집는 데 큰 역할을 또 했었죠. 황인범의 동점골이 터졌었고 또 오현규 선수의 역전골까지 그 패스를 찔러준 선수 바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2-1로 우리 한국이 체코를 꺾었을 때 정말 그 함성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번 주에 이제 2차전이 또 치러지죠. 저는 그 이강인 선수의 발끝을 보면서 한 사람을 떠올려 봤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유상철.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겠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인 2007년 그 당시 KBS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라라 슛돌이라고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린이 축구 예능이었죠. 그 옛날 있었어요. 그때 시즌 3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우리 모두의 눈을 사로잡는 꼬마 한 명이 혜성같이 등장을 하죠. 고작 7살 배기 꼬마였는데요. 정말 상대방을 가볍게 제치고 앞으로 막 질주하면서 마르세유 턴을 돌고 뭐 라보나 킥을 쓰고 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공을 차는 발을 지지하는 발 뒤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차는 기술인데 굉장히 어렵고 화려한 킥이에요. 어른들도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들 귀에 익숙한 마르세유 턴 이런 것들을 막 구사하면서 어떤 어린이 한 명이 나타났는데 그 꼬마가 이강인이었습니다. 모두 입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아이 앞에 서 있던 감독이 바로 유상철 감독이었죠. 유상철 전 감독은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서 2006년 나라라 슛돌이에 출연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쳤어요. 이강인은 2007년 이 프로그램에 합류해서 유 감독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강인을 지도한 유상철 감독은요. 훗날 이 선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타고난 재능이라고요. 그 나이에 그렇게 볼을 차는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PD가 오디션을 통해서 선수를 선발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성인을 마치 이렇게 축소해 놓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훗날 그 유상철 감독을 이렇게 기억하죠. 제 나이 7살 축구선수라는 꿈만 가지고 마냥 천진했던 시절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상철 감독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감독님은 제게 처음으로 축구의 재미를 알려주신 너무 감사한 분이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축구 인생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라는 말을 하죠. 축구의 재미를 알려준 사람 그게 바로 이강인의 첫 번째 스승 유상철 감독이었습니다. 유상철 선수는 어떤 선수였을까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올라운더형 선수로 평가를 받았었죠. K리그, J리그에서 아주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2002년 우리 정말 뜨거웠던 기억나시죠? 2002년 월드컵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가해서 4강 진출에 기여를 했죠. 그리고 해당 월드컵 올스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골키퍼를 제외하고요.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부분을 뭐 넘나드는 그야말로 비유하자면 한국의 루드글리트 같은 선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시죠? 그 붉은 악마가 정말 온 거리를 물들였던 그 여름이요. 저도 기억나는데
조별리그 첫 경기 폴란드전에서 유상철은 후반 중거리 슈팅으로 쐐기골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상 첫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02 한일 월드컵 베스트 11에도 선정이 되었고요. 영국의 한 축구 평론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상철은 이번 월드컵에 참여한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최고다. 세계 축구 팬들은 그의 등번호 6번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찬란했던 유상철 선수가 정말 안타깝게도 2019년 갑자기 쓰러집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경기장에서 황달 증세를 보인 채 쓰러지듯이 병원으로 향하게 됐고 그 선수의 진단명이 췌장암 4기였어요. 그러나 유상철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었죠. 그때의 그 인터뷰 영상들을 보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내가 반드시 완쾌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실제로 정말 웃는 모습으로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응원을 하고 그의 회복을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쾌유를 빌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2021년이죠. 6월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유상철 전 감독은 눈을 감게 되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향년 49세, 너무나 젊은 나이로 그 완쾌해서 돌아오겠다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활약을 할 때마다 이 스승이었던 유상철 감독도 끊임없이 조명이 되고 있어요. 유상철 감독은 이강인이 어릴 때부터 기술적으로 완성된 선수라고 표현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망주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고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유상철 감독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에게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가르쳤던 그 이강인 선수가 필드에서 직접 뛰는 그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참 안타까웠는데요. 유상철 선수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공을 세우고도 자기가 세웠다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묵묵히 씨앗을 심고 그 꽃이 피어나는 것을 채 보지 못하고 떠나신 그런 분이었죠. 전 세계 팬들이 이번 2026년 또 월드컵에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딘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을 것 같아요. 7살 그 꼬마에게 처음으로 공 하나를 건네주었던 유상철 감독의 그 눈 말이죠.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처음으로 나에게 꿈을 심어준 그런 사람.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길을 가르쳐준 그런 사람이요.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인이 된 유상철 감독님, 이제 편히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목요일에 또다시 2차전을 앞두고 또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 그 뒤에 있었던 그들의 가족, 그들의 코치, 감독, 여러분들의 그런 감사, 그런 분들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오늘 투데이 생각으로 함께했습니다.

0: 3시대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이죠.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718-308-6400-917-543-811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점심 저녁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럼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

토이가 불렀습니다. 좋은 사람 들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식사 그 메뉴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굶었는데요. 아침을 잘 먹지 않는데 뉴욕의 아침 그 식단이 굉장히 궁금해요. 먹거리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뭐 베이글에 크림치즈를 듬뿍 혹은 뭐 밥을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국밥 이렇게 한식 한상 드시는 분도 계시고 따뜻한 그냥 흰 뭐 죽 한 그릇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즘 한국과 미국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바로 저속 노화죠. 예전에는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뭐 주름을 펴고 이런 것에 좀 집중했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이 시계를 천천히 돌리는 그런 식사법이 대세입니다. 특히나 우리 한인 1세대 또 뭐 2세대 분들도 워낙 부지런하게 사시느라 나의 건강, 뭐 아침 식사 이런 것들 알뜰히 챙길 그런 여력이 좀 없으셨죠. 그래서 이 건강하게 조금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습관들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2030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당분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확 치솟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몸을 빨리 늙게 만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가속 노화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보면은 우리 동네들도 있지만 유기농 제품을 파는 그런 마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예전 그 고대 곡물 예를 들면은 뭐 퀴노아라든가 아니면 귀리 렌틸콩 이런 거 파는 그런 섹션이 있어요. 이게 뭐가 유행이냐 싶겠죠. 우리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시던 그런 잡곡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 우리가 예전에 먹던 거친 음식들이 지금 뉴욕에서 가장 힙한 저속 노화 식단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흰쌀밥 대신에 이제 귀리라든가 다른 잡곡들을 다 섞은 밥을 드시는 것, 이것이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될 것은 유행이라는 게 이제 결국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건데요. 뭐 브런치로 우리가 아보카도 뭐 토스트

0: 같은 거 먹으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오늘 저속 노화 식단으로 뭐 렌틸콩 샐러드를 한번 먹어보겠다라든가 요새 가면은 또 유행인 귤이나 콩류 이런 거 다 잘 나와 있잖아요. 밥 지을 때 비율만 조금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밥을 드시고 나서 이렇게 급격히 졸음이 쏟아지는 게 좀 사라질 겁니다. 잡곡밥을 많이 드시면요. 또 몸도 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고요. 이렇게 요즘에 귀리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덜 피곤하다 이런 말씀들을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맞습니다. 이게 뭐 너무 바쁘니까 이것저것 다 챙겨 드시기가 어려우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하얀색을 좀 피하시고 이제 잡곡이나 콩이 듬뿍 들어간 그런 음식들로 좀 채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식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뭐 커피를 드시고 하실 텐데 그것도 참 좋은데요. 커피와 함께 같이 드시면 좀 안 좋은 것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 감귤류, 과일, 그러니까 뭐 오렌지라든지 자몽이라든지 오렌지 주스를 드신다든지 그런 거 말이에요. 조금 자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커피도 산성이고 이 감귤류도 산성이다 보니까 둘 다 강한 산성식품이잖아요. 근데 그걸 동시에 막 드시면 아무래도 위 점막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속 쓰리고 막 복부 팽만 하고 이런 거요. 역류성 뭐 식도염 있는 분들은 훨씬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침 공복에 뭐 오렌지 주스도 드시고 또 커피도 드시고 이런 분들 있으면 이거는 아 위장에 굉장히 최악의 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커피 드실 때는 뭐 견과류나 베리류나 뭐 오트밀 이런 것들 아몬드 몇 알 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드셔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또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투데이는 잠시 시간 듣고 와서 또 인터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내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표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10: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그동안 와이저 리빙에서 바디닥터의 제품들을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 정말 만족하시고 또 좋은 리뷰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길래 이렇게 미국 내에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저 리빙의 다니엘 박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디닥터의 모든 제품들이 정말 놀라워요. 까다롭다고 하는 한국 식약처와 또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안전과 효능 면에서 검증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들 신뢰하시는지 진짜 오늘 좀 꼭 알고 싶습니다.
1: 네. 사용하신 분들은
0: 네.
1: 이 시대 최고의 의료기기라고 말씀하세요.
0: 그렇군요.
1: 예, 이것이 자동 케겔 운동 요실금 치료기라고 합니다.
0: 네.
1: 요실금만이 아닌데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속근육이 느슨해지면서 찾아오는 것이 이제 요실금.
0: 그렇죠.
1: 또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 증세.
0: 맞아요. 그러니까
1: 이런 증상에는 케겔 운동이 좋다는 건
0: 네.
1: 누구나 다 아세요.
0: 그렇죠.
1: 항문을 조였다가 낮추는 그 관략근 운동이
0: 네.
1: 굉장히 효과적인데
0: 네.
1: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 케겔 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0: 맞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1: 네네.
0: 네.
1: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자동 케겔 운동 요실금 치료기인데요.
0: 네.
1: 이 방석같이 생긴 거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0: 네.
1: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을 30분 동안 무려 210회 이상
0: 네.
1: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0: 자동으로요?
1: 네.
0: 네.
1: 여기에는 그 원리가 있는데 이 안에 강력한 EMS 저주파 펄스가 있어서
0: 네.
1: 저주파 펄스로 인해서
0: 네.
1: 골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하고
0: 네.
1: 이완시키고 두들겨주고 마사지하면서 완화시켜줍니다.
0: 아, 그렇군요.
1: 30분 동안 이 동작을 반복해주기 때문에
0: 네.
1: 내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앉아만 계시면
0: 네.
1: 속근육 그리고 골반 근육,
0: 네.
1: 코어 근육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단련시켜주는 의료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저절로 네. 된다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1: 그렇죠.
0: 네.
1: 노화로 인해서 느슨해진 이 속근육을 단련시켜주면서
0: 네?
1: 요실금이라든가 전립선 이런 그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든가
0: 네.
1: 소변효과도 시원하게 빠지지 않고
0: 네.
1: 또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0: 아, 그렇죠.
1: 또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0: 네네.
1: 거기에 아주 심한 변비는 거의 그냥 즉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변비까지요?
1: 네네. 그리고 치질도 수술 단계까지 가신 분들도 치료가 된다고 하고요.
0: 네.
1: 더 중요한 거는 골반과 허리에 있는 이 코어 근육의 발달로
0: 네.
1: 아주 심한 자골신경통 바로 없애줍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0: 네.
1: 다리가 심히 저리거나 혹은 또 아프거나 밤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0: 네.
1: 바로 사라지고요.
0: 네. 네.
1: 이게 정말 대박인 게
0: 네.
1: 제 주위에 지인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는 그 지인들 가운데서 자골신경통이랑
0: 네.
1: 어떤 그런 단어가 없어질 정도로 허리 통증,
0: 네.
1: 다리 저림이 다 사라지고
0: 네.
1: 또 이제 이 방송을 듣고
0: 네.
1: 구매하신 분들 중에 마라톤 동호회나 사이클 동호회 뭐 이런 데서
0: 네.
1: 의외로 또 자골신경통이나 허리 통증이 많은 아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맞아요.
1: 그분들이 써보시고 나서
0: 네.
1: 이런 자골신경통 다 없어졌다고 꼭 그 지인들을 모시고 오십니다.
0: 대단하네요. 네. 네.
1: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0: 네.
1: 자골신경통이 깨끗이 나았고
0: 네.
1: 지금도 잘 쓴다며 정말 300% 이상 만족하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또 얘기하실 때면
0: 네.
1: 정말 이 제품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0: 그러게요.
1: 코어 근육이 강화되고
0: 네.
1: 골반과 다리에 근육 발달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0: 네.
1: 장시간 걷는 것도 가능하고요.
0: 네.
1: 또 등이나 어깨,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거꾸로 누워서 사용하면
0: 네.
1: 통증에까지 완화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 담이 올 때
0: 네, 네.
1: 한 15분 정도 바르면 담은 정말 즉방이에요.
0: 아, 그래요?
1: 아무리 힘든 담도, 심한 담도, 네. 예, 바르면 바로 없어지는데, 이유가, 네. 워낙에 근육을 수축 이완해주기 때문에, 정말 이런 그 담이 오는 거는 즉방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사용하면서 성기능 네. 강화에도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처진 엉덩이가 힙업되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한국에서는 젊은 분들도 많이 사용해서,
0: 네.
1: 애플립이 되는 엄청난 효능까지 가져다 줍니다.
0: 그렇군요. 이 자동 케겔 운동 요실금 치료기, 아우, 정말 효능이 지금 들어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발 지압도 해주고 허리나 어깨 통증이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 케겔 운동 위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사실 너무 좋으니까 하루 종일 뭐 이걸 끌어안고 사신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이게요 얼마나 좋으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고 발표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왔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대표님 지금 우리가 이 바디닥터 사용을 하시고 나서 정말 아 너무너무 나는 효과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지만 그중에 선별해서 한두 분만 짧게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1: 네.
0: 네, 인터뷰하셨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 솔직히 분수 물소리만 나도 오줌을 싸요 지금.
0: 그러니까 그때 그전에는 그랬다.
2: 네, 이거를 만나기 전에는
0: 네.
2: 진짜 오줌을 그냥 쌌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옆에서 놀랄 정도로 기침을
0: 네.
2: 해도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지도 못했었어요.
0: 네.
2: 정말 집 앞이 화장실인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지에 흐르는 거지. 쯤 안에 정말 기침한데 오줌이 안 나와요.
0: 진짜요?
2: 아, 이거 진짜예요. 지금까지
0: 네.
2: 기침을 해도 안 나와요.
0: 한 분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3: 진짜로 제가 좌골신경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침 맞고 치료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안 됐는데 제가 한 시간 이상을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랬는데 이거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좌골신경 때문에 아파본 통증이 없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등이 항상 아팠어요.
4: 네.
3: 그랬는데 등 결림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담이 걸렸을 때는 바로 저는 이걸 하루에 두 번 사용을 했어요. 아침이랑 저녁이랑.
0: 네.
3: 그랬는데 담이 걸린 게 그 다음날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0: 조금 전에 담 이야기 하셨는데 진짜 담은 바로 이렇게 풀어지나 봐요, 대표님.
1: 네, 저도 한 번씩 담이 오면 아주 네. 심해서 침을 맞고도 일주일 이상 가는데.
0: 아, 그렇군요.
1: 이 케겔 운동에 그냥 거꾸로 누워 있으면 한 네. 15분 정도면 그 담이 바로 없어져요.
0: 아, 참 신기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제품이 소개되면서 미주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6, 7년 꾸준히 판매해 오면서 매년 브랜드 대상을 휩쓸었다 하는데요. 오늘 그럼 준비하신 특별가가 있죠?
1: 네, 저희가 아주 특별한 가격 가지고 나왔는데요.
0: 네.
1: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 요실금 치료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0: 네.
1: 주 판매가 2,500불, 한국에서도 320만 원 판매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는데요.
0: 네.
1: 저희가 오늘 이 방송 듣고 전화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500불 대폭 할인해서
0: 네.
1: 1,999불 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모십니다.
0: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 좋은 가격 오늘 지금 주셨습니다. 원래는 미주 판매가가 2,500불인데요. 오늘 방송 듣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무려 500불을 할인해서 1,999불에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본사 전화번호를 빨리 좀 알려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할게요. 본사 전화번호는요. 562-529-5343번입니다. 562-529-5343번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시고 또 주문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오늘 좋은 가격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제품도 그렇고 또 하나 너무 관심 갖는 제품이 하나 또 있어요. 어떤 거죠?
1: 네, 이 바디닥터의 또 하나의 야심작
0: 네.
1: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뱃살을 빼고 허리 인치를 줄여주는
0: 네.
1: EMS 허리 벨트 뺄 수 없죠.
0: 지금 꼭 필요합니다.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요.
1: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나서
0: 네.
1: 진짜 뱃살이 들어가냐고 막 의심했던 분들도
0: 네.
1: 이 허리벨트 차고 한 1, 2분만 있으면 바로 구매해 가실 정도로
0: 네.
1: 엄청난 효과를 주는데요.
0: 네.
1: EMS 허리벨트는 강력한 저주파 전자 요법으로 해서
0: 네.
1: 뱃살 부위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 이완시켜주면서
0: 네.
1: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실개념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0: 네.
1: 이 저주파 파상대를 이용해서 1분에 분당 7,500번 이상
0: 네.
1: 강력한 자극을 복부에 전달시켜줘요.
0: 1분당 7,500번 이상. 와, 네. 그렇군요.
1: 그래서 한 그냥 2, 3분만 차고 있어 보라고 하면
0: 네.
1: 이 벨트 차신 분들은 그냥 바로 구매해가지고 목도 따지지도 않고.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우리 뱃살에 네. 1분 동안 7,500번 이상 강력한 자극을 준다면
0: 네.
1: 이게 배에 어떤 기름이 분해되고
0: 그렇죠?
1: 되면서 뱃살이 빠진다는 그 확신을
0: 네.
1: 가지시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네, 그래서 이 복부 운동의 그 어떤 효과가 부스팅돼서
0: 네.
1: 뱃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배에 탄력이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0: 네.
1: 여기에는 정말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과학적 임상도 정확히 갖춰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0: 그래요.
1: 벨트를 차고
0: 네.
1: 하루 20분만 운동을 하시면 6시간 운동한 효과와 동일합니다.
0: 세상에 20분만 투자하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군요.
1: 네. 그래서 사실 이민생활에 계속
0: 네.
1: 운동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0: 그럼요.
1: 벨트 차고 그냥 동네 한 바퀴 걷는다든가
0: 네.
1: 아니면 필라테스 해도 좋고요.
0: 그렇죠.
1: 또 뭐 트레드밀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이렇게 걸으시는 것도 너무 좋고
0: 네.
1: 설거지 하셔도 좋고
0: 그러네요.
1: 예, 20분 차고 운동하면 6시간 운동한 효과와 동일한데
0: 네.
1: 또한 그 한국 대학에서
0: 네.
1: 인상을 보면 이 벨트를 차고 12주 동안 그래서 약간 3개월 정도죠.
0: 그렇죠.
1: 운동을 할 때 임상에 참가한 전원이 평균 허리 둘레가
0: 6cm.
1: 약 2인치 정도 감소하는 게
0: 네.
1: 확인됐습니다. 이건 임상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저희가 정확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0: 네.
1: 단순히 뱃살을 빼주는 것뿐만 아니라 배에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0: 네.
1: 내장지방도 줄고 또 균형 잡힌 그런 몸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0: 네.
1: 그동안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고
0: 네.
1: 12주 동안 이 뱃살 빼는 EMS 허리벨트로
0: 네.
1: 정말 숨어있는 2인치의 뱃살을 한번 빼는 거 도전해보시는데요. 저도
0: 네.
1: 이 벨트 차고
0: 네.
1: 한 45일 정도 지날 때 1인치가 빠지더라고요.
0: 오, 그래요?
1: 1인치만 빠져도 배가 얼마나 편한지
0: 와.
1: 평소보다 숨쉬는 게 좋아질 정도로
0: 네.
1: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0: 이야, 너무너무 탐나는 제품인데요. 저도 이게 사실은 벨트 구멍 하나 앞으로 뒤로 가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해도 안 빠지는 게 바로 이 뱃살. 다 고민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이 뱃살을 정말 우리가 20분을 투자해서 정복할 수 있다면 와 이건 뭐 대단하네요. 우리 옆에 이런 의료기기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특별히 이 두 가지 세트로 오늘 혹시 난 두 가지를 다 구입할게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오늘 더 특별한 준비하셨다면서요?
1: 네,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정말 시크릿
0: 네.
1: 네, 특별가 준비했는데요.
0: 네.
1: 이 허리 사이즈를 줄이고 뱃살 빼는 EMS 허리 벨트가 미주 판매가가 1,500불입니다.
0: 네.
1: 근데 저희가 이것도 오늘 방송 듣고 전화 주시는 분들 한해서 500불 할인해서
0: 네.
1: 999불 이 가격으로 특별가로 모시겠는데요.
0: 네.
1: 오늘 연락해서 이 두 가지 케겔 운동하고 그다음에 허리 벨트 두 가지를 세트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0: 네.
1: 제가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는 시크릿 혜택으로 저희가 특별가 드리겠습니다.
0: 와, 너무너무 좋네요. 아까 말씀하셨죠. 자동 케겔 운동기도 500불을 할인해 주시고 지금 EMS 허리벨트도 500불을 할인해 주니까 오늘 만약에 두 가지를 동시에 사신다면 1000불의 할인 혜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이 없습니다. 지금 미주 판매가 1500불에서 500불 할인해서 999불로 아주 특별한 가격 준비하셨고요.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오늘 이 두 가지를 세트로 구입하시면 정말 시크릿 특별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릴게요. 본사 전화번호입니다. 562-529-5343번입니다. 562-529-5343번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 혜택 꼭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대표님 또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주세요.
1: 네. 저희가 지금 소개했던 이 바디닥터 제품은
0: 네.
1: 검증된 충분히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0: 네.
1: 믿고 신뢰하고 구입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동안 사용하신 분들은 정말 300% 이상 만족하신다고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들은
0: 네.
1: Made in Korea
0: 그렇죠.
1: 예, 당당한 대한민국 제품들로 충분한 인상을 거쳐 까다롭다는 식약처 또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허가가 되어서
0: 네.
1: 사용과 안전에서 검증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이제는 가정에서도 필수품인 이 바디닥터 유실금 치료기와 뱃살빼는 EM에서 허리될 때로 100세 시대의 삶의 질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0: 아 정말 100세 시대의 삶의 질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이 많아서요.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 유실금 운동기죠. 미주 판매가 2,500불인데 오늘은 500불 할인해서 1,999불 파격적인 가격으로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EMS 허리 벨트도 미주 판매가 1,500불인데 500불을 할인해서 999불로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할인폭이 크다 보니까 나는 두 개를 다 이왕이면 오늘 하겠다, 구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시크릿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진짜 전화하시면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전화를 주시는데요. 어디로 하시냐면 562-529-5343번입니다. 562-529-534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 주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주셔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와이저 리빙의 우리 다니엘 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소란이 말해주고 있네요. 걱정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괜찮다고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괜찮습니다. 저는 내일 또 여러분 곁으로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페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쥐씨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일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일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침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세상 일이요.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일이 있고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너무 큰일이 닥치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 사례 중에서 뺄 수 없는 사례가 교통사고 아닐까 싶습니다. 차가 부서지고 그리고 놀랍고 두렵고 억울하고 뭐 피해자의 입장이 된다면 억울함까지요. 몸 아픈 거는 그 이후에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 피해자로서 꼭 챙겨야 할 권리까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0년 이상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루펌을 이끌어온 이재은 변호사 그리고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1: 네. 네. 요즘 많이 덥죠.
0: 맞아요. 더우니까 또 생각나는 게 휴가가 아닌가 싶은데 두 분은 어떻게 휴가 계획을 세우셨나요?
1: 저희 잠시만요.
0: 네.
1: 저희, 바빠서요. 여러 가지, 네. 일들이 많이 있어서, 휴가 계획, 있긴 하지만,
0: 네.
1: 더 많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서 또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휴가철에 사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또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3: I'm on vacation. Yeah.
0: 네.
1: 운전도 많이 하시게 되고 또 렌트카도 하고 또 다른 주로 또 여행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것도 많고 뭐 크루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자, 그래서 그런 오늘 실제 그 질문들도 조금 준비를 했고요.
1: 네. 그래.
0: 네. 앞서서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캐시 오컬 주지사가 서명한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개혁법 때문에 뭔가 달라진다는데 뭐가 달라지지? 청취자 여러분이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라고 정리가 혹시 될까요?
1: 지금 주지 거버너가 여기 뉴저지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뉴욕 말씀?
0: 뉴욕 주지사요. 네.
1: 어떤 내용들이 있죠? 저희
0: 업데이트
1: 해주시면
0: 네.
1: 좋을 것 같아요. 네.
0: 네. 이제 이게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과실이 51% 이상이 돼야지만
1: 뉴욕과 이제 뉴저지 비슷하게
0: 네, 맞아요. 뉴저지처럼. 네, 맞습니다.
1: 뉴저지처럼 이렇게 뉴저지에서는
0: 네.
1: 한데 소송하는 사람이
0: 네.
1: 잘못도 있잖아요. Right? Sometimes.
0: 그렇죠. 예.
1: 사고가 한 사람은 사람들이 쳤다 그러고 나 사람들이 쳤다고 상대방도 나 사람들이 쳤다고 상대방이 스탑사인 있었는데 우리 손님은 너무 빨리 달려왔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고 또 항상 이런 케이스 이런 생활상의 케이스는 맨 처음 디터미네이션 해야 되는 거는 누구 잘못 상대방 예. 운전서가 100% 잘못했나 or 상대방 잘못한 사람이 75% or 25% 하여튼 소송한 사람은 잘못이 상대방보다 그 소송 당한 사람보다 그 잘못이 똑같던가 or 더 줄여야 돼요. 더
0: 네.
1: 작아야 돼요. So for example 이거 재판한다고 그래요. 베이스맨들이 누구누구 잘못했어. 상대방은 100% 잘못했으면 그럼 우리 100% 돈 받는 거야. 하지만 상대방이 50% 잘못했고 피해자 소송하는 사람이 50% 잘못했으면은
0: 네.
1: 100불 받아야 되면 50불만 받는 거예요.
0: 네.
1: 그렇지만 상대방 잘못이 49%라고 그래요. 소송한 사람이 51%라고 그래요.
0: 네.
1: 그러면은 그 49불 받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못 받아요.
0: 네.
1: 그 소송하는 사람 잘못이 똑같던가 항상 더 작아야 돼요.
0: 네.
1: In New York, 그때는 법이 그렇지 않았어요.
0: 네. 이제는?
1: So in New Jersey, 운전하는 사람, 다친 사람, 피해자가, or 우리가 소송하는 사람이 stop sign 있었으면은,
0: 네.
1: 보통 New Jersey 변호사들은 그런 케이스는 안 받아.
0: 네.
1: But in New York, 그래도 받아.
2: 조금이라도.
1: Yeah, 조금이라도.
0: 네. 네.
1: And 그렇지만 in New York 법이 뉴저지랑 이제 똑같을 거예요.
0: 네.
1: So, but still 저는 이렇게 경찰 리포트가 우리 손님이 잘못했다 그렇게 결정해도 저는 저는 sometimes 그래도 케이스 받으시죠. 이제 경찰 잘못했던가 or 다른 팩트가 있어서 우리 손님 잘못 없이 아니지만 you know 상대방 잘못이 더 맨들이 있으니까는 네. 그래도 케이스 받아요. So every case by case는 틀리지만
0: 네?
1: now New York, New Jersey 법이랑 똑같아요.
0: 네. 자 이제는 51%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쪽이라도 조금 더 잘못한 쪽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이진은 변호사님은 뭐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렸든 간에 일단 케이스를 검토해보고 그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Right. 네. I have cases where stop sign, you know, 우리 손님이 stop sign 있었는데
0: 네.
1: 그 이 길이 조금 curved 된 길이에요.
0: 네.
1: And 상대방이 너무 빨리 거기 to curve it 나와서 mm-hmm. 우리가 그걸 이겼어요.
0: 오,
1: And 네. also 자전거 타는 사람.
0: 네.
1: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차가 자전거 탄 사람을 지나고 오른쪽 그 사람 앞에 오른쪽 턴 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자전거 탄 사람이 잘못했다고 경찰 그렇게 결정했는데 우리 그 케이스 이겼어요.
0: 우와. 네.
1: Yeah.
0: 자, 경찰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소한 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광고를 네.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들 놓고서 네. 케이스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참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참원각 718-352-5600. 2026 FIFA 월드컵 다시 한번 한인 사회가 하나되는 힘을 보여주세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2차 한인 합동 응원전 6월 18일 저녁 7시 뉴저지 펠팝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멕시코 2차 합동 응원전이 무료로 펼쳐집니다.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6월 18일 펠팝 파인플라자 4층에서 만나요.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7: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 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2: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8: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9: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8: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0: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이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1: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이재은 변호사 그리고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상해는 전문이고요. 교통사고 물론 직장상해, 건축, 낙상, 의료사고에 관한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형사법, 가정법까지 함께할 전문 변호사 그룹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티켓에 대한 해결도 물론 가능하고요. 자,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2: 네.
1: 네. 자, 첫 번째 케이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저지 포틀에 거주하는 50대 한인인데요. 여름 휴가 맞아서 아내와 두 아이를 태우고 플로리다 올랜도 디즈니랜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에 공항으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가 시작됐고요. 속도 줄이고 서행 중이었는데 뒤에서 SUV가 이거 미쳐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거예요.
2: 오케이.
1: 이때 이 충격 때문에 앞차까지 밀려서 3중 추돌 사고가 났고 차 안에 있던 가족들은 다행히 안전벨트 착용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뭐 검사 받고 뭐 골절이나 이렇지는 않다는 진단을 받고 가족들이 뉴저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한 나흘쯤 지나니까 김 씨 운전하신 분이 목 허리가 너무 아프고 아내도 아프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MRI 검사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고는 플로리다에서 발생했고 보험은 뉴저지에서 가입했고 이것부터가 걱정의 시작이었습니다.
2: 네.
1: 어떻게 해야 되지? 네.
2: 우리 그런 케이스 많았어요.
1: 네.
2: You know, sometimes California에서 사고 나고 우리 usually 그런 케이스들은
1: 네.
2: 우리가 시작해서 합의가 안 되면은 소송 들어가야 되면은 잘못한 운전사가 Florida 계시는 사람이면은 Florida에서 소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Florida 생활상의 하는 변호사들 많아요.
1: 네.
2: 그 사람한테 케이스를 보내야 돼요.
1: 네.
2: 그렇죠. Of course 케이스 하시죠. 우리 그런 so many 케이스 많아요. 네, 치료도 뉴저지에서 받으시고 뉴저지에서 하시니까.
1: 네. 그렇죠? 네. 네.
2: 그런 기록들 그런 것들 다 저희가 정리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케이스를 그 소송을 할 때 저희가 네. 그쪽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끝까지도 또 도와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변호사를 빨리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 네, 뉴저지에 계신 이재은 변호사님 찾아가서 상담 받고 그러면
2: 네.
1: 이제 처리가 진행이 된다는 거군요.
2: 네, 네, 네. 그냥 혼자서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 변호사랑 상담하는 게 제일 좋아요.
3: 그렇죠.
1: 네,
2: 네. 일단 지금 이렇게 여기 플로리다에서 사고 난 거 말고도 저희 뭐 커네티컷 또 다른 지역 또
1: 네.
2: 가셔가지고 사고 나고 뭐 애틀랜타에서 사고 나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치료받고 다시 또 애틀랜타 그 변호사랑 같이 또 하고 저희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한국에서도
1: 네.
2: 오셨다가 여기서 사고 나시고 다시 한국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네.
2: 그런 식으로. 네.
1: 맞아요. 다음 케이스로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한국 방문 중에 일어난 케이스였는데 일단은 저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러면은 차량 견인비, 렌터카 비용 이런 거 다 청구가 되나요?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2: 그 차 망가져서 이제는 그 차 고쳐야 되면은 렌터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 네. 네네.
2: 예, yeah, so 그런 비용은 차 같은 거는 자기 own 보험 full coverage 있으면은 거기서 claim 만들어서 자기 own 보험이 다 take care 하던가 or 상대 많이 지어서 받았으니까는 100% 잘못 있을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그 보험보다 다 take care 할 수 있어요.
3: 네.
2: 그렇지만 그거는 sometimes 네. 복잡할 수 있고 복잡하고 조금 힘드니까는 그 대신에 자기 own 보험을 차 고치고
1: 네.
2: 렌트카도 하고 그러면 deductible가 있잖아요. Sometimes 500불, sometimes 1000불, sometimes 2000불. 그 deductible 내야 되고 자기 own 보험이 그 잘못한 차 보험 연락해서 그 deductible 비용 다 또 받아요.
1: 네. 네. 일단은 지금 뭐 아까 한 사흘, 나흘 지나니까 아프기 시작했대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그 당시가 아니라 요 정도 기간 지나고 나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3: 그럼요.
1: 네.
3: 저희 그 전에도
2: 변호사님 말씀 드렸었는데
1: 네?
2: 6개월 뒤에도 뉴저지에서 사고 나고 난 다음에 병원 안 갔다가
1: 네.
2: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네? 케이스는 할 수 있다라고
0: right. 말씀드립니다. 뉴욕에는 조금 틀려.
2: 네. 병원비 같은 거는 remember 이런 뉴욕 and 뉴저지 차 사고 나면은 자기 온 상대방이 잘못해도 자기 온 보험이 병원비 내는 거예요.
1: 네.
2: 그러면은 뉴욕은 한 달 안에 연락해서 나 다쳤다, 나 치료받을 거다, 그렇게 연락해야지, 그렇게 연락 안 하면은, 그러면 보상금, 소송을 하시지만,
1: 네?
2: 그 병원비 커버지가 안 돼요.
1: 네. 그런 차이가 있어. 네.
2: 차랑 차 사고 나면은, 그게 법이지만, 그렇지만 걸어가다가 차 받았다고 그래요. Again, New York, New Jersey 또 틀려요. So every case가, is so different.
1: 네.
2: 너무 틀리니까는 하고 나면은 일주일 안에 one week 안에 의사 변호사랑 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
1: 네.
2: 어떤 deadline 같은 거 deadline 같은 거 miss하면 안 되니까.
0: 네.
1: 네. 사고가 나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시고 바로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0: 네, 네, 그럼요. 바로 하시는 게 빨리 하시는 게 좋죠.
1: 네.
0: 네.
1: 자, 다음 케이스. 한국 방문 중에 렌터카를 빌려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케이스인데요. 퀸즈에 사시는 분입니다. 여름 휴가로 한국을 방문해서 인천공항에서 렌트카 빌렸고요. 보험까지 포함된 패키지로 잘 가입하고 가족과 여행을 하던 중에 고속도로 진입 구간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옆 차량하고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네.
2: 사고가 한국에서 났어요?
1: 네, 한국에서 났습니다.
2: 오케이, 그건 한국 변호사 필요해요.
1: 네.
0: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1: 네?
0: 사고가 나면 변호사가 먼저 개입되는 게 아니라
1: 네?
0: 손해사정사라고 보험사에서 그 손해사정사 아시죠? 그
1: 네네.
0: 분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은 합의를 먼저 하기 때문에 여기 미국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내가 여기 미국에 보험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사고 난 거를 커버를 해주진 않죠.
1: 아, 네.
0: 네, 내가 그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고가 난 거는 그 당시에 거기 사고 난 상대방 보험하고 상대방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네.
0: 그쪽에서 내가 잘못이 아니면 아마 그 손해보험 그 사정사가 나와가지고 아마 그만 합의하자고 할 거예요. 금액을.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끝내시는 게 좋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1: 네.
0: 한국에서 이제 여기를 방문해서 여기 뉴저지나 뉴욕에 오셔가지고 뭐 아들 뭐 요즘 졸업식 시즌이잖아요. 졸업식
1: 맞아요.
0: 때문에 방문하셨다가 또 여기 여행 잠깐 했는데 근데 여기서 사고 났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다시 한국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1: 네.
0: 여기 보험이 없어도 케이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면.
1: 네.
0: 네네. 그 경우에는 저희는 여기 미국의 변호사들이니까 여기 미국에서 사고 나신 거는 케이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1: 한국의 경우는 이제 한국 보험사, 뭐 손해사정사라든지 이렇게 합의하고
0: 네.
1: 처리하면 되는 거고.
0: 되게 빨리 끝나요, 한국은.
1: 네.
0: 그냥 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그냥 합의하고 말거든요, 한국은.
1: 맞습니다. 제가 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알죠. 뭐 디스크가 나와도 금방 한 달 안에 합의를 하려고 몇 번을 찾아오거든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1: 어쨌든 미국을 방문하신 분이 미국에 사는 분이 아니니까 미국 보험이 없지만 만약에 본인의
0: 네.
1: 잘못이 아닌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하면 그건 이제 케이스로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군요.
0: 네, 그럼요.
1: 네.
0: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 네. 네.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도 상관없나요?
0: 한국에서 돌아가셔도 한국에서 또 치료받으셔도 그 기록들을 다 영어로 번역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서 데포지션 할 때만 오셔서 요새는 또 줌으로도 하기 때문에
1: 네.
0: 한국에서 그것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그 의사가 그 체크업하는 DM이라고 있어요.
1: 네.
0: 그 인디펜던트 메디컬 이그잼 그거 하러 오실 때 또 데포지션 하러 오실 때 보고 한 번만 오셔서 그 케이스 진행하실 수 있어요.
1: 네.
0: 한 번 오실 정도.
1: 뭐 이제 크게 안 다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돌아가고 말지 할 수도 있겠는데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따져볼 수 있겠네요.
0: 근데 가셔가지고 몸 너무 아프고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1: 네네. 아 그럼 네. 여기서 케이스를 진행 안 하고 갔는데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0: 그래도 여기서 케이스를 오픈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셋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그리고
1: 네.
0: 또 치료는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다 하고 어떤 병원에서 할 거고 어떤 치료 어떻게 할 거고 일반적인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들은 다 하고 가셔야겠죠.
1: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니까 미국 여행 중에 뭐 아들네 집에 온다든지 네. 뭐 기타 등등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케이스를 상담하시고 진행을 하면 진행해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네. 낫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질문.

0: 나 있는 사람.
1: 네네.
0: 네. 오케이, so they're not 아무것도 지금 기다려야지. 그 사람이 소송할지 모르잖아요.
1: 네.
0: 하지만 잘못은 그 상대방, 그렇죠?
1: 네.
0: Yeah, I don't think he has any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And rental car 했었어요. 자기 온 차야.
1: 어, 본인의 차량으로 갔습니다. 네.
2: 아, 자기
0: 본. Yeah, okay. 그러면 차 고치면 되는 거예요.
1: 네.
0: Yeah, 걱정할 거 없으세요?
1: 만약 그 캐나다 쪽에서 목이 조금 아프다 그랬는데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0: Yes,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1: 네.
0: Of course.
1: 그때도 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0: Right, 보험이 있으니까. 소송 들어오면 보험이 다 take care of 해요.
1: 네. 이 당시에 그 사고 났을 때 캐나다 경찰을 통해서 경찰을 부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가요? 어떤가요?
2: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경찰 부르는 거?
1: 네네. 캐나다에서 현지에서 경찰을 부르는 게 중요할까요?
2: 경찰 부르는 게 좋죠. 근데 네, 항상 이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면 경찰 부르는 게 중요하죠.
1: 네.
2: 네.
1: 만약에 이제 그 캐나다 현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2: 네, 사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네. 말씀을 드리면 뭐 캐나다에서 났던, 여기 미국에서 났던, 어디 플로리다에서 났던, 뉴저지에서 났던, 뉴욕에서 났던 사고가 일단 나면 경찰을 부르는 게 맞는 거고
1: 네.
2: 그리고 만약에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 그럼 상대방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세 가지 항상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다음 플레이트 넘버, 그다음 보험증, 보험 카드. 네. 보험 카드가 이 사람 이름이 들어 있는지, 이 사람 명의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이 사람이 이 차의 주인이 맞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경찰이 오지 않았을 때
1: 네.
2: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을 하지 못했을 때 그래도 내가 다친 피해자라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케이스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랑 똑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2: 그렇죠. 네. 네. 제일 중요한 부분.
1: 네. 만약에 타주로 가든 캐나다로 다른 나라로 가든 간에 본인의 차를 타고 갈 경우에 뭐 보험에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2: 보험에요?
1: 네,
2: 보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0: 캐나다 가면 보험이 없게 달릴 그런 건 없어요.
1: 아, 따로 없고요.
0: 네.
1: 네. 자, 여름철 이제 휴가를 앞두고 있어서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케이스 얘기를 살짝 나눠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잠시 후에 또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0: 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장애 전문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로펌을 이끌어온 이재은 변호사고요. 이 로펌에는 다양한 언어로 또 편안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은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이고요. 직장상해, 건축, 낙상, 의료사고에 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형사법, 가정법까지 함께할 전문 변호사 그룹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 티켓에 대한 해결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어요. 뉴욕입니다. 주소는 플러싱 164-01 노던 블러버드 2층에 있습니다. 뉴욕 상담 전화는 718-423-2400 718-423-2400번이고요. 뉴저지는 포트리에 있습니다. 2050 센터 에비뉴 스윗 넘버 120호입니다. 상담 전화는 201-346-3800번입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 있어요. 이건 꼭 저장해 주세요. 이재은 변호사 로펌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는 551-374-9006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고 발생 즉시 상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 저장해두고 급한 상황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551

1-800-974-9006번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 파격가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각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담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TV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누던 160가 국수집 718-71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상담 나눌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엠가 716-350-4199
2: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수 함께하고 있고요.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짝 지금 전화 연결을 했더니 또 상담 중이셨나봐요.
3: 오케이.
2: 네. 한 가지 질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주차 딱지 끊겼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DMV 포인트랑 보험 포인트가 다르다 그러셨는데 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3: Between the DMV. Okay, yeah. So 그 DMV points는 네. usually 이렇게 moving violation 티켓 받아서 moving violation 받으면 insurance company가 your driving record 받을 수 있잖아요. So 보면은 let's say 옛날에 뭐 five points 있었고 and then two or three years 지나면은 two or three years 지난 다음에 그 포인트가 줄였어요. 티켓 안 받으면은
2: 네?
3: DMV에서 줄여요.
2: 네?
3: However, 포인트가 그래도 줄여서 이제 three point만 있다고 그래요. Driving record. 그렇게 되면은 insurance는 five points 그거를 안 줄여요. Like the entire record. So,
4: 기록들을.
3: Right. 네, 기록들을. So it's very different.
2: 네. 네.
4: 그래서 보통 보면 나 프리미엄이 올랐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티켓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나 이거 돈 너무 많이 올랐다. 왜 올랐? 내가 포인트 지웠는데 나 그거 변호사랑 같이 가서 그거 했는데 근데 그렇지만 그 기록은 남아 있는 거예요.
2: 네.
3: No. 티켓 받으면은 포인트가 올라기 전에 변호사랑 가서 포인트를 없애면은 그거는 괜찮아.
2: 네.
3: 그러면 그 보험이 안 받아요.
2: 오, 근데 신기한 게 그 이제 티켓을 받았을 때 그 포인트가 적용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나 보죠?
3: Yes. 포인트 올라가면 안 돼요. 한 번 올라가면은 또 그거 없애는 거를 반복도 있는데 그 올라간 다음에 얼른 변호사한테 가야 돼요. 그래도.
2: 네. 일단 포인트가 적용이 돼서 포인트가 오르더라도 바로 변호사님하고 상담하는 게 좋고 그 전에 일단 티켓을 받았는데 포인트가 발생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도 있나 보죠?
4: 네. 그래서 변호사랑 같이 이제 코트에 가셔가지고 변호사가 프로스큐를 검사랑 그 우리 프리 버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2: 네.
4: 그 딜을 하게 돼요. 내가 포인트를 줄여서 다른 티켓으로 바꿔서 포인트를 없애고 그리고 또 나는 그에 해당하는 돈을 더 내고
2: 네 폴리바겐
4: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변호사가 해주게 되는 거고 검사랑 그렇죠 그래서 거기 코트에 가셔가지고 그걸 처리를 하게 되면 포인트는 없어지는 거죠 올라가기 전에
2: 이런 부분을 사실 저는 한 5년 정도 미국에서 잘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모르고 넘어가서 일이 복잡해지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4: 그럼요.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혼자서 이제 저도 이제 코트에 가봤는데 줌에 가면 나 혼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저지가 물어봐요. guilty냐 not guilty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걸 헷갈리실 분들 너무 많아요. 내가 길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나 길치라고 얘기하면 내가 잘못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목적으로 포인트를 없애고 싶은지 아닌지 아니면 티켓에 그냥 돈만 내고 끝내고 싶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달라지는데 너무 헷갈린 거죠, 사실.
2: 이거는 변호사하고 함께 동행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4: 그쵸. 그 네. 줌에서도 변호사 있으면 옆에 어터니 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요. 줌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래서 네. 그 거기서는 다시 또 그 시간 좀 빨리 하게 되죠. 혼자서 네. 계시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2: 네.
4: 네. 그렇지만 파킹 티켓이나 이런 거는 혼자서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해요. 저희 변호사 네. 같이 안 가더라도.
2: 근데 뭐.
4: 그런 것도 도와드려요. 네.
2: 네. 음주운전이나 이런 케이스가 큰 경우에는 꼭 변호사님하고.
4: 그건 안 되죠.
2: 네. 자. 교통 티켓에 관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살짝 전해드렸고요.
4: 네.
2: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 번 강조를 하긴 했는데 다양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네, 네. 어떤 언어가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저희 한국어로 영어로 다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저희가 변호사님 중에 Chinese 중국어 네. 하시는 분이 계세요.
3: Mandarin and Cantonese.
4: 네, 그래서 중국어로 아주 편안하게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저희 유크레인, 러시안, 그리고 또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 관련해서 또 있기 때문에 폴리시나 아니면은 또 그 러시아어 관련해서 그리고 또 스페니쉬 네. 다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언어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2: 네. 자, 언어적인 뭐 장벽은 없는 로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은 로펌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3: 오케이.
2: 퀸즈에서 거주하던 30대 한인입니다. 음식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 당일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거든요.
3: 오케이.
2: 그때 우회전하던 차량하고 충돌해서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응급실로 갔고.
3: 그래서 교통사고 아니고 그 DoorDash 뭐 딜리버리 하다가 어디서 넘어진 거예요?
2: 딜리버리 전기 자전거로 배달을 하다가 차량이랑 부딪혔어요.
3: Electronic bike. Electronic bike 하다가 차량이랑 부딪혔어요.
2: 네네.
3: 네. 네.
2: 그리고
3: 이거는 DoorDash나 이런 거 딜리버리 하시는 분이 Electronic bike 타셨고 그리고 다른 차량한테 부딪힌 거고 맞나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3: Okay. So the problem is that 그 electric bikes들은 네. 보험이 없어요. 지금 법에서 지금 뉴저지는 그 파악할 거예요. Electric bikes도 이제는 보험 있어야 된다고.
2: 네.
3: 또 그게 문제야. 그렇지만은 누구 잘못이에요?
2: 우회전하던 차량하고 충돌해서 넘어졌는데 순간적이라. 네.
3: 상대방 차가 right turn 어디서 그 사람 앞에서?
2: 뒤에서요.
3: 뒤에서.
2: 네.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3: Okay, let's just assume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2: 네.
3: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결정하자요.
2: 네.
3: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거 소송할 수 있지. 왜 소송 못 해?
2: 네. 근데 이제 이분이.
3: 하지만 workers comp는 없어요. 그거 usually delivery people like Amazon or DoorDash or Uber Eats. or 그런 사람들 딜리버리들은 네.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workers comp는 없고 그렇지만은 누구 상대방 때문에서 잘못해서 다치면은 absolutely case 할 수 있어요.
2: 네. 일단 이 경우는 이제 상대 잘못이니까 상대를 상대로 이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이게 막막하다고 하셨거든요. 다치셔가지고.
3: Right. So usually 치료비는 뉴욕에서, 이거 뉴욕에서 타고 났죠?
2: 네.
3: 뉴욕에서는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에서 받았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거기 그 상대방 차 보험에서 병원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자전거 탔으면은 그것도 상대방 보험에서 병원비 나올 수 있어요. No fault.
2: 네. Okay? 네.
3: However, electric bikes는 안 돼요.
2: 네. 전기 자전거는 안 되는 거고, 네.
3: 예.
2: Yeah. 오, 예. 네. 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플러싱에 네. 사는, 최 씨가 최고속도 25마일 전기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혔는데요. 큰 부상은 없었대요. 근데 몇 주 후에 약간 손목도 조금 아픈 것 같고, 목도 조금 아픈 것 같아서 치료는 받았습니다.
3: Uh-huh.
2: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중상 기준을 충족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본인은 부상이 조금 가벼워서 이게 소송이 되는 건지 전기 스쿠터 사고도 반드시 중상을 입증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3: 스쿠터,
4: 스쿠터 탔는데 차에서 받은 거예요?
2: 네, 차량하고요.
4: 오케이, okay, yeah. 그거 뉴욕에서 사고 났어요?
2: 플러싱, 네, 뉴욕입니다.
4: 오케이, okay, so 플러싱에서. So it depends. 그 스쿠터, electric scooter예요?
2: 네네, 전기 스쿠터고요.
4: Electric. So 그 every scooter는 트니까 아주 빨리 가는 스쿠터면은 maybe 보험 병원비 no fault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some scooters 이제 top mile, 20 miles 밑으로 하면은 근데만 차 보험에서 병원비 나오셨어요. No fault.
2: 네. 25마일 전기 스쿠터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4: 25마일 미만으로 다니는.
2: 최고 속도가 25마일.
4: 최고 속도가 네. 25마일. It depends. Maybe 안 돼요. It has to be under 20.
2: 네. 25마일 이하 속도인 전기 스쿠터만 가능한 거군요.
4: Yeah. Under 20이라고 그러셨어요.
2: 네.
4: 20마일.
2: 아, 네.
4: 네.
2: 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일단 전기 스쿠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4: Right. 조심해야 돼요. 그 electric scooter sometimes in New Jersey 지금 coverage 하나도 없어요.
2: 네.
4: But in New York sometimes coverage 될 수 있어요. But it depends 그 scooter, e-bike가 how fast 가는지.
2: 네.
4: Case by case 틀려요.
2: 네. 이게 뭐 최고 속도 25마일이라고 해도 10마일로 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가요?
4: 근데 네, 그렇죠. 지금 그 차량의 그러니까 그 바이크의 최고 속도가 under 20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2: 네.
4: 20마일까지 되는 거냐 아니냐. 그렇죠?
2: 네. 네. 자, 요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이고요. 뉴욕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하고 계시고요. 비 오는 날 배달하다가 교차로에서 차량하고 충돌해서 다리를 다쳐서 몇 달을 일을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사고 당시에 전기 자전거 최고 속도가 20마일을 넘는 모델이다. 이럴 경우에 상대가 100% 과실이면 어떻게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임금 손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4: 아, 맞아. So 이건 뉴욕이에요?
2: 네, 뉴욕에서 사고
4: 났습니다. 그거는 뉴저지 살다 뉴저지 뉴욕에서 사고 났으니까는 그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이거 다 커버 될 거예요.
2: 네. Probably. 치료비도 보장받고 뭐
4: yep. most likely 그 scooter or electric bike.
2: 자전거입니다. 네, 전기 자전거요?
4: 전기
2: 네.
4: 자전거. Yeah, if it's under top miles 20 miles per hour probably 괜찮을 것 같아요.
2: 네. 일을 못한 기간 몇 달간 지금 일을 못한 이 부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4: And workers' compensation 할 수 있어요, 그거는.
2: 네. 제가 무슨 그 우버나 이런 데 정식 직원은 아니고 그래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4: 네, 그렇죠. 이분이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뉴욕에서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2: 네네, 뉴욕에서.
4: So workers' compensation, 일하면서 사고 났어요?
2: 네네, 일하는 중이에요.
4: 일하는 중이야. 일 가는 길은 아니고.
2: 네네, 배달할 때. 네.
4: 네, yeah, 그러면 workers' comp 있어요.
2: 네.
4: workers' compensation 해야 돼요.
2: 이럴 때 사고 나고 나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4: Well, 사고 나면은 경찰 불러야 되고, 경찰 안 불러려면 상대방 운전서, driver's license, insurance card, you know, pictures, 그런 거 다 해야지.
2: 네. 자, 이 지금 전기 자전거 아까 시속 20마일, 25마일 미만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yeah. 이 부분 한 번만 더 짚어 주시겠어요?
4: Okay, so in New York, 이 네. electric bikes들은 보험이 없어요. Okay, 그렇지만 차에서 받았으면은 그 electric bike under 20 miles 가면은 사고 날 때 under 20 miles 가는 게 아니고 그 electric bike가 maximum ability가 20마일면은 maybe 그 상대방 운전서 차 보면서 병원비 나오고 잘못했으면은 보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 But those electric bikes that go over 20 miles per hour 아직도 몰라요. 그게 covered 될지 안 될지.
2: 네.
4: Okay. 요번 여기 뉴저지 법은
2: 네.
4: 그 electric bikes 지금 cover 하려고 지금 그 law 지금 change 하고 있어요.
2: 네, 뉴저지에서 이제 법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4: Yeah, 네, electric bikes cover 되게.
2: 네, 자 답변이 됐으리라 보고요.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 앞 골목에다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더니 누가 심하게 범퍼를 부딪혀 놓고 그냥 갔네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보험으로 수리해야 되나요?
3: 그건 자기 온 차 보험에서 해야지.
2: 네. 근데 재보험으로 수리하게 되면 디덕터블 첨부를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
3: 네.
2: 오, 네. 본인 부담을 하고. 그러면은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나요?
4: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2: 네네. 본인 잘못이 아니지만.
4: 그렇지만,
3: 그거는 몰라.
4: 모르죠. 네. 지금 상대방 있나요? 그, 대한식캠 같은 거, 그, 서베일런스 카메라, 요새 그 카메라 있는 거 많으니까, 혹시 그런 거 정보 있으면.
2: 네.
4: 상대방 클레임을 해볼 수도 있죠. 상대방을 좀 찾아서.
2: 네. 근데 이분은 블랙박스가 없고.
4: 없고요.
2: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만약에 이제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내 잘못 아닌데도 보험료는 올라가는 거네요.
4: 100%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2: 네.
4: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어떤 보험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아. 어떤 보험은 어떻게 적용 이게 다 언더라이더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2: 네. 이거 뭐 짝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
4: 맞아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가 다 달라서 어떤 경우에 이 보험사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2: 네.
4: 이 똑같은 경우라도 다른 보험사에서는 다르게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2: 네.
4: 다 내가 저 사람이랑 똑같이 됐는데 왜 난 똑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2: 네.
4: 보통 보면. 네.
2: 그러면 이제 집 앞 주차해 놨는데 누가 이렇게 네. 심하게 범퍼를 받고 갔을 경우에 첨부를 디덕터블 내고 내 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4: 네. 그리고 보험사는 언제든지 옮길 수가 있어요. 내 보험사 끝까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게 가져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오늘 나서 네. 내가 보험이 커버가 된다면 그거는 그 사고는 이 보험으로 커버되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보험이 나중에 보니까 뭐 한 몇 달 뒤에 보험료가 너무 확 올랐어요. 내 네. 보험 잘못도 아닌데 그렇다면은 다른 보험으로 갈아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2: 아, 1년 이제 뭐 6개월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그대로 유지해야 네.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군요.
4: 네네, 보험 바꾸면 되죠. 그러면은 그 비용들은 다시 또 받고 그 다음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고 이런 것들을 사고 난 다음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 네.
4: 네.
2: 와. 이 보험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따져보고 상담한 다음에 뭐 보험을 바꾸는 방법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4: 네. 네. 네네.
2: 자 이제 어느새 상담을 마칠 때가 다 돼서.
3: Lastly,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Alright.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는 맨날 같이 차 타니까는 자기 온 보험, 어떤 보험 있는 게 참 중요해요.
2: 네.
3: 항상 이 주에서는 이게 보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네. 여기 뉴저지는 저 노포 보험은 15,000불만 있고 뉴욕은 다 똑같아. Everybody 50,000불 있어. 그렇지만 보험 카드를 더 하고 싶으면 더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and also 뉴저지에서 가끔 이거 봐요. 차 보험은 sometimes 이렇게 소송 당하면은 10만 불까지 커버지 있는데, 그치만은 그 현대반이 보험 없다 그래요. 그러면 UM 해야 돼. 그치만 BI는 10만 불이고, 자기가 이제는 현대반이 보험 없으면은 UM 클레임 해야 되면은 그거는 2만 5천 불만 있어. 왜 그거를 줄여?
2: 네.
3: 자기 온, 커버지는 더 작게 만드는 거예요. 보험은 이렇게 비싸게 막 생각하잖아요.
2: 네.
3: 그렇지만 sometimes 저녁 먹으면은 100불, 150불. You know, 그 병원비 올리는 게 한 달에 maybe 10불, 15불, 1불도 안 돼요.
2: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로펌을 이끌어온 이재은 변호사고요. 이 로펌에는 다양한 언어로 또 편안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재은 변호사 로펌은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이고요. 직장상해, 건축, 낙상, 의료사고에 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형사법, 가정법까지 함께할 전문 변호사 그룹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 티켓에 대한 해결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어요. 뉴욕입니다. 주소는 플러싱 164-01 노던 블러버드 2층에 있습니다. 뉴욕 상담 전화는 718-423-2400 718-423-2400번이고요. 뉴저지는 포트리에 있습니다. 2050 센터 에비뉴 스윗 넘버 120호입니다. 상담 전화는 201-346-3800번입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 있어요. 이건 꼭 저장해 주세요. 이재은 변호사 로펌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는 551-374-9006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고 발생 즉시 상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 저장해두고 급한 상황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5: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 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6: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7: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연령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SNS 메시지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페이지라는 SNS 글을 올린 이후 나온 것이어서 당청 갈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30분 전인 5시 30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서울시장 전체 선거에 대해 전면 재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부 처리와 영의해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이원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유럽 순방 중 넷째를 낸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일지 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당내 갈등 이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네, 박정희 아파승부 월요일의 코너 철이와 영희 시간입니다. 오늘도 완전체로 만납니다.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어우, 목소리 힘이 있습니다.
1: 어우, 우리 한판승부. 정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진짜, 정말.
0: 예, 마치 아침 방송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1: 정말
0: 예.
1: 많은 평론가 패널분들이 예. 한판승부에 어떻게 하면 출연할 수 있냐.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저에게 예.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0: 아이, 거짓말. 뉴스 명당 출연하고 시간 남으면 한판승부 나오는 거야.
1: 아닙니다.
0: 자, 여길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여행 갔다 온 우신이 오마이뉴스의 과부신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누구 갔다 왔어요?
3: 아, 여행이 아니고 저희 언론노조 일 때문에 아. 잠시 자리를
0: 아, 했습니다. 네. 아유, 위원장님.
1: 몰디브 가서 또 선거, 선진 선거 뭐 노하우 배우고 오고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3: 그렇게
1: 아니죠?
3: 멀리 갔다 올 정도 아니었고 언론노조 네. 그렇게 돈 있는 도주가 아닙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아유, 거기 고생이 많으시네. 자, 일단 지금 대통령이 유럽 해외 순방 중입니다. 아, 그런데 해외 순방 메시지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를 향한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3: 네. 지난 주말 가장 핫했던 SNS 메시지가 있었죠.
0: 예.
3: 여당의 책임과 포용을 강조했는데요. 핵심은 예.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0: 예.
3: 대통령은 야당이 군대나 창에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라면서 이미 집권을 했다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향해 고민해야 하고 차가운 현실 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긴 글이었습니다.
0: 예.
3: 표면적으로는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메시지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거 정청래 대표 지도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0: 예.
3: 정 대표가 특히 지방선거 이후 정권은 짧다 이 발언을 한 것 때문에 당청 갈등 논란을 키웠고 특히나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를 다시 거론을 하면서 강경 노선을 재천명한 게 지금 당청 갈등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0: 예, 그 보안수사권 완전 전면 폐지였나요? 이제 네. 본인 SNS에 9글자를 탁 올리고 그랬던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긴 한데 자, 일단 대통령이 그 순방 중에 순방이 얼마나 바빠요 사실.
1: 바빠요.
0: 근데 SNS에 글 올린 게 거의 소논문 수준이에요. 엄청 길었어요.
1: 맞아요.
0: 정선님 보셨잖아요.
1: 봤는데 네. 그거는 주어가
0: 여당은
1: 또 집권 여당은 중간에 뭐 야당은 이래도 되지만 여당은 이거거든요.
0: 네.
1: 그럼 집권 여당 지금 당대표 정청래 대표잖아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신호를 줬는데 왜 이렇게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어. 나 답답해.
0: 예.
1: 이러한 마음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0: 예.
1: 정청래 대표는 이제 아부 모드로 이제 변경을 했는데
0: 월드 클래스.
1: 시계 쳤다? 나 대통령 시계 쳐고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0: 예.
1: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렇고
0: 예.
1: 오늘 또 뉴스공장 나와서도 그렇고
0: 예.
1: 상당히 대통령의 발언을 본인이 왜곡해서 얘기하는 걸 같아요.
0: 본인이 왜곡하고 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도부를 향한 것은 그 지도부를 향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향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힌 게 왜곡이다.
1: 국어 시험이 항상 밑줄짝, 이 문맥은 이해,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 막 그거 우리 많이 시험 봤잖아요.
0: 그렇죠.
1: 출제자의 의도를 지금 조승래 삼촌이 잘못 알아듣는 건지 애써 외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0: 예.
1: 이거 제가 만약에 이제 청와대에 있거나 대통령 참모라면 제일 먼저 손볼 사람은 조승래 사무총장 같아요. 이렇게.
0: 이거 무서운 얘기를 굉장히 웃으면서 하니까.
1: 아니, 저는 직설적으로 있는 생각, 가만 두고 싶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말 뜻을 왜곡하고, 또 김민석 총리를 막 공격하는 그런 얘기도 어제 했잖아요.
0: 뭐 전당대 나간다고 한 건 적절하냐? 뭐 이런 건.
1: 그럼 대통령을 지켜간 거거든요.
0: 임명권자가 허락한 건데.
1: 아, 그럼요. 그거는 조승래 이거 안 되겠네. 이제 이거 손 지금 시계 풀었어요. 또 이제 정말.
0: 장 소장님도 시계 풀었는데. 자, 일단 노 변호사님도.
2: 이제 싸움 붙이는데 선수다. 우리 장 소장님.
1: 아니, 그럼 문맥대로 대통령 말씀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네. 거예요. 맞잖아요.
2: 어쨌든 저는 대통령의 X글은 매우 투명했다.
0: 투명했다. 네, 그 이해하기 글, 쉬운 거다.
2: 네,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솔직히 생각하고요.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선거 때 열심히 했으니까
0: 네.
2: 좀 섭섭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잘못된 것은 사실 당신 책임도 좀 있잖아. 이 말을 좀 저는 좀 한 것 같아요.
0: 대통령 책임도 있다.
2: 김민석 총리가 이제 나간다고 말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망가뜨렸다 이런 취지의 말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에 계시는 분이 네. 뭐 네. 이렇게 한 것도 있다 이렇게 앞에 좀 말을 좀 덧붙였거든요. 네.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을 조금 직격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우리 이제 당권을 향한 경쟁에 들었다. 그리고 좀 섭섭하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1: 아니 근데 집권여당의 당대표 사무총장이라면 대통령이 지금 외교활동, 국익활동을 하고 계시면 예. 말을 안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오해할 말을 하면 안 돼요.
0: 인터뷰를 취소하고.
1: 근데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0: 예. 뉴스공장 나오고.
1: 뉴스공장 나가서. 오늘 뉴스공장 나가서 한 얘기는 결국엔 뭐예요. 송영길 대표 징계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읽히잖아요. 예. 전선을 점점 확대시키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의도가 뭔가. 그걸 파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항하는 대척점에 있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정말 조승리 안 되겠네. 이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0: 황우신 기자. 네.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는 출마 의지가 확실한 거죠?
3: 출마 의지는 뭐 사실은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은 네. 진작에도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3: 기자들이 몇 번 물어봤는데 이제 확인을 안 해주지 않았거든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 예. 하겠다라는 게 정치권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예. 나간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의 SNS를 두고 해석 투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 더 이상 아 모르겠다 이거 아니야라고 모르는 척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차라리 아 대통령은 이거 맞는데 네. 그러나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만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조금 솔직하고 건설적인 이야기지 예. 대통령의 뜻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0: 왜곡하는 거다.
3: 네, 절대 지도부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라고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그렇게 좀 비트는 분들이 있잖아요.
0: 예.
3: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이 당내 갈등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이런 것 좀 봅니다.
0: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대통령의 그 SNS 메시지 이후에 이제 첫 최고회의였는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윤석열 대통령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방 때마다 역대급 성과의 국위선양으로 자랑스럽다, 자부심을 가진다 이렇게 국민들이 뿌듯해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0: 네, 오늘 또 대통령의 그 시계가 나왔어요. 사진도 준비가 돼 있죠. 시계를 정말 일부러 또 나는 팀명이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회가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대통령 메시지 이후 처음을 올린 최고이다 보니까 정 예. 대표의 메시지에 좀 관심이 많이 몰렸는데요.
0: 예.
3: 일단 방금 나온 것처럼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예. 확정을 자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사진처럼 대통령이 새겨진 이 시계를 왼쪽 손목에 차고 나오면서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향후 거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0: 왜 답을 안 해요? 알아서 판단하라고?
1: 예.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해 이거죠.
0: 알면서.
1: 내가 이렇게 계속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몰라 내 말 뜻을? 안심해야 하는 거죠.
0: 알아서도 판단하세요.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1: 근데 이게 저는 예.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약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이거 월드클래스다 이거 있잖아.
1: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0: 이거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는 아니냐 뭐 이거 월드컵 하면서 근데 월드클래스라고 우리 대통령 월드클래스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듣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
1: 아, 약 올리죠. 약 올리죠. 시계도 막 약 올리는 거예요. 하루는.
2: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1: 제가 원래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다 보니까
0: 마음을
1: 삐뚤지 않으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는 칭찬했다가 하루는 또 뭐 본인 그러니까. 의지 뭐 보안사건 폐지 막 이렇게 하고 뭐 뭐는 당권은 뭐야 정권은 정권을
2: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짰다
1: 뭐 그런 얘기 했다가 또 이제 시계 차고 또 월드클래스라고 조성래 사무총장은 또 뭐 비판하고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역할 분담하면서 이거는 이 권력 핵심을 예. 더욱더 화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5: 예.
1: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나갈 때도 불안불안해요. 정청래 대표가 뭔 사고를 칠지. 맨날 사고 쳤잖아요. 외국 나갈 때마다.
0: 군대 있을 때 군대 가면 그 대대장님이 휴가 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완전히 부대가 굉장히 파라다이스 같아요. 맞아요. 박우신 기자.
5: 네.
0: 공감하죠, 그죠?
5: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약간 대장이 없으면은
0: 대장이 없으면 굉장히 부대가 약간 그 휴전 상태가
2: 완전히 오늘 분위기 안 좋은데. 어쨌든
0: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예, 예.
2: 어쨌든 정청래 당대표가 사실은 대통령 칭찬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게.
5: 예.
2: 해외 순방 나갔을 때마다 성과를 논하기도 전에 뭔가가 항상 일이 터졌기 때문에
0: 뉴스를 다 잠식하잖아요.
2: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장철 조차장 말하는 것처럼 뭐 약올리기까지는 아니어도 네. 좀 듣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1: 조롱하는 거다.
2: 아닌가? 기분이 나쁘실 죄송해요. 것 같았다.
0: 기분 좋진 않을 것이다.
2: 네, 이제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런데
5: 예.
2: 뭐 대통령이 뭐 당대표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고 말고 이제 이런 차원은 이미 다 지난 것 같고
5: 예.
2: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지금 그 바쁜 와중에 또 그 사실은 성과 되게 이번에 크게 많이 났는데
5: 예.
2: 우리 사실 제대로 그걸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가 돌아가면 현실적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5: 아유.
2: 이번에 당대표 이 선거가 사실은 본인이 앞으로 이 1년밖에 지금 안 지난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또 그리고 사실은 다음 뭐 대권 주자 계속 얘기 뭐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5: 예.
2: 내가 이제 사실은 그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혹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내가 정확히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솔직하고 좀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좀 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0: 예. 일단 대통령 월드클래스고 다음 당대표도 나야. 이런 느낌을 하고 싶다.
1: 아, 위험해요, 근데. 네. 진짜. 이거는 감정을 네. 근본적으로 상하게 하는
0: 그죠.
1: 행동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5: 예.
1: 이거는 상대방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롱과 비아냥과 약올림으로 받아들일
0: 수 있죠.
1: 더 화가 나요.
0: 네. 사실 아예 그냥 쿨하게 그 재임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더 낫겠어요. 네. 전공법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어요.
2: 정정당당하게 네. 하시는 게 맞죠.
1: 지금 제일 좋은 발언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귀국하실 때까지
5: 네.
1: 우리가 좀 다 발언 조심하고 입장 발표하는 거를 좀 자중하자.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위기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권여당 당대표 사무총장이 위기 관리를 해야지. 지금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더 분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2: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사실 오늘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5: 예.
2: 여론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5: 예, 예, 예.
2: 지난번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나온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민주당과 대통령
5: 맞아요.
2: 지지율에. 그러면 이제 승리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이전에
5: 예.
2: 승리한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나쁘고 그렇게 계속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아무것도 안 해도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으로 막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5: 맞아요.
2: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책임을 통감한다든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뭐 앞으로 좀 조심하겠다든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고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5: 그럼.
2: 내가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조금 선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사실은 없고 뭐 엄청나게 아무 일도 없이 이 집이 되게 잘 되는 집안인 것처럼 계속해서 좀
5: 그렇지.
2: 약간 애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는 솔직히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0: 기분이 안 좋아요.
2: 네,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국민들이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을 들겠어요. 이건 그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오만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5: 네.
2: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제가 여당의 대표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쓴소리를 하는 그리고 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한 며칠간 정말 기분이 안 좋았단 말을 할 정도라면
0: 2, 3일 동안 상태 안 좋았다?
2: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대표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좀 가지고 실제 그래서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재심을 받겠다라고 하든지
5: 예, 예.
2: 그냥 내 책임의 방식은 이런 거라고 하든지 나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까워요.
0: 자, 이런 가운데 여권의 갈등 이제 지지층 진보진영 갈등도 상당히 더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상임고문직도 사퇴를 했네요. 그죠?
6: 네 맞습니다.
5: 예.
6: 오늘 그 의사를 밝혔고요.
5: 예.
6: 뭐 SNS에 올린 거가 이제 이미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전부터 계속 이 전선의 중심에서 관련 발언 여부 회자가 됐기 때문에
5: 예.
6: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재단에 좀 이 패를 끼치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선전포고네요.
0: 선전포고다.
1: 이제 정말 예. 자유롭게 이제 정청래
0: 그러니까.
1: 대표 편 들어주고.
0: 그렇죠.
1: 네.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김민서 총리 나오기만 하면은 이제 김민세라고 공격을 하면서 열심히 더 정청래 대표를 위해서 하겠다, 자유롭게 하겠다, 그런 선전포고로 보여져요 저는. 자중하겠다가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앞으로 비평할 것 할 건데 그것이 이제 재단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일단 내려놓고 다음을 기약하자, 다시 보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2: 다음을 기약하자라기보다는 네. 내가 한번 세게 한번 해볼 테니 네. 들어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보이고. 저는 이제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약간 바지 사장 느낌이 나요.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가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정청래 대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 정청래 대표의 이 행보를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몇몇의 좀 분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유시민 작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지금 이분이 이제 노무현 재단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기 이제 참전하는 것으로 저는 예측이 돼요. 예. 이 유시민 작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황희도 이사 같은 경우도 이제 나 정말 너무 속상하다 하면서 오늘 또 SNS 글도 올렸고 실제 그 조수진 변호사도 거기서 되게 안타깝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요즘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이제 그 노무현 재단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선이 정확하게 그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는 것 같다.
1: 참이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렇게 뭐 윤석열처럼 폭력적으로 당을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고 대통령에서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보다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집권 2년 차, 갓 1년 넘었는데 왜 이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는지 진영 내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뭐 공천권이 중요하고 나의 정치적인 생명력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 지도자라면 진영을 생각해야 되고 집권 세력을 생각해야 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예.
1: 당권 다툼 앞으로 두 달 동안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게서 어떠한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잖아요, 또. 정청래 대표랑 민주당이.
0: 술은. 듣고 있으면 약간 걱정하는 것 같아요.
2: 약간 정청래 대표 비슷한 화법이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아까 말한 거. 다 들려요, 우리도. 네? 그리고 본인 뭐 그 결혼식에 화환받았다고 지금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으로서?
0: 갑자기? 그 얘기는 아니고.
2: 그 얘기 아니에요?
0: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대표. 이분도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고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했거든요. 그 송영길 전 대표도 약간 당대표 출마의 진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송영길 전 대표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잘 아시잖아. 네. 연락해보셨어요?
2: 아 연락 안 했고요.
0: 아, 왜 연락 안 했어요?
2: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0: 취재하셔야지.
2: 전당대회에서 나가신다고 해도 이길 것 같진 않아요.
0: 야, 되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네.
2: 아니 강한 거 아니고
0: 전 당대표였는데.
2: 솔직히
0: 왜?
2: 솔직히 그때도 되게 힘들게 얘기하셨고.
0: 아 그래요?
2: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네.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0: 페이스메이커?
2: 네, 페이스메이커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조승래 사무총장 뭐 해당형이 운운하면서 이제 좀 약간 징계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0: 예, 예.
2: 우리 이제 그런 것들에 분노하는 세력을 좀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지금 저는 자리 잡는 것 같고 결국 송영길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당대표가 그 도대체 누구의 당대표였냐? 민주당의 당대표였냐? 아니었냐? 이제 이걸 사실은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내 뿌리 깊은 그 구원들이 있잖아요. 해결이 안 돼.
0: 예, 예.
2: 이제 그걸 이제 좀 해결해 나가고 싶다. 그 얘기를 좀 정확히 좀 정리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좀.
0: 송영길 전 대표는 후보에 나가신 다음에 나중에 김민석 총리와 함께 연합을 한다거나 단일화 뭐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1: 아 현재까지는 나간대요. 나가는 거 확실한데
0: 예.
1: 그것이 만약에 뭐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행보는 대통령과 예. 상의하겠다고 했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맞아요. 예.
1: 뭐 대통령 상의해가지고 아니야 그냥 접어 뭐 그러면은 그냥 접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0: 예.
1: 송영길 대표 나가서 이제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이렇게 TV 토론이나 뭐 여러 가지 논쟁을 할 때
0: 3자 대결?
1: 네. 예. 2대1로 공격하는 거랑 1대1로 공격하는 거랑 정청래 대표에 대한 타격감이 훨씬 더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좀 상처를 주고 중간에 좀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곽우신 기자 현장에서 네. 드리는 얘기는
6: 그러니까 단일화 이야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좀 교통정리
0: 할 것 같다.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거.
6: 네? 뭐 많은 경선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0: 네.
6: 사전에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방금 장수학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경선 과정에 TV 토론이나 이런 데 유리한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당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뭐 여조마다 다릅니다만
0: 예?
6: 전통적으로 그래도 원래 당원들의 당심은 정 대표 쪽에 쏠려 있는 거 아니냐.
0: 예.
6: 김민석 총리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당 안에서의 인기가 정 대표만큼 아닐 것에 이런 우려가 일부 있기 때문에
0: 아하.
6: 표가 갈라져서 결선을 못 가는가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0: 아.
6: 그래서 뭐 당연히 나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사전에 교통들이 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0: 1인 1표제 이거 하면 위험해요?
1: 근데 저 민주당 권리당원 분들의
0: 네.
1: 그 민심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0: 네.
1: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
0: 네.
1: 만약에
0: 네.
1: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하는 정청래 네. 후보가
0: 네.
1: 당대표가 됐어요.
0: 됐어요. 야
1: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0: 당원들은 현 대통령보다
1: 그럼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막 탈당할 수도 있고 대통령 그리고 열린우리당처럼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 못 해먹겠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0: 어허.
1: 이거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이건 너무
0: 그 정청희 당대표가 1인 1표제 이거에 엄청 자신감 있으신 것 같은데요.
2: 그러긴 한데
0: 네.
2: 오늘도 나온 거에 보면
0: 네.
2: 사실은 호남 쪽에서의 지지율이나
0: 네.
2: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상당한
0: 흐름이.
2: 그 흐름이 그래서 게다가 이제 지금 대통령이 집권 1년 차밖에 안 됐고 대통령을 믿는
0: 네.
2: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0: 예.
2: 그분들이 대통령하고 같이 합을 잘 맞춰가지고 차기에 국정 운영을 잘 해줄 수 있는 여당의 대표가 누굴까 이걸 생각한다면은 그냥 무조건 정청래 대표만 사실은 옹호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거든요.
0: 예.
2: 게다가 지금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보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같이 보자 해서 뭔가 좀 잘해 나가게 여기에 생각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나중에 당권에만 생각을

0: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고요.
1: 예.
0: 리얼미터의 자체 분석을 보면 투표용지 부적사태와 개표 오류 파장, 또 선관위 부실관리 책임론,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 예. 요 지지율 추이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 그냥 충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예, 예. 더 충격받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다 져요.
1: 아.
2: 제주도까지 져요, 지금.
1: 당 지지율이.
2: 예. 네.
1: 제주도도?
2: 제주도 져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빼놓고 다 진다니까요, 지금. 제일 심한 게 강원이에요. 강원도에서는 16%인가? 대략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지금 민주당을 향한
1: 예.
2: 민심이 안 좋다라는 것. 그리고 중도층에서 붙었어요. 민주당 41%,
1: 예.
2: 국민의힘 40%예요.
1: 그러니까
2: 이것도 상당히 유의깊게 해봐야 되고 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졌냐고 하면 나는 진보예요라고 했는데 난 민주당 지지해요라고 하는 분들이 69%밖에 안 돼요. 나는 보수예요, 국민의힘 지지예요, 79%예요. 결집도가 약화됐어요.
1: 예.
2: 나는 진보인데 31%가 민주당을 지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 내의 갈등과 분란으로 진영이 갈라졌다. 이것은 국정 운영하는데 상당한 그 위험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위험 요인이 뭐냐면요. 직업군으로 살펴봤을 때 판매, 생산, 노무, 서비스, 이 노동자 계급 있잖아요. 여기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서요. 민주당 34, 국민의힘 48이에요. 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잖아요.
1: 장동혁 당대표는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2: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나.
3: 아니, 그렇게 나오면은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2: 아니, 근데 우리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3: 납득합니다. 좀 이상하시네. 설명이 안 되는데.
2: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전제하면은 우리가 예. 여론조사를
1: 할 이유가 없죠.
2: 논할 수는 없었는데 예. 이 현상을 놓고만.
3: 두 가지를 봐야
2: 해보자고.
3: 돼요. 여론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면 장동혁이 잘했다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를 왜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
2: 지금은 저기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할 때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지금 얘기하잖아요.
1: 아까 논점 이탈하지 않고 아주 중심을
2: 잘 잡고. 장동혁 얘기는 좀 있다.
3: 본인의 논점을 잘하는 것
2: 장동혁 얘기는 좀 있다 하시는데.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 말씀 해보세요.
3: 먼저 시작했잖아요.
2: 아, 여론조사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라고요.
1: 제가 잘못했고요.
2: 영희님.
1: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아이템을 많이 다뤄봤잖아요. 항상 나오는 지금 무용론입니다.
2: 무용론.
1: 국정조사 무용론.
2: 그냥 완 불러다 놓고 막 그냥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냥 막 자르내라 막 이거예요.
1: 아니 뭔가 이제 뭐. 밝혀내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2: 없어요.
1: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고
2: 국정감사보다 못한 게 국정조사예요.
1: 자 여기서 질문 재선거 이거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0: 불가능하진 않죠 물리적으로.
1: 아 그래요?
0: 그러나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이기는 합니다.
1: 그러니까
0: 결국 그 재선거를 결정하신 주체가 누구냐, 재선거를 할 정도로 심대한 침해가 있으니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게 과연 될지가 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전국적이고 전폭적인 어떤 지지가 있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아 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일부 나눠져서 원내 지도부하고 당 지도부가 좀 다르고
1: 예,
0: 원내와 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힘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재선거가 일부 예를 들면 뭐 정말로 문제가 명백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정말 일부 투표를 제외하게 되면은 지금 오늘 국민의힘이 얘기한 것 정도의 재선거도 달성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아 왜냐면 당일날 투표하고 또 사전투표에서 했던 그 2천만 명, 몇만 명이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일날 잘해서 했던 분들의 투표한 권리는 무시돼도 되는 것이냐.
3: 당연히 안 되죠, 원래는.
1: 네.
3: 원칙적으로 하면 원래 다 그냥 다 뒤집어 엎고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1: 네.
3: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네. 항상 그 법에다 정해놨잖아요.
1: 네.
3: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뭐 이럴 때만 하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1: 예.
3: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1: 실질적으로
3: 네.
1: 주장을 할 수 있고 소통할
3: 네. 현실적으로는.
1: 수 있지만.
3: 그리고 권리지만.
2: 무의미한 주장이고 무의미한 논의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1: 예.
2: 저는 아까 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뭐 청와대의 갈등 상황에서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1: 예.
2: 그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1: 예, 한 20초 남았습니다.
2: 18일을 주목해라.
1: 18일?
2: 네.
1: 아, 18일 왜 그랬습니까?
2: 대통령 귀국하는 날이거든요.
1: 아, 그 이제 마중 나가느냐?
2: 정청래 대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1: 아하.
2: 딱 보면 알아요. 아, 나오지 말라고 또 진짜 안 나왔네. 또 이거 두 번. 그러면요, 진짜 이거는 물 건너갑니다. 무조건 나가셔가지고, 대통령님! 월드클래스! 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3: 더 기분 나쁠 것 같아.
1: 자, 판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K라디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3: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4: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체리 파운드당 4불 99, 시원도 수박개당 5불 99, 체리 자두팩당 5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 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번 한판 인터뷰에서는 이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최고위원 하신 때는 못 뵙다가 네. 전 최고위원이 되셔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사실 이제 지방선거 결과 책임을 지고 이제 지도부로서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사퇴하신 이후에 뭐랄까 당내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2: 더 시끄러워지고
1: 있어요.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분석했어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딱 있으니까 네. 균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1: 아, 그렇군요. 아, 지도부에서. 네.
2: 아니면 이제 그 여러 사람이 할 얘기를 그냥 제가 대표해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1: 예.
2: 어쨌든 아니면 이제 제가 그 적절하게 사퇴를 하고 사실 그 뒤에 뭔가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1: 예.
2: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1: 예.
2: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1: 좋은 상황 분명히 아니고.
2: 네.
1: 예. 당 지지율 역시 지금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네. 다시 한번 좀 복귀를 해보면 이제 지선 이후에 대통령의 지선 결과에 대한 아쉬운 평가. 그러니까 이제 취임 1년 기념하는 자리에서 2, 3일 동안 굉장히 좀 그 상태가 안 좋았다. 대통령의 어떤 지선 결과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했었고 이후에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정권은 짧다. 이 발언이 또 크게 논란이 되면서 이제 8월 17일 전당대회가 친명, 친청의 대립처럼 계속 당내 상황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권은 짧다.
2: 네. 사실 이제 뭐 전당대회 어차피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가긴 하는데요.
1: 예상했죠, 사실은.
2: 네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이제 이 전당대회 때문에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1: 예, 예.
2: 근데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1: 예.
2: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시대 정신의 변화, 이제 시대의 변화라는
1: 예.
2: 것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정청래 대표는
1: 예.
2: 언제 당선이 되셨냐면 그 내란이 한참
1: 맞아요.
2: 이제 청산될 때.
1: 예,
2: 그죠?
1: 진압되는 과정에서.
2: 진압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람, 어떤 리더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러니까 본인이
1: 예.
2: 뭐 훌륭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라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쿠데타라는 것이 이 시대에
1: 예.
2: 있을 법이나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리더로 선출될 거라는 것도 그 전 같으면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란,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종의 역사의 반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나 있을 법한
1: 예.
2: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바람에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당대표 이재명 그다음에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쭉 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1: 예.
2: 이런 거대한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당분간 중단이 되고 이 내란 진압이 최우선 과제가 된 거죠.
1: 예.
2: 그러면서 그 내란 진압에 앞장을 섰던
1: 예.
2: 법사위원장 또는 이제 탄핵 소추 단장을 하셨던 정청래 단장이
1: 예.
2: 내란 진압에 최선봉에 섰었죠. 그래서 그 어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어쨌든 그 당시 리더로 선출이 되신 거예요.
1: 예.
2: 저는 뭐 그것은 어떤 흐름에 의해서 선출이 된 거고 그것이 지금 이제 쭉 한 1년 정도 흘러가면서
1: 맞아요.
2: 올해 초 그러니까 올해 초 뭐 2월 3월 지나가면서 대략 한 경선이 좀 마무리돼가는 그 시점쯤 해서
1: 예.
2: 경선이 한 중간 정도 갈 때쯤 해서
1: 예.
2: 사실은 그 국면이 이제 일단락이 뭐 그렇다고 해서 내려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예. 최대 관심사에서는 좀 정리돼가는 마무리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제부터는 뭐냐 하면 내란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사는 우리의 미래죠.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본격적인 이제 성과 이것이 필요한 예.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리더는 지금의 어떤 시대에서 이 시대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 시대적 욕구를 충족하는 리더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된 거고요.
1: 예.
2: 그런 관점에서 과연 누가 맞느냐라는 것을 저는 이제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의 관점 아까 이건 이제 앞에 하나의 관점이고
1: 예.
2: 또 하나의 관점 뭐냐면 아까 정권을 짧다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1: 예.
2: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뭐 김민석 총리가 나오신다, 뭐 그다음에 또
1: 송영길
2: 대표가 나오신다, 뭐 이래가지고 정청래대 김민석
1: 예. 친청
2: 정청래대 김민석과 뭐 송영계
1: 예.
2: 뭐 이런 식의 어떤 경쟁 구도가 막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친명이니까
1: 예.
2: 그래서 친청과 친명 뭐 이런 구조도 되고요.
1: 예.
2: 그랬었는데
1: 정권은 짧다
2: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의 영리는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은 짧다 이것은 뭐 사실은 이제 거의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거에
1: 예.
2: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있을 때
1: 거론했던 때는
2: 굉장히
1: 예.
2: 사실은 심각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을 갑자기 한 거예요.
1: 예, 예.
2: 그러면서 이게 어떤 구도로 전환이 됐느냐
1: 예.
2: 구도가 이쯤에서요 완전히 전환됐어요. 정청래 대 이재명 대통령으로.
1: 그렇군요.
2: 네,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즈음에서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주변 세력들의 발언도 사실은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들이 갑자기 막 쏟아졌거든요.
1: 예,
2: 뭐
1: 예.
2: 이지은 대변인 비롯해서.
1: 예, 맞아요. 예.
2: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더 각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이후부터는 아마 느끼실런지 모르겠는데
1: 예.
2: 지지율이 갑자기 벌어지는 것을 아마 느끼실
1: 당 지지율 국민의힘과 민주당
2: 아니 그게 아니라
1: 아 후보들 간에 예.
2: 네.
1: 예
2: 물론 뭐 대통령께서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1: 예.
2: 그것보다는
1: 예.
2: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1: 정권은 짧다.
2: 네.
1: 이것으로 어떤 전당대회 구도를 완전히 변했다.
2: 네.
1: 이재명 대 정청래가 됐다.
2: 네.
1: 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2: 이제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는.
1: 예.
2: 완전히 이제 결집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1: 그러면 이거는.
2: 더 벌어질 겁니다. 아마.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당원이나 어떤
2: 네.
1: 그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누가 대통령의 마음을 반영하는 후보인가라는 건 명확한가요? 현재?
2: 일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배제해야 하는가는 명확해진 거죠.
1: 아 누구를 배제해야 되는 것은.
2: 그렇죠. 누가 지금 위협하고 있는가.
1: 예.
2: 한 정도는 명확해진 거죠.
1: 예. 자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정권은 짧다 그 발언 이후에
2: 네.
1: SNS X에 굉장히 큰 장르의 글을 올렸습니다. 의원님 읽어 보셨죠?
2: 네.
1: 그 취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뭐 그거야 이제
1: 예.
2: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의 책임, 그죠?
1: 예.
2: 책임의 언어,
1: 예.
2: 그 다음에 해결의 해결책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책임 정치라는 것은 선한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1: 예.
2: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1: 예.
2: 결국에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허무한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결국 좋은 의도만 내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1: 예.
2: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1: 예.
2: 그런 이제 주문이라고 생각하고요.
1: 예.
2: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이제 책임을 묻는 책임이 주어지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1: 예.
2: 보통 야당은 이제 되게 야당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여야가 있으면 여당을 기준으로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여당이 잘했냐 못했냐를 먼저 보고 야당은 되게 반사적 이익을 보게 되죠.
1: 예.
2: 여당이 잘했으면 여당을 이제 지지를 하고요. 여당이 잘 못했으면 그 반사적 이익으로 야당한테 표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여당이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당이 얼마나 국민의 삶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실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해결책에 대해서 답을 제시했느냐.
1: 이 말은
2: 이런 것들이 훨씬
1: 정청래 당대표 당 지도부를 향한 말이냐 아니냐 그 설왕설려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 바로 직격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근데 조승근 사무총장은 무슨 소리냐. 이거 그냥 여당의 책임성을 강조한 거지 당 지도부 직접 비난한 거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의원님
2: 뭐
1: 어떻게 들으셨어요?
2: 그런 반박이나 예. 설왕설래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1: 아, 그런가요?
2: 일종의 기준을 제시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대통령이.
2: 네. 아까 예. 제가 잠시 앞에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1: 시대의 변화. 그리고 정권은 짧다. 예.
2: 네. 앞에 시대의 변화 말씀드렸지만 예. 시대의 변화에서 앞에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약간 야당의 입장에 있을 때예요. 그죠?
1: 예.
2: 예. 그래서 뭔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을 때. 물론 그 당시에도 여당이었지만 여당 초기에 내란이라는 게 있을 때 그 내란을 넘어서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어떤 거대 권력이라는 게 앞에 있을 때잖아요. 근데 그게 극복이 어느 정도 되고 정말 예. 우리가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기 시작할 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1: 예.
2: 그죠?
1: 예.
2: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시대의 변화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본격적인 여당으로서 책임이 주어지기 시작할 때죠. 그래서 그게 바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어떤 지금 기준, 판단 기준을 말하는 거죠.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기준,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시대의 변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여당으로서의 책임이 주어지는 시대, 그거 시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1: 대통령이 야당일 때 창을 잘 찌르면 되는 거였지만
2: 네.
1: 정부 여당이 되면 큰 그릇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2: 네,
1: 했지
2: 네, 네,
1: 않습니까?
2: 그렇죠.
1: 근데 그런
2: 네.
1: 차원에서 이제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새로운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자의 리더십 역시 큰 그릇 같은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 이런
2: 그렇죠. 여당에 걸맞는 여당의 리더십에 걸맞는 본격적인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걸맞는 리더를 우리가 선출해야 그래야 대통령도 국정 운영이 편하시고 우리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1: 예.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나 현재 시대 분위기는 누구를 배제해야 하는가, 누가 현 정부를 위협하는가, 이게 명확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 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1: 네. 현 당대표가 그러면 어떤 현 시대 정신의 흐름에
2: 아니, 이제
1: 따르면
2: 어쨌든 정권은 짧다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네. 하심으로써
1: 이미 끝났습니까?
2: 뭐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1: 아, 예.
2: 그 발언은
1: 구도가 전환됐다.
2: 그 발언은 예. 구도를 전환시켰죠.
1: 예.
2: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로 하여금 아 이런 발언을 하다니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당원과 지지자 상당수로 하여금 하게 하는 발언이에요.
1: 그런가요?
2: 그렇죠. 네.
1: 근데 이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1인 1표제거든요. 1인 1표제, 당원들, 1인 1표제. 근데 지금 이제 당 전당대회에서 1인 1표제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전현희 의원이랑 김남희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저는 그 1인 1표제든 뭐든지 간에 예. 그런 것은 이제 소전제라고 생각해요.
1: 소전제? 예.
2: 대전제는, 예. 구도와 시대정신이죠.
1: 예. 그러면 구도와 시대정신 자체가 이미 1인 1표제의 장점마저 다 덮을 수 있는.
2: 그것은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예. 경쟁이 삐까삐까하게 진행이 될 때. 아,
1: 호각기세일 때 1인
2: 네.
1: 1표제가 좀 하지만.
2: 뭐 그것이 이제 전술적으로 아하. 뭐 이게 조금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1: 예, 예.
2: 그것이 큰 틀에서의 어떤 구도라든가 어떤 시대 변화나 시점상의 어떤 기준에서 맞지 않을 때 그다음에 지층으로 하여금 이렇게 큰 어떤 대세가 이미 형성돼 버리면
1: 예.
2: 뭐 어떤 전술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1: 그리고 이미 대세가 형성된 상황, 구도가 전환돼 있고.
2: 그게 어떤 누구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1: 아, 그래요.
2: 그거는 이제 어쨌든 정권은 짧다.
1: 예.
2: 그거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 아닌가요?
1: 예, 그렇죠.
2: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대통령 상당히 보호하고 추앙하는 발언들을 해오셨는데 예. 갑자기 그 발언을 굉장히 정색을 하고 일련의 어떤 그 주변 세력들이 유사한 일련의 발언들을 해버림으로써 그럼 그 전에 또는 그 이후에라도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친근하고 또는 대통령 보호하는 듯한 발언 아무리 해도 그 진정성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1: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그래서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 외교 성과가 너무 좋다. 나갈 때마다 기대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대통령이다.
2: 네.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고 칭찬을 예. 하신 건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권은 짧다라고 말씀하신 거
1: 그게
2: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거
2: 너무
1: 하나로
2: 무서운 말이잖아요.
1: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 방송에서 정말 그 말에 대해서 사실 야당 대표나 쓴 말이 아니냐.
2: 그거는 예. 정말 야당 대표가요.
1: 예.
2: 그 정권 그것도 상당한 어떤 정권 말기에 독재자한테나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1: 선관위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2: 네.
1: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국민의힘 장도혁 당대표는 오늘 오후에 5시 반에 이제 긴급 최고위 열어가지고 네 군데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네 군데 그 소청을 제기했거든요.
2: 네.
1: 그 어제 재선거 해야 되는 지역구 딱 네 개로 이렇게 특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될 것이냐?
2: 소청 그 재선거요.
1: 예, 예, 예.
2: 재선거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그 요건이 있죠.
1: 예. 예,
2: 요건이 있고 사업부가 판단할 겁니다.
1: 예.
2: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업부가 판단할 테니까 사업부에 이제 맡겨놓더라도.
1: 예.
2: 일단 재선거를 일단 어쨌든 해야 할 만큼 이게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1: 예.
2: 지난번에 그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인가요? 거기에서도 보면 20, 30대는
1: 예, 많이
2: 상당수가
1: 예.
2: 이제 뭐 60% 이상이
1: 예.
2: 재선거, 전면 재선거,
1: 예.
2: 심지어.
1: 예.
2: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제 보면 이제 그래도 뭐 이게 몇 명이 했냐 안 했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그, 대중 중에 너는 그 중에 몇 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1: 못 미쳐.
2: 네, 이렇게 생각하죠.
1: 예.
2: 그런데 제가 한번 당사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젊은 이제 교과서에서 막 이렇게 국민 주권 이런 걸 막 민주주의 이런 걸 배웠는데 이제 처음 선거하러 딱 갔단 말이에요.
1: 예.
2: 그런데 투표 용지가 없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1: 예.
2: 그러면서 집에 가라는 거죠. 투표를 못했어. 그런데 다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예.
2: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1: 예.
2: 내가 주권자인데 근데 다시 투표할 기회도 안 줘. 너는 그중에 한 명에 불과하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래.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히 재선거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발상은 전 좀 문제가 있다. 주권자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2: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당이요. 민주화 세력이 주축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87년 민주화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2: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2: 국민주권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주권자의 한 표 한 표를 이렇게 하면 이게 물론 우리가 한 건 아니고 선관위가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물론 법적 요건에 따라 해야죠. 하지만 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거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는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개헌.
2: 네. 예. 이거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주인 없는 조직이 돼 있어요. 선관위가. 그리고 선관위 이 위원장들이요. 비상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 거예요.
1: 예.
2: 법관들께서 예. 어쩌다가 한 번씩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그냥 주인 없는 조직이 돼 있고 심지어 선관인데 선거 때 가장 휴직을 많이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에 현수막을 붙여놔서 너무 죄송해서 서울에서 죄송하다 선관위 개혁을
1: 예.
2: 끝까지 제대로 뿌리부터 바로잡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1: 마무리?
2: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1인 1표제 말씀하셨는데
1: 예. 예.
2: 당에서 당원 주권 얘기하면서 1인 1표제 얘기하면서 국민 주권은 소홀히 한다 이러면 아마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해 못할 겁니다.
1: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한판 승부. K-POP, K-POP, 당신의 K-STAR,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텔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쥐씨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주말 잘 되시셨어요? 네, 주말을 빨간 눈으로 보낸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명아입니다.
0: 아주 축구 보느라고 눈이 시뻘개졌어요. 하도 그 경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루에 한 4경기씩만.
1: 그렇죠.
0: 눈이 시뻘갭니다. 근데 딱 나왔더니 네. 하늘은 파랗더라고요.
1: 그렇죠. 하늘은 파랗죠.
0: 야, 이 파란 하늘 네. 그냥 파란 게 아니더라고. 뭔가 약간 챔피언의 색깔이랄까? 한 53년 만에 파란 하늘인 것 같아요.
1: 아, 하늘이 언제는 파랗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0: 아, 그래요? 하늘을 잘 올려다보지 않고 동전을 줍기 위해 주로 땅을 보는 편이라. 가끔 코로를 건지는 날도 있거든요. 아, 너무 신나요.
1: 아니, 근데 진짜 파란색. 네. 파란색 하니까 이 닉스의 팀 컬러. 파란색과 오렌지색.
0: 네.
1: 아, 그래서 이 하늘이 진짜 네. 우승 색깔로 보입니다.
0: 원고 쓰면서 이제 끼워는 거죠.
1: 아주 설득인데요?
0: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뉴욕 닉스가 또 주말에 53년 만에 NBA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이 또 그날 45점을 넣으면서 미친 거죠. MVP가 또 됐습니다.
1: 어떻게 MVP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0: 아, 그러니까 정말 네. 그냥 딴 데 보고 던져도 들어가던데요. 뭐 이런 친구가 있는지 처음 봤어요, 저도.
1: 아니, 네. 53년이면 네. 이 뉴욕 팬들이 얼마나 이 우승을 갈망을 했겠어요.
0: 그렇죠.
1: 네. 네. 아주 밤새도록 이 빵빵 소리에 잠을 네. 잘 수가 없더라고요.
0: 그래서 농구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또 농구 때문에 눈이 시뻘겋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축구 때문에 눈이 뻘겋고
1: 예, 네, 근데 이제 뭐 농구는 이제 다 네. 끝맺음이 됐으니까 네. 이제 저희에게 남은 축구
0: 네.
1: 네. 특히 이번 주 목요일 어떡해요? 떨려요, 떨려요.
0: 그럼요. 자, 지난번 체코 역전승에 뉴욕 우승까지 아주 좋은 일이 연속 계속되는 뉴욕 뉴저지고요.
1: 네.
0: 주말에 한 잠도 못 자도 와, 행복하신 분들은
1: 그럼요.
0: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1: 아마 많으실 겁니다.
0: 네. 네. 오늘 곳곳에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차가 서로 신호에 딱 걸리잖아요.
1: 네.
0: 그 옆에서 차 쓰신 분 네. 눈을 한번 보세요. 아마 눈이 빨가신 분들.
1: 좋아요. 다들 너무 좋게 월요일 시작하셨을 좋아요. 것 같아요.
0: 네. 눈만 빨갛지? 기분은 좋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도 계속 기분이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 주 목요일, 지난번에는 10시, 이번 주에는
1: 9시에
0: 네. 멕시코전이, 멕시코! 멕시코전이 있습니다. 멕시코 치카처럼 네, 부드럽게 말해요. 자, 멕시코를 꺾고 1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1: 네.
0: C, E, F, H, I 이렇게 다섯 개 조 중에 3위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1: 네.
0: 자칫 C조도 그렇지만 잘하는 팀이 세 팀이나 돼요. F도 그렇고
1: 네.
0: 이 주런 죽음의 조에서 3위로 밀린 강팀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1: 그러면 1위를 하면 안 되겠네요.
0: 차라리 1위를 하는 것보다
1: 네.
0: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훈이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축구 전문가들 얘기가
1: 네.
0: 차라리 멕시코랑 비기면서
1: 네.
0: 2위로 올라가서 지는 건 좀 그렇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2위로 비기면서
1: 네.
0: 개최국이랑 비기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2위랑 FIFA 랭킹도 여기는 15위예요. 우리는 네. 25위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한단 말이에요.
1: 네네.
0: 그러니까 멕시코랑 비기면 서 2위로 올라가면
1: 네네.
0: 여기는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B조 2위와 맞붙게 돼 있어요.
1: 그러니까
0: 조금 전에는 다섯 개 조에 3위가니까 누가 될지 모르는데
1: 그렇죠.
0: 여기는 무조건 B조 2위와 붙게 돼 있어요.
1: 근데 B조 2위로 좀 될 만한 그런 네. 나라가 어떤 네. 나라죠?
0: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러면 네. 이제 일단 성훈아 B조에는 누가 있니?
1: 네.
0: B조에는
1: 네.
0: 제일 잘하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1: 네.
0: 이거 해볼 만하다니까?
1: 오.
0: 네. 2위는
1: 네.
0: 시드 1에 배정돼서 왜냐면 개최국이기 때문에
1: 네.
0: FIFA 랭킹 30위인 캐나다입니다.
1: 오, 캐나다도 잘하잖아요.
0: 뭐가 잘해요? 경기 못 보셨어요? 그냥 그래요. 네, 그리고 보스니아,
1: 네.
0: 카타르 이렇게 4개 팀이라서
1: 네.
0: 어느 팀하고 붙어도 제일 강한 스위스하고 붙어도 체코도 이겼는데 우리가 해볼 만하다니까?
1: 그러면 2조 되면은
0: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2위를 한다는 거는 네.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해 캐나다 아니면 보스니아인데
1: 네.
0: 양쪽 다 해볼 만합니다. 네, 아마도 스위스가 1위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꿀조예요. 그리고 B조 2위와 붙는 이 경기가
1: 네.
0: 30위간 경기가 어디서 하냐면 LA에서 합니다.
1: 아, 손흥민 선수의
0: 네.
1: 네.
0: 그래서 이 경기가 또 이렇게 돼서 B조 2위와 붙게 되면
1: 네.
0: LA로 또 가게 되니까 LA는 자 잔디에 손흥민이 그냥 냄새만 맡아도 다 알 정도로
1: 이미 익숙해졌잖아요.
0: 축하돼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네, 그리고
1: 게다가 또 고산지대에서 내려오니까
0: 내려오고요. 모래주머니를 떼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얼마나 펄펄 날라겠어요?
1: 와, 선수들이 뭐
0: 거기다 그냥, 교민들의 네. 압도적인 응원까지.
1: 그렇죠.
0: 그래서
1: 거의 홈팀 같은.
0: 네, 그래서 네. 조 2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와. 네.
0: 자, 오늘 뭐 또 스포츠 섹션에서 또 이성훈이 또 피튀게 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따가 6시부터 시작되는
1: 네.
0: 우리 또 매거진, 매거진 이브닝 매거진
1: 네,
0: 스포츠 섹션 또 많이 들어주시고요.
1: 네네.
0: 오늘 또 결승전
1: 네.
0: 다음 달에 있을 7월 17일 날 있을 어떤 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한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승전에.
1: 아, 그러면
0: 아, 그런 날이 올까.
1: 와, 그러면 진짜 성훈 씨가 아마 심장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요.
0: 터져나갈 네. 것 같아요. 제가 환갑을 넘기 전에 그걸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때는 심장이 약하잖아요. 70대가 되면 심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1: 네, 이를수록 좋습니다. 네,
0: 이번 폐막식 그리고 결승전에
1: 네.
0: 그 하프타임이죠.
1: 네.
0: 하프타임 쇼를 또 진행하게 돼 우리 또 BTS의 노래로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콜드플레이와 함께 부르는
0: 네, 네. My Universe입니다.

0: 주말 잘 보내셨나요? 두 분 앵커님의 응원 덕분에 아주 1차전 체코슬로바키아전 승리가 체코가 슬로바키아하고 나눠졌어요. 지금 나라가 그래갖고 슬로바키아 따로 있고 체코가 따로 있는데 예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였죠. 그렇죠. 두 개가 네네. 지금 이제 나눠졌는데 이번에는 체코가 붙었는데 이 승리의 기쁨이 오는 2차전 시합에서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가 주목하는 멕시코와의 멋진 월드컵 경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메리골드님께서 네. 사연을 또 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사연 읽을 때는 마이크를 이렇게 약간 그 락앤롤처럼 약간 이렇게 옆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성훈이가, 이게 잘 안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가까이 네. 가야지 보입니다.
1: 아, 로버트님도 문자 주셨어요. 생생 빨간 양파즙 잘 수령했습니다. 기운이 펄펄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목요일 날 있는 퀴즈쇼에 네. 선물이 바뀌어서 이제 건강 한달 드실 수 있는 올가닉 원에서 네. 네. 여러분들 그 완전 즙을 내가지고 작살을 내는 거죠. 야채를.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기 좋게 그렇게 즙으로 내드리는데 그걸 이제 받으셔서 드셨는데 기운이 펄펄 나신대요.
1: 와우.
0: 그렇지 않아도 네.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목요일 날 네. 저희가 또 중요한 또 미팅이 있어서 네. 저희가 퀴즈쇼를 내일로 옮기려고 그래요. 혹시 지금 안시의 왕다방 자주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일 큰 코를 다치실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만 기대하고 기대시다가 목요일만 들어오시는 분들 쌤통이다.
1: 저희가 내일은 네. 주간 화요 퀴즈쇼를 네. 네, 해보려고 네, 합니다.
0: 특별하게 내일 원래 퀴즈쇼가 있는 날 세 문제 내놓고 막 여러분들께 깐죽거리는 그날 있죠? 그거를 내일 할 거예요. 네, 네, 내일 화요일날 퀴즈쇼라고 네. 마찬가지로 지난주 마찬가지로 올가닉 원에서 네, 야채를
1: 건강식품
0: 네, 건강식품 여러분 정말 건강해지시라고 한 달 드실 수 있는 그 즙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는 선물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퀴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와주세요.
1: 네. 그러면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사연은 또 어떤 주제로 할 건지도 알아봐야죠.
0: 네. 원래는 월요일에 주간 베스트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는 저희가 체코전을 이기는 바람에
1: 그렇죠.
0: 다 드렸어요. 네, 맞추신 분들을 다 드렸습니다. 자, 주간 베스트! 이번 주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1: 네, 이번 주 주제는 저희가 목요일 날 월드컵 한국 2차전을 하는데 네. 과연 골을 누가 넣을 것인가? 선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0: 자, 두 골이나든 세 골이나든 다섯 골이나든 한 명만 적으셔요. 한 명. 네. 딱 한 명만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1: 지난주보다 조금 더 쉬워졌어요.
0: 쉬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몇 대면을 맞추는 거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안 드리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세 번이나
1: 자원을 하셨습니다.
0: 아, 정말 네.
1: 이번 주에는 더 쉬워졌어요.
0: 네. 더 쉬워졌어요. 네. 그래서 아예 축구 선수 한 명만 넣으시면 그 선수가 첫 번째 골을 넣든 네 번째 골을 넣든 무조건 넣기만 하면 선물을 받으실 수
1: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 이름을 딱 한 명만 적어야 되나요?
0: 네, 한 명만 적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한 명만. 그리고
1: 네.
0: 지난주에 목과 더블로 두 장이 지금 남았잖아요. 2월이 됐기 때문에.
1: 네, 지난주 아무도 못 맞춰주셨기
0: 못
1: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보너스 문제가 또 있습니다.
0: 그게 보너스 문제가 이번 주에 스코어예요.
1: 맞습니다.
0: 네,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간 베스트에 참여하시는 거는 축구 선수 중에 누가 이번 주에 골을 넣을 건지. 축구 선수 이름을 적어주시고.
1: 보너스 문제는 몇 대 몇으로 네. 대한민국이 이길 것인가?
0: 이길 것인가? 혹은 비길 것인가?
1: 그렇죠.
0: 네, 질 것인가? 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내지 마세요. 네, 보내지 마십시오.
1: 네, 이성훈 씨, 이 편파적인 네. 예, 이 축구 사랑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릴 수가 없습니다.
0: 뭐, 저는 뭐 피속까지 뼛속까지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이 네. 무조건 이긴다요.
1: 네, 네, 경기 스코어를 맞춰주시는 것이 바로 보너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0: 되겠습니다.
1: 이 보너스 문제를 맞추신 분께는 H마트 상품권 두 장을 묶고 더블로 보내드립니다. 네.
0: 네. 그러니까 골 넣은 선수도 맞추고 또 그다음에 골 몇 대 몇으로 되는지 스코어까지 맞추시면 40불 H마트 상품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1: 네.
0: 자, 뭐 황인범 선수, 오영규 선수가 또 넣을 수 있고요. 네, 또 넣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네. 이번에는 멕시코 선수들이 네. 미안합니다. 멕시코 우리 교민분들도 계시고 멕시코에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떡하겠어요. 키가 작아요. 멕시코는. 네. 라울 히메네스라고 에이스가 한 명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한국에 어떻게 보면 손흥민 같은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원탑을 서는 선수가 키가 좀 돼요. 이 선수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 알다시피 엄지손가락 멕시코. 네.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조규성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1: 피지컬이 좋은.
0: 네, 피지컬 좋은 네. 조규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조규성이 나올 수 있고 또 피지컬하면 대한민국에 김민재라는 괴물이 있어요. 네, 이 김민재 선수가 꼭 세트피스 상황이 되면 들어가서 머리로 받아넣죠.
1: 김민재 네. 선수를 수비수인 줄 알았는데
0: 머리로 받아넣어요. 골을 제법 많이 넣어요.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넣을 수도 있고 또 뒷자리에서 공을 잘 뽑아내는 우리 옌스 카스터프도 골을 넣을 수 있어요. 네. 혹은 우리 차세대 스타들인 이기혁 서령우, 또 배준호, 양현준 이런 친구들이 정말 이번 큰 무대에서 골맛을 좀 봤으면
1: 저는 무조건 손흥민 선수입니다.
0: 네네, 네, 그랬으면 또 좋겠어요. 네. 또 손흥민 선수도 가능성이 있고요.
1: 네.
0: 자, 여러분 목요일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네. 많이 많이 여러분 또
1: 골 넣을 선수 그리고 예상 스코어까지 네. 정확하게 맞춰주십시오.
0: 자, 이번 주 멕시코는 목요일 저녁
1: 9시.
0: 자, 오늘 두 번째 준비된 노래는 오늘 아주 날씨가 조금 내려왔어요. 기온이 많이 덥진 않은데 이 노래가 오늘 오면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었습니다. 아주 그 시원한 그늘에 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네. 씰 앤 크라프트가 불러주는 Summer Breeze입니다.
1: 여름 바람이네요.
0: 네. 네.

0: Seven Craft의 Summer Breeze. 아주 여름에 들으면 아주 시원한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샥 들으면 또 더 시원한 피서지에서 들으면 끝내주는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1: 누워서 낮잠 자고 싶은 그런 곡이네요.
0: 아주 이렇게 네. 되게, 레이백이라고 하는데 여기 미국말로 좀 느긋해지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런 음악이에요. 네. 너무 막 징징징징징징 바다로 갈 거예요! 막 이런 거 노래보다 네, 좀 느긋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우리 허민정님은 손흥민에게 배팅하셨네요. 네,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거예요. 2-1로 이길 거랍니다. 아우!
1: 아싸!
0: 방송을 열심히 안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기거나 2위를 가는 게 좋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데도 2-1로 이길 거예요 하셨습니다. 뭐
1: 이기면
0: 어떡하겠어요.
1: 너무 잘하니까 어떡해.
0: 그러니까.
1: 네,
0: 아, 실력에 대해서 이겨버렸는데
1: 잘하는데 뭐 질 순 없잖아요.
0: 멕시코 네. 미안하다. 어떡하니. 시간에 실력이 돼서 이겼는데 어떡하니. 아, 우리는 비길라 그랬는데 이기면 어떡하니. 아, 미안하다. 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여반 모겔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비길까? 더 넣을까? 막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1: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터하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터하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그리고 여러분께 깜짝 놀랄 만한 소식, 아무도 모르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파더스데이예요. 참나. 네, 야외 사양 동충 하초 공진단 건강을 다시 설계하다 건강을 리셋하다 240시간 저온 발효 고함량 코디세핀 동충 하초를 담은 야외 사양 동충 하초 공진단 파더스데이 특별 행사 한 박스 구매 시 한 박스 무료로 드리고요. 감사의 마음을 건강으로 전하시면 좋겠네요.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718-500-3350 201-500-3350.
1: 듣다 생각난 건데요. 결혼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한 박스 구매 시 한 박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두 박스 받으셔서 양가 네. 어른들께 한 박스씩 선물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양가 네. 어른들께 아버님들께.
1: 네. 네.
0: 깜짝 놀라셨죠? 이번 주 파더스데이예요.
1: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0: 2026년 FIFA 월드컵을 계기로 한인사회가 하나 되는 힘을 보여주세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2차 한인 합동 응원전 6월 18일 저녁 7시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멕시코,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2차 합동 응원전이 무료로 펼쳐집니다.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6월 18일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파이팅! 네, 지금 뭐 골 넣으셔서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뭔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건강하게 여러분 우리 팀들도 응원하시면서 또 선물도 받으시는 그런 또 멋진 시간 함께 또 기대하면서 만들어보는 이번 목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가해 주세요. 이번 주 멕시코전 누가 골을 넣을까요? 카톡으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대방입니다.
2: 여보,

0: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2: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네. 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광덕님은 점수가 많이 날 걸로 예상을 하시네요. 네, 2-3 예상하셨는데, 네, 대한민국이 3, 네, 멕시코가 2겠죠? 요게, 네, 그렇겠죠? 멕시코가 3은 아니겠죠? 네. 우리 마이클 님도, 지난주에 또 맞추셨어요. 예, 2-1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2: 그렇죠.
1: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넣으신다고 했는데 거의 맞추신 거나 진배 없어요. 홍명보 감독이 한 골을 넣는다고 배팅하셨는데 거의 마찬가지예요. 홍명보 감독이 딱 오영규와 손흥민을 바꾸면서 네. 골이 딱 났죠. 12분 만에. 그래서 마이클 님이 이번에는 2-2 손흥민, 이강인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2: 선수 한 명만 집어주셔야 되는데. 네,
1: 둘 중에 네. 한 명만 올려주세요. 네. 마이클님. 그러니까 두 골을 다 넣는 게 아니고 한 선수에게 몰빵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2: 이번에는 선수를 맞춰주시는,
1: 선수를 맞춰주시는
2: 것이
1: 게 문제라서.
2: 메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1: 한 선수 명만, 한 명만 집어서 올려주십시오.
2: 네, 다시 올려주세요.
1: 손흥민, 이강인 혹은 송강민. 네, 이렇게 해주시면 한 명으로 합쳐주세요.
2: 네.
1: 네, 감사합니다.
2: 그리고 자, 저희 네. 지금 시간이 될까요? 카톡. 저희 카톡 연결하는 방법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으면 하는데
1: 네. 카톡을 네. 여시고요.
2: 네.
1: 제일 밑으로 오셔서 제일 밑에 그 첫 창에 제일 밑으로 오시면
2: 네.
1: 메뉴가 4개가 있어요. 그 4개 중에 제일 왼쪽 메뉴
2: 사람 아이콘을 먼저 눌러주세요.
1: 거기가 이제 누르시면은
2: 네.
1: 위에 친구 그리고 영어로는 프렌드 이렇게 나올 거예요. 프렌드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된 화면에
2: 네.
1: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사람 모양의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2: 네.
1: 그걸 누르시고

0: 깜빡깜빡거리면 카카오톡 아이디 거기로 들어가셔서 K라디오 US 그렇게 하시고 이모티콘 하나나 아무 말씀이나 보내주세요. 저 시간 맞추고 올게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우리 로버트님도 코사인 탄젠트 막 이런 거 하시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요. 코사인 탄젠트 계산을 뽑으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더니 체코를 호랑말코로 만드는 우리 팀은 4-2로 승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네, 배팅해 주셨어요.
2: 야, 4-2. 야, 꿈의 숫자네요.
0: 멕시코야 그래도 되니? 우리 그래도 되니? 너무 미안하다. 돈 많이 들여서
2: 아니 이렇게 상상만 해도 웃음이 실실 나와요.
0: 네. 멕시코야 많이 미안한다. 4-1한다. 어떡하니? 네. 그 카톡을 제일 펴서
2: 네,
0: 제일
2: 저희가 아까 너무 빨리 설명해 드리느라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요. 네, 카톡의
0: 첫 네. 화면을 펴시고 네. 제일 밑에 제일 왼쪽을 누르세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위로 오셔서 오른쪽 위에 메뉴에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 처음엔 돋보기, 가운데 사람 모양의 플러스, 그리고 끝에는 톱니바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 모양의 플러스를 누르시면 또 창이 바뀌면서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 그 세 번째에 아이디
2: 카카오톡 아이디라고 써 있는
0: 그걸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깜빡깜빡거리면 거기 영어로 대서 문자 상관없습니다. K 라디오
2: US
0: 네 그렇게 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공식 계정으로 연결이 되세요.
2: 네, 저희가 하얀 바탕에 검정색으로 K 라디오라고 네. 쓰여 있는 그 아이콘이 나올 겁니다.
0: 네, 나오실 거예요.
2: 나오면은 그 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저희와 연결이 되니까요. 네, 가볍게 하이 하고 인사말 남겨주시고, 보내주시면
0: 혹은 뭐 이모티콘 하나 남겨주시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저희 내일 있을 또 퀴즈쇼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 이렇게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진행자와
2: 소통을 하실 수가
0: 소통하시면서 신청곡도 하실 수 있고 네.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한국팀 응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 읽어드려요. 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 오늘 월요일은 요 코너가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시원한 노래로 여러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이 돌아왔네요. 같은 노래
2: 다른 느낌
0: 자 이제 무더워지는 여름을 맞아 지난주부터 여름 노래 특선으로 저희가 특집을 마련해서 너무 많으니까요 여름 네. 노래들이 그래서
2: 좀 시대별로 나눠봤습니다.
0: 조금 나눠봤어요.
2: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80년대 여름 노래를 들어봤었는데요.
0: 네네.
2: 네. 오늘은 90년대 노래 여름 노래를 네.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자, 80년대에서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지금 90년대까지 왔는데
2: 네.
0: 90년대 오늘도 반응이 영 시원찮으면 다음 주에는
2: 이상한대로 못 올라가나요?
0: 못 올라가고 네. 다음 주에는 겨울 특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그것도 괜찮다. 네? 더운 날 겨울 노래 들으면 왠지 시원해질
0: 시원하잖아요.
2: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여름에 이 휴대폰 올리면은 이 컬러링을 네. 캐롤로 해놓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런 게 나오고 징글벨 징글벨 나오고
2: 나쁘지 않은데요?
0: 나쁘지 않아요.
2: 네, 괜찮은 아이디어 네. 같아요.
0: 굿굿.
2: 네.
0: 자, 그러면 오늘 여름 특집 오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특집 90년대 특집입니다.
2: 네.
0: 아 일단 상반기부터 좀 알아보면요. 90년대. 자, 90년대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현상이라면 오렌지족을 뽑을 수 있는데 오렌지족. 그렇게 말 많다 오렌지족.
2: 네, 성우 씨가 결코 되지 못했던 바로 그 오렌지족.
0: 될 수가 없었어요.
2: 될 수가 없었어요.
0: 오렌지만 들고 다니면 될 줄 알았어요.
2: 미니 귤에서 만족해야 했죠.
0: 아니었어요. 귤도 안 돼요. 저는 낑깡이에요. 저는 낑깡이었어요. 티코를 타고 압구정동을 갔었어요.
2: 야타를 할 수 없는. 네. 네.
0: 그 차가 네. 일단 좋아야 돼요. 오렌지 네. 오렌지.
2: 그래야지 야타족이 가능했죠.
0: 네. 당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부터 아주 대한민국 젊은이를 강타했던 TVO 1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 차를 타야 오렌지족이 되는 거예요.
2: 그렇습니까?
0: 진짜 그 차를 튜닝을 해가지고 네. 밑에 이렇게 불 나오는 거 있죠. 전구 나오는 거.
2: 네.
0: 그 네온이라고 하죠. 그걸로 감고 그렇게 밤에 나가야지 번쩍번쩍하면서 그래야 오렌지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 그런 시절에 여름을 뒤흔들었던 노래 바로 이 노래입니다.
0: 이 노래라니까요. 몇 번을 말해요.
2: 이 노래 뭐 전주만 들어도 바로 춤 나오죠.
0: 오늘도 킥을 듣는데 와 네. 정말 킥 소리가 정말 킥이에요. 와. 딱 시작될 때 이 킥 소리, 드럼 소리 큰 거 있잖아요. 드럼. 오 이거. 와. 에이티스의 여름 안에서가 그야말로 뭐 난리를 쳤어요.
2: 이 반주만 들어도 야. 하늘은 이 바로 나오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바닷가에서 뮤직비디오 기억하세요? 이 둘이 서가지고 팔 막 돌리면서. 예.
2: 아, 뭐 춤도 둘이 너무 잘 췄잖아요.
0: 너무 잘 췄잖아요. 네. 그리고 김성재 씨는 잘생겼고요.
2: 그랬죠.
0: 네. 뭐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2: 노래를 잘 쓰지 않아요?
0: 노래를 잘 만들죠.
2: 네.
0: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어요.
2: 그럼요.
0: 하여튼 김성재 씨는 잘생겼습니다.
2: 또 이 노래 그 압구정 카페에서 네. 이 노래 진짜 다 들고 다니면서 네. 이 노래가 느낌이 정말 오렌지족하고 이렇게 입꼬르 되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0: 어, 진짜. 네.
2: 저한테는 그래요. 김성재 씨의 느낌이 약간 딱 오렌지족 그 느낌이었거든요. 아. 네.
0: 그 다음에는 요 노래. 그렇죠. 이게 1994년도 이제 주스보다 조금 늦게 나왔는데 네. 요, 또 여름에 또 이 노래가 나오고 책가방 메고 황영호 씨가 나오면서 이 노래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2: 무표정으로 네 딱딱딱딱하는 네. 네.
0: 자 지금 들어도 이렇게 전주만 나오면 정말 상큼한 것 같아요 노래가.
2: 그러니까요.
0: 당신은 얼마나 이게 센세이션 했겠어요?

0: 보면 네. 환경 씨는 노래를 전혀 안 불렀어요, 이 노래에서. 근데 존재감이 노래 부르는 것만큼이나 저희한테 남아있습니다.
1: 뭐, 어떡하겠어요. 어, 예쁜 게 그런 거죠.
0: 그러게요.
1: 뒤에 잘.
0: 입술 뻥끗 안 했는데.
1: 네, 안 해도. 네. 네. 인기는 다 가져가는.
0: 그러니까요.
1: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음악이 있었는데, 어, 이거, 이 노래 좀 오랜만에 듣네요. 잼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잼. 잼이냐고요? 재밌다니까, 재밌었다니까. 재밌어요, 잼. 잼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0: 혼성그룹이었죠.
1: 아, 여기 유일한 또 여자 보컬이 또 있었는데.
0: 네. 네. 윤현숙 씨. 네.
1: 어, 당시 아주 인기 대단했습니다, 이 친구.
0: 맞습니다.
1: 네. 성훈이는 이제 춤이 안 돼가지고 이걸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 너무 진짜 유치해. 별로야. 근데, 당시는 정말 짱이었는데, 어, 춤 보면. 그냥 돌리고 뭐 이런 거예요.
0: 손, 네, 팔을 아주 열심히 돌렸던. 네. 네. 근데 듀스하고 비교하면 춤은 뭐 비교가 안 되죠. 네. 잼이 춤을 췄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1: 자, 송영화 씨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름 특집 여름을 맞아서 어, 여름에 들을 만한 또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노래들을 80년대 초반,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뭐 상세하지 않지만
0: 네. 네,
1: 좀 알아봤어요. 아, 이 노래도 있었네요. 90년대 노래 중에 이정석 씨의 여름날의 추억. 아,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제가 쭉 찾아서 조금 들려드려 볼게요. 조금 이따 이 노래도 많이들 불렀었는데. 자, 이제 준비해 놓은 노래는요. 1994년도를 흔들었다. 여름을 정말 강타했던 노래죠.
0: 오, 레게리드.

0: 지금 와서는 얘기할 수 있죠. 이 그 레게 거리 여자분이 한번 나와갖고 네. 옆에서 김건모 씨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누군지 아세요?
1: 아니요 전혀요.
0: 네, 그게 김송 씨예요.
1: 김송 씨요?
0: 네, 그
1: 아하 콜라의 김송 씨.
0: 네, 오, 콜라의 그렇군요. 김송 씨기도 하고 네. 또 아내이기도 하고요.
1: 네네네.
0: 그러네. 네, 그게 그렇게 되는
1: 강원래 씨의
0: 아내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듣고 돌아올게요. 네.

0: 네, 우리들의 90년대를 또 추억해보며 그 시절에 또 잊을 수 없는 여름 노래들 특선으로 오늘 특집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건모의 핑계, 네, 핑계를 듣고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데 아, 이 노래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 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뜻하지 않았던 기회에 행운이 찾아오는 그런 주간이 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골손님들 한 번 더 만나뵐게요. 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필리사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0: 우리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0: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휴양식당.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 정성 가득한 토종닭, 살아있는 갓잡은 장어 요리까지 여기에 한국 인심을 덤으로 얹어드립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고드프로이 뉴욕. 전화번호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번호는 929-845-0958, 929-845-0958번입니다.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

0: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자, 우리 에밀리 님이 이제 청해주신 이게 그런데 여름날의 추억. 저희가 찾아보니까 언제라고요?
3: 1989년도에 발매가 돼서
2: 네.
3: 그해 여름에, 예, 여름에 발매가 됐는데 네. 여름날의 추억이잖아요.
2: 네, 그렇죠.
3: 그래서 9월, 10월 요 가을 넘어가는 그 길목에
2: 네.
3: 아주 인기를 많이 얻었고요. 네, 그래서 4주 동안 1위를 했대요.
2: 네.
3: 네.
2: 아.
3: 근데 이정석 씨는 네. 정말 제대로 하신 것 같은 게
2: 네.
3: 여름날의 추억 거기다가 겨울에 또 하얀 눈이 오잖아요. 이 겨울 노래도 있잖아요.
2: 여태까지 네, 또 그 노래를 갖고 나왔네.
3: 여름 노래 하나, 겨울 노래, 겨울 노래 하나, 하나 제대로
2: 네.
3: 네. 계절마다 히트곡이 있네요.
2: 그리고 낙엽이랑 벚꽃만 두 개만 더 있으면 완전히 사계절을
3: 네.
2: 계속 받는 건데.
3: 텐데, 네.
2: 또 신곡을 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그 이후에도 90년대도 계속 이제 초반에 아마 많이 라디오에서 이 키스를 받았겠죠.
3: 그랬겠죠. 네.
2: 자, 저희가 여름 특집으로 마련해서 보내드리는 90년대 여름 음악. 이제 후반기로 오면
3: 지난번에 한번 빼놓을 수 없죠. 네. 이 팀은 정말. 네. 여름 노래하면 뭐
2: 90년대는
3: 네
2: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진짜 90년대는
3: 꿀떡 먹었다
2: 씹어드셨어요.
3: 네 맞아요.
2: 와 여름이다 이걸로 그냥 뭐
3: 여름 대표 네. 그룹이죠.
2: 김성수 씨는 별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걔네 그냥 이거 하나도
3: 와 여름이다
2: 네, 바로 쿨입니다. 쿨이에요. 에이, 시원하다 벌써. 이야. 네, 유닛상 특집할 때 저희가 또 해드렸지만, 아, 정말 노래 정말 잘 만들죠.
3: 아, 네. 전주부터 네. 여름 분위기가 물씬. 네. 네.
2: 정말 여자 목소리로 또 이렇게 특이하고 상큼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3: 청량감이 네. 목소리에 아주 듬뿍 담겨
2: 대단합니다.
3: 있습니다.
2: 정말 유닛 네. 씨의 팬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이 목소리, 아, 이 환상이잖아요.
3: 아, 뭐 지금도.
2: 너무 말해요, 예. 네. 그냥 녹여버립니다, 그냥.
3: 저희가 준비된 여름 노래가 정말 많죠.
2: 많은데. 네,
3: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곧 방송 끝나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희 곧 끝나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던 이 노래 네. 또. 이것도 정말 전주 만만치 않아요.
3: 아, 네.
2: 노래 너무 좋죠. 이러니까 지금 MZ들이 이 90년대를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 아, 음악을 듣고.
3: 이 친구들 자체가 너무너무 상큼하잖아요.
2: 상큼하잖아요.
3: 네.
2: UP라는 팀인데요.
3: 중학생,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멤버도 있었잖아요.
2: 이야. 네. 예, UP의 바다. 바다라는 노래. 이 노래가 네. 또 대단했고요, 인기가. 이게 후렴 가사가
3: 네.
2: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 안에요. 유명한 네. 네, 그 또 후렴 있죠.
3: 그렇죠. 야, 끝이 없을 것 같아요.
2: 더 못 들려줘서 미안하다. 네.
3: 아니 끝내고 싶지 않은데 네.
2: 사실 너무 많아요.
3: 너무 90년대. 많습니다.
2: 네, 말씀드렸지만 네. 최고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3: 아, 이것도 이 노래.
2: 맨날 얘기하지만 네. 콩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딸을 낳았잖아요.
3: 네.
2: 그 딸의 이름이잖아 이게.
3: 샤바라.
2: 콩 딸이 샤바라.
3: 그렇죠. 콩의 딸의 이름은 샤바라.
2: K 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유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 에비뉴 펠리세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일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일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불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지출은 전혀 없는데 상대방에게 주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치트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미소입니다. 실제로 6월 15일인 오늘은요, 전 세계 많은 이들이 기념하는 스마일 파워 데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 그런 날도 또 있나 하실 텐데요. 이날의 핵심은 미소가 가진 진짜 힘을 시험해보는 날입니다. 미소는 신기하게도 부메랑 같아서요, 내가 던지면 반드시 나에게 행복감으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요, 미소 한 조각씩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날이 있었어 라는 호기심이 덕분에 오늘 하루 진짜 행복했네 라는 확신으로 바뀌는 멋진 하루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옆 사람에게 그 파워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의 미소 엔진 시동 걸면서 6월 15일 월요일 2시 비타민 시작합니다.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자,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혼자 듣기 할까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메인페이지를 키세요. 자, 카카오톡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그랬더니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 자, 커서가 껌뻑껌뻑하는 옆에다가 K-Radio US, 저 1660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를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 K-R-A-D-I-O-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6월 15일 오늘이 내셔널 스마일 파워 데이. 뭐 사실 저도 처음 들어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세계 풍력의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참 묘하게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날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미소의 힘이고 또 세상을 움직이는 건 바람의 힘이니까요. 안 그래도 창밖을 보면 초록빛 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뺨을 스치는 바람도 참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딱 지금 이맘때만 느낄 수 있는 요 초여름의 청량함. 그런데 오늘은 날씨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 세상에도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반가운 뉴스 가운데 하나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었죠. 오랫동안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갈등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뭐 전쟁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뉴스 한 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이 돌아오고 또 누군가의 가족이 안심할 수 있게 되고 또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뭐 생각해보면 바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 오늘 스마일 파워데이와 세계 풍력의 날답게 세상에도 웃음꽃이 넘치는 평화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도 희망의 바람으로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날씨답게 이번 주에는 또 하나의 설렘이 또 기다리고 있죠. 바로 월드컵이죠.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거둔 우리 대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주는 개최국 멕시코와 맞붙게 되는데요. 2002년에 뜨거웠던 함성으로 벌써부터 가슴 한쪽이 괜히 두근두근 해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좋은 날씨에 좋은 뉴스에 좋은 경기를 기다리는 설렘까지. 뭐 이 정도면 이번 주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꽤 좋은 셈이죠. 기다리던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웃는 일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고요. 오늘은 미소의 힘, 바람의 힘, 그리고 월드컵의 설렘까지 가득 담아서 시작하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별 이유는 없는데 그냥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 아침에 신호등도 잘 맞고 커피도 안 쏟고 주차 자리도 바로 찾고 그러면 괜히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오늘 뭔가 좋은 일 생길 것 같은데. 사실 뭐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사건보다도 그런 작은 좋은 예감들이 쌓이고 쌓이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괜히 그런 예감이 드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분 좋은 일이 하나쯤 꼭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스마일 데이와 스마일 파워 데이 그리고 풍력의 날을 맞이한 6월 15일 월요일 2시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회당 5불99, 체리 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에이치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에이치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리아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2시의 비타민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여 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겠죠? 펠리스의 집학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하고 그랬구나. 오늘 성공 너무 좋은데 김현철의 왜 그래 광고 시간에 걸려서 중간에 끊겨서 너무 아쉬워요. 왜 그래.

이란이 전쟁 중단과 또 평화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도 한숨 돌리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물론 뭐 당장 내일 휘발유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세상이 조금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 자체가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면 평화라는 게 뭐 거창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주유소 갈 때 한숨 덜 쉬는 것, 또 마트에서 장 볼 때 가격표 보고 덜 놀라는 것,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미래 계획을 조금 더 편하게 세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어쩌면 평화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괜히 기분이 더 좋은데요. 날씨도 좋고 세계 풍력의 날답게 바람도 좋고 또 반가운 국제 뉴스도 들려오고 이번 주에는 대한민국 월드컵 경기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뭐 이 정도면 이번 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기대는 조금 더 가져도 될 것 같은. 사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게 거창한 거는 아닐 겁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또 일터와 가게가 무사히 돌아가고 또 퇴근길에 하늘 한번 올려다볼 여유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한 끼 함께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런 평범한 하루가 가장 큰 행복인지도 모르죠. 전쟁이 없는 세상, 걱정을 조금 덜어낸 하루. 그리고 오늘처럼 바람이 시원한 날. 그 평범하고 편안한 일상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도 우리 모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Okay. Morning coffee, the beat cafe, DJ, get on, 난 힙합 못 같이. 철 없이, 부재중 전화, 재치고, James. With my legs in this, 부분 등, 발다리 전부 다 패니, oh, I feel like a 17. 이런 도 못해만 되는 불행각까지.

내셔널 스마일 파워 데이. 이게 오늘의 정식 명칭인데요. 내 미소 하나로 주변의 긍정의 도미노를 일으켜보자는 멋진 날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웃음 속에 삶을 지탱하는 엄청난 미학과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전 세계 넷플릭스를 강타했던 그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이제 뭐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어딘가 좀 둔하고 칠칠치 못한데 미워할 수 없게 해발쭉 웃는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 더피가 나오죠. 더피. 그 더피와 그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밭을 쓰고 다니는 그 영리한 까치 서씨가 나오는데요. 이게 전 세계인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캐릭터의 원조가 바로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그리던 전통 민화 호작도라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캐릭터, 예, 선조들은 무시무시한 절대 공포의 대상인 맹수 호랑이를 일부러 바보처럼 맹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렸고 또 오히려 조그만한 까치를 아주 당당하게 그렸습니다. 당대의 부패와 권력자들을 유머로 시원하게 풍자를 하고 또 삶의 두려움을 웃음으로 길들이려 했던 우리 선조들의 기가 막힌 해안이 담겨 있는 거죠. 이민 생활만큼이나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슬픔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고개를 까딱하면 표정이 바뀌는 그 안동 하회타를 만들고 또 무서운 범을 보며 웃어넘겼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지구촌 곳곳을 봐도 이 미소의 깊이는 정말 위대합니다. 자, 볼까요? 이탈리아인들의 삶의 태도를 지탱하는 철학 중에 벨라 피구라라는 말이 있대요. 벨라 피구라. 예, 직역을 하면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뜻인데요. 이들에게 미소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속으로는 아무리 화가 나고 피눈물이 흘러도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서 우아한 미소와 매너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가장 아름다운 품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우부투 공동체가 있는데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이 연대의식 속에서 부족원들이 한데 모여 배가 찢어지게 크게 웃는 행위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던 거랍니다. 공동체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서로를 깨닫는 가장 성스러운 신비로운 의식이었던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그토록 미소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 뭐 현대 뇌과학이 또 아주 정밀하게 팩트체크를 끝냈죠.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아이 지원씨 유혹사리가 팍팍해 죽겠는데 뭐 가짜로 웃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시겠지만요. 소용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정립한 안면 피드백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는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대요. 바보인가?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일하시다가 볼펜 한자루 입에 가로로 물고 앙 물고 억지로 입꼬리를 쓱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뇌가 착각을 시작합니다. 어? 이 사람 행복해하네? 하면서 뇌 속에서 천연 진통제인 그 엔돌핀과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폭포수처럼 뿜어낸다고 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한 거죠. 순수한 거죠, 뇌가. 딱 1분만 크게 웃어도 암세포를 저격하는 NK 면역세포 활성도가 40% 이상 올라가고요. 또 15초 동안 박장대소 하는 게 5분 동안 에어로빅을 격렬하게 한 심폐운동 효과와 똑같다고 하니까요. 이 더운 서머타임에 이보다 가성비 좋은 무료 종합 영양제가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치열하게 이민 생활을 해내느라 하루에 고작 20번밖에는 안 웃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웃었나 싶기도 해요.
오늘 6월 15일 내셔널 스마일 파워 데이잖아요.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여러분, 가게 문 열고 들어오는 손님에게, 또 옆자리 동료에게, 혹은 자동차 백미러 속에 비친 나 자신에게 입꼬리를 사정없이 쓱 올려서 환한 미소로 선물해보세요. 내 미소 하나가 이 뉴욕과 뉴저지 전체를 따뜻하게 바꿀 강력한 스마일 파워가 될 테니까요.

근데 그 꿈에서 웃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가끔씩 꿈꾸고 나면은 해몽도 해보잖아요. 의외로 꿈 해몽에서 크게 웃는 꿈을 길몽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웃는 꿈은 인간관계가 좋아질 징조로 보고요. 또 기쁜 소식을 듣게 될 징조라고도 해석한대요. 생각해보면 뭐 꿈속에서도 웃고 또 현실에서도 웃고 그럼 하루가 두 배로 행복한 거 아니가 쇼메까? 그렇죠. 오늘은 일부러라도 한 번 더 웃어보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어요.

0: 사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99, 옥수수네개 1불99, 도넛복숭아 파운드당 크럼쉘 4불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 체인과 함께.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파 716-350-4199.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앤 뭉치는 오직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늘 점심 고민되셨다면요.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유용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꼭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살다 보면 늘 좋은 바람만 부는 건 아니죠. 뭐 때로는 맞바람도 불고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늘 그 바람을 견뎌냈습니다. 전쟁도 이겨냈고요. 경제 위기도 넘겼고 또 낯선 땅에 와서 새로운 삶을 읽으며 오늘까지 걸어왔죠. 우리 민족이 강한 이유는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오늘 세계 풍력의 날이기도 하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희망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 긍정의 힘도 그렇고요. 이번 주도 분명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늘 아침 나는 평화 소식도 그렇고 월드컵을 기다리는 설렘도 그렇고 시원한 초여름 바람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건네고 있죠. 괜찮다. 이번 주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말이죠. 월요일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기대를 하나 품고 시작하는 것, 그리고 라디오를 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에도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면서 2시의 비타민 김지연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에 함께해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 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 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 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 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일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일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딱 한 편만 봐야지 라고 시작을 했는데 밤을 꼴딱 새며 다 봅니다. 화장대에 정리만 하려는데 온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되고요. 맛만 보려고 했던 과자 한 봉지 뚝딱하기 너무 쉽죠. 이것도 능력입니다. 시동 한번 걸렸다 하면 끝까지 달려가는 추진력, 집중력, 인내와 끈기. 누가 시킨다고 절대 나오지 않는 자의적 초능력.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요거 어디다 써먹을까요?

0: 최수호의 끝까지 간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요새 주위에서 다들 참교육 드라마 얘기가 한창인데요. 딱 한 편만 보려다가 앉은 자리에서 10회까지 다 봤다면서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10회면 좋게 10시간은 넘는 시간이잖아요.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플 것 같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짧은 동영상 쇼츠로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뭐 여성분들은 정주행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계시던데 이렇게 정주행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젊으신 겁니다. 저도 애지간하면 정주행하는 편인데 아유 요샌 꾀가 나선지 이 10편이 넘어가 버리면 뭐 그리고 또 특별히 화제가 되는 작품이 아니라면 쇼츠로 저도 보는 편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렇게 10시간 이상 드라마 보는 열정이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는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되레 시작하기도 전에 지칠 때 있고요. 어쩌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참 행운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오늘 짧은 동영상에서 본 건데요.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젊었을 때 그 몇 년의 투자가 노후 몇십 년을 결정 짓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기분 좋게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의 한 주도 분명 기분 좋은 날의 연속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매일매일 업 시켜드리는 여기는 라라랜드이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있고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 라라랜드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커스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지 이야기. 전 세계의 기상이변을 증폭시키는 엘니뇨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올가을과 초겨울 관측 사상 최대급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폭염과 가뭄, 폭우는 물론이고요. 세계의 식량 공급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예보관들이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엘니뇨가 형성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중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대기 흐름과 제트기류, 비가 내리는 방식을 바꿔 전 세계 곳곳에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학자들은 올해 엘니뇨가 21세기 들어 가장 강한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엘니뇨를 두고 긴급한 기후 경고라고 표현했고요. 이번 엘니뇨가 늦가을과 초겨울 매우 강한 수준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63%로 보고 있다면서 이 경우 1950년 이후 관측 기록상 가장 큰 엘니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번 엘니뇨가 실제로 강해질 경우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과 폭우, 가뭄 같은 이상기후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한 기후과학자는 따뜻해진 해수면이 이 같은 기상이변을 더 키울 수 있고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는 상황이 매우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역별 영향도 크게 엇갈릴 수 있는데요. 엘니뇨는 대서양 허리케인 발생을 줄이는 경향이 있지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태평양에서는 허리케인 위험을 키울 수 있어 하와이와 다른 섬 지역에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통상 더 습한 겨울이 나타날 수 있고 미국 남부에는 겨울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태평양 북서부는 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겪을 수 있고요. 가뭄에 시달려온 중동 일부 지역은 비가 늘어 가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반면 남미 일부 지역은 폭우와 홍수, 이례적으로 더운 여름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인도는 더 강한 폭염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요. 호주에서는 가뭄과 산불, 폭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북동부 아프리카는 극심한 가뭄 뒤 폭우가 덮치는 급격한 날씨 반전을 겪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식량 공급에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와 쌀 같은 작물은 엘니뇨와 가뭄에 취약하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의 식량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경제적 충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의 기후경제학자 마셜 머크는 엘니뇨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 미국 경제 성장도 둔화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으면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근거는 꽤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이번 엘니뇨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이어지면서 2027년이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보통 엘니뇨는 여름에 형성돼 늦가을이나 초겨울, 절정에 이른 뒤 이듬해 봄 약화됩니다.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가 더워질수록 강한 엘니뇨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엘니뇨는 공식 형성 전부터 슈퍼 엘니뇨, 고질라 엘니뇨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콜롬비아대 기후학자는 겁먹기보다 대비하자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대비야 예전부터 쭉 해왔었지만서도 딱히 해결 방법이 없어 연구하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각자가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이야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걸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일요일 전선이 지나간 후 더 시원하고 건조한 기단이 대서양 중부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이번 주는 더욱 쾌적한 날씨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계절 평균에 가까워지고 건조한 공기 덕분에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야외 활동이 매우 쾌적하게 느끼는 월요일 오후입니다.
현재 날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고 있습니다. 습도는 낮고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으며 대기질 지수는 양호하나 꽃가루 지수 중 풀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바람은 거의 없고요. 맑은 하늘 아래 지역 전반에 걸쳐 선선한 저녁이 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초여름에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고 부분적으로 흐린 하늘 예상됩니다. 지금도 약간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네요. 먹구름이 끼면서 뭔가 내릴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비 소식은 없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잔잔하겠고요. 자외선 지수 역시 9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밤이 되면서 습도 다소 올라가겠으며 밤사이 국지적인 소나기 가능성도 높아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입니다. 한 주의 중간 이번 주 수요일은 전형적인 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에 국지적으로 소나기와 함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역에 따라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 역시 9로 높습니다. 목요일은 기상주의보가 떴습니다. 특히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덥고 습한 날씨와 함께 강한 폭풍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바람은 10에서 20마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비 소식 있습니다. 강우량은 70%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바람은 서북서풍으로 10에서 20마일 불겠고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자외선 지수는 8로 높은 편입니다. 주말에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4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 시간이 너무 재밌다고 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좀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도 덜어 있으신데 정말 이 시간 재미있게 엮어주시는 우리 로이체 보안관님, 오늘은 사복을 입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사복 입었을 때와 정복 입었을 때하고 달라요, 느낌이.
1: 네, 맞아요. 네, 이게 그 사복하고 정복하고 이게 입으면 정복은 좀 그래도 경찰같이 보이는데 사복 입으면 일반 그냥 범죄자같이 보이기도 하고.
0: 아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렇게 선한 눈을 한 범죄자가 어딨어. 웃는 것도 너무 선하세요. 근데 정복 고맙습니다. 입으시면 웃는 것도 이렇게 좀 함부로 편하게 안 돼요.
1: 아, 왜냐하면 정복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위험이 있어 보이니까.
0: 그렇죠.
1: 예, 또 권총도 차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조금 다르죠.
0: 솔직히 본인은 정복과 사복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세요?
1: 아, 저는 정복이 좋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역시 타고난 경찰이야. 좀 불편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1: 아니요, 이제 오래 입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일반 그냥 그러니까 사복 입는 것보다 더 편해요.
0: 아.
1: 그리고 정복을 입으니까 왜 옛날에 우리 홍은경 씨도 학교 옛날에 다닐 때는 왜 교복을 입었잖아요.
0: 교복 입었죠.
1: 근데 이제 교복 입을 때는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0: 네.
1: 사복을 입으면 맨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0: 골치 아파 골치 아파.
1: 예, 아침마다 이거 뭐 입고 나가야 되나.
0: 똑같은 옷 못 입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이 정복을 입으면 그건 필요 없거든요.
0: 아.
1: 예,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가니까 너무 편하고.
0: 그럼 여기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
1: 예.
0: 정복은 두 벌입니까? 한 벌입니까?
1: 아, 저희는 네 벌 이상 줍니다.
0: 그렇죠.
1: 예, 여름 거, 겨울 거, 또 이제 자켓 이런 거 다 달라요.
0: 그게 좀 궁금했어요.
1: 예.
0: 저분 저거 빨아 입나?
1: 아, 그럼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클로징 얼라운스라 그래가지고 세탁비가 네? 또 나와요.
0: 아~
1: 1년에 얼마씩.
0: 그래요?
1: 예, 그래서 세탁소에 갖다 주고 예, 아니면 뭐 집에서 데리고, 저는 열심히 집에서 제가 데리고 있죠.
0: 사실 요새 도로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의외로 많아요.
1: 예, 뭐 거의 뭐 에브리데이 뭐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엔 특히
0: 예.
1: 그 보행자, 예, 페데스트리언
0: 예.
1: 그런 그 차에 치는 사고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밝은 대낮에도 나지만
0: 네.
1: 약간 어두운 침침할 때 이른 아침.
0: 아.
1: 아니면 이제 저녁 해가 저물 무렵 이때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뭐 안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우선 운전자들의 부유주의도 많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0: 떠났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생각납니까?
1: 나요.
0: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는 오래된 사람 같아.
1: 연식이 오래된 사람인데 네. 다행히 저는 원한에는 수저은 없지만
0: 그래요?
1: 몰라요. 그냥 뭐 어리니까 또 네. 여자니까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몇 번 걸린 적 있어요.
0: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 네. 있을 때. 근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너무 막 그냥 건너가시는 분들이 많고
1: 네.
0: 이 문제가 더 큰 건 뭐냐면 어두침침할 때 옷을 또 까만 걸 입고 건너가시는 분들은 정말 안 보여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치는 경우가 그래서 많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한인 분들도 아마 그런 사고로 해서 많이 돌아가신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1: 그럼 미국도 한국처럼 무단 횡단을 하면 티켓을 끊나요?
0: 티켓은 안 끊습니다. 안 끊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고는 줄 수 있어요.
1: 아, 이제, 위험하니까.
0: 그렇죠. 이렇게 붙잡아서 여기를 건너면 안 된다. 이러고 경고는 줄 수 있지만 티켓은 안 줍니다.
1: 아, 그런 티켓은 없군요. 예, 티켓. 또 그거 믿고 또 막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 같이 원 그려놓고 거기다 좀 세워놓고 그냥 퍼니시먼 같이 조금 이렇게 좀,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러면 또 이게 안 되거든요.
1: 이번에 신호등과 관련해서 No Turn on Red라는 사인이 있지만 뭐 보행자 First, 보행자를 주의 깊게 봐라 뭐 이런 사인도 있잖아요.
0: 그거는 이제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First라는 그 사인이 그렇죠. 항상 있습니다.
1: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행자하고 이렇게 막 싸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0: 근데 그거는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1: 무조건.
0: 그럼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거는 항상 지키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버지니아나 이런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차들이 굉장히 조심해요. 보행자들을 우선으로 네.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뉴욕에 가끔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가 우선이더라고.
1: 아유, 거긴 뭐.
0: 보행자가 알아서 피해가는데.
1: 아이, 그럼.
0: 제가 그, 한 번은 이렇게, 저도 오래전에 뉴욕에서 살았지만,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제 친구들 뉴욕에 있는 애들은 저한테 그런 말 해요. 나 뉴욕 워커, you know, 그런 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런 걷는 보행 속도나, 이 보는 게 다르대요. 근데 정말 잘 걷더라고요.
1: 씩씩하게 걷죠.
0: 예, 근데 차들이, 그걸 피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1: 와서 칠려면 쳐라 이거.
0: 그렇지. 이제. 근데 그거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사고는 또 좀 더 덜 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뉴욕 그런 데도 많이 날 것 같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도 사고 건수는 좀 덜 납니다.
1: 아,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알아서 피하니까.
0: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저는 뭐 그 나라는 안 갔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바이 엄청 다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그 사이로 막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 보면
1: 묘기대행진 보는 것 같아요.
0: 이게 그 이 무질서의 질서라 그래야 되나? 그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거 고개하는 것도 아니고 참 예, 예, 대단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1: 오늘은 짧지만 간단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네. 항상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마음으로
0: 그렇죠.
1: 항상 안전운전하는 거.
0: 예, 안전운전이 최고고
1: 네.
0: 그다음에 운전하면서 다른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1: 아, 근데 네. 안 하다가 네. 잠깐 하는데 하필 또 그때 사고가 난단 말이죠.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왜냐하면 제가 이 운전하는 차는 내가 교통수단으로 필요해서 쓰는 거지만 이게 솔직히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1: 자칫 그렇죠.
0: 그럼요. 이게 차체가 또 크면 클수록 더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운전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특히 횡단보도 지나가실 때 아무리 서행이다라고 하지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살핀
0: 그렇죠.
1: 후.
0: 그리고 보행자분들도 건너가실 때 차가 보이는데 내가 분명히 내가 건너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근데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절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차의 속도는 내가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1: 맞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보행자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보행자들도 너무 자신의 감각만 믿지 마시고 항상 길을 건널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0: 그렇죠.
1: 서로가 조심하는 그런 훈훈한 우리 한인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전운전하시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롬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런데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한 2026 북중미 월드컵과 관련된 소식만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개막과 함께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사들이 한시적으로 출근 의무를 완화했다는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는 월드컵 개최 기간 동안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 규정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결정은 월드컵 기간 중 개최 도시로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른 비상조치라고 합니다. 특히 결승전이 열리는 뉴저지 멜라이프 스타디움을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만 8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라 대규모 물류 및 통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등 개최 도시의 직원들은 경기 당일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JP모건의 경우 이번 임시 조치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전역의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월간은 원격 근무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월드만삭스 CEO는 원격 근무를 일탈로 규정을 했으며 JP모건 CEO 또한 사무실 복귀를 강하게 밀어붙여왔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2021년, JP모건은 작년에 각각 원격 근무를 종료하고 주 5일 사무실 복귀를 명령한 바 있는데 다만 이번 조치는 대규모 행사로 인한 혼잡을 줄이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유지해온 시리그룹 역시 개최 도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교통 혼잡 완화에 힘을 보탰다고 하네요.
1: 올림픽 했어도 월드컵, 그것도 이 축구 월드컵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 꼴랑 트로피 하나뿐인데 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를 부리는지.
0: 아프리카 가나 정부가 이번 북미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는 자국의 스타 미드필더 토마스 파리 선수의 입국을 거부한 캐나다 당국에 이번이 불행한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항의 서한을 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파티 선수가 강간 혐의로 영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가나 정부는 캐나다 정부의 입국 거부에 대해 국가대표 주전 선수에 대한 캐나다의 조치가 불공평하다는 취지로 항의 서한을 보냈고 가능한 모든 법적 외교적 수단과 국제법에 대한 호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결정을 번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강간 혐의로 영국 런던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 국가대표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는 캐나다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하지만 미국에서 열릴 남은 경기는 정상적으로 출전한 전망이라고 하네요.
1: 힘이 뻗쳐나는 뒤 주체를 못하는 놈이구만 그려. 축구하다가도 파울 아주 심하게 흐르며 주의해야겠어. 어디 가나 뭐 미드필더 누구 토마스 파티.
0: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한국 대 체코의 경기에서 한국인 유명 유튜버가 멕시코 축구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남성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는 소식입니다. 울리세스 페르난도 베르달 미라 몬테스라는 남성은 자신의 SNS에 해당 유튜버를 비롯해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상황이 벌어진 모든 것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했고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했다고 하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구독자 약 660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유튜버 인원양은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관람한 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좀 봐주세요 라며 영상을 게재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손을 흔들며 자신의 모습을 찍고 있는 인원양의 뒤에서 한 남성이 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찢는 행동이 보였는데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행위는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멕시코 현지 매체에도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할리스코주 토목공학 회장을 맡고 있는 울리세스 페르난도 베르날 미라 몬테스라고 확인을 했으며 여성 관중의 외모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미라몬테스가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는 그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하네요.
1: 자고로 남자는 말이오. 새 끝을 조심하라고 왔는디 이니는 손끝을 조심하지 않았네. 그냥 그 손가락으로 네 눈을 찢어버리면 어때요?
0: 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페루에서 월드컵 마스코트를 이용해 마약 밀매한 용의자를 체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루 경찰은 월드컵 마스코트로 변장한 뒤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월드컵 개막전 도중 용의자 48세 카를로스 카브레라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경찰은 공식 틱톡 계정에 체포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경찰관들은 이번 월드컵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 클러치와 캐나다를 상징하는 무스 메이플 복장을 했으며 또 다른 마스코트는 멕시코를 상징하는 제규어 자유 마스코트 탈을 쓴 채로 멕시코와 남아공의 월드컵 개막전이 치러지는 시각에 망치로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진입을 해 용의자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번 작전에서 코카인 2,524봉지와 총기 한 정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 페루에서는 코카인 5에서 50g을 소지한 경우 3년에서 7년 사이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정보 활동 덕분에 범인이 열렬한 축구 팬이며 월드컵 열기에 휩싸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 용의자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요원들을 월드컵 마스코트로 위장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페루 경찰은 이전에도 체포 대상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그린치, 프레디 크루거, 데드풀, 울버린, 산타클로스 등 다양한 캐릭터로 위장한 바 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경찰질 해먹기도 참 힘들어요.
0: 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이란 대표 훈련장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또다시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대표팀은 뉴질랜드와의 조별리그 G조 1차전을 앞두고 해당 경기장을 훈련지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란 대표팀은 당초 미국 애리조나주의 베이스 캠프를 차릴 예정이었으나 비자 발급 지연과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멕시코 티오아나로 변경했는데 시신은 경기장 맞은편 슈퍼마켓 주차장에 세워진 회색 SUV 차량 트렁크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차량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트렁크를 열어보던 중 검은색 가방 안에 담긴 시신을 발견한 것인데요. 해당 차량은 이틀 동안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고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달고 있었으며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230만 명이 넘는 이 도시는 멕시코 내 폭력 범죄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1,21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7일에도 잉글랜드 대표팀 훈련지 인근인 미국 캔사스 시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 북중미 월드컵 현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1: 그니까 이놈의 총은 무어치게 안 되는겨? 이 답이 없는 거냐고. 아이고 총이 웬수여 총이.
0: 네덜란드의 한 지역거리가 온통 주황색으로 물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주민들이 월드컵을 기념하고 대표팀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주거지역인 마르크트베흐 거리를 온통 주황색으로 채웠다고 하는데요. 거리 위에 펄럭이는 작은 깃발부터 건물 외관, 가로등, 나무 등 가능한 거의 모든 곳을 주황색으로 채웠습니다. 네덜란드 국기를 의미하는 색상인 붉은색, 흰색, 파란색을 제외하면 다 주황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시민들도 네덜란드 국가대표를 상징하는 오렌지 유니폼을 입고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이런 전통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자신의 집 외벽을 칠한 남성은 처음에는 집 몇 채부터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기 시작했고 나도 하고 싶다며 전체로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약 1km에 걸쳐 주황색으로 물든 거리 때문에 오렌지 스트리트라는 별명도 생겼는데 최근 몇 주 동안 시민들은 일심동체로 거리를 바꾸는데 힘을 모았으며 불평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네덜란드 각지에서 팬들이 모여 공개 응원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유럽 축구 강호 중 하나이지만 아직 월드컵 우승은 없고 준우승만 세 차례 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는 일본, 스웨덴, 튀니지와 F조에 속한 팀으로 일본을 상대로 조별리그 1차전을 오늘 새벽에 치렀습니다.
1: 아이고, 솔직히 네덜란드가 이기길 간절히 바랬는데 아유, 아쉽게도 비겼잖요. 속상여서.
0: 세계 최고 권위의 축구 축제인 월드컵이 국제축구연맹의 지나친 상업주의 탓에 얼룩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건강과 수분 보충을 명분으로 도입이 된 휴식 시간이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광고 타임으로 전락을 하면서 축구 고유의 매력인 연속성이 훼손당해 전 세계 축구 팬들과 현장 축구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북중미 3개국이 공동 개최한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도입이 된 전후반 각각 3분의 물 보충 휴식 결정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FIFA는 북중미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주전 선수들의 탈수 증상을 막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으나 축구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수분 보충 휴식은 원래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기온이 섭씨 32도를 넘을 때만 주심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입이 됐던 제도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기온이나 기후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경기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대표팀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치른 파라과이와의 개막전 당시 전반전 휴식이 선언됐을 때의 기온은 섭씨 22도에 불과했습니다. 굳이 경기를 중단하고 수분을 강제로 섭취할 이유가 없는 쾌적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멈춰섰습니다. 선수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지적인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참가국이 확대되면서 총 104경기가 치러지는 가운데 모든 경기에서 전후반 3분씩 총 6분의 휴식 시간이 강제로 주어지면서 대회 전체적으로는 무려 10시간이 넘는 추가 광고 시간이 새롭게 창출이 된 것입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 중단 없이 쉼 없이 흘러가는 역동성이 핵심인 축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결과인데요. 한 스포츠 미디어 컨설턴트는 FIFA와 방송사들이 사실상 전통적인 축구를 4쿼터짜리 북미형 스포츠 경기처럼 토막 냈다며 이 조치로 인해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가치의 황금 광고 구간을 손에 쥐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광고 업계에 따르면 현재 월드컵 대회 초반 경기의 30초짜리 광고 단가는 평균 약 20만 달러로 개최국인 미국 대표팀 경기의 경우 이 단가는 최대 75만 달러까지 수직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후반 단 6분의 멈춤으로 방송사들이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셈이 됐는데 야구, 농구, 미식축구와 달리 작전 타임이나 공수 교대가 없어 중계 중 광고 삽입이 불가능했던 축구의 특성을 FIFA가 의도적으로 깨뜨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축구 지도자들도 이 시청자들과 함께 폭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14년 동안 잡은 프랑스 대표팀 주의봉을 놓는 디디에 데상 감독은 공식 인터뷰에서 그놈의 3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전술의 흐름과 선수들의 경기 몰입도를 완전히 깨뜨려 놓는다라며 우리는 감독이자 선수로서 이 해괴한 룰에 억지로 적응해야 하지만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방송사들은 지금 매우 행복하지 않느냐라며 강도 높은 독설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중계 방송사들의 상업주의 행태는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후반전에는 광고 편성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일부 시청자들이 광고를 보느라 휴식 이후 경기가 재개된 직후에 전술 상황과 명장면을 놓치는 최악의 중계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휴식 시간마다 쏟아지는 자본주의 광고를 보면 이 신성한 월드컵이 결국 거대한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고 적었습니다. 폭스 스포츠의 월드컵 스튜디오 진행자 또한 방송 중 나 역시 축구팬의 입장으로서 이 물 보충 휴식 제도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 제도가 제발 상업적 이득이 아닌 선수 복지라는 순수한 이유 때문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며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옛날처럼 아싸라게 전반 45분, 후반 45분, 여기에 추가 시간 한 5분 정도 주고 나면 이 깨끗하게 이 네덜란드가 이길 것인데 그는 뭐 물 보충인가 보식인가, 아이 그것이 흐름을 끄는 거 아니냐 말이죠. 치마름. 마지막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네덜란드가 일본과 비기며 첫 경기부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8위 네덜란드는 두 차례 리드를 잡고도 승리를 지키지 못했는데요. 네덜란드는 주장의 골로 두 차례 앞서갔지만 일본이 끝까지 추격을 하며 승점 1점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번 무승부로 네덜란드는 월드컵 조별리그 무패 행진을 17경기로 늘렸지만 16강 진출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네덜란드는 월드컵 결승에 세 차례 오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한 팀으로 매 대회마다 성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 대표적인 강호인데요. 네덜란드의 FIFA 랭킹은 현재 8위이며 일본은 18위에 위치했습니다. 같은 조의 스웨덴은 38위, 튀니지는 45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순위에서는 네덜란드가 앞섰지만 일본이 승점을 가져가면서 F조 판도는 예상보다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쿠만 감독은 일본전 이후 교체와 수비 운영을 두고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후반 막판 일본의 압박에 흔들렸고 결국 종료 직전 동점골을 허용했는데 쿠만 감독은 패배 원인이 전술보다는 수비 집중력 부족에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덜란드는 다음 경기에서 스웨덴과 맞붙게 되며 일본은 튀니지를 상대한 뒤 마지막 경기에서 스웨덴과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그게 그놈의 물 보충이 문제라니까.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인가 무식장인가 말용. 아이고 당체 마음에 안 들어. 이.

노래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애난데일에 있는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많은 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제2의 DNA인데요. 이렇게 한국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저도 그날 메시아 장로교회 갑니다. 현재 버지니아 수석 부회장과 제가 그날 사회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 거기서 만나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현재 예약하신 분들이 350명이 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일찍 오셔서 자리 잡으시고 또 공짜 빨간색 티셔츠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미리 일찌감치 저녁 드시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순서 역사 잠시 줄이고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또 정말 입담이 대단하시죠. 우리 수지 씨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어떤 가수와 뒷담화 이야기인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 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오늘은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란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고 새로운 한 주 내내 감사와 사랑과 기쁨 가득하시고 마음의 여유가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 라라랜드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행복하시라고 우리 애니님께서 예, 예쁜 이모티콘과 함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2부 축복은 강문경이 문을 열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니 믿음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순수와 진실된 믿음을 궁리히 받으셔서 위선과 교만과 거짓이 없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시며 기도문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복별님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방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라라랜드는 쉬지만은요 이 기도문과 또 이 성경 말씀을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에어로스미스의 Dream On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의 평안이 가득한 은혜의 날이 되셨나요?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어 평안한 나만의 공간인 꿈의 나라로 들어가 편히 쉬시길. 아니 벌써?

잠만 잘 자도 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복입니다. 우리 복별님은 잘 주무시나요? 저는 요새 아주 잘 잡니다. 네, 신청해 주신 곡 에어로스미스 드림 온

역시 월요일 어울리는 글귀 시 노래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글 보내주셨네요.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시작입니다. 월요일은 지난주의 실수를 만회하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날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눈부실 것입니다. 한 걸음씩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모여 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방노회님의 시를 적어 보내주셨네요. 그것만큼의 이것. 사람을 보는 눈이 지혜의 모든 것이다. 그는 무엇을 가졌는가? 그는 무엇이 빠졌는가? 그것만큼의 이것이 있는가? 가진 만큼의 고귀가 지성만큼의 성찰이 권한만큼의 책임이 미모만큼의 미덕이 명성만큼의 내실이 정의만큼의 떨림이 사랑만큼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위대한 선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만큼이 악으로 기울어 가는 것이니 그것을 가진 만큼 이것을 가졌는가.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 다섯 가수 또는 다섯 노래 들으시고 공통점 찾아주시면 되는 라라라 퀴즈. 정답자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습니다.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곡은 이수만입니다.

네 번째 곡은 싸이야 강남 스타일. 자, 이렇게 네 곡 들려드렸고요. 한 곡 더 남았는데 이 곡들의 공통점, 이 가수들의 공통점 무엇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유가 피처링한 곡이죠. 박재범의 좋아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다섯 가수들의 노래 다 들려드렸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라라랜드 카톡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0: 는 않으신 것 같은데 열심히 응원하셨죠?
1: 그냥 했지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0: 예, 너무너무 기분 좋은 역전골로 승리를 해서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자, 이번 주 목요일은 또 멕시코전이에요.
1: 그러게요.
0: 예, 진짜 네. 뭐 당파를 떠나서 학연 지연을 떠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유일하게 뭉칠 수 있는 이번 월드컵 이번에도 좀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글쎄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원합시다.
0: 네, 자 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시간을 너무나도 엔조이하고 계시는 우리 DMB 지역 많은 청취자분들 계신데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가요?
1: 뒷담화라고 하기는 네. 너무 가엽어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0: 멀리 기적이
1: 찌르고 또 찌르고
0: 맞아요. 오, 저희 때 진짜 인기 많았는데 오늘 네. 이은아 씨 편이군요.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1: 이은아 씨는 1961년 3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출생했어요. 그 마로니의 출신 가수 김정은의 사촌언니래요. 근데 이 마로니가 그 신윤미씨잖아요.
0: 그렇죠.
1: 칵테일 사랑. 네. 근데 그 마로니의 신윤미씨가 부재중이 된 후에 미국에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이 예상외로 인기를 끌어서 뒤를 이었던 가수가 바로 사촌언니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탈퇴해서 이제 솔로 가수가 된 분이죠.
0: 네.
1: 이은아는 팝 발라드 음악과 디스코 댄스 팝 음악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특히 디스코의 여왕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며 김수희, 혜은이 등과 아울러 1980년대 디바, 트로이카로 자리매김했어요. 이은아는 1961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적 이름은 이효순이었어요. 아버지 이배영은 유명한 아코디언 연주자였고 이은아는 약 5살부터 음악적 능력을 길렀고 아버지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트로트 배우기를 시작을 했는데 허스키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이은아는 소울 팝으로 전향을 했고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닐 무렵 만 12살 때인데 1973년에 님마중으로 데뷔를 했어요. 목소리 자체가 절대 12살 같지가 않더라고요. 가수 데뷔 직후 무명 가수였던 이은아는 밤무대나 나이트클럽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했고 1975년에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방송상 엄정한 규제 때문에 당시 미성년자라는 무대에 출연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1958년생으로 실제 나이보다 3살 올려서 등록했으며 나이를 속이려고 일부러 화장을 짙게 하면서 20대 아가씨로 위장하여서 가수 활동을 하게 됐어요.
0: 예전에는 오히려 나이를 좀 많이 줄여서들 나왔는데 이은아 씨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케이스였네요.
1: 아버지가 앵벌이를 시키려고. 나쁜 아버지였었어요.
0: 마이클 잭슨이 왜 갑자기 또 생각이 나지? 타임에서.
1: 가엾은.
0: 네네.
1: 네. 어렵사리 공중파 무대에 출연하게 된 이은아는 첫 히트곡이 된 1976년에 발표된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 처음으로 유행세를 타고 난 후 1978년에 유승엽 작사 작곡할 그 밤차를 부를 때 그 찌르기 춤을 선보여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게 되었는데 디스코가 춤을 추기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고 토요일 밤의 열기 등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당시 최고로 유행했던 장르였던지라 무대에서 밤차가 지나가는 모습처럼 시원하게 내지르며 춤도 리듬감 있게 추니까 평론가들이 네. 이건 디스코라고 평해서

0: 이때부터 디스코 여왕으로 불렸어요. 한국 경디스크 전형이 된 이 곡으로 10대의 나이였음에도 TBC 방송 가요 대상에서 여자 가수상을 수상했어요.
1: 그랬어요?
0: 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처음 데뷔곡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부터 들어볼까 봐요.

0: 내 사랑.
1: 아, 노래가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 넘어가는데 진짜 네. 목소리 매력 있어요.
2: 네, 제가 미국에서 처음 한국에 나간 게 1979년도였거든요.
1: 네.
2: 그때 나갔을 때 이 노래가 유행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 얘기가 이때 이 노래가 왜 목소리가 굉장히 꺽꺽하잖아요.
1: 네네.
2: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쉬워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오, 진짜로요?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음이 다 나온단 말이죠.
2: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그거 있다 조금 이따 나와요.
1: 아유, 치달리겠습니다. 네.
2: 1979년 초에 방영된 주말극 봄비 주제가 봄비를 불러서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주제가로도 히트를 쳤고 같은 해 TBC 방송 대상에는 성인 발라드풍의 겨울 장미로 출품해서 2년 연속 여자 가수상을 수상했어요. 1979년에 발표하는 본인이 작사한 아리송해, 아리송해가 대박을 쳐 그 해에 KBS 가수왕상을 수상했는데 이 곡으로 송해라는 이름이 들어가 아리송해,
1: 네네.
2: 그 송해에게 혼났다는 얘기가 있대요.
1: 아, 아니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아니고 혼이 났다고요?
2: 별꼴이요.
1: 그러게
2: 말이요.
1: 처음 싫어.
2: 그녀도 그때 나이를 먹느라고 그랬나 봐요.
1: 아유, 우리 송해 선상님은 개인적으로야 우리 코미디언 선배님이시지만 솔직히 그때 당시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으셨대요. 아니 뒤늦게 그 노래 자랑으로 대박 나신 거죠.
2: 자기 자리를 이제 찾은 거지. 1982년에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던 팝스타 이은아는 영화계에 발을 디뎠으며 처음으로 영화 날마다 허물을 벗는 꾹뱀이라는 성인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성인 영화를 꺼려했던 아버지 이대영은 당시 국민 배우 병강세 이대근 씨죠. 그분의 설득으로 이은하의 영화 출연을 허락했대요. 어린 시절 이미자의 전속 아코디언이스트인 아버지의 공연 일정에 자주 따라갔다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황포도 때 동백아가씨 등 이미자의 곡을 부르거나 산에 올라가서 목이 쉬고 피를 토할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대요.
1: 사실 여자들은 변성기가 거의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2: 네.
1: 그런데
2: 네.
1: 이은하 씨는 정말 그 사춘기 시절에 피를 토하면서 목을 튀었네요. 그때부터.
2: 네, 맞아요.
1: 잘할 수밖에 없었네.
2: 아버지가 앵벌을 시키려고 몹시 애를 써시오. 이때 트로트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추구하던 장르에서 주로 트로트를 불렀는데 꺾기를 잘못할 때마다 머리를 기타로 맞으면서 호되게 혼나는 것을 보다 못한 지인이 애를 잡지만 말고 정말로 재능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작곡가 김중기의 그 어린 나이에도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이미자보다는 김추자에 가깝다라는 평에 트로트가 아닌 팝으로 갈피를 잡았대요. 그 한영의 거기 누구 없어 부르던 그분을 제외하고는 보기 드문 허스키 보이스로 내지르는 시원한 가창력에 연예계가 집중을 했어요.
1: 아, 정말 그때 당시 특이했어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길 듯 하면서 넘어가고 안 올라갈 것 같으면서 또 올라간단 말이죠. 음이.
2: 맞아요.
1: 아, 노래 진짜 잘하시죠.
2: 1977년 MBC 10대 가요제에서 처음 10대 가수에 들고 1985년까지 들면서 9년 연속 10대 가수에 든 혜은이와 쌍벽을 이루며 여자 가수의 양대 산맥으로 활동했고 비교적 다른 노래 스타일과 분위기가 둘이서 70년대 말을 풍미했어요. 그러나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획득한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980년 11월에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 동양방송과 통화방송이 한국방송공사에 강제로 통합되면서
1: 맞아요.
2: 이은하의 가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방송국이 하나의 소속사를 겸하던 당시 풍조상 이은하에게 하나의 소속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현실은 크나큰 충격이자 슬픔이었어요.
1: 그렇죠.
2: 서울장미 들어볼까요? 네.

0: 사모님 가정을 포기하시죠. 아니, 나는 왜 이런 것만 기억이다.
1: 글쎄, 이게 예. 연속극 주제가예요. 겨울장님.
0: 예, 예.
1: 여기 정혜리가 나오는데 남편이 굉장히 오래 코마에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1: 그 밖에 최진희, 한혜경, 정윤희, 이순재, 삼이자, 송혜 등 TBC 소속의 유명 연예인들에게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1980년 11월 30일 자정을 기해 동양방송은 송출 종료 후 모든 사업이 KBS로 이관되고 이날 밤 고별 특집 방송으로 편성된 TBC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를 통해 소속 연예인과 방송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은아는 이 자리에서 방송 데뷔곡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을 부르다가 그만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이 메어서 노래를 완창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생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는 행위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가수왕으로 뽑혔을 때 터져나오는 그 특별한 감정 상황을 제외한다면 큰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제법 큰 방송사고였어요.
0: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는 평을 들을 수 있죠.
1: 근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결과로 보안사령부로부터 지키는 바람에 3개월 방송 출연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KBS 진행한 합동 기념 특집 방송에서는
0: 빠졌네요.
1: 출연이 제지되었어요.
0: 아이고 저런.
1: 아니 눈물이 났는데 그 어린 감성이 섬세해서 그랬는데 그걸 그래 그렇게 해?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0: 아니 그 못된 것들이랑 그때 친하셨잖요.
1: 아니요 이거는 전도 아니요.
0: 미안합니다. 네네네 넘어가요.
1: 1990년대 초에 건설회사 사장이던 아버지가 빚 보증을 이은아의 명의로 20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0: 어허.
1: 때문에 90년대 당시 시세가 그 8억 원에 달하는 서울 자택까지 다 넘어가게 되었지만 단무대까지 뛰면서 아버지의 빚 20억을 모두 갚게 되었다고 해요. 2015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시도했으나 그것도 잘 안 돼서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아 면책 절차를 받았고 결국 2020년이 되어서야 모든 빚을 다 갚았대요. 아니 이 애비가 식어든 뜰지나 말지 무슨 사업이요. 그냥 아코디언이나 하지.
0: 아유 나는 왜 가만히 계신가요 갖고. 또 무시가 다 올라나고 또 치달렸죠. 이렇게
1: 해,
0: 이렇게 나와줘야 수지시지.
1: 아무래도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0: 네.
1: 가수들은 원래 무대에서 자주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일상인데 그 부상을 당한 뒤 회복기까지 충분히 휴식과 치료를 해주면 금세 회복되지만 이은아는 빚을 갚기 위해서. 가수 활동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도 쉴 수 없는 상황인지라 수술 대신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았는데
0: 아이고,
1: 그러다 보니 부작용 쿠싱 증후군이 생겨서 30kg 이상 쪄서 180도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시기에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후반까지를 휩쓸었던 대가수의 위상이 무색하게 기량이 떨어졌어요.
0: 아이고,
1: 2021년에는 다시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0: 아이고.
1: 수술을 하고 경기도 사찰에 머물며 요양까지도 했어요.
0: 네네.
1: 밤차 한번 들어볼까요?
0: 아유 멀리 기적이 오네. 이거 내 한때 18번이었잖아.
1: 아유 뭐는 18번 아니고 그런 노래.

0: 이거 하도 찔러대갖고 한때 또 하늘을 하도 찔러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갖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통과
1: 2022년에는 쿠싱 증후군의 원인인 스테로이드는 모두 빠져나갔다고 하며 체중 조절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살만 빼면 된다고 했었지만 후유증으로 양쪽 무릎의 연골이 심하게 마모되어서 인공관절 수술도 받았어요. 질곡의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며 정신력과 의지에 있어서는 일반인의 영역을 아득히 초월한 대단한 면모를 보여줬어요. 그녀는 딱 한 번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한 연인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무산됐어요.
0: 아버지가 아니라 왼수네, 왼수요.
1: 왼수요. 13살 어린 나이에 데뷔한 이후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만 했던 그녀는 당시 남자친구의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던 자리에서 아버지가 재떨이를 던지며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어요. 아유. 아버지는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의 어음 발행과 당좌 개설을 했는데 모두 이은아 이름으로 사인을 하셨고 날벼락처럼 7억의 빚이 생겼어요. 아이고. 이어 5층짜리 건물 150평짜리 집이 다 날아갔고 남은 빚도 다 감당했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죽어도 감옥에는 못 가겠다고 하면서 이은아한테 책임을 지라고 했대요.
2: 아우. 진짜.
1: 아유, 그런 거 꽉 쳐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빚을 떠안고 매달 빚을 갚아나갔어요. 평생 일만 하고 살았으며 수입의 10분의 1을 용돈으로 받았었고 의상 준비까지 용돈으로 해결을 했대요. 이은아 자신은 노래가 좋고 대중에게 칭찬 듣는 소리가 좋아서 노래만 하느라고 돈에 대해 잘 몰랐고 30살이 되기까지 아버지가 돈 관리를 다 했대요. 개런티가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32살이 되던 해 느닷없이 부도가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궐 같은 집도 쫓겨나 눈앞이 캄캄했대요. 이은아의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그게 너무 싫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또 바람을 피우고 와서도 엄마를 그렇게 두들겨 팼대요.
0: 가지가지. 이지같이 다 하셨네.
1: 아주 골고루.
0: 종합세트시네.
1: 태어나질 말았어야 할 사람이요. 근데 그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맞아도 좋다고 하는데
0: 인물이 좋았나?
1: 어쩌겠다고 어쩌겠어요 하면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인물까 본다는 말이 나오지. 요새는 안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이 맴도 없고
1: 맞아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발인이 부정때라서 얼마나 추워요 부정때. 어떤 사찰에서도 받아주지 않더라며 아버지 보내드리는 날까지 자신을 고생시켰다고 했어요.
0: 아주 철천지 왼수네.
1: 엄마가 사실 먼저 돌아가셨는데 무당 엄마가 아버지를 끌고 간 것 같으세요.
0: 아유 할렐루야.
1: 그렇게 맞아도 남편 바라기 하는 거는 그런 여자는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엄마는 체격이 작대요. 그래서 키가 150cm 정도랬는데 내 생각엔 그것도 안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바가지를 긁으면 그 아버지는 엄마를 기절할 때까지 때렸대요. 긁었는데 그 다음날 엄마 얼굴은 아주 멍이 나서 난리도 아닌데 그런데 또 아버지 밥을 차리고 아버지를 찾았대요.
0: 그게 이제 흔히 아버지. 얘기하는 매정인가?
1: 아유 몰로 아주
0: 당체 이해가 안 가네.
1: 이은아를 가수로 만든 것도 아버지지만 이은아의 삶에서 가장 큰 시련을 준 것도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꽉 막 쥐고 무조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했는데 네. 그래서 일을 갈면서 20살 정도 넘으면 어느 남자라도 붙들고 시집가서 아버지를 안 보겠다는 생각을 평생 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네, 네. 당시 남자친구가 아버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결혼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아버지가 네. 크리스탈 재떨이를 남자친구 머리에 날려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아유. 너 얘를 선택할래? 나는 못 본다. 그래서 몸이 얼어서 안 보겠다고 했대요. 아이고. 그렇게 이은아는 일생을 통틀어 딱 한 번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를 놓치고 네. 현재도 미혼으로 살고 있어요. 그 대표곡인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네. 그 노래가 헤어진 연인을 떠올리면서 직접 쓴 가사라고 밝혀서 예. 아주 안타까움을 더했어요.
0: 아유, 오늘은 그냥 안타까움으로 이 시간을 마쳐야겠네.
1: 네.
0: 이제까지도.
1: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이은아는 여기까지고 마지막 네. 곡으로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0: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 씨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나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연미님 너무 슬픈 사연이죠. 네, 카톡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즐긴 악연은 되지 말아야죠. 예. 지금까지 라라랜드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Yeah.

0: 키움에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3일 혹은 1-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손영진의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축복송으로 인사드린 지 3년하고도 한 달. 자,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을 걸어 본 시간이었는데요. 찬양을 전해드리는 이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공감의 사연들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이 찬양으로 다들 힘내시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던 여러분들의 마음 소중하게 잘 받고 이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가게 됐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CCM 캠프라는 CBS 표준 FM 또 조이포유를 통해 동시에 방송되는 김은영의 CCM 캠프로 밤 10시에 잠 안 오실 때 찾아와 주시고요. 또 차 운전하시면서도 표준 FM 라디오도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접속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2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신 거 다 나누지 못했던 사연들 오늘은 1부와 2부 모두 이삭줍기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축복송 마지막 걸음 함께해 주세요.

우리의 앞으로의 나날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대현, 조찬미가 함께한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예수전도단 파송의 노래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변데렐라님, 이제 차분한 목소리로 축복해 주시던 귀한 시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시는 CCN 캠프 프로그램 또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조세임님께서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항상 은혜로운 진행에 감사드려요. 또 7361님께서 이제 서울 98.1 라디오로 CCN 캠프 함께할 수 있어서 지난번 보내주신 마늘빵도 맛나게 잘 먹었어요. 또 밤시간에도 잘 들을 것 같아요 하시며 주여 이 죄인이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무엔의 찬양 그리고 주여 이 죄인이 이 찬양은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님께서는 송탄 중앙침례교회 전도팀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송복시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 꼭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사연도 항상 감사하고요. 딸기 바구님께서는 성인 발레 수업 들으신다고 스트레칭도 하고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항상 근육 이완이 필요하잖아요. 편안한 스트레칭의 시간으로 쉼의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쉼이라는 찬양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CCM 캠프 초대 DJ이셨던 하덕규의 쉼으로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들과 함께
1: 바람이 불 때마다 왠지 하늘에서 멋진 천국 잔치가 열릴 것만 같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사랑스러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껏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꿈꾸게 하는 주일에 나누니까 더 메시지가 와닿는 것 같아요. 한스밴드였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너무 귀여운 목소리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강명식과 남궁송옥의 헤븐 메들리 역시 맨 마지막에 세상 무해한 아기의 웃음소리로 마무리되는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보내주신 여러 사연 중에 특히 오늘 이제 축복송 마지막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저를 응원해 주신 사연도 있지만 축복송에 대한 아쉬움을 또 써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라니님, CBS 개편으로 은영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축복송에 대한 아쉬움을 써주셨어요. 이상하게 먹먹하고 때론 언니 같고 때론 친구 같았던 방송, 힘들었던 지난 1년 축복송에서 들려주시던 찬양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꼈고 기도할 수 있었답니다. 은영님 늘 감사드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로아흐 엘로힘님께서는 My Life is in Your Hands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 곡 준비하고 있어요. 캐시 트로콜리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조세핀님께서는 은영님께서 CCN 캠프 가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새로운 느낌이겠죠. 또 친절한 목소리로 기분 좋게 잠들기를 기도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be here for you 라는 곡을 남겨봅니다 하셨는데 준비해봤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1: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한 작은 시골 교회에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오래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계속 열심히 일만 하셨습니다. 집안 형편은 너무 어려워서 이 소년은 제대로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소년이 그 어려움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일하느라고 힘듭니다. 그렇게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실망한 소년은 원망 섞인 말이 나올 찰나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잘 모르는 장로님이 부르셔서 겁을 먹고 갔는데 그 장로님이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주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하얀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봉투에 보니까는 자기가 먹을 거, 또 아버지 치료비 이런 것을 다 해도 남을 돈의 액수가 그곳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성도들이 그 소년의 가정의 어려움을 알고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었습니다. 훗날 그 소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늘만 보고 뭔가 떨어지기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0: 때로는 환경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응답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유명한 주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와 같이 기도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과 또한 어떻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몇 가지를 하세요? 세 가지. 우리가 자녀들한테 세 번 이야기할 때는 뭔가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 번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세 번 하셨는데 이 하나하나의 기도 명령에는 그냥 일회성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라 하시는데 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 때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어떤 때까지 기다려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보통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분가를 해서 살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꼭 찾아올 때가 어떨 때냐면 아쉬울 때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아빠 오늘 차가 망가졌는데 차 좀 빌려주세요. 엄마 김치가 떨어졌는데 반찬 좀 주세요. 이럴 때 꼭 온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찾아오는 그 자체도 좋고 필요를 구하는 것도 좋은데 부모님의 마음 한켠에는 그냥 와서 밥 한번 같이 먹고 가도 좋을 텐데 필요한 것 없어도 아빠 보러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더 좋으련만 그런 아쉬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찾을 때 언제 찾으세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뭐가 부족할 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면 하나님 또 다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 찾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해결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한 번만 구하고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나에게 계속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딱 보시고 구하면은 단번에 그냥 응답해 주시면 우리도 번거롭지 않고 하나님도 편하시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응답하시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응답이 점점 느려져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그냥 필요를 구하고 응답하는 거래적인 관계가 아닌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뭐 필요하면 어떻게 그 필요를 채우세요? 지금 어르신들은 자녀 불러서 야 아마존에 이거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젊은 분들은 뭐 필요하면 그냥 아마존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며칠 만에 와요? 빠르면 하루, 늦으면 한 2, 3일.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아마존을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만을 원하는 그런 아마존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아, 주님과 좀 깊은 교제, 얼굴을 맞대고 요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런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보시면은 강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밤에 어떤 여행객이 찾아왔는데 그에게 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래서 막 두들겼어요. 했더니 이 친구가 잠을 자다가 그 친구의 소리를 들어봤더니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아무리 친구래도 이 밤 늦게 아이들하고 다 자고 있는데, 그래서 야, 다음에 와 이랬는데 그 친구가 갈 생각을 안 해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친한 친구라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빨리 보내려고 친구에게 떡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아주 핵심은 뭐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를 달라고 했는데 주면 안 되는 것을 떼쓰면 주시죠? 안 주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떼쓴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화를 통해서 네가 떼써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속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그가 매번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기도하면 받고 기도하면 받고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844년에 일기장에 그런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5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나서 일기장에 쓴 후에 1년 반이 지나고 첫 번째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감사하죠. 두 번째 사람은 5년 뒤에, 다시 말해서 6년 반 뒤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그 후 6년 뒤에, 토탈 13년 후에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 기도를 시작하고 거의 52년이 지났을 때 임종을 앞두고 그가 힘을 내서 병원에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 때 기도한 그 한 사람이 와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뮬러 목사님의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내가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최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뮬러 목사님의 52년간의 기도의 마지막 응답으로 저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도 이렇게 그 다섯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52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다섯 명 전도하려면 52년이 걸릴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52년 동안 뮬러 목사님은 다섯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거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친구와 같이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친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우정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강청하심으로 주님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녀들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생선을 달라 하면 뭐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 구하면요 뭐를 주신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주시기 원하세요? 냉전 한 푼도 없어요? 다 쓰고? 요즘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부모님이 돈 쓰는 거래요.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쓰고 계시니까 싫어한다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뭐 주고 싶으세요? 모든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이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보시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깊으신 뜻까지 알고 계신 그분,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기도응답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석사 과정을 들어갔어요. 보통 석사 과정은 2년에서 한 2년 반, 뭐 길게는 3년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 이 공부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1년 반 만에 이제 다 끝냈습니다. 뭐 성적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끝나고 나니까요, 뭐가 남는 게 없어요. 이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성적만 내기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는 좀 여유 있게 공부는 공부대로 하면서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고 또한 계속 연습하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 THM 2년짜리를 4년 동안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오래 하나 했더니 그 기간에 영어를 잘 해서 박사 과정을 들어가는 그 준비를 그때 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빨리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빨리 끝냈다가 박사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그 성령님과 기도하면 우리가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 제목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2002년 지나고 한국에 유행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로또 복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로또 사보셨어요? 2002년 이후로 로또에서 가장 큰 금액이 거의 한 400억 정도 당첨된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2006년도에 242억에 당첨된 52세의 김모 씨가 있었대요. 근데 이 김모 씨가 240억을 가지고 무리한 주식 투자와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 만에 망했을까요? 5년 만에 망하고 빚쟁이가 됐대요. 2006년도 어떤 청년은 14억 로또를 맞으셨대요. 그런데 그것으로 도박에 빠져서 이제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을 속이는 절도범으로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2003년에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이제 당첨금이 당첨이 됐어요.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에게 그걸 다 나눠줬대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술을 했대요. 누구를 술을 했을까요? 나눠준 가족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소송을 했대요. 그러니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로또 하지만 이 로또에 맞은 분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좋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100%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100%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예. 네.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니까 100% 응답받잖아요. 100% 행복한 거죠. 때때로 그 100%의 응답이 우리의 마음과 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구한 그 응답은 100%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한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올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몇 프로? 100%.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수를 평생 동안 하신 권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으셨대요. 권사님. 권사님이 이 바느질을 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바느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너는 바느질을 할 때 앞에 만들어지는 그 모양을 뒤에서 볼 수 있느냐 물으셨대요. 하나님 저는 그냥 앞은 못 보고 뒤만 볼 수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너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수를 놓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데 그 앞에 우리의 그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자녀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면 여러분들 뭘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아니 많은 것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좋은 것, 많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 게 뭐죠?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 주님께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두려움이 올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위대한 선물은 기도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 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2026 서머스쿨은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고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 전화번호는 718-428-1447번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전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핵 검증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앞으로 이어질 후속 협상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이 국제 핵사찰단의 이란 복귀와 고농축 우라늄 폐기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이후 비핵화 이행 절차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가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비축유 방출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비축유 재충전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미 공군의 대표 전략 폭격기인 B-52가 캘리포니아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미 공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무기 재고 부족 우려에 대응해 저가형 미사일 대량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수정의 무기 대신 값싸고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무기 확보에 나선 겁니다. 미 상무부가 첨단 AI 모델의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초강수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 모델 자체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법무부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연방 당국은 측근 비리와 탈세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두 달 전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PGIM이 전망을 뒤집고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서 올해 인상분을 대부분 되돌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98세 연방 판사의 복직 소송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 논란 속에 내려진 직무 정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스태퍼드 타운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차량에 취인 뒤 총을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요원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도주한 차량과 운전자를 추적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입니다.
1: 15일 월요일 뉴저지주에서 아이스 요원이 용의자 검거 작전 중 용의자의 차량에 치인 뒤 용의자 차량을 향해 총기를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월요일 오전 9시 30분경 뉴저지주 스태퍼드 타운십 마나호킨 지역 루트 72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이스 요원은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작전을 진행 중이었으며 용의자가 아이스 요원을 피해 차량으로 현장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해당 요원이 용의자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아이스 요원은 차에 치인 직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꺼내 용의 차량을 향해 발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차량은 총탄에 맞아 뒷유리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용의 차량과 용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입은 아이스 요원의 상태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용의자 추적을 위해 루트 72 일부 구간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경찰은 주변 지역인 오션 에이커스 구간으로 우회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스태퍼드 타운십 경찰은 이번 사건이 아이스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총격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국에서 따로 진행하지 않으며 지역 경찰은 현장 통제와 교통 관리만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된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추적 수사는 연방 당국이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왜 용의자를 체포하려 했는지 용의자 신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된 바 없습니다. 연방정부의 아이스 단속을 둘러싼 비판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스 요원이 단속 작전 중 도주하는 용의자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이스 단속을 놓고 찬반 의견은 더욱 분분해질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시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세금 신고 부담과 정치적 실망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지난해 시민권 포기자가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최근 미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거주 미국인 지원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 시민권 포기자는 4,8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시민권 포기와 관련한 문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민권 포기 배경에는 정치적 요인 그리고 세금 부담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30대 미국인은 올해 초 2,35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민권 포기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 이후에 미 국적을 정리했으며 정치적 실망감과 해외 거주자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밖에서 생활하는 시민들도 매년 미 국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10년에 시행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이른바 PECA는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늘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우연한 미국인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인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미 세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유럽 금융기관들은 PECA 규정을 이유로 미 시민권자에 대한 계좌 개설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꺼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시민권 포기는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려면 다른 국가의 시민권이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최근 5년간의 세금 신고 의무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출국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시민권을 포기하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취업할 권리를 잃게 되며 향후 미 입국 시에 비자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권 포기가 일시적인 감정이나 단기적인 비용 절감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장기적인 관리와 기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3: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정치적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15일 영상을 통해 자신과 아내 제시퍼 시벨 뉴섬이 법무부로부터 표적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에 대해 못되게 쓴 게시물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 출마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대배심 절차를 악용하고 수년에 걸친 문서들을 파헤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적 명단에 나를 올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내 아내와 가족들은 개인적인 복수에서 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 뉴섬 주지사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의 비서실장이었던 다나 윌리엄슨이 부패 범죄를 저질렀으며 최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주지사가 이를 인지했거나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주지사 부부의 탈세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주정부 측에 따르면 법무부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사인 시벨 뉴섬의 업무와 개인사까지 훑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시벨 뉴섬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길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무엇이든 하려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대통령답지 못한 행동이며 남편과 나는 권력을 향해 계속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뉴섬 주지사가 게임 제작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성차별 소송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2028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민주당 후보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간 SNS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종종 벌여왔고 이민 문제 및 부유세 논란을 두고서도 첨예하게 부딪혀왔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호주인을 포함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이후 성폭력 등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호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6일 호주 공영방송에 따르면 전날 호주 연방경찰은 구호선단에 참가한 호주인 활동가들이 제기한 이스라엘 당국의 학대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구호선단에 탔던 호주인 여성 4명은 호주 외교부 장관 및 다문화부 장관과 30분 동안 면담을 갖고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주 외교부 장관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와 관련해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호주인 활동가 11명은 이스라엘군에 붙잡혀 있던 기간 학대와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해상 봉쇄에 항의하고 구호선단 글로벌 스무드 소속 선박 50척을 국제수역에서 저지하고 활동가 430명을 체포했다가 이틀 만에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구호선단 측은 이들이 붙잡혀 있던 기간 성폭행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를 겪었고 근거리에서 고무탄이나 테이저건에 맞아 수십 명의 뼈가 부러지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강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실수로 9살 호주 어린이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호주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6일 AFP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경찰은 지난주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이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호주인 여자 어린이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탄 용의자 2명이 렌터카에 타고 있던 일가족을 총기로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용의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며 피해자인 렌터카 운전자도 차량을 몰고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파키스탄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혼란한 이 상황이 이어지던 중 한 경관이 용의자들이 피해자의 차를 타고 도주한다고 잘못 판단해 피해자의 차량에 총기를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오판으로 차량 안에 탑승 중이었던 10살 여자아이가 비극적으로 숨졌으며 아이의 아버지와 오빠도 다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아버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관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SNS를 전면 금지하는 조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15일 SNS는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캐나다 정부도 10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SNS 사용을 금지한 이후 많은 국가가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후국의 SNS 규제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NS 컨텐츠 공세가 실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과몰입을 유도해 자존감 하락과 극단적인 감정 형성, 우울증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SNS 운영사의 자정 노력에 맡기기에는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올 9월부터 15세 미만에 대해 SNS 사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 내년부터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SNS 금지 법안이 발효됩니다.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에 대한 SNS 금지 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덴마크도 15세 미만 자국민에게 특정 SNS 사용을 막는 조처를 추진한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달부터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SNS 계정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지난 3월 16세 미만이 틱톡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로블록스 등 고위험 플랫폼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5: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5: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7: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다른 우려 국가의 군사정보 관계자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수출 통제를 취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서한에서 러트닉 장관은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장소의 모든 외국인에게 이들 모델의 접속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엔트로픽의 고위 기술진이 15일 상무부에서 관리들과 만나 해결 방안을 협상했다고 한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션 케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도 이 실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 역시 이 협상 과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엔트로픽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트로픽은 12일 블로그 게시물에서 정부가 페이블5에서 안전장치를 우회하거나 탈옥하는 방법이 발견됐다며 외국 접속 전면 금지를 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엔트로픽은 정부가 발견한 건 다른 공개 모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소한 결함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9일 페이블5를 출시하기 전에 정부와 협력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포 승인도 받았다고 회사 측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4월 미토스 개발 사실을 공개했지만 위험성을 고려해 한동안 정부와 기술기업, 금융사 등 일부 기관에만 공유해오다 지난 9일 안전장치가 적용된 모델 페이블5를 일반에 출시했습니다. 한편 사이버보안 임원과 전문가 80명 이상이 러트닉 장관과 키언 크로스 국장에게 엔트로픽의 입장을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엔비디아와 어도비 등 주요 기업의 사이버보안 고위 인사들은 수출 제한 조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수출 통제 전문가들은 AI 모델은 원격 접속을 통해 배포되는데 이는 수출 통제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당시 서한에서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기술에 통제를 부과하는 수출통제개혁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 아래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상무부가 이 권한을 사용한 건 처음입니다. 오는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건국 25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DC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축제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미국의 독립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 일대에서 트럼프 집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7월 4일 아름답고 안전한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에서 우리는 역대 가장 화려한 트럼프 집회, 즉 미국에 바치는 헌사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후 7시 링컨 기념관과 그 옆에 있는 새 단장한 리플렉팅 풀 일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군악대와 오케스트라, 의장대 소속 300명 이상의 단원들이 애국적인 노래와 미국의 고전 명곡,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정한 플레이리스트를 연주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동 공연단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합동 군악 및 의장대 공연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공군 조종사들이 참여하는 편대 비행과 에어쇼,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연설도 있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연설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불꽃놀이 주최 업체를 인용해 이번 행사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 수립을 목표로 86만 발 이상의 불꽃이 발사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의 국민, 정신, 힘, 결의, 성취를 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비 소식 없이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햇볕이 다소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비교적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겠으니 야외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맑고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큰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0: 준비는 프론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프론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7: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8: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7: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8: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7: 애난데일 초입 구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9: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0: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자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
9: 703-354-1950 703-35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직무 정지 중인 98세 판사관은 복직 소송의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15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폴린 뉴먼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에 내려진 뉴먼 판사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현재 미 연방판사 중 최고령인 뉴먼 판사는 1984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 전역에 특허 관련 항소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대형 기업들이 연루된 지식재산권 분쟁을 주로 다룹니다. 뉴먼 판사는 지난 2023년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 직원들의 보고서에는 뉴먼 판사가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편집증적 증상, 분노에 찬 언행 등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판사협의회는 뉴먼 판사가 직무 적격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그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뉴먼 판사는 자신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그는 헌법상 종신 재직할 수 있는 연방 판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만 부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협의회의 직무정지 조치는 사실상 우회적인 해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연방법원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판사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징계할 권한이 있다며 뉴먼 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심리 거부 결정에 대해 보수 성향 법률단체 뉴 시빌 리버티스 얼라이언스는 뉴먼 판사에 대한 직무 정지는 사실상 우회적인 탄핵과 마찬가지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클로드 AI를 개발한 AI 기업 엔트로픽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의 사용 한도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AI 구독 서비스가 일상적인 소비 항목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AI 기업의 서비스 투명성을 둘러싼 첫 법적 분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인공지능 AI 개발사 엔트로픽이 자사 생성형 AI 모델인 클로드의 사용 한도를 가입자들에게 부풀려 판매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한 개인 소비자는 엔트로픽이 클로드 프리미엄 구독 요금제의 사용 한도를 잘못 알려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구독료 환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합지법에 15일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소장에서 클로드의 맥스 5X와 맥스 20X 구독 요금제가 제공하고 있는 실제 사용 한도가 광고에서 제시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엔트로픽이 개인 고객 대상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맥스 5X는 기본 유료 요금제 대비 5배, 맥스 20X는 20배의 사용 한도를 각각 제공한다고 알려지만 실제로 체감한 사용 한도는 이보다 더 낮다는 게 원고의 주장입니다. 클로드의 기본 유료 요금제는 월간 17에서 20달러인 반면에 맥스 5X와 20X는 월 이용료가 각각 100달러, 200달러에 달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소송은 AI 구독 서비스의 비용과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대한 소비자 반발의 초기 사례라며 AI 구독은 스트리밍 서비스 등과 함께 이미 소비자들의 고정 지출 항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뉴욕시에서 6월 23일 치러지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 하루에만 16,000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연방 하원의원 선거와 주 감사원장 선거 등이 포함된 이번 선거는 뉴욕 정치 지형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입니다.
2: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예비선거 사전투표 첫날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총 16,500명 이상이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맨해튼이 7,581표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브루클린이 4,111표, 퀸즈가 2,949표, 더 브롱스가 1,448표, 스태튼 아일랜드 413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계속되며 이후 6월 23일 예비선거 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주 감사원장을 비롯해 연방 하원의원, 주 상하원의원 등 정당별 후보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특히 뉴욕주 감사원장 선거에서 민주당 현직 톰 디나폴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당내 도전에 직면했으며 인도계 라지 고일 후보와 드류워슈 후보가 뉴욕주 공공자금 개혁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던진 상태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제7선거구에서 여러 민주당 후보가 해당 지역 연방 하원의원의 은퇴로 생긴 공석을 두고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이 경쟁에는 한인 정치인 줄리원 후보가 뛰어든 상태로 민주당 내 여론조사 지지율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제6선거구에서는 허주대 감격인 그레이스맹 의원을 상대로 척박 후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강력한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My name is Chuck Park and I'm running for Congress in Queens. I want to abolish ICE, not bank them. We need affordable housing for working families, not a mega casino to bankrupt them. And I want universal health care, not trillions for war. Unlike my opponent, I'll fight for those priorities because I don't take a cent from AIPAC, ICE contractors, insurance companies, or any of these guys.
4: It's time Queens had a real one repping us, an organizer, a fighter. Vote Chuck Park, June 23rd.
2: 제12선거구에서도 장기 현역이었던 제리 네들러 연방 하원의원의 은퇴로 다수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제12선거구에서는 마이클 레셔, 주 하원의원, 조지 콘웨이, 알렉스 부어스 등 다양한 후보자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또 제10선거구에서는 댄 골드먼 연방 하원의원이 전 뉴욕시 감사원장인 브래드랜더와 맞붙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현직인 댄 골드먼보다 랜더 전 감사원장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랜더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57%로 현직인 골드먼 의원의 지지율 23%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1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며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목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또 뉴욕주는 우편 투표 제도를 통해 현장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21일 일요일까지 각 카운티 조기 투표소에 투표 용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우편 투표 소인 인정은 23일 예비선거 당일까지 투표지는 6월 30일까지 도착해야 인정됩니다. Hey 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가 15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AP 로이터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있는 에드워드 공군기지 비행장에서 B-52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이륙 직후 활주로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폭격기에 탑승했던 대원 8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미 공군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탑승자들은 군인과 공무원, 정부 계약업체 직원들로 알려졌으며 이 폭격기의 제작사인 보잉은 사망자 중 2명이 자사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공군은 아직 유가족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망자의 신원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중계방송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장에는 수 킬로미터 밖에서까지 관측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비행기의 형체는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임스 헤이즈 미 공군 대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행은 레이더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사고 발생 즉시 생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됐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드워즈 공군기지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활주로 손상에 따라 최소 하루 동안 모든 항공기 운항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52 스트라토포트리스는 1950년대부터 사용된 미 공군의 대표적인 장거리 폭격기입니다. 재래식 무기부터 핵폭탄까지 최대 31,750kg급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베트남 전쟁과 걸프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물론 최근 중동 군사작전 등에서도 투입돼 왔습니다. 이번 추락사고는 2016년 5월 괌에서 동일기종 폭격기가 추락한 후 10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에드워드 공군기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모하비 사막에 자리 잡은 미 최대 규모 공군기지입니다. 이 기지는 미 공군의 항공기 시험 개발 업무를 주도하는 곳으로 과거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X-1 항공기 시험 비행과 미 항공우주국 우주왕복선 최초 착륙 등이 이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워싱턴 DC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막판 표심잡기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제1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테리 린치 후보가 지역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공안전 회복을 꼽았습니다. 테리 린치 후보를 김승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 워싱턴 DC 제1구 선거에 출마한 테리 린치 후보를 모셨습니다. 40년 넘게 비영리단체인 다운타운 클러스터 오브 컨그레게이션스를 이끄시며 노숙인 문제, 공공안전, 그리고 저렴한 주택 문제 해결에 힘써 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Thank you for having me. I'm Terry Lynch. I've worked in the city for 45 years. I'm running now for the city council because unfortunately, here in Ward 1, which is Mount Pleasant, Abs Morgan, Columbia Heights, has seen a dramatic downfall in the delivery of basic services. It's seen safety issues have declined significantly with some entrenched drug trafficking. There's trash, there's rats. The city's not pre-treating its streets during storms. The ward where I've lived, unfortunately, has fallen way behind the other wards. So I realized I need to focus on my own ward to try and bring it back to where it should be, much like I've done over the years with downtown. I have been focused on downtown in my career, but it's time to do my own ward.
5: 네, 지난 45년 동안 워싱턴 DC에서 활동하시며 특히 다운타운 재생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힘써 오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출마 역시 제1구가 공공안전과 기본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다운타운에서의 재생 경험을 제1구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출마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 We've gotten downtown to where it needed to be. When I started in downtown, it was almost all commercial office buildings. And I realized that was a mistake. We needed residences, retail, sports, entertainment, restaurants. And while there's still things to be achieved, we have added thousands of units to downtown. We've brought in the sports arena. We have stores. We have restaurants. Downtown is well on its way to being a strong mixed-use environment. Not so, Ward 1. We've seen a lot of blight taking hold on Georgia Avenue. Vacancies across U Street. Vacancies Upper 14th Street. Stores closing. The revitalization we brought to downtown, we need to bring to Ward 1. So the time is right for making it happen before it declines even further, which puts everyone at risk.
5: 40년 넘게 노숙인 문제와 주택 문제, 그리고 공공안전 분야에서 활동해 오시면서 왜 지금 이 시점이 시민운동가와 정책공호자의 역할을 넘어 선출직 공직자로 나설 적기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이에 자신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다운타운 활성화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시고 제1구는 빈상가와 방치된 건물 증가, 상권 침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결국 이번 출마는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재생 경험을 제1구에 직접 적용해보겠다는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안전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 Ward 1 is confronted with a safety issue on two fronts. We have entrenched drug trafficking at about six or more locations in Columbia Heights, where unfortunately we've lost young men, women, and others to gun violence related to that. Secondly, we've had youth unengaged, who have stolen from businesses, loitered in drug dealing areas, gathered in large groups which have created mayhem on U Street, Gallery Place, elsewhere. We've got to address the drug trafficking and the underage youth gathering in large groups that are causing businesses to be closed or creating fear. So, two things we're going to do. Right away, first 100 days, we are going to ask the police to get out of their vehicles and back walking on the streets. They are not walking the beat. We need police to meet store owners, residents, talk to them, get to know them, be part of the community, number one. Number two, a number of my opponents oppose the teen curfew. I've brought lacrosse, ultimate frisbee, and other activities for youth, but we need a teen curfew. We cannot have minors out late at night, unsupervised. I know, having raised children, if you have teens in large groups, they make mistakes. They do things they might not do otherwise. It's unsafe for them and others. So I strongly support having a teen curfew. I strongly support having police doing active foot patrols, as well as everything else. We need streetlights working. We need parking enforcement to move drug traffickers' cars that are illegally parked out of Columbia Heights. So there's A to Z kind of things we can do, not necessarily adding more police, but by getting more effective delivery of services.
5: 공공안전에 대해서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약 거래와 청소년 범죄 문제를 제1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셨으며 경찰의 도보 순찰 확대와 청소년 통행금지 제도를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단순히 경찰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주민과 경찰의 접촉을 늘리고 기본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소년 통행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은 현재 제1구 선거에서도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조금 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야간 통행금지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 사회를 향한 후보자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6: I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Korean community for being here. Thank you for what you're contributing. Thank you for the economic vitality you're adding to the ward. I'm here to lift everyone's boats.
5: 한인 사회를 포함한 이민자 공동체가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제1구 테리 린치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Thank you and best to your listeners and we look forward to a better day in Ward 1.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전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핵 검증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앞으로 이어질 후속 협상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이 국제 핵사찰단의 이란 복귀와 고농축 우라늄 폐기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이후 비핵화 이행 절차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가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비축유 방출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비축유 재충전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미 공군의 대표 전략 폭격기인 B-52가 캘리포니아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미 공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무기 재고 부족 우려에 대응해 저가형 미사일 대량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수정의 무기 대신 값싸고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무기 확보에 나선 겁니다. 미 상무부가 첨단 AI 모델의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초강수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 모델 자체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법무부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연방당국은 측근 비리와 탈세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두 달 전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PGIM이 전망을 뒤집고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서 올해 인상분을 대부분 되돌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98세 연방 판사의 복직 소송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 논란 속에 내려진 직무 정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도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며 대이란 제재 완화는 이란의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이란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 내용과 관련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대이란 제재 완화는 이란 행동에 상응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모두 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한 종전 MOU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의 성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을 매수해 핵협상을 성사시키려 했지만 그건 통하지 않았다며 그런 건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해냈고 바라건대 이란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 잘 지낼 수 있길 희망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막혔던 석유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면서 세계에 정말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란의 행동에 달린 문제라면서 이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때부터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MOU 서명과 동시에 즉각적인 제재 완화를 원하는 이란과는 달리 미국은 이란의 핵포기 절차 이행 등 구체적인 조치에 맞추어서 상응하는 형태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그 행사 때문에 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꽤 늦게까지 남아있을 예정이어서 내가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자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럽 체류 일정을 연장해서 19일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전문 공개 시기에 대해서 아마도 곧이라면서 서명식이 열리는 금요일 19일 이후 어느 시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우리가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고 거기에는 통행료가 없다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큰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이곳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면서 거듭 나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무료 발언은 앞서 이날 이란 반관영 파레스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미 이란 간 종전 MOU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한 것과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최종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으며 특히 해상 서비스라는 용어를 명시한 건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이 이란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둘러싼 해석에 양측의 논쟁이 벌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미 이란의 종전 MOU가 평화를 향한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프랑스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최종일인 17일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프루덴셜 파이낸셜 산하 자산운용사 PGIM이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한 후 내년에 이 인상분을 다시 되돌릴 것이라는 이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두 달 전 금리 인하를 예상한 PGIM은 지난주 내놓은 상반기 전망에서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 있는 미 경제와 굳어진 인플레이션을 요인으로 들면서 이처럼 전망을 바꿨습니다. PGIM은 유가 충격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선 과열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았습니다. PGIM은 이러한 배경과 연준이 5년 이상 2% 목표치를 상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준이 제도적 신뢰를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묶기 위해 올해 금리를 3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만일 금리 인상을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과 최근의 장기물 국채 변동성에 대한 예방적 해결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정치적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PGIM은 연준이 내년에 3차례 금리 인하와 2028년 한 차례 추가 인하를 통해 금리 인상 기조를 비교적 빠르게 되돌릴 것이며 최종 금리는 현재보다 약간 낮고 중립금리에 가까울 수 있는 3.37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 핵 사찰단이 이란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16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이란 복귀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된 핵심 조항 중 하나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사찰 재개 시점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찰 재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폐기하는 작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장기적인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성공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으며 MOU 전문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공식 서명식 이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서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합의문 자체보다는 이행 과정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중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도출한 이란과의 합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일각의 평가를 일축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중단시킨 것과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지금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란 내부에서 제기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안과 관련해서도 최종 협상을 진행하는 60일 동안은 선박이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수트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의 합의에 대해 전쟁을 중단하고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종 합의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 창립 66주년 기념식이 지난 13일 오후 맨해튼 한인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한인 인사 약 12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기념식은 이 에스더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이명석 회장의 기념사, 김상호, 뉴욕 총영사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66년 전 작은 모임에서 출발해 현재 40만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인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한인회관이 한인 사회의 상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세 중심의 한인회 체제 구축과 한인회관 개발 추진 구상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최근 한국 기업의 개발 제한과 관련해 전직 회장단과 논의를 진행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한인사회 의견을 반영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호 총영사는 뉴욕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주유기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카드 사기 수법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일부 범죄자들이 주유기 손잡이 거치대에 나사못이나 이물질을 끼워 주유 종료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에 운전자가 주유를 마친 뒤 주유기를 원래 위치에 제대로 거치해도 결제 종료가 인식되지 않으면서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게 됩니다. 이후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면 같은 주유기를 이용해 추가로 주유를 진행하고 해당 요금이 이전 이용자의 카드로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유 전후로 주유기 손잡이와 거치대에 이상한 물체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주유기 화면이 0달러로 초기화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현장을 떠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일상적인 주유 과정에서도 결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린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각별한 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2026년 여름학기 기초영어 ESL 수업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어 교육 전문 비영리기관인 English Empowerment Center와 함께 진행되며 영어 기초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련됩니다. 수업은 6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6주간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애넌데일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과정은 별도의 사전 등록이나 레벨 테스트 없이 수업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일상생활, 직장, 가정,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초 영어를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전 영역을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English Empowerment Center는 60여 년간 이민자와 성인 학습자에게 영어 교육을 제공해온 전문 비영리 기관입니다. 수업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애넌데일 오피스 703-354-6345 또는 English Empowerment Center 703-237-086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족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혼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가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략 비축 방출이 누적되는 가운데 높은 정제 수요가 겹친 결과로 해석됩니다. 미 에너지부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략 비축유 재고는 3억 4,030만 배럴로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재고는 직전 주 대비 890만 배럴 줄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주간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전략 비축유 재고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3개월여 만에 7천만 배럴 넘게 소진된 셈입니다. 재고 감소는 미 정부가 연료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1억 7,200만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 프로그램에 따른 겁니다. 재고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록한 최저치 3억 4,680만 배럴마저 밑돌았습니다. 이번 종전 합의가 미국의 석유 실탄이 점차 소진돼가던 시점에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종전 합의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압박은 줄었지만 공급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전체 원유 재고는 2월 말 이후 7,900만 배럴 감소한 7,760만 배럴입니다. 이는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 원유 선물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오클라호마주 쿠싱 저장 허브 재고도 2,160만 배럴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치에 근접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바닥을 드러낸 비축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 소식에 15일 브렌트유가 배럴당 83.2달러, 서부 텍사산 원유가 80.75달러로 각각 5% 안팎 급락하며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걸프 연안 석유화학 제품 현물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틸렌 현물가는 파운드당 23.5센트로 전주보다 4.1% 하락했고 폴리머급 프로필렌은 9.8% 급락한 파운드당 38.5센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걸프 연안 주요 시설의 가동 차질이 가격 하락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 프로농구 NBA 파이널전에서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뉴욕 전역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팬들의 과격 행동으로 경찰과 충돌하고 차량 방화까지 잇따르면서 최소 63명이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뉴욕 닉스가 지난 13일 NBA 파이널 5차전에서 샌 앤토니오 스펄스를 상대로 94-90으로 꺾고 시리즈 4승 1패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973년 이후 53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구단 동상 세 번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6: That's it. It's over.
5: 우승 직후 닉스를 승리로 이끈 제일런 브런슨은 눈시울을 붉히며 지금의 감정을 말로 다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7: Everything I've ever dreamed of. I got no words. I don't know what I'm feeling. I'm just like I'm in awe. I don't know. Whenever someone counts us out, we find a way to come back and do something about it.
5: 닉스의 우승 직후 뉴욕 맨해튼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하며 열띤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이어진 과열된 인파가 점차 통제 불능 상태로 번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충돌하며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파이널 경기가 끝난 토요일 저녁 그리고 일요일 새벽까지 승리를 자축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6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경찰 폭행, 불법 총기 소지, 재물 파손, 난동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폭력적인 난동 인파 해산 과정에서 경관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맨해튼 42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인근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17세 청소년이 발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장에서는 총기 한 정이 회수되고 용의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44세 남성이 닉스 승리 파티 장소 인근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밀집한 군중 속 흉기 난동 사건이 4건 발생한 것에 더해 대규모 인파 속에서 폭죽을 사용하고 집단 난투극까지 벌어지면서 폭력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군중은 방망이 등으로 경찰차를 공격하고 유리를 파손했으며 월드컵 셔틀버스로 사용되던 스쿨버스에 방화를 저질러 스쿨버스 5대가 훼손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과 시민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말에 탄 경찰이 투입되는 등 강경 대응이 이어졌으며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해산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승리를 축하하는 군중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며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닉스 구단과 뉴욕시 행정부가 뉴욕 시민들이 안전한 방향으로 닉스의 승리를 축하하길 바란다며 18일 목요일 뉴욕 닉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공식적인 퍼레이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닉스의 NBA 우승을 기념하는 티커테이프 퍼레이드가 이번 목요일 오전 10시 배터리파크에서 시작해 브로드웨이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한 뒤 캐니언 오브 히어로즈를 거쳐 시청 앞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행사가 뉴욕시 역사상 가장 큰 퍼레이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 행사는 닉스 구단과의 협의를 통해 잡은 스케줄이며 선수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닉스 역사상 첫 번째 티커테이프 퍼레이드로 도시 전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안전관리와 군중 통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 일부 학생들이 교정부 시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시험을 취소하고 휴교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시험은 취소할 수 없다며 어떤 날짜를 잡는다 해도 안 되는 시민들이 반드시 있다며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6: For our students, I will still encourage them to be studying hard for their Regents exam. There will always be any number of people who will not be able to make no matter what day that we choose. However, this date was chosen in accordance both with the Knicks as an organization as well as with the PD. And other city agencies and departments. This will be the first ticker tape parade in New York Knicks history. And it will also be one where we will see the players. We're having this parade on Thursday is to ensure the players have enough time to bring their families.
5: 맘다니 시장은 이번 퍼레이드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에 계획된 만큼 건전하고 안전한 퍼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퍼레이드에서도 질서 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의 승리 자축을 바라보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과정에서 스쿨버스에 방화를 저지르고 경찰차를 때려 부수는 무질서한 행위는 승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뉴욕 닉스의 챔피언 기쁨 뒤에 엄청난 후유증과 뉴욕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비 소식 없이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햇볕이 다소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비교적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가 되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롬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7: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 미 국방부가 최근 이란 전쟁 등으로 무기 재고가 빠르게 줄자 기존 고비용 장기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저비용 대량 생산형 무기 조달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방산 계약 업체들의 비표준 계약을 활용하고 신형 무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몇 년이 걸리던 무기 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군 지도부와 의회는 올해 이란과의 전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이상을 발사하는 등 무기 소진 속도가 보충 능력을 앞지르자 유사시 신속한 재무장이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현재 미 해군이 사용하는 토마호크는 한 발당 최소 250만 달러에 달하며 제작사 RTX가 한 발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소 1년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저비용 컨테이너화 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방산 기업들의 한 발당 가격이 50만 달러 이하의 미사일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이와 별도로 대당 25만 달러 미만의 방공 미사일 개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최신형 패트리어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 제작에 2년 이상 걸리고 한 발당 약 40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특히 미 육군은 2030년까지 이 같은 저가형 미사일을 만 발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코어스파이어, 안두릴, 레이도스, 존5 등 4개 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두고 설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상용 부품을 주문하고 일부 부품은 3D 프린팅으로 제작해 무기 조달 기한을 수개월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입니다.

0: 레이도스는 기존에 생산하던 무기에 부스터 로켓 등의 기능을 추가해 향후 3년간 3,000발의 컨테이너형 순항 미사일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그 존스 방산 부문 최고 기술 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캐딜락 한 대 대신 혼다 어코드 10대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며 새로운 무기를 혼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 역시 수년간 수만 발의 저가형 미사일을 조달하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무기 조달 프로그램은 복잡한 계약 경쟁과 설계 논쟁, 예산 다툼 등으로 인한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가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습니다. 특히 일부 첨단 미사일은 자동화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 공장이 대량 조립 라인보다 전문 작업장에 가까워 사실상 수제 제작품처럼 만들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미군이 운용해온 록히드 마틴이나 RTX의 최고급 무기를 당장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수년 안에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려면 지금 당장 새로운 생산 라인을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통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신청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600건 이상 적발됐으며 일부 관련자들은 비자 취소와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정부가 원정 출산과 관련한 비자 사기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원정 출산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자녀의 미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관련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최소 6개의 알선 업체가 비자 인터뷰 준비부터 미국 내 숙소 마련, 병원 예약, 출산 일정 관리까지 대행해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들의 활동은 차단됐으며 일부 관계자에게는 영구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비자 사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00명 이상이 위조 서류와 비자 브로커를 이용해서 미국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련 비자는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100건이 넘는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미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미 이민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 시민권 제도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연구기관들은 원정 출산 산업이 미 수정헌법 제14조의 출생 시민권 제도를 악용해 성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계 원정 출산 알선 조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책임연구소의 피터 슈바이처 소장은 지난 3월 연방의회 증언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원정 출산 업체를 최소 1,000곳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안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출산한 사실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 과정에서 출산 목적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비자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미 입국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으로도 원정 출산 알선 조직과 비자 사기에 대한 단속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회장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서명식을 앞두고 전자서명이 먼저 이뤄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도 인정했습니다. 15일 미국의 대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타결을 발표한 14일 전자 방식으로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이란에서는 대미 협상 대표였던 갈리바프 의장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19일에는 제네바에서 벤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사이드 모제타바 하메네이가 서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란 핵합의 당시에도 최고 지도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MOU 타결이 발표되고도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합의문은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이라며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적인 협상 단계에서 방법을 찾아야 될 테지만 이번 MOU는 이란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합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준다고 소개했습니다. 결국 이번 MOU는 비핵화와 관련해 이란이 이행할 조치에 상응해 제재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비롯한 큰 틀의 방향성을 담았으며 이란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어떻게 연결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이뤄질 기술적인 협상에 맡겨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는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미해결 상태라는 점을 미국도 인정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MOU에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 향후 기술적인 협상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영구 면제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이란은 향후 60일간의 협상 이후엔 해상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란의 핵포기 약속에 대해 벤스 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겠다는 검증 가능한 장기적 약속을 원한다는 점을 그들은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이 합의에 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미 정부는 MOU 서명의 대가로 동결자금 해제나 제재 완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경제적 보상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의 작은 제스처를 요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없애거나 검증 체제 허용에 나서는 등 조치에 나서면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에 매우 큰 기회가 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한 일을 실제로 할 경우에만 그 기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도 미국과 이란이 신뢰 구축의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미국은 동결 자금과 제재를 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 이행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몇 작은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도 초반에 몇몇 작은 제스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란이 동결 자금의 일부를 풀어줘야 60일간의 핵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버티는 가운데 미국도 유화적인 조치로 호응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입장차 확산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는 MOU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미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못마땅해하는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호르무즈 통행료와 동결자금 해제는 물론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문제 역시 상황에 따라 MOU 이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5: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6: 4월 탄생 속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오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5: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6: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5: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6: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0: 이동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1: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원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7: 안녕하세요. 화제의 뉴스를 통해 생생한 영어 표현과 시사 상식을 배워보는 시간.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6월 15일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미국 교육계의 소식. Legal and lobbying costs surge as universities face Trump pressure. 트럼프의 압박으로 인한 대학들의 급증하는 법률 및 로비 비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하버드나 예일 같은 내로라 하는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압박에 맞서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8: Some universities' tax returns showed that their legal bills had more than doubled. Others reported that their spending on lobbying had risen at least fivefold.
7: 일부 대학의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 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로비 지출이 최소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Fivefol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숫자 뒤에 fold를 붙이면 그 숫자만큼의 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fivefold는 다섯 배가 되겠죠? 그렇다면 세 배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될까요? 네, threefold가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대학들의 세금 보고서를 보면 미 전역의 명문 사학을 일컫는 Ivy League 8개 대학의 법률 지출 총액이 무려 37%나 늘어나 3억 3,300만 달러, 한화로 약 4,5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타깃이 되었던 대학들은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8: The Trump administration's biggest Ivy League targets had the largest legal bills. Harvard spent $126.6 million, a 58% increase.
7: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타깃이 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가장 많은 법률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하버드는 58% 증가한 1억 2,66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이라는 하버드가 법률 비용으로만 무려 1억 2,660만 달러를 썼고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역시 46%나 늘어난 9,360만 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밖의 대학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법률 비용이 무려 163%나 폭증해 약 1,930만 달러를 기록했고 조지 워싱턴 대학도 기존 600만 달러 미만이던 법률 비용이 1,500만 달러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이 엄청난 비용에 대해 Navigate Complex Regulatory Matters, 정부의 복잡한 규제를 헤쳐나가고 대학의 연구기금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 외에도 대학들이 워싱턴 DC의 정치권을 향해 필사적으로 매달린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로빙 활동인데요.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부의 압박을 완화해 보려는 전략입니다.
9: Penn said its lobbying costs had surged almost 744%.
7: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로비 비용이 거의 744%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744%라는 경이적인 증가율을 보인 펜실베이니아 대학뿐만 아니라 다트마우스 대학 역시 로비 자금을 534%나 증액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눈밖에 나면 대학의 생명줄과 같은 연방정부 연구지원금, 리서치 펀딩이 끊기거나 대규모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선이 닿는 로비스트들을 대거 고용해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본래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인류의 미래를 밝힐 학문 연구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할 대학의 소중한 재정이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와 압박을 막아내기 위한 법정 싸움과 로비 자금으로 수천억 원씩 허망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엘리트 대학들이 마주한 서글픈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천문학적인 방어 비용의 대가는 고스란히 교육의 질 저하라는 형태로 학생들과 사회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행뉴였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모든 지식들이 총망라된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더라고요.
3: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2: 우리는 변할 수 있나? 사람은 변하는가?
3: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증거들은 뭐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데까지 가는 게 그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야 이게 사랑인가 했는데 부정맥이다 뭐 이런 거.
2: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 새해 첫 세바시 나머지 45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화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정말 가능할까요? 나이 들수록 변화, 성장하는 거 힘들다고 믿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삶의 태도라는 책의 저자, 그리고 경희대 정신과의 방건호 명예 교수님 모시고 한번 그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삶의 태도라는 책을 좀 이번에 새로 내셨어요. 네. 제가 책을 보니까 되게 이 정신 분석학의 어떤 네. 집대성 그리고 뭐 문화 예술, 영화, 사회까지 모든 지식들이 총망라된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더라고요.
3: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2: 네.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진짜 핵심 메시지 그것만 하나 뽑아봤는데 바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변화. 예. 우리는 변할 수 있나? 예. 사람은 변하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들?
3: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세 살 벌은 뭐 8까지 간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변화를 너무 이렇게 거창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책에서 변화라는 용어보다는 shift라는 용어를 좀 쓰게 됐습니다. 그 지금 구피디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증거가 있느냐 사실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또 사회문화적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증거들은 뭐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학적으로 사람의 뇌가 어른이 되고 나면 잘 안 변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 아, 원래는?
3: 그렇죠. 나이가 이제 머리가 굳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3, 40년 전부터 실제로는 나이가 들고도 뇌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발달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뭐 70, 80, 90이 된 분들도 우리 이제 흔히 기억에 관여하는 그 해마라는 조직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거든요.
2: 원래는 네. 뇌는 세포 재생이 안 된다.
3: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그게 네. 다르게 지금 증명이 된 건가요?
3: 동물 실험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노인들 사실 이제 부검하면서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분들한테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은 노력하면 나이가 들고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2: 야, 그건 좀 반가운 얘기인데요.
3: 굉장히 저희도 놀란 거고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80년 이상 하버드 대학생들 대상으로 쭉 지금 연구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요.
2: 그랜트.
3: 하버드 그랜트 연구, 예. 거기서 이제 행복의 조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 나온 그 보고서에 보면 한 75세 이상 젊을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75세 넘어간 분들 중에 뭔가 이렇게 성격도 바뀌고 굉장히 좋은 방어기제라는 것들을 구사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는데 이미 75세 이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도 있는 겁니다.
2: 그러니까 이제 20대의 어떤 사람이
3: 그렇죠.
2: 70대의 이 사람 됐을 때는
3: 뭔가 다른 사람
2: 된다.
3: 그렇죠, 그렇죠.
2: 그게 바로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3: 그런 증거가 있다는
2: 증거군요.
3: 거죠.
2: 예. 아까 뭐 shift라는 개념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책에도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요. shift 영어 단어인데
3: 예, 예.
2: 이렇게 이게 변경하다.
3: 바꾼다, 변경한다.
2: 이런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예.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3: 아, 제가 사실 이 단어를 좀 좋아하게, 눈에,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온 게,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
2: 아, 야구?
3: 야구 보시는 분들 사실 많이 들을 텐데요. 그 수비팀이 이제 공격이 바뀔 때,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에 맞춰서 수비 위치를 바꿉니다. 살짝. 이제 그걸 이제 수비 시프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원래 자리에 있었으면 잡을 수 없는 공을 그 타자의 성향을 알고 위치를 옮겨서 잡아내죠.
2: 장타자냐.
3: 그렇죠.
2: 뭐 단타를 치는 타자냐.
3: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많이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약간 위치를 바꾸면 굉장히 큰 성과를 일으키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변화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좀 크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쉬프트라는 건 그런 겁니다. 몇 발자국만 움직여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또 승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변화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고 뭐 shift라는 말이 이제 영어긴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차이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을 shift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2: 우리가 뭐 변화하면 진짜 되게 거창한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3: 그렇죠, 뭐 새 사람이 돼야 되고
2: 난 진짜 여기서 독자에서 이제 작가로 나는 변화할 거야 이러면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3: 예, 예.
2: 근데 시프트는 약간 그 변화보다는 좀 작은 규모 혹은 범위의 변화
3: 뭔가 확실한 목표가 있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예, 그런 겁니다.
2: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변화를 시프트로 대신해서
3: 뭐
2: 이제 우리 지금부터는 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작은 변화 혹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변화를 시프트라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됐고. 네.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어디서부터 이 시프트의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3: 속담에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걸음을 뛸 때 가능하면 좀 쉽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게임할 때 보면 애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끝판왕 보스를 잡겠다. 물론 뭐 결국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다람쥐도 잡으러 가야 되고 뭐 마을 사람들이 주는 어떤 미션도 하고 그래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뭐 아이템도 모아야 되고 경험치도 쌓아야
3: 걸리죠.
2: 되고
3: 그렇죠. 경험이 쌓여야 이제 보스하고 붙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한 걸음을 보스한테 바로 가겠다가 아니라 다람쥐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요즘에 이제 또 새해가 되니까 뭐 목표들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운동 목표도 세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운동 안 하던 분이 갑자기 내가 다음 달 3.1절 뭐 풀코스 마라톤 나가겠다?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아주 실천 가능한 거. 내일부터 퇴근할 때 뭐 월수금 뭐 한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걷고.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좀 가능성이 높죠. 그런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성취감도 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그 책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제안을 하셨던 작심삼일을
3: 작심삼일
2: 작심삼일을 되게 재밌게 네. 변화를 주셨던데
3: 그 저도 뭐 결심을 해마다 많이 하고 연출하는데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거 봐서는 뭔가 사람들이 그래도 사흘은 간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3: 그럼 사흘만 가게 목표를 잡자는 거죠.
2: 맞아요. 네.
3: 그래서 큰 목표보다는 사흘 동안 달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사흘 뒤에 또 내가 했네. 그 자신감이 생기면 그럼 한 3일 더 해볼까?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저는 이게 되게 어떤 유머라고 봤는데
3: 네.
2: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3: 굉장히 저는
2: 3일 동안만 성취할 수 있는 걸 하고
3: 그렇죠.
2: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3: 사흘 동안에서 달성하고 하루 파티하고 다음 3일 또 해보고 이렇게
2: 되게 100% 성공의 방법인 것 같아요.
3: 확률을 높이는 게
2: 중요해요. 높이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우리 삶을 이렇게 생각할 때 변화를 생각할 때 조금 더 막 성취감이 더 크고
3: 네.
2: 내 인생을 좀 바꿔줄 것들을 목표로 좀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3: 네.
2: 이런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진 않은데.
3: 예.
2: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작은 성취,
3: 예.
2: 작은 목표, 이런 예. 거를 좀 세우기가 어려워요. 뭐 예. 우리가 욕심이 커서 그런 건가요?
3: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야망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좀 큰 목표를 갖는 건 좋은데, 그럼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동력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의 뭐 격려도 있고 나의 결심도 있고 한데 결국은 나를 움직이는 힘은 나한테서 나오는데
5: 그렇죠.
3: 그럼 나를 움직이는 힘의 발단은 아마도 만족감, 성취감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뭔가 목표를 주잖아요. 너 일주일 동안 뭐 매일 학습지 몇 장 하면 내가 상품을 줄게. 근데 그 일주일이 어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길고 어떤 아이들한테 굉장히 짧거든요.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어린이 집단인 애한테도 일주일 동안 인사 잘하면 내가 상품을 줄게. 아이가 일주일 내내 그걸 기억할 수도 없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실패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뭐가 엄마가 자기한테 요구했는데 자기가 못 해내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잘 안 되나? 이거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죠. 근데 사실은 흔히 이제 뭐 이렇게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좋은 일, 격려,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만족감이 있으면 더 해볼까 하는 의욕이 나는데 자꾸 실패를 하고 나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시도하는 게 좀 겁이 나죠. 그래서 흔히 이제 요즘에는 보통 고착형 마인드셋하고 성장형 마인드셋 개념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데 고착형인 애들은 안 될 텐데, 잘 안 돼.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목표가 거창하다 보면 사실은 본인한테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좀 쪼잔해 보이지만 작은 목표를 달성해서 만족감을 쌓아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에 저도 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싶은 게 뭐냐면 그 고착형 마인드셋, 예, 예. 성장형 마인드셋, 예, 예. 그게 이제 캐롤 드웨크라는 예, 예.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작은 성취가 우리를 좀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군요.
3: 그렇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예. 그러니까 캐롤 드웨크 쓴 책에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평가를 할 때 패스 페일로 하는데 패스는 좋은 거지만 페일 그러면 나는 이제 끝이다.
2: 낙제. 실패.
3: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 분이 하신 실험 중에 이제 fail이라는 용어 대신에 아직이라는 거.
2: 예.
3: 그렇죠. 아직 끝난 건 아니네. 한번 다시 해볼까? 의욕이 나는데 fail 해버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의욕이 굉장히 사라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 그 교수님은 소아정신과 예. 전문이셨으니까 예. 이제 그 아이, 유아, 예. 청소년들의 사례를 많이 드시기도 하지만 예. 또 이걸 듣는 분들은 이제 성인들이시잖아요. 네. 성인의 경우에 이 실패의 경험들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나 해봤는데 안 돼.
3: 예, 예.
2: 막 작년에 실패. 초에도 그랬고.
3: 그렇죠.
2: 올해도 이제 신년인데 내가 네. 목표 세웠는데 뭐 조금 비교적 작은 거 세워봤는데 또 벌써 끝났어. 벌써 예. 지금 오늘 녹화 기준으로 예. 9일째인데.
3: 그렇죠.
2: 이런 자꾸 실패의 경험이 성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한지.
3: 그렇죠. 근데 애들하고 성인하고 아마 큰 차이가 있다면 애들은 사실은 아직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실패의 경험이 있어도 만회할 힘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어른은 아마 어느 날 커서 어른이 돼서 한 번 실패한 게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실패를 하고 있다면 대개는 어떤 우리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버려서 동력이 줄어들게 사실은. 되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 책에서도 좀 썼지만 메타인지라는 게 굉장히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흔히 우리 다 알고 계신 것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솝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예. 여우가 이제 그 포도를 따 먹으려고 계속 깡충깡충 뛰는데 높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우가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아, 좀 포도가 쉬어서 이제 못 먹어.
2: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하잖아요.
3: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화 됐으니까 이제 그래 뭐 못 먹을 거니까 안 되지 뭐 가버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실패죠.
2: 그렇죠. 실패인데 그렇죠. 여우는 마음의 상처가 없는 거죠.
3: 그렇죠. 나는 합리화가 됐으니까. 하지만 여우는 포도를 먹을 수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발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인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실패해서 자기 인지 기능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죠.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메타인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실패를 바탕으로 자기가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게 아마 메타인지의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우가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고 아 이걸 결국 내가 먹으려면 발판을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친구 여우들을 데려와서 타고 올라간다든가 결국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합리화하고 나서 끝나면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죠.
2: 아 이게 뭐 메타인지라는 게 좀 궁금해지는데 이게 뭔가 우리의 어떤 생각에 혹은 삶의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게 메타인지인가요?
3: 혹시 이제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좀 뭐 접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이소부화 중에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있죠.
2: 아, 예.
3: 그 메타인지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2: 아, 그렇군요.
3: 누가 봐도 토끼는 거북이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2: 빠르죠. 네, 거북이 이기죠.
3: 그 시합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시합이 붙었고, 그 토끼가 생각해. 자기는 절대로 질 수가 없죠. 근데 토끼가 인지한 것 중에 강과한 거는 가다가 자기가 낮잠을 자면 사실은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북이는 자기가 느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자기는 쉬면 안 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끙끙거리고 가야 이길 똥 말 똥 하니까. 거북이는 갔죠. 토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낮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인지하지 못한 거죠.
2: 아, 그러네요.
3: 네. 네. 그래서 거북이는 자기 문제를 잘 알고, 그 자기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를 굉장히 그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은 없었던 자기의 약점이나 문제나 실패를 되돌릴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데까지 가는 게 메타인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2: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 생각이나 인지라고 부르지 않고 네. 왜 메타인지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나요?
3: 이제 보통 우리가 인지하시는 분들이 인지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식을 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인지라는 거는 그 인지한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 솔루션을 찾고 또 자기 자신을 좀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힘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 그럼 우리가 약간 변화를 도모하려면 나의 메타인지를 잘 써야 되는 것이다.
3: 그렇죠.
2: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건가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또 방어기제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아까 그 여우가 포도를 따먹지 못하니까 아유 저 뭐 못 먹을 거니까 쉬어서 못 먹을 거야라고 합리화하고 자기를 좀 안심시키고 편하게 만들잖아요.
2: 그렇죠. 그걸 우리는 또 방어기제라고 말하잖아요.
3: 예, 그렇죠. 근데 그 방어기제도 보면 아주 그런 지금 여우가 쓴 방어기제는 좀 미숙한 거죠. 자기가 실패한 걸 인정하지 않고 마음은 편하겠지만 더 이상의 발전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메타인지도 그렇고 메타인지가 결국은 어떤 성숙한 방어기제를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아, 네. 메타인지가 성숙한 방어기제를
3: 그러니까 연구하신 분들은 각각 다르겠지만 결국은 제가 이 책에 그걸 좀 다 이렇게 너무 많이 내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모아놓은 이유는 자기한테 필요한 걸 찾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발전하자는 거니까 사실은. 네.
2: 그 방어기제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방어기제란 말도 어쩌면 이제 네.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책에서는 이제 성숙한 방어기제를 써야 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3: 사실은 이제 방어기제란 용어는 정신분석이나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주로 쓰는 용어였거든요. 근데 아까 그 하버드 그랜트 연구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방어기제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내셨는데, 하버드 그랜트 연구가 이제 뭐 80년 가까이 해오니까 그 이제 대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찾아낸 게, 이게 나이가 들면 사실은 성숙해지는 거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방어기제까지 성숙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하버드 그랜트 참가자들 중에 이제 75세 넘어서도 자기한테 유익한 성숙한 방어기제를 쓰는 분들이 있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 자기 나이 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자조적으로 아유 이 나이에 뭐 뭐가 되겠어.
2: 경우 많죠.
3: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되는 거죠. 나도 좀 편해지고.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제자리 주저앉을 거냐 하는 거죠. 나아가려면 나를 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붐업시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유머는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일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5: 그렇죠.
3: 그런 분들이 쓴 책인데 어떤 이제 노인이 어떤 여자분을 보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야 이게 사랑인가 했는데 부정맥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조적일 수도 있는데 유쾌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나를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어? 그래? 부정맥이네. 그럼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니까 뭔가 더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성숙한 그 방어기제라는 거는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을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이제 상사가 부PD님이 이제 아래 PD들 막 괴롭히면 아래 PD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 직장을 옮기든지 어떻게
2: 많이 있습니다.
3: 네. 자기가 실수를 해서 야단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탓을 하는 거죠. PD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 인간이 좀 투사라는 방어기제인데 내 문제를 저쪽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2: 네, 그렇죠.
3: 그런데 만약에 그 아랫사람이 야 우리 부PD가 좀 이렇게 성과는 좀 그렇지만 배울 게 많다. 뭘 배워야 될까? 내가 야단 맞은 거는 좀 있고 저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이제 성숙한 방어기제 중에 동일시라는 게 있습니다.
2: 아하.
3: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애들이 자꾸 이렇게 크면서 자기 아빠를 동일시하고 하면서 좀 더 멋있어지고 싶고 뭐 힘도 세지고 싶고 그냥 운동도 하고 밥도 열심히 먹고 굉장히 성숙된 방어기제죠 사실은.
2: 그렇군요. 방어기제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3: 네,
2: 뭐, 근데 거기서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도 내가 좀 성숙한 어떤
3: 그렇죠.
2: 선택에 그렇죠. 의해서 그 기제를 선택하는 거군요.
3: 그렇죠.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2: 그렇군요.
3: 그렇죠.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라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프트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걸 자꾸 잊어먹는 거죠.
2: 아, 그건 무슨 뜻인가요? 내가 당연히 주체인데.
3: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아랫사람이 내 잘못인데 저쪽으로 던졌잖아요. 고피디님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마음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2: 예. 아, 그러네.
3: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래, 저 사람이 그렇지만 내가 한번 배울 게 있나 보자. 동일시 하자. 뭐 그렇게 되면 내가 발전할 수 있죠.
2: 아주 완전히 이해됐어요.
3: 아.
2: 그때 이제 난 투사를 쓸 거냐,
3: 그렇죠.
2: 동일시를 네. 쓸 거냐는 네. 바로 메타인지적 전략이군요.
3: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 근데 나는 성숙한 방어제를 쓰겠다.
3: 그렇죠. 네.
2: 제 말이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2: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네. 우리가 또 이제 나이와 변화. 이걸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3: 네,
2: 같은데,
3: 그렇죠.
2: 뭐 잠깐 초반에 언급하셨습니다만 나이 들수록 뭐 뇌가 굳어진다, 사람은 더 나이 들수록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 많은데 나이 들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내가 좀 더 뭐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건지 정말 이게 쉬운 일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3: 나이를 탓하는 것도 이제 좀 미숙한 방어기제가 될 수 있죠.
2: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군요.
3: 왜냐하면 내 탓이 아니니까. 나이 탓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나이가 들고서 뭔가 이렇게 변신을 이룬 분 한 사례를 한 두 가지만 좀 드려볼까요? 그게 이제 밖에 나가면 KFC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KFC를 만드신 분이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1890년생이고 그 샌더스라는 분이거든요. 코너 샌더스.
2: 그 할아버지
3: 이게 모양 하얗게 하고.
2: 그분인가요?
3: 그쵸. 네, 그 본인입니다.
2: 아.
3: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불행하게 생활하셨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어떤 ADHD 연구하다가 그분도 샘플로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됐는데, 한 50이 될 때까지 직업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어요.
2: 아,
3: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야간 대학에서 법학을 해가지고 법률사무소도 열고.
2: 아, 진짜?
3: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클라이언트들하고 싸워서 또 망하고. 근데 이분이 요리하는 걸 좋아하셨고 요리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취미 삼아 하던 요리를 가지고 이제 닭고기 요리를 만든 거죠.
2: 아, 그거는 자기가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망하고 나서 만든 게 치킨집인 건가요?
3: 그렇죠.
2: 네. 아, 그
3: 그분이 변호사 망하고 그다음에 주유소도 했는데
2: 아하.
3: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이제 간이 음식점처럼 뭘 팔잖아요. 음식을. 자기가 이제 닭튀김을 해서 팔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해서 레스토랑을 열고 한 50세부터 쭉 하시다가 또 그것도 또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그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이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가 됐을 때, 65세쯤 됐을 때,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막 말아먹고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지치고, 어떻게 보면 막 우울해지고 그럴 것도 같은데, 참 대단하신 게, 이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걸 뭔가 이렇게 그 사업 마인드로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든 상호가 KFC죠. 켄터키 프라이 치킨. 이분이 켄터키에서 장사를 많이 하셔서, 근데 이제 그게 대박을 쳐가지고, 그 65세에 사실 창업을 해서
5: 쉽지 않은데.
3: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더군다나. 그래서 그분 사례를 저도 보면서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책에서 소개했는데 어떤 쉬프트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회복력이라는 개념을 이분한테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5: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3: 그쵸. 이제 회복 탄력성으로 그 연세대학의 이제 김중환 교수님이 번역하셨고, 정신과에서 주로 이제 회복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5: 그분은 약간 실패를 메타인지적 어떤 성찰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배운 걸 계속 써먹거든요. 아무튼.
3: 예.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를 계속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게 저는 이제 메타인지적인 개념에다가 회복력까지 갖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3: 또한 사례를 들어드리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 사례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프랑스의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 로베르 마샹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67세인가요? 저랑 그분도 이제 비슷한 나이에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에 나가고요. 그렇게까지만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데 이분이 이제 10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100세가 되면서부터 뭔가 기록에 자꾸 도전을 하셨어요.
5: 아, 100세에?
3: 네. 그래서 101살 되던 해에 1시간에 24km를 달렸을 겁니다.
5: 시간 24km의 속도로?
3: 1시간에 24km를 가신 거죠.
5: 그러니까 24km 속도.
3: 예, 네. 시속
5: 24km. 시속 24km로 가죠. 101세가?
3: 101살에. 그리고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103살에 26km를 달성을 했습니다.
5: 올리셨네요.
3: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어떤 발달할 수 있다는 산 증거가 될 것 같고, 사실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그 프랑스의 그 신체 생리학자들이 이분하고 연구를 했는데, 101살 때 이런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뭔가 증진될 수 있느냐, 그 폐활량부터 시작해서 페달링 속도나 이런 게 해서 논문으로 그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03살이 될 때까지 2년 동안 트레이닝하고 확인하고 해서 결국은 100살이 넘었는데 증진되는 결과가 신체적으로
5: 네. 증진이 되는 사례. 네.
3: 그래서 저는 그분 사례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반성을 좀.
5: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약간 그 신체적 조건이 약간 특이한 거 아닌가요?
3: 아닙니다. 그분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키도 작고요. 몸매도 작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어떤 그런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소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소식하고 채소를 많이 드셨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노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낙천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 신체가 아니라 그분의 삶의 태도가 남다라.
3: 그렇죠. 그분의 삶의 태도야말로 제 책 제목도 삶의 맞아요. 태도지만 맞아요. 그분을 본받는 게 훨씬 더. 네.
5: 근데 뭐 이제 위인들 얘기한 거 같은데
3: 두 분은 위인은 아니죠. 그냥 일반인입니다 사실.
5: 아 그냥 위인이 됐죠. 100세 그런 기록을 하셨으니까.
3: 네.
5: 근데 이제.

0: 제가 이제 30년 정도 있는 동안에 한 논문 한 300편 정도 쓴것 같거든요.
1: 엄청 많이 쓰셨네.
0: 되게 이제 방학 때 빼고 한 달에 한 편씩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더라도 계속 이걸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출판사하고 또 연결이 돼서, 제가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 분들을 주로 만났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사실 제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런 그 지식이라든가 그런 경험들이 일반인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출판사 쪽에서도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또 책을 쓰게 됐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일 쪽으로 계속 시프트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제 뭐 의사로서 혹은 뭐 선생님으로서 에서 시프트 되는 거군요. 작가로,
0: 거기서
1: 저자로.
0: 어떻게 보면 이 제가 만나는 오디언스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환자분들이었고 일반인들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1: 교수님은 그렇게 잘 변화를 이제 첫 걸음을 떼신 건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경우, 뭐 사실은 교수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이 직장을 떠나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0: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좀 불안한 게 있었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대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적응하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일반인들도 대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때 이제 어떤 그 타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처음에 시프트하기를 원했던 그 이전 상태하고 앞으로 원하는 상태를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리했을 땐 불안이 사라지나요?
0: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혼동할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불안을 극복하자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극복하는 거하고 불안을 없애자 하고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한 거를 싫어하니까 불안을 없애자. 근데 없애면은 굉장히 곤란한 거죠.
1: 불안을 없애면 곤란하다.
0: 그렇죠. 극복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불안이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1: 아, 사람으로서 불안이 없어지면 큰일 납니까?
2: 그렇죠. 떠날 것 같은데.
0: 그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정서 중에 하나거든요.
1: 아, 반드시 있어야 될
0: 그렇죠.
1: 것이군요.
0: 혹시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애니메이션
1: 그렇죠,
0: 보셨나요?
1: 예.
0: 거기 보면 불안이 나오죠.
1: 불안이.
0: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불안이 큰 역할을 하지 않다. 사춘기 들어가면서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불안이라는 게 어떤 실수도 많이 하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 인간이 아주 아주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생존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리가 포유류 중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사실은. 달리기도 잘 못하고, 나무에도 못 올라가고, 물에 들어가면 빠지, 숨도 못 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굉장히 포유류 중에 가장 선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다른 동물이 나를 해칠까봐 불안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또 뭔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불안은 우리한테 굉장히 굉장히 소중한 동반자죠.
1: 변화의 동력이군요.
0: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복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불안이 없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1: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변화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0: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우리가 변화를 좀 앞두고 이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 몇 가지 책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뭐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뭐 이런 약간 뭐 자존감 문제, 낮아지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이 들수록 자존감이 높아지진 않거든요. 대개 대다수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풀수 있을까요?
0: 근데 이 자존감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30년쯤 전에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자존감 공식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1: 아, 자존감
0: 예, 자존감 이퀄 분모가 계획이고 분자가 성공입니다.
1: 아, 계획, 성공을 계획으로.
0: 아니, 그 계획한 게 얼마나 성공하느냐.
1: 그렇죠. 계획한 게 그렇죠. 얼마나 성공하느냐.
0: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작은 목표를

0: 자꾸 이뤄내서 성취감을 얻고 성공하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자존감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분자가 실패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면 자존감은 자꾸 떨어지고. 그 로젠버그란 분이 이제 자존감을 측정하는 표를 만드셨는데, 물론 이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량화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이 이제 한 10문항 정도니까 체크해 보시면, 30점 만점에서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해보시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가 좀 볼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 척도 문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존감을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신 피디님인데, 이분이 속으로, 아, 나는 내 자존감 척도 해보니까 굉장히 점수가 낮다?
1: 그럴 수 있어요.
0: 왜 그럴까? 또 반대로 뭐 어린아이가 우리 남이 볼 때는 애가 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뭐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놀고 싸고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아빠한테 자랑하죠. 아빠 내가 낮에 밥도 혼자 먹고 낮잠도 혼자 자고 다 혼자 했다. 화장실 응가도 혼자 했다. 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냐는 거죠.
1: 그러네요.
0: 자존감의 주체는 결국은 본인이라서 말 그대로 자존이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존중해 주지 않죠. 본인들이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이 삶의 태도라는 이번에 새로 내신 책에 이제 이게 되게 유용한 게 우리가 좀 이런 쉬프트를 추구하고 잘 성공시킬 수 있는 도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도구들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이제 한번 올해로 정신과 의사로 한 41년 차가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아까 제가 많이 배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한테 배운 것들이 사실은 다른 눈을 돌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는 있는 거죠. 유머도 있고,
1: 유머.
0: 그 회복력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또 메타인지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도 또 있었고.
1: 긍정심리학.
0: 예. 그래서 환자들하고 제가 그동안 작업하고 고민하고 함께 했던 것들이 이론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한 거거든요. 그 중에 또 요즘에 이제 최근에 긍정심리학이라는 개념도 있어서, 긍정심리학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좀 요약을 하면, 약점보다는 장점, 강점을 생각하자는 거죠.
1: 나의 강점.
0: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아까 이제 불안도 나타나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내가 살면서 만족스러웠던 부분, 행복했던 부분을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강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 마음을 갖자는 게 이제 긍정 심리학입니다.
1: 그게 우리의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0: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뭐 그걸 다 갖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자기가 뭐 취사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내서 계속 그 노력을 하시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보면 좀 잘 알 수 있겠네요.
0: 사서 읽어보시면 태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저희에게 유용한 말씀이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변화를 앞에 두고 이게 연초인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는 왜 변화해야 되는가? 변하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는가? 난 지금 삶에 만족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있을 같은데. 근데 왜 우리가 좀 우리 삶에서 변화를 좀 추구해야 하는지 그런 좀 뭐랄까 궁극의 의미라고 할까? 이걸 잠깐 살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한번 마치고.
0: 뭐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변화를 굉장히 좀 즐기는 그 삶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것들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 변화에 대한 DNA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화의 DNA의 증거를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1: 네.
0: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폐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폐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이렇게 혈액순환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거든요. 태어나는 순간에 숨을 쉬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뭔가 달라졌잖아요. 그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 숨을 쉬죠. 변화를 한 거죠.
1: 시프트 한 거네요.
0: 예, 시프트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시프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한테 있는 속성 중에 이 시프트에 대한 DNA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고난 기질이라서 그걸 자꾸 찾아가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네요. 변화는 우리 DNA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네,
0: 그렇습니다.
1: 그걸 추구할수록 우리는 어쩌면
0: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고 우리 삶이 좀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be happy. Exactly. And of course.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라디오 워싱턴 초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지요? 낮 최고 기온은 78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고요. 이번 주 지난 주말 또 많이 더우셨을 텐데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화사한 날씨로 오늘을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정말 하늘이 파랗지요. 그리고 그 파란 하늘 사이사이로 초록의 빛을 발하고 있는 나뭇잎들이 아주 풍성하게 지금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초록의 나뭇잎들, 우리 마음에 아주 평안과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죠? 산책하기도 좋고, 또 오늘은 특별히 워싱턴 DC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날이죠. 날씨 때문에 투표장에 가기 힘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소중한 한 표를 꼭 실천하셔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의 위대한 극작가 헨리크 입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침은 신이 인간에게 매일 새로 주는 선물이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선물같이 찾아온 날이 시작되었죠.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어제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도, 이 아침은 또 새로운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선물, 그 선물을 가장 또 아름답게 표현한 음악가가 있지요. 노르웨이의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 그는 북유럽의 새벽빛을 피오르드 위에 조심스럽게 번지는 그 첫 햇살을 악보 위에 한음한음 받아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첫 곡으로 그 빛을 담은 곡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그의 페르겐트 모음곡 제1번 중에 아침의 기분, 모닝 무드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닝 무드는 어떠신지요? 아마 어제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창밖으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고요. 파랗게 초록색으로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요.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음악을 들려드리면요. 어디선가 그 빛이 또 환한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안개가 걷히고 빛이 번지고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그런 순간, 그런 순간들을 표현한 곡인데요. 노르웨이의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가 1875년에 작곡한 음악이죠. 그 당시 그리그는 국민적 극작가 입센으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희곡 페르겐트를 위한 극 음악을 써달라는 것이었지요. 페르겐트는 노르웨이의 전설적인 방랑자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온 세상을 떠돌며 사랑도 잃고 꿈도 잃고 결국 늙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인물이죠. 이 아침의 기분, 모닝 무드는 그 페르긴트가 머나먼 아프리카 모로코 해안에서 혼자 새벽을 맞이하는 장면에 붙인 음악인데요.
고향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도 곁에 없이 낯선 땅의 일출을 홀로 바라보는 남자. 그런 쓸쓸한 장면에 붙인 음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 선율은 참으로 맑고 평화롭습니다. 어쩌면 그리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아침이란 어디에 있던 고향이든 타양이든 똑같이 아름답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 앞에서는 누구나 잠시 외로움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을 들으실 때요. 그 악기 소리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루트의 가느다란 선율로 시작이 되고요. 마치 수평선 너머로 빛 한 줄기가 살며시 고개를 내미는 것처럼, 그리고 이어서 오보에가 합류하면서 빛은 조금씩 번지게 됩니다. 현악기들이 들어오고 금관악기들이 가세를 하면서 드디어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은 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행복한 아침의 기운을 느끼셨는지요? 채 5분도 안 되는 음악 안에 새벽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한 편의 시가 떠오르는데요. 우리 한국의 시인 나태주 선생님의 시 아침의 한 구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또 새 것이다. 어제의 눈물은 씻겨 나가고 새로운 슬픔이 오기 전에 잠깐 동안의 눈부심이 있다. 네, 그 눈부심. 그리고의 아침의 기분은 바로 그 잠깐이라도 그 눈부심을 소리로 옮긴 음악이 아닐까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조금이라도 무거운 마음 계시다면요. 그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물같이 찾아온 날이니까요. 네, 오늘 이어서 정말 중요한 날이죠. 워싱턴 DC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날. 네, 선거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간추려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1부에서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2부에서는 또 반가운 우리 손의 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 6월 16일 워싱턴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날이죠. 이 DC 하면 연방 정치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지만 오늘은 DC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시장을 뽑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수도 워싱턴의 정책 방향과 도시 발전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요. 특별히 이번 선거가 오랫동안 워싱턴 DC를 이끌어온 시장인 뮤리엘 바우저 시장 시대가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수십 년 동안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연방의회에서 활동해온 또 엘리너 홈스 노틴 의원 역시 퇴임을 앞두고 있고요. 워싱턴 정계에서는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후보는 전 DC 시의원이자 현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도 도전하고 있는 캐니언 맥더피 후보죠. 맥더피 후보는 치안 강화와 경제 활성화, 공공 안전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중도 성향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맞서는 후보는 진보 성향의 현시 의원이죠.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입니다. 루이스 조지 후보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와 사회복지 강화, 공교육 투자 확대 등을 강조하면서 젊은 유권자들과 진보 성향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인물을 선택하는 경쟁이 아니라 앞으로 워싱턴 DC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책 대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DC는 범죄 증가 문제와 높은 주택 가격, 생활비 상승, 노숙자 문제,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지요. 따라서 오늘 선출되는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도 또 지역구별로 또 후보자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으로 그분들의 정책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DC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계속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 이분들의 또 정책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 또 다른 특징은 워싱턴 DC 역사상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제, Ranked Choice Voting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하는 후보를 순서대로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 당선자 확정까지는 좀 과거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DC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미국의 수도이지만 또 자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연방정부와 DC 시정부 간의 권한 문제와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좀 있지요. 그래서 차기 지도자의 정치력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니까요. 또 함께 투표에 응해주시고 개표 결과는 늦은 밤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순위 선택 투표 집계 과정 때문에 일부 경선 결과는 어쩌면은 며칠 후에야 최종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수도 워싱턴의 미래는 백악관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한 표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함께 결정을 하는 거겠죠. 네, 앞으로의 오늘의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워싱턴 DC의 치안과 경제, 주거환경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지요.

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좀 중요한 뉴스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료 합의 소식이겠지요. 트럼프 대통령 현재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이번 이란 휴전 합의가 중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휴전 유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그리고 향후 핵 협상 재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제 유가는 즉각 하락했고 금융시장은 안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끝내는 것도 정말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가 진정한 평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또 다른 휴전의 시작인지는 앞으로 몇 달이 지나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유가 안정과 물가 부담 완화라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금리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새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특히 중동 전쟁 종료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쩌면 올해 미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금리보다도 소비자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인들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경제는 예상보다 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지요. 하지만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어떤지는 현장에서 더욱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7 정상회의 소식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지요. 이번 회의에서는 이란 문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제재, 에너지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동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요. 현 국제 정세를 보면 지금 세계는 사실상 두 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중동 위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죠. 미국의 외교력, 트럼프의 선택과 결정이 어느 때보다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네, 경제 소식입니다. 이란 휴전 소식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미국 휘발유 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항공료도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미국 가정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주 동안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장은 평화를 좋아하고 국민은 안정을 원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주식시장인 것 같고요. 가장 또 늦게 회복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중동 휴전이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실제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할게요. 중동전쟁 소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107일간 이어진 전쟁을 사실상 끝내는 종전 양해각서, 즉 MOU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죠. 놀라운 것은 이 공식 서명식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도 이미 전자 서명이 완료됐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이 서명을 했고, 이란 측에서는 대미 협상 대표였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선언이 아니라 앞으로 중동 질서와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MOU는 불과 한 페이지 반 정도의 짧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부 사항까지 정해진 최종 평화협정이 아니라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큰 틀의 합의라는 뜻이죠. 핵심은 행동 대 행동 원칙입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미국은 이를 투자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란 내부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사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죠. 현재 협의에 따르면 향후 60일 동안은 통행료 없이 개방하기로 했지만 그 이유는 미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인 무료 개방을 원하고 있지만 이란은 앞으로 해상 안전과 항만 서비스 명목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지요. 이 문제가 앞으로 진행할 그 기술적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정말 새로운 사실은요. 이번 전쟁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항공모함과 전투기, 탱크가 전쟁의 주인공이었다면 이번에는 드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 미국조차도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란 드론 때문에 수십억 원짜리 패트리엇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만 했지요. 이란은 값싼 드론 수백 대를 동원해서 미국의 방공망을 소모시키고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일부 드론은 방어망을 뚫고 미군 기지와 군사시설에 피해를 입혔고 미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드론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우크라이나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전쟁을 비싼 무기와 싼 무기의 전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요. 인공지능 AI의 역할입니다. 미군은 전쟁 초기 수천 개의 표적을 동시에 분석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AI 기반 전장 분석 시스템을 활용을 했지요. 인공위성과 정찰기, 감시 장비가 보내오는 방대한 정보를 사람이 모두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공격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지휘관들의 의사결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훗날 역사가들이 이번 전쟁을 돌아보면서 AI가 처음으로 전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 전쟁이라고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도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미이란 전쟁은 단순한 중동 분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전쟁이 끝난 뒤에는 핵 협상과 경제 재건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또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전장에서는 드론과 AI가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는 것도 또 새로운 이슈가 되고 앞으로 전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20세기의 전쟁이 탱크와 전투기의 시대였다면 사실은 그 전에는 사람들이 총과 칼을 들고 직접 전쟁을 싸움을 하기도 했죠. 전투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21세기의 전쟁, 드론과 인공지능의 시대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는 총성이 멈춘 중동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합의가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협상을 위한 잠시의 휴전이 될 것인가? 앞으로 60일 동안 또 진행될 핵 협상과 경제 협상이 그 답을 결정하게 되겠지요. 또 그리고 그 결과는 중동뿐 아니라 국제유가,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사실상 종료 국면에 들어가고 휴전 합의가 발표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지요. 브렌트유는 최근 3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죠.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무역 수지 개선, 물가 안정, 기업 수익성 개선이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휴전 소식 이후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특별하게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요. 환율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저는 환율을 거의 매일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환율이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면서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1527, 1520, 그리고 오늘은 1508원으로 많이 내렸지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훨씬 넘으면서 1600까지 갈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를 상당히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1500원 초반으로 내려왔고 앞으로 이제 1400원대로 더 내려가야겠지요. 이렇게 숫자만 보면은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실감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요. 사실 환율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앞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 때문이기도 했지요. 다행히 전쟁이 이제 종료 국면에 들어가면서 환율이 좀 내려가긴 했는데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부터 또 새로운 관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겠지요. 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이탈입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수십조 원 규모의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나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지요. 달러 수요는 늘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금리입니다. 미국 경제는 물가가 높지만 고용은 예상보다 훨씬 강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릴 경우 전 세계 자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미국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환율이 오르면 석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커피,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대부분의 수입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또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결국 식품 가격도 오르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장을 보는 주부들은 음식들, 채소, 과일, 육류 가격 상승을 체감하게 되고요. 또 자녀를 둔 가정은 학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여행 부담도 크겠지요. 특별히 미국 유학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 등록금 부담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반면 또 수출 기업은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같은 달러를 받아도 원화로 환산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또 원자재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은 어떨까요? 사실 미국 교포들의 경우 환율 상승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죠. 장점부터 보면요. 미국에서 달러로 소득을 받는 한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워싱턴 DC 지역에서 연봉 10만 달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환율이 1,300원일 때는
1억 3천만 원 수준이지만 환율이 1,500원대로 되면은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송금하는 경우에도 훨씬 적은 달러로 더 많은 원화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죠. 또 은퇴 후 미국 연금이나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교포들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도 있지요. 미국 한인들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국 아파트, 상가, 토지, 예금 등을 가진 경우 원화 자산의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을 때는 약 77만 달러 가치였지만 환율이 1,500원대로 또 1,600원대까지 만약 올라가면요. 이게 약 62만 달러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달러 기준 자산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해지지만 또 한국 경제가 침체되면 가족이나 친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체감할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미국 한인 사회에서는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을 사야 하나, 송금을 늘려야 하나, 한국 투자 비중을 줄여야 하나 같은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은퇴를 앞둔 한인들은 한국 자산과 미국 자산의 비율을 다시 점검하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외환 위기가 과거에 IMF 때 외환 위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심하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부족했고 단기 외채가 많았고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약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고 은행 시스템도 과거보다는 훨씬 건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지요. 만약에 환율이 계속해서 더 오르고 또 장기화된다면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환율이 또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 거고 더 내려가야 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요. 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한국 경제에는 분명한 호조라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또 환율은 소폭 하락하고 또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휘발유 가격은 점진적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휴전이 깨지거나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 환율은 언제든지 1,500원 또 1,6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염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를 예측을 하면 원 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으로 천천히 내려갈 흐름을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 달러 환율 급등이 한국과 미국 한인 사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걸어보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니 쉽지 않았던 순간. 보고 싶다, 고맙다, 사랑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일수록 가장 느끼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할 가곡은 바로 그런 마음을 노래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자꾸만 서툴러지고 전하고 싶은데 끝내 다 전하지는 못하는 마음. 최진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한국 가곡 서툰 고백입니다. 그리고 깊고 따뜻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베이스 길병민의 목소리로 만나볼 텐데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벤트, 화려한 고백, 멋진 말들. 하지만 실제 삶 속의 사랑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좋아하면서도 어쩌면 표현을 잘 하지도 못하고 고마우면서도 말하기는 또 괜히 쑥스러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툴죠. 마치 첫사랑처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완벽한 고백보다 진심 어린 서툰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미루곤 하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언젠가 해야지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은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후회 없이 전하고 있나요? 용기 내고 있나요? 어쩌면 인생은 완벽한 고백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툴더라도 용기 내어 마음을 건네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단 연인 관계에서일 뿐만 아니라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겠지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가는 어쩌면 모든 삶의 순간들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표현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름답게 완벽한 타이밍에 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말했느냐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개화기가 다 다르다는 말이 있죠. 연인관계와 삶의 모든 목표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에도 사람마다 타이밍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한 타이밍을 찾으려고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툰 고백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순간 후회 없이 서툴더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평생 누군가는 기억하고 멋진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었더라도 떨리는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 용기 낸 진심 어린 한마디를 받아들이곤 합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가곡은 서툰 고백, 베이스 길병민의 목소리로 들어볼 텐데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서툰 사람입니다. 사랑에도, 감사에도, 이별에도. 하지만 서툴다는 것은 진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진심이 크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벽한 말을 찾기보다 마음속에 있는 한마디를 먼저 꺼내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가곡 서툰 고백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한 사람을 떠올리며 오늘은 용기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베이스 길병민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오늘은 가곡 서툰 고백과 함께 마음을 전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인생에는 너무 늦은 후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전하기에는 오늘이 어쩌면 가장 빠른 날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아름답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고백 하나 건네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이 따뜻한 추억이 되어 오랫도록 잔향이 되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6월 초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산들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가고 들녘에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풀벌레들의 노래소리가 조용히 퍼져나와 하루의 또 피곤함을 달래주기도 하지요. 자연은 이렇게 쉼없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지요.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눈물도 고민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혼자라고 느껴졌던 길 위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초록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비치기를 바라면서 오늘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메트로폴리탄 가족연구소 디렉터이신 김재희 심리학 박사님, 그리고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죠. 김재희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해결책을 우리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잠시 후에 김재희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은 정말 아름답지요? 마이크 볼트

0: 네,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에서 함께 하실 김재희 박사님, 메트로폴리탄 가족연구소의 디렉터이신 김재희 심리학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1: 안녕하셨어요. 아주 아름다운 날이네요.
0: 네, 정말, 박사님께서 너무나도 바쁘시게 생활을 하시니까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특별히 박사님께서는 청소년 사역, 가정 사역으로 전 세계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불과 지난주에 멕시코를 또 다녀오셨어요.
1: 네.
0: 어떠셨어요? 멕시코 방문하신 게.
1: 네. 일단 정말 좀 힘든 시간이었었는데요. 그것도 가는 도중에 또 탈이 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좀 많이 했던 시간인데
0: 네.
1: 그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학생들 설교 그리고 학부모 세미나 그 선생님들 세미나를 했었어요. 힘들었던 시간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특히 목요일이 월드컵 개막일이었는데
0: 그렇죠. 네.
1: 멕시코와 남아공화국의 경기를 하는데 그 학교 클래스까지 캔슬하고 이 멕시코 경기를 관람을 하는 그 장면도 아주 인상 깊었고요. 그 동네 조그만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의 모든 찻집이나 이런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이드의 그 멕시코도 보게 됐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기도원으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0: 네, 무사히 잘 다녀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박사님께서는 청소년 사역, 가정 사역으로 전 세계를 다니시는데 이번에 그 멕시코를 다녀오셨으니까 멕시코의
1: 네.
0: 그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사실 그 전 세계를 봤을 때 멕시코뿐만 아니라 어쩌면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 가정의 또 학생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1: 네. 네.
0: 그 멕시코가 한국이랑도 좀 약간 그분들의 성향이 우리랑 좀 비슷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1: 네.
0: 한국인들 굉장히 좋아하죠.
1: 네, 네. 특히 이번 축구를 할 때
0: 네.
1: 그 같은 날 그 멕시코와 그 사우스 아프리카가 경기를 했었고 한국과 그 이 체코가 경기를
0: 그렇죠.
1: 했었는데요.
0: 네.
1: 저녁에 전체 방에 있었는데 학교 주사인 쪽에서 막 소리가 막 엄청
0: 네.
1: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멕시코 경기를 재방송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멕시코 학생들이 또 멕시코 분들이 한국을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너무 신기하다 해서 왜 한국을 응원을 하냐니까 8년 전으로 돌아가서 8년 전에 한국이 독일과 경기에 승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어부들이 격으로 멕시코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 경기에 나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의미로 응원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멕시코와 한국의 경기가 이루어지면 알겠죠. 그리고
0: 네.
1: 사실 제가 간 지역은 꼬메탄이라는 지역인데 멕시코 시티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을 가고 그 툭슬라 지역에서 꼬메탄을 향해 가는 3시간 동안 운전을 합니다. 근데 그 가는 그 길이 마야족들이 살고 있는 부락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가 싸워서 그 천주교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살해한 그것도 부락도 있고요.
0: 네.
1: 또 천주교 교인들만 사는 부락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게 멕시코의 역사를 나타내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꼬미따라는 지역은 치아파스라는 주에서 한 세 번째 큰 도시인데 큰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꼬미단에 있는 익투스라는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들도 그곳에 가서서 선교지에서
1: 네.
0: 이제 또 봉사 활동도 했는데 너무나도 그 참 좋은 기억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좋았거든요.
1: 네,
0: 네.
1: 이번에는 22명이 10개 주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10개 주에서 22명의 그 목사님 자녀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 등록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첫날이죠. 토요일날
0: 네.
1: 저는 일주일 동안 먼저 가서 부흥회를 하고 또 이 영어 캠프 팀들은 이제 토요일날 도착해서 오늘부터 정식 어제부터 정식 영어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요. 아,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캠프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첫날부터 아주 막 열광적이었다고 합니다.
0: 네, 그 학생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미국에서 젊은 학생들이 오는 걸 너무 반가워하잖아요.
1: 네.
0: 이제
1: 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서로들 그냥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들, 오랫동안 안 만났던 선생님과 만난다는 그 기분과 설레임이 아이들을 더 기다리게 하고 또 그곳에 계신 그 멕시코 선생님들도 우리 그 미국에서 온 선생님들을 너무 기다리시고 하여튼 좋은 조카 너무 행복한 시간이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0: 그렇죠. 네. 아이들이 굉장히 그 표정들이 밝고 행복한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게 매년 이제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매년 가는 청소년들도 가잖아요.
1: 네.
0: 이렇게 매해 6월에는 대학생들과 함께 멕시코를 방문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가시는지 또 멕시코뿐만 아니라 연초에는 또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청소년들을 만나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1: 네네.
0: 왜 이렇게 사실 목사님도 목사님 교회가 이제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섬기시다 보면은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1: 네.
0: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1: 네. 네. 제가 사실 저는 부유하게 잘 자랐어요.
0: 네.
1: 부유하게 잘 자랐고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사실 청소년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부유한 가정 속에 자랐으면서도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몰랐었어요.
0: 네.
1: 그러다가 좋은 대학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산다는 것이 귀찮고 산다는 것이 싫었었어요. 그래서
0: 네.
1: 자살까지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 자살을 시도하면서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또 유학을 오게 됐고 유학을 오면서 이제 영문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가서 그때 제가 받은 소명은 그래 나와 같이 모든 것을 가졌던 아이들 그리고 모든 것을 갖지 않았어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픔과 갈등을 겪어가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은 그들의 삶이 보다 더 풍요롭고 보다 더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제 이 그 1984년에 신학교를 가는데요.
0: 네.
1: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에 대한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년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그 청소년들 그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문제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과 또 청소년들을 향한 그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계속해서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특별히 이제 청소년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신 또 동기를 지금 또
1: 네.
0: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멕시코를 또 이번에 다녀오셨으니까요. 매년 가시지만 멕시코 그 지금 익투스 말씀하셨어요.
1: 네.
0: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1: 네, 제가 14년 전에 그 이 멕시코에 있는 익투스 학교를 가게 되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익투스가 있는 그 꼬미탄 지역이란 그 멕시코의 최남단 지역이에요. 그래서 과테말라 국경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0: 네.
1: 그 멕시코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세우신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특히 우리 워싱턴 지역에서 IT 산업으로 성공을 아주 크게 하신 분이세요.
0: 네.
1: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이 포브스 500 그 리스트에도 올라가셨던 그 기업인데요. 정말 부와 명예를 다 가지셨던 분이세요. 성함은 이영용 선교사님이신데
0: 네.
1: 그 부와 명예를 다 뒤로 하고 멕시코를 가셔서 그냥 운전을 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사역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냥 운전을 하고 내려가셨대요. 그런데 뭐 바로 미국 국경을 지나서 많은 지역도 있는데 거기까지 그 과테말라 밑에 최남단 지역까지 가셨을 때 그곳에서 그 학교 지역을 보셨다고 합니다.
0: 네.
1: 마치 한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학교를 세웠듯이 이용윤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그 광야 같은 그 지역에 도착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비전이 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꿈이셨어요. 학교를 세우고 또 그 학교와 학생들과 또 그 학부모들을 향한 그 비전 그리고 그들을 돕겠다라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그 사명을 가지시고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신학대학 한 건물을 또 세워서 또 세미나를 많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14년 전에 지역 청소년들, 그 꼬밑단 도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고 학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강사가 필요하시다고 그 물어서 저에게 연락이 되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가기 시작한 것이 14년이 되었고 이제는 이제 학생들의 부모님도 가족 단위로 세미나도 하고 또 심리치료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세미나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이 처음에 학교를 이 영용 선교사님께서
1: 네.
0: 정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비전을 가지고 세우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 김재희 목사님께서 청소년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함께 사역을 해오셨군요. 아,
1: 네.
0: 굉장히 긴 시간들이고 학생들이 자라는 것들을 매년 보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제가 이제 14년이 됐으니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었던 아이들은 벌써 졸업을 하고 선생님이 된 분도 있어요.
0: 네.
1: 그 학교 1회 졸업생, 그 이시스 선생님은 그 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고요.
0: 아, 네.
1: 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한인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라 멕시코 선생님들만 거의 50명이 넘게
0: 네.
1: 주둔을 하고 있고 한국 선교사님들 가정은 한 네 가정으로서 각 분야에서 지금 일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커피 농장, 피쉬 농장, 그리고 소농장을 하면서 이 학교가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0: 네. 학교를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어떤 그런 지원보다는 스스로 커피 농장,
1: 네,
0: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뭐 피쉬 네. 농장, 네, 그리고 소 농장 지금 말씀하셨죠.
1: 네. 네.
0: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하시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군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아,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서 성장하시는 것을 보면서는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1: 네,
0: 계속 찾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네. 네. 네. 저 가는 길이 참 힘들어요. 워싱턴에서.
0: 그렇죠.
1: 첫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타고 같이 가는 것은 괜찮아요.
0: 네.
1: 그래서 새벽 6시 비행기니까 4시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통 전 델타 열라인을 타기 때문에 아틀란타를 거쳐서 멕시코 시티 갔다가 멕시코에서 특술라까지 거기까지 비행기를 타니까 그렇게
0: 네.
1: 어렵진 않은데 이제 한 저녁 6시쯤에 도착해서 또 3시간을 운전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때 제가 참을미를 하거든요. 근데
0: 아,
1: 그때가
0: 네.
1: 제일 힘들어요. 근데 딱 그 과정을 그 3시간 일 딱 끝나고 학교 정문이 열리는 순간부터는 천국에 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0: 네.
1: 갖게 될 정도로
0: 네.
1: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익투스 학교입니다.
0: 네, 그렇죠. 네. 그 감동이 상상이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이런 사역을 이어오시는데 우리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1: 네. 네
0: 함께 가시기 전에 바자회도 하시고
1: 네,
0: 또 매년
1: 네.
0: 또 같이 가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협조가 없으면은
0: 네.
1: 이런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전국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에게 그 경비까지 제공하면서 예산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0: 네.
1: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김치 바자도 1년 내내 하고 또 반찬 바자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진짜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고 우리 이 선교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0: 네.
1: 이제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교회라는 것은 이웃을 돕거나 선교를 하지 않으면은 그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네. 하시기를 원하신 분은 지금도 연락하시면은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렇죠. 정말 이 현장에 한번 가 보시는 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청소년들에게는 또 삶을 새롭게 좀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럼 아, 비근한 예로 작년에 이제 조지아에 있는 베델 교회가 저희 교회들과 합쳐서 한 14분 정도 오셨거든요. 네. 근데 그 꼬맹이들하고 한 가족 단위로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올해는 그 교회 자체에서 한 20명이라는 분 가족 단위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들보다 일주일 먼저 네.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네. 아주 행복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0: 네. 뭐 오랫동안 방학 동안에 좀 길게 사역을 하시니까 맞는 시간에 스케줄에 따라서 그 시간에 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1: 네네. 네.
0: 아이들과 함께, 뭐, 가족이 함께 가셔서, 시간을 보내셔도 너무 행복한 기억들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내년에도 네. 또 가시니까 함께 네. 하실 분들은요. 네.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방송국으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또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사실 어떤 사역이든 또 해외에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시작하기는 어쩌면 좀 쉬울지도 모르겠는데 지속해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1: 그렇죠. 네. 그 저는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은 끝까지 뭐 하나 시작하면은 끝까지 하는 것이 제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잘은 네. 못하더라도 끝까지 할 때 거기에서 언젠가는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때 보람을 또 느끼고요.
0: 아,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성품인 것 같아요. 성실함과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 정하신 길을 걸어간다는 게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너무
1: 그렇죠.
0: 훌륭하신 사역을 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박수와 또 응원을 보냅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네, 멕시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멕시코가 네.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우리가 또 살고 있는 미국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국경을 맞대고 있죠.
1: 네.
0: 또 많은 이민자들이 또 미국으로 향하고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멕시코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흔히 많이 볼 수 있고 함께 미국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또 민족이 멕시코인들인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이 멕시코 하면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게 가족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분들이 그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는 우리도 한국인들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멕시코가 그냥 가난한 나라다.
0: 네.
1: 그래서 멕시코인들이, 난민인들이 그냥 미국으로 넘어온다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뚝슬라에서 꼬미땅까지 가는 그 거리에 보면은 마야족들이 아직도 빨래를 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염소를 키우고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여인들이 나무를 잘라서 지고 이고 가는 장면도 볼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리고 화장실도 다 부서진 그런 곳에서 그냥 화장실이 또 세워져 있고 집들도 그 뭐 막대기 판대기 몇 개를 대서 집이라고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단순한 가난한 나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가족의 가치도 많이 있고 반대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상처가 많이 있는 게 이 멕시코 가족들입니다. 굳이 미국과 비교한다면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하지만 멕시코는 여전히 가족 공동체가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 이모, 사촌들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한 자녀들도 부모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주 특이한 멕시코 가족 문화인 것 같아요.
0: 네. 어쩌면은 우리 과거의 한국 우리 대가족과
1: 네네.
0: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요즘은 조금은 이제 한국도 점점 더 핵가족화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정서적인 것은 우리 한국과 좀 비슷한 것 같네요.
1: 네, 맞아요. 특히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그 문화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명절이나 생일에는 온 가족이 모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 있는 직원들도 주말이면 3시간을 또 운전을 해서 툭슬라라는 툭슬라가 이제 그 치아파스의 수도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툭슬라까지 가서 부모님 만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우리 한국에서는 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명절에는 이제 꼭 생일 같은 경우는 가급적 모이기도 하죠.
1: 네.
0: 그렇게 먼 거리를 매주 찾아간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1: 그렇죠.
0: 네, 그만큼 그 가족 간의 결속이 굉장히 끈끈함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렇게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또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또 결손 가정, 부루 가정에 대해서도 많은 사례들을 보신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1: 네. 왠지 모르게 그 동남아시아와 그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가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0: 네.
1: 열대 지역이니까 이렇게 스킨이 노출되기가 쉽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문화가 오픈이 되어 있지는 않나
0: 네.
1: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다 그러면서 사실 가족들에 대한 세미나는 3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 아이들 상담은 바로 14년 전부터 계속 부흥회를 가서 집회를 가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상담 요청하는 아이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심리학 박사라는 것을 알고 상담 요청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멕시코 겉으로 보기엔 다 정말 행복해요. 아주 해맑고.
0: 네.
1: 그리고 가족 중심 문화고, 그리고 뭐 작은 걸 했어도, 작은 것 해도 그냥 행복하고, 길거리에 널려있는 음식도 그걸 사가지고, 멕시코는 특히 옥수수, 군 옥수수를 길거리에 먼지가 나는 옥수수, 그 기름에도 불구하고, 옥수수를 먹으면서 막 즐거워하고 웃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참, 행복해 보인다. 없어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정말로 아픈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0: 네.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근데 그 보통 이 아이들이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밝잖아요. 남미분들이
1: 그렇죠.
0: 좀
1: 네.
0: 이렇게 흉도 많으시고.
1: 네.
0: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상처받는지.

0: 싱글맘, 싱글 파, 이렇게 싱글 아빠가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이 있고, 특히 지금 이 입투스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게 무료였었어요. 지금은 조금의 약간의 등록권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입투스라는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선택을 받은 학생들이죠. 이런
1: 그렇죠, 네.
0: 크리스찬 학교에서 유니폼을 입고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크리스찬 밸류를 배우고 있으니까 좀 더 나은 가정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가정이 많다라는 것. 그러니까 또 이혼한 가정이니까 둘째로는 재혼한 가정이 많은 거죠. 또 재혼한 가정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스텝 패밀리가 되거든요. 그 계모, 계보, 새아버지, 새어머니, 새아버지. 그 양쪽 결혼해서 실패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복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셋째는 부모의 부재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들 아빠가 미국에 돈 벌러 가는 아빠도 많이 있고, 또 엄마는 또 싱글맘이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직도 멕시코의 하루 임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임금 한 10불 정도, 15불 네. 정도 하루에 버는 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빈부의 차도 심하고, 그래도 그 특슬라에서 꼬밀당까지 가는 거리에 이렇게 집들이 짓담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쭤보았더니 미국에서 돈을 보내면은 무조건 내가 집을 짓기 시작을 한대요. 네, 뭐 집이 화려한 집이 아니라 그냥 세멘트 벽으로 집을 짓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못 보내면은 그 집을 짓다가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경제적으로 빈곤하는데 어머니 아빠가 부재인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 직사가 있으니까 또 학교에 직사에 방치해 놓고 부모들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뭐, 이혼 말씀하시고 재혼, 스텝 패밀리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은 사실 뭐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점점 더 그 이제 가정이 좀 더 예전 같지 않게 이혼율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이제 미국에 일하러 가셔서
0: 네.
1: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 또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가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들려옵니다. 네.
0: 네.
1: 이게 아이들에게는 그 또 부재와 무관심이 굉장히 상처가 될 것 같아요.
0: 네, 아주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공통점 있는 게 필리핀 우리 청소년들과 멕시코 청소년들과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1: 네.
0: 이렇게 속으로 품는, 이렇게 내적으로 그냥 가슴에 네. 품고 있는 그런 문화. 우리 아시아 문화는 이제는 막 굉장히 개방적이고
1: 네.
0: 뭐 K-pop, K 드라마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 팬들의 그 열성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1: 네.
0: 이 멕시코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표현을 하지 않는, 그리고서 이 부흥회를 할 때 그 달짓돈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그런 경우가 매일 매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소리 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볼 때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목사와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아이가 아빠와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메모를 써줬어요. 저에게 메모를 써서 제가 첫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엄마 아빠를 금요일 날 만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름을 쓰지 말고 문제점들을 이렇게 적어서 내주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엄마 아빠에게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겠다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아빠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리고 엄마는 너무도 수식합니다. 너무 단호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아이는 이웃집 아저씨한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도 써 있었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받았을 때 그냥 딱 충격으로 와닿아요.
1: 네.
0: 그리고 진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아이들은 돈보다는 관심이 더 필요하거든요.

0: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 엄마 아빠의 부재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쳐다보는 저의 그냥 눈물이 이렇게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기도도 더 하게 되고요.
1: 아, 아이들이 그 어쩌면 막 표현을 하고 속에 있는 것들을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면 차라리 그게 좀 안심이 될 것 네, 네. 같은데 말도 하지 않고 겉으로는 그냥 미소만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0: 네, 그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고등학교들까지 다 참석을 했거든요.
1: 네.
0: 그 학생들이 거의 그 오디토리움 메꾸면은 한 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냥 다들 그냥 옆에 아이들이 모르게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맨 앞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어떤 아픔이 있길래 저렇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나 이렇게 그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고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좀 큰 아이들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또 뭐 목사 선교사가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아, 정말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도 많고
1: 네.
0: 또 지금 우리 미국에도 마찬가지겠죠.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도 많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니네들이 힘들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두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사실 아이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은 물질적으로 이제 돕고 싶다는 게 우선 해결책일 것 같은데 어쩌면은 그게 아니라 돈과 물질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너무 필요한 거죠.
0: 그렇죠. 네. 이게 가난 자체보다는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인 거죠. 그리고
1: 네.
0: 내 아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한국 본인도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성장해서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사실 이랬었어. 그러면 그냥 그 엄마 아빠는 그래 맞아 너 고생 많이 했지 하면 되는데 나는 너네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더 고생한 줄 아냐?
1: 네.
0: 내가 네 나이 때는 밥해 먹고 다녔어. 뭐 이렇게 딱 눌러버리니까
1: 네.
0: 우리도 얘기를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1: 대화가 이제 더 이어지지 않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 때는 이라는 말을 이제
0: 네,
1: 하시면
0: 네,
1: 안
0: 네.
1: 되는 거를 또 배우게 됩니다.
0: 네. 네.
1: 멕시코가 이제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0: 네.
1: 아, 참 정말 세상에 너무 어려운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네, 많아요.
1: 네. 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버지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타국에서 일을 할 경우 특히 이제
0: 네.
1: 미국에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경제적 어려움들이 아이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도 실질적으로 많지요.
0: 그렇죠. 네. 가난해도 사랑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반대로 부유해도 대화가 없는 집들이 있고요.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부모님들 이중 직장 그 부모님들이 다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1: 네.
0: 좋은 뭐 새 전화가 나오면 새 전화기 가질 수 있고 뭐 좋은 운동화 좋은 집도 있고 하지만은 부유해도 대화가 없는 집들이 있어요.
1: 네.
0: 아이들은 부모의 시간을 먹고 자라고 부모의 관심을 먹고 성장을 하는데 현대사회는 돈 버느라 바쁘고 성공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각자가 핸드폰 보느라 바빠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외로워지는 것이죠.
1: 네. 이게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깊어가는 가족 간의 그 정이 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식당을 가거나 또 식사를 대할 때 보면은 이렇게 엄마, 아빠, 딸, 아들이 있어도요.
1: 네.
0: 탁탁 각자 이 셀폰을 찾아봐요.
1: 그렇죠.
0: 뭐 중요한 전화가
1: 있죠.
0: 온 것처럼.
1: 네.
0: 네. 그 우리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단체가 가서 학생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도 식사하는 대화보다는 전화기를 서로 보면서 문자를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렇죠.
0: 아,
1: 네.
0: 특히 뭐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문자들이 오는 건 아닌데 식사 시간만큼은 셀폰을 거둬두고 엄마 아빠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네. 식사할 때만이라도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호주머니에 전화기에 손을 가거든요.
1: 그렇죠. 정말 이게 사실은 어느 순간에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중독까지 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숏 중독, 유튜브 중독, 인스타그램 중독, 이제는 새로운 중독. 그래서 이게 도파민이라는 그 물, 이 호르몬이 계속 머릿속에서 나오니까 계속 자기가 흥미로운 것들만 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1: 그런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이제 이번 집회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많이 이제 대화를 나누셨을 때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0: 네,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뜻밖의 대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놀랍게도 비싼 선물도 아니고 좋은 학교도 아니었어요. 나와 시간을 보내주는 부모.
1: 아까 네.
0: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딱 머리에 망치를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난 아이들이 그냥 선물 받고 그리고 뭐 멕시코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족 문화니까 네. 그게 그렇게 대단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느 아이는 6시간 떨어진 산골 마을에서 이 학교로 유학을 온 아이들도 네.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꼬밀따란 그러니까 이 꼬밀딴 지역 그 멕시코 시티는 뭐 서울이나 여기 뉴욕이나 거의 비슷해요. 큰 건물들, 이렇게 대학교, 뭐 도시가 있는 데니까. 근데 멕시코 시티를 벗어난 이런 작은 도시에는 곳곳에 산간 마을이 있기 때문에 산간 마을에 있는 그 불악에서 이 도시로 유학을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한 달 동안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 집에 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아이들이 정말 비교적으로 기숙사에 사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Parents Day 해가지고서 금요일을 이제 그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픽업하러 오는 부모님들 또 기숙사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커리큘럼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애들은 한 달을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가슴이 찡.
1: 네. 그렇군요. 네. 부모님들은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걸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또 이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또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 청소년들의 말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또 가정 문제를 봤을 때 근본 원인을 부부 관계에서도 보시기도 하잖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늘 발견한 사실인데요. 아이들의 문제 뒤에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로 해서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원해서 재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 뒤에는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1: 네.
0: 어쩔 수 없이 또 재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문제 뒤에는 꼭 부부 갈등이 숨어 있다라는 것 우리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안전성과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너희들은 공부나 해. 아니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귀 들리거든요. 귀에 들리고 또 엄마 아빠가 냉전을 하고 있으면 그 피부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면 아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요.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아이들은 또 사랑을 배워요. 그러니까 특별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펀지처럼 그걸 받아들여요. 엄마 아빠가 서로 비난하면 그 스펀지 같은 그 비난하는 걸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배우게 되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는 이미 성장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1: 네.
0: 그 아이들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중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빠, 친구, 또 소셜미디어가 또 똑같이 공존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중학교 아이들과 고등학교 아이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야기보다는 친구 이야기가 더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은 이미 성장했다고 생각했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에게 엄마가 좀 힘든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존중하는 그 모습으로 다가가면은 우리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쉽게 다가갈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부모님들도 계속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좀 배워야 할 것 같고요.
0: 그렇죠.
1: 네. 아, 시간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중요성이 굉장히 참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0: 네.
1: 네, 박사님 오늘 이제 마무리하시면서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고 싶으신지요?
0: 네. 특별히 뭐 매번 멕시코나 필리핀 그 캄보디아 집회를 할 때도 하나님께 제해주신 마음은요,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함께 있어주는 부모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 엄마 아빠들을 좀 더 주의를 해주시고 서로 존중해주시는 그런 부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은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이 사라질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운전하시거나 또 직장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꼭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부인에게 사랑합니다, 뭐 고맙습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자녀에게도 고맙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건강하세요 한마디만 해보셔도 그 한마디가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학부형 세미나를 하시니까
0: 네.
1: 우리 그곳에서 그 핵심 포인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학부형 세미나에서는 먼저 아이보다 먼저 부부관계를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 네.
0: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시고 둘째는 아이와 매일 대화하라고 이렇게 계속 부탁드렸어요. 1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1: 네.
0: 셋째는 신앙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데요. 기도하는 부모님을 봐야 그 아이는 평생 그 모습을 기억한다는 것.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부모님들도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메트로폴리탄 가족연구소의 디렉터이시고 목사님이신 심리학 박사님이시죠. 또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재희 목사님과 함께 멕시코 가정에서 배우는 가족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네, 저도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밝게 자랄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건강한 가정을 세상에 많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각자의 가정에서 그 삶을 사랑으로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김재희 박사님과 함께 또 2부 순서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많이 많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저도 함께 빌며 소망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초대 손님과 함께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5: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5: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7: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레지던셜 세일 앤 리스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3일 혹은 1-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회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 규제고가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비축유 방출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비축유 재충전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미 공군의 대표 전략 폭격기인 B-52가 캘리포니아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미 공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핵 검증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앞으로 이어질 후속 협상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이 국제 핵사찰단의 이란 복귀와 고농축 우라늄 폐기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이후 비핵화 이행 절차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국방부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무기 재고 부족 우려에 대응해 저가형 미사일 대량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수정의 무기 대신 값싸고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무기 확보에 나선 겁니다. 미 상무부가 첨단 AI 모델의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초강수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 모델 자체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법무부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연방 당국은 측근 비리와 탈세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두 달 전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PGIM이 전망을 뒤집고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서 올해 인상분을 대부분 되돌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98세 연방 판사의 복직 소송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 논란 속에 내려진 직무 정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클로드 AI를 개발한 AI 기업 엔트로픽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의 사용 한도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AI 구독 서비스가 일상적인 소비 항목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AI 기업의 서비스 투명성을 둘러싼 첫 법적 분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인공지능 AI 개발사 엔트로픽이 자사 생성형 AI 모델인 클로드의 사용 한도를 가입자들에게 부풀려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한 개인 소비자는 엔트로픽이 클로드 프리미엄 구독 요금제의 사용 한도를 잘못 알려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구독료 환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합지법에 15일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소장에서 클로드의 맥스 5X와 맥스 20X 구독 요금제가 제공하고 있는 실제 사용 한도가 광고에서 제시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엔트로픽이 개인 고객 대상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맥스 5X는 기본 유료 요금제 대비 5배, 맥스 20X는 20배의 사용 한도를 각각 제공한다고 알려지만 실제로 체감한 사용 한도는 이보다 더 낮다는 게 원고의 주장입니다. 클로드의 기본 유료 요금제는 월간 17에서 20달러인 반면에 맥스 5X와 20X는 월 이용료가 각각 100달러, 200달러에 달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소송은 AI 구독 서비스의 비용과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대한 소비자 반발의 초기 사례라며 AI 구독은 스트리밍 서비스 등과 함께 이미 소비자들의 고정 지출 항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뉴욕시에서 6월 23일 치러지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 하루에만 16,000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연방 하원의원 선거와 주 감사원장 선거 등이 포함된 이번 선거는 뉴욕 정치 지형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입니다.
2: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예비선거 사전투표 첫날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총 16,500명 이상이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맨해튼이 7,581표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브루클린이 4,111표, 퀸즈가 2,949표, 더 브롱스가 1,448표, 스테튼아일랜드 413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계속되며 이후 6월 23일 예비선거 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주 감사원장을 비롯해 연방 하원의원, 주 상하원 의원 등 정당별 후보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특히 뉴욕주 감사원장 선거에서 민주당 현직 톰 디나폴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당내 도전에 직면했으며 인도계 라질 고일 후보와 드류워슈 후보가 뉴욕주 공공자금 개혁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던진 상태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제7선거구에서 여러 민주당 후보가 해당 지역 연방 하원의원의 은퇴로 생긴 공석을 두고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이 경쟁에는 한인 정치인 줄리원 후보가 뛰어든 상태로 민주당 내 여론조사 지지율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제6선거구에서는 허주대감격인 그레이스맹 의원을 상대로 척박 후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강력한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My name is Chuck Park and I'm running for Congress in Queens. I want to abolish ICE, not bank them. We need affordable housing for working families, not a mega casino to bankrupt them. And I want universal health care. Not trillions for war. Unlike my opponent, I'll fight for those priorities because I don't take a cent from AIPAC, ICE contractors, insurance companies, or any of these guys.
4: It's time Queens had a real one repping us. An organizer, a fighter. Vote Chuck Park, June 23rd.
2: 제12선거구에서도 장기 현역이었던 제리 네들러 연방 하원의원의 은퇴로 다수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제12선거구에서는 마이클 레셔, 주 하원 의원, 조지 콘웨이, 알렉스 부어스 등 다양한 후보자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또 제10선거구에서는 벤 골드먼 연방 하원 의원이 전 뉴욕시 감사원장인 브래드랜더와 맞붙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현직인 벤 골드먼보다 랜더 전 감사원장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랜더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57%로 현직인 골드먼 의원의 지지율 23%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1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며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목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또 뉴욕주는 우편 투표 제도를 통해 현장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21일 일요일까지 각 카운티 조기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우편 투표 소인 인정은 23일 예비선거 당일까지, 투표지는 6월 30일까지 도착해야 인정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가 15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AP 로이터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있는 에드워드 공군기지 비행장에서 B-52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이륙 직후 활주로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폭격기에 탑승했던 대원 8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미 공군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탑승자들은 군인과 공무원, 정부 계약업체 직원들로 알려졌으며 이 폭격기의 제작사인 보잉은 사망자 중 2명이 자사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공군은 아직 유가족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망자의 신원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중계방송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장에는 수킬로미터 밖에서까지 관측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비행기의 형체는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임스 헤이즈 미 공군 대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행은 레이더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사고 발생 즉시 생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됐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드워즈 공군기지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활주로 손상에 따라 최소 하루 동안 모든 항공기 운항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52 스트라토포트리스는 1950년대부터 사용된 미 공군의 대표적인 장거리 폭격기입니다. 재래식 무기부터 핵폭탄까지 최대 31,750kg급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베트남 전쟁과 걸프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물론 최근 중동 군사작전 등에서도 투입돼 왔습니다. 이번 추락사고는 2016년 5월 괌에서 동일기종 폭격기가 추락한 후 10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에드워드 공군기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모하비 사막에 자리 잡은 미 최대 규모 공군기지입니다. 이 기지는 미 공군의 항공기 시험 개발 업무를 주도하는 곳으로 과거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X-1 항공기 시험 비행과 미 항공우주국 우주 왕복선 최초 착륙 등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케이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우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5: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입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다음 소식입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다른 우려 국가의 군사정보 관계자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수출 통제를 취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서한에서 러트닉 장관은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장소의 모든 외국인에게 이들 모델의 접속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엔트로픽의 고위 기술진이 15일 상무부에서 관리들과 만나 해결 방안을 협상했다고 한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션 케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도 이 실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 역시 이 협상 과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엔트로픽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트로픽은 12일 블로그 게시물에서 정부가 페이블5에서 안전장치를 우회하거나 탈옥하는 방법이 발견됐다며 외국 접속 전면 금지를 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엔트로픽은 정부가 발견한 건 다른 공개 모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소한 결함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9일 페이블5를 출시하기 전에 정부와 협력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포 승인도 받았다고 회사 측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4월 미토스 개발 사실을 공개했지만 위험성을 고려해 한동안 정부와 기술기업, 금융사 등 일부 기관에만 공유해오다 지난 9일 안전장치가 적용된 모델 페이블5를 일반에 출시했습니다. 한편 사이버보안 임원과 전문가 80명 이상이 러트닉 장관과 키언 크로스 국장에게 엔트로픽의 입장을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엔비디아와 어도비 등 주요 기업의 사이버보안 고위 인사들은 수출 제한 조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수출 통제 전문가들은 AI 모델은 원격 접속을 통해 배포되는데 이는 수출 통제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당시 서한에서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기술에 통제를 부과하는 수출 통제 개혁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 아래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상무부가 이 권한을 사용한 건 처음입니다. 오는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건국 25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DC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축제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미국의 독립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 일대에서 트럼프 집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7월 4일 아름답고 안전한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에서 우리는 역대 가장 화려한 트럼프 집회, 즉 미국에 바치는 헌사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후 7시 링컨 기념관과 그 옆에 있는 새 단장한 리플렉팅 풀 일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군악대와 오케스트라, 의장대 소속 300명 이상의 단원들이 애국적인 노래와 미국의 고전 명곡,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정한 플레이리스트를 연주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동 공연단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합동 군악 및 의장대 공연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공군 조종사들이 참여하는 편대 비행과 에어쇼,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연설도 있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연설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불꽃놀이 주최 업체를 인용해 이번 행사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 수립을 목표로 86만 발 이상의 불꽃이 발사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의 국민, 정신, 힘, 결의, 성취를 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6: 국제 핵 사찰단이 이란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16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이란 복귀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된 핵심 조항 중 하나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사찰 재개 시점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찰 재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폐기하는 작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장기적인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성공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으며 MOU 전문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공식 서명식 이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서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합의문 자체보다는 이행 과정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중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도출한 이란과의 합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일각의 평가를 일축했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호주인을 포함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이후 성폭력 등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호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6일 호주 공영방송에 따르면 전날 호주 연방경찰은 구호선단에 참가한 호주인 활동가들이 제기한 이스라엘 당국의 학대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구호선단에 탔던 호주인 여성 4명은 호주 외교부 장관 및 다문화부 장관과 30분 동안 면담을 갖고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주 외교부 장관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와 관련해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호주인 활동가 11명은 이스라엘군에 붙잡혀 있던 기간 학대와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해상 봉쇄에 항의하고 구호선단 글로벌 스무드 소속 선박 50척을 국제수역에서 저지하고 활동가 430명을 체포했다가 이틀 만에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구호선단 측은 이들이 붙잡혀 있던 기간 성폭행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를 겪었고 근거리에서 고무탄이나 테이저건에 맞아 수십 명의 뼈가 부러지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강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실수로 9살 호주 어린이에게 충격을 가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호주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6일 AFP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경찰은 지난주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이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호주인 여자 어린이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탄 용의자 2명이 렌터카에 타고 있던 일가족을 총기로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용의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며 피해자인 렌터카 운전자도 차량을 몰고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파키스탄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혼란한 이 상황이 이어지던 중 한 경관이 용의자들이 피해자의 차를 타고 도주한다고 잘못 판단해 피해자의 차량에 총기를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오판으로 차량 안에 탑승 중이었던 10살 여자아이가 비극적으로 숨졌으며 아이의 아버지와 오빠도 다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아버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관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SNS를 전면 금지하는 조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15일 SNS는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캐나다 정부도 10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SNS 사용을 금지한 이후 많은 국가가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효국의 SNS 규제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NS 컨텐츠 공세가 실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과몰입을 유도해 자존감 하락과 극단적인 감정 형성, 우울증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SNS 운영사의 자정 노력에 맡기기에는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올 9월부터 15세 미만에 대해 SNS 사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 내년부터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SNS 금지 법안이 발효됩니다.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에 대한 SNS 금지 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덴마크도 15세 미만 자국민에게 특정 SNS 사용을 막는 조처를 추진한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달부터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SNS 계정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지난 3월 16세 미만이 틱톡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로블록스 등 고위험 플랫폼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비 소식 없이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햇볕이 다소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비교적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겠으니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맑고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큰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1: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0: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1: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0: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0: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우 뉴스는 벤쿠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올해 69세로 전직 교사 출신인 공화당원 댄 설리번은 알래스카주의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인 댄 설리번 의원과 성명과 소속 정당이 모두 같습니다. 만약 도전자 설리번이 8월 예비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투표용지에는 공화당 댄 설리번 후보의 이름이 중복으로 실리게 되고 공화당 지지표가 나뉠 가능성도 있습니다. 캐럴 비처 알래스카 선거관리국장은 설리번 측에 발송한 서한에서 이번 출마 선언은 실제 연방 상원의원직에 입후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표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댄 설리번이 과거 유권자 등록 당시에는 대니얼 제이 설리번 주니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가 이번 선거에는 등록명을 댄 설리번으로 신청한 점, 그가 선거 출마 시점에 맞춰 당적을 공화당으로 바꾼 점 등에서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비처 국장은 예비선거 투표용지는 오는 28일 인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도전자는 이번 판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설리번 의원과 공화당 역시 도전자 설리번의 출마에 반대하며 그가 민주당 소속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출마를 시도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낸시 달스트롬 알래스카 부지사는 도전자 설리번이 선거 결과를 조작할 목적으로 다른 선거 캠프와 공모해 출마를 선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리번 측은 이번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주 성명에서 부지사의 직무는 선거를 공정하고 치우침 없이 감독하는 것이라며 달스트롬 주지사의 조치는 주정부가 현역 상원의원을 경쟁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현직 상원의원과 이름이 같은 것은 그저 운명일 뿐이라고 언급하며 출마 선언 직전 당적을 바꾼 이유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정 많고 보수적이며 진정한 공화당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지난 12일 알래스카 주노에서 알래스카 선거관리국의 출마 불허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문제는 우리가 설리번을 후보로서 지지하는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투표용지에 올라갈 그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프로농구 NBA 파이널전에서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뉴욕 전역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팬들의 과격 행동으로 경찰과 충돌하고 차량 방화까지 잇따르면서 최소 63명이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 닉스가 지난 13일 NBA 파이널 5차전에서 샌 앤토니오 스펄스를 상대로 94대 90으로 꺾고 시리즈 4승 1패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973년 이후 53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구단 동상 세 번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That's it. It's over. 우승 직후 닉스를 승리로 이끈 제일런 브런슨은 눈시울을 붉히며 지금의 감정을 말로 다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verything ever dreamed of. I got no words. I don't know what I'm feeling. I'm just like I'm in awe. I don't know. Whenever someone counts us out, we find a way to come back and do something about it. 닉스의 우승 직후 뉴욕 맨해튼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하며 열띤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이어진 과열된 인파가 점차 통제 불능 상태로 번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충돌하며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파이널 경기가 끝난 토요일 저녁 그리고 일요일 새벽까지 승리를 자축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6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경찰 폭행, 불법 총기 소지, 재물 파손, 난동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폭력적인 난동 인파 해산 과정에서 경관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맨해튼 42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인근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17세 청소년이 발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장에서는 총기 한 정이 회수되고 용의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44세 남성이 닉스 승리 파티 장소 인근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밀집한 군중 속 흉기 난동 사건이 4건 발생한 것에 더해 대규모 인파 속에서 폭죽을 사용하고 집단 난투극까지 벌어지면서 폭력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군중은 방망이 등으로 경찰차를 공격하고 유리를 파손했으며

0: 유럽 셔틀버스로 사용되던 스쿨버스에 방화를 저질러 스쿨버스 5대가 훼손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과 시민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말에 탄 경찰이 투입되는 등 강경 대응이 이어졌으며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해산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승리를 축하하는 군중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며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닉스 구단과 뉴욕시 행정부가 뉴욕 시민들이 안전한 방향으로 닉스의 승리를 축하하길 바란다며 18일 목요일 뉴욕 닉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공식적인 퍼레이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닉스의 NBA 우승을 기념하는 티커테이프 퍼레이드가 이번 목요일 오전 10시 배터리파크에서 시작해 브로드웨이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한 뒤 캐년 오브 히어로즈를 거쳐 시청 앞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행사가 뉴욕시 역사상 가장 큰 퍼레이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 행사는 닉스 구단과의 협의를 통해 잡은 스케줄이며 선수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닉스 역사상 첫 번째 티커테이프 퍼레이드로 도시 전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안전관리와 군중 통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 일부 학생들이 교정부 시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시험을 취소하고 휴교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시험은 취소할 수 없다며 어떤 날짜를 잡는다 해도 안 되는 시민들이 반드시 있다며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1: For our students, I will still encourage them to be studying hard for their Regents exam. There will always be any number of people who will not be able to make no matter what day that we choose. However, this date was chosen in accordance both with the Knicks as an organization as well as with the PD and other city agencies and departments. This will be the first ticker tape parade in New York Knicks history. And it will also be one where we will see the players. We're having this parade on Thursday is to ensure the players have enough time to bring their families.
0: 맘다니 시장은 이번 퍼레이드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에 계획된 만큼 건전하고 안전한 퍼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퍼레이드에서도 질서 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의 승리 자축을 바라보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과정에서 스쿨버스에 방화를 저지르고 경찰차를 때려 부수는 무질서한 행위는 승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뉴욕 닉스의 챔피언 기쁨 뒤에 엄청난 후유증과 뉴욕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2: 워싱턴 DC 지역에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식사 공백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경우 아이들이 하루 중 안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주요 경로가 학교 급식인 만큼 방학 기간 동안 영양 결핍이나 끼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캐피털 에어리어 푸드뱅크는 이미 여름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가동 중입니다. 이 기관의 가족, 정부 영양 프로그램 디렉터인 알렉시스 라르는 여름은 아이들이 학교 급식이라는 중요한 식사 기회를 잃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시기라며 프로그램 운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단체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걸쳐 총 17개 무료 급식 제공 장소를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소는 사전 승인이나 복잡한 자격 심사 없이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하지 않아 접근성을 크게 낮췄습니다. 라르 디렉터는 이러한 개방형 급식소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자격 요건도 없고 신분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아무것도 필요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공되는 식단 역시 아이들의 선호와 영양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조리된 치킨 너겟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런치박스 스타일의 미니 피자 등이 제공되며 여기에 반드시 통곡물과 과일, 채소가 함께 포함됩니다. 단순한 간식 제공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작년 여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식사와 간식은 6만 2천 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기관 측은 보고 있습니다. 나르 디렉터는 여름철은 가족들에게 여전히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식품 지원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 속에서 지역사회의 식량 안전망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피털 에어리어 푸드뱅크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여름철 무료 점심 제공 장소 목록을 안내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운영 일정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시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세금 신고 부담과 정치적 실망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지난해 시민권 포기자가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최근 미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거주 미국인 지원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 시민권 포기자는 4,8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시민권 포기와 관련한 문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민권 포기 배경에는 정치적 요인 그리고 세금 부담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30대 미국인은 올해 초 2,35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민권 포기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 이후에 미 국적을 정리했으며 정치적 실망감과 해외 거주자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밖에서 생활하는 시민들도 매년 미 국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10년에 시행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이른바 페카는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늘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우연한 미국인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인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미 세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유럽 금융기관들은 페카 규정을 이유로 미 시민권자에 대한 계좌 개설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꺼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시민권 포기는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려면 다른 국가의 시민권이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최근 5년간의 세금 신고 의무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출국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시민권을 포기하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취업할 권리를 잃게 되며 향후 미 입국 시에 비자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권 포기가 일시적인 감정이나 단기적인 비용 절감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장기적인 권리와 기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2: 오늘 실시되는 워싱턴 DC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막판 표심잡기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상 최초의 남아시아계 DC 시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리니 삼파스 후보를 김승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 워싱턴 DC 시장 선거에 출마한 리니 삼파스 후보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5: Absolutely. Thank you so much to your listeners for tuning in today. I'm very, very honored to be here speaking to you and the wonderful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Washington, D.C. My name is Rini Sampath, and I am running for Washington, D.C. mayor because I want to see D.C. government deliver on its municipal services and municipal promises. So our campaign slogan is Fix the Basics. A few things that really stand out to me. It takes 13 months on average to fill one affordable housing unit in D.C. A member of my community died of cardiac arrest because 911 coded his call incorrectly. And we also know that in general, our 311 service is completely dysfunctional. Sidewalks don't get repaired on time. Our roads have potholes. I personally testified at a council during the middle of a snowstorm. And while I was there, I listened to one resident share that they were trapped in their home for 16 days because they're a wheelchair user and 311 did not take their request. So it's time for a new generation to lead. I am that individual. I have been an administrator and operator throughout my career. I've been the chief of staff over a 400-person organization, and the role of a mayor is not a legislative role. It is an executive's role, and I am that individual for Washington, D.C. Very excited to be here talking with you.
4: 네, 리니 삼파스 후보는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워싱턴 DC 정부의 기본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치안과 공공안전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 Absolutely. It's an excellent question. Public safety remains top of mind for so many individuals, and public safety is tied to everything else. It's tied to our quality of schools, our ability to navigate the city comfortably. Public safety is tied to food access. So there's a lot of aspects to this, but I'll tell you my number one priority will be to stabilize MPD's staffing levels. At this time, we know MPD, our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has spent $75 million in overtime in just last year alone because we don't have the number of officers that we need to be out on our streets, effectively policing our communities. And that's unfortunate. It's a huge retention and recruitment issue. And being someone who comes from the human capital space, who's managed teams, who has staffed projects, I know exactly what it takes to restore those staffing levels to the place that it needs to be. So when we restore that level of stability to MPD, we are going to see a marked difference in our public safety around DC. But on top of that, we have to think about long-term strategic initiatives and programs that we can implement in order to make DC far safer. And something that's been on the mind of a lot of residents is juvenile crime. We know right now that there's unfortunately a lot of young people who are pushing these teen takeovers, especially in areas like Navy Yard. And personally, I believe that if we are able to give these young people jobs, good jobs, and long-term employment, like making the Marion Barry 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 year-round, we're going to see a change in the way that they are embedded in our systems and our community. So I really see this as a multi-pronged approach, from stabilizing MPD staffing to creating long-term youth opportunities to making sure we invest in the diversion programs that rehabilitates incarcerated residents and makes them truly, you know, recovered and a part of our community, contributing to our society. So there's quite a few things that I'm really keen on.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the staffing levels of MPD.
4: 후보는 경찰 인력 확충과 청소년 일자리 확대,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치안 개선을 이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속뿐 아니라 예방과 기회 제공을 함께 강조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주거비 상승과 주택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5: I believe the housing issue comes down to a few things. One, we need to lease up our existing affordable housing units far more quickly. On average, it's $1.1 million to build an affordable housing unit, and many of them sit vacant. We know the D.C. Housing Authority Executive Director received a $40,000 bonus the exact same year that we had the highest number of affordable housing unit vacancies in Washington, D.C., and that kind of improper execution, that kind of organizational culture that rewards, honestly, bad behavior must come to an end. And so that's why I have emphasized that one of the root problems that we have is that the agency head appointments have been made based on loyalty and not expertise. And so one of the things that I will do as mayor is clean house, find the right people for these jobs so that our agencies can execute effectively. And on top of that, we need to bring the price of housing down for middle-class families, upper middle-class families, not just affordable housing and deeply affordable housing units that affect our most vulnerable residents. And the way that we a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is by building more housing in a responsible way. We know from actual research, the CFO published a report that building more homes and increasing supply brought the price of rent down by $100 and something. I mean, it sounds like a small number of dollars, but that's one maybe set of groceries for a family. That's deeply impactful. So my approach here is going to be making sure that we build more homes by legalizing single-story homes up to 8 stories, eliminating parking minimums near transit, and also looking at upzoning so that we can build in areas that just make more sense for our communities. And so these are a few ways in which we are going to tackle the affordability crisis. But I also have to mention, there is an elephant in the room when it comes to the affordability crisis. Unfortunately, our former mayor, or actually to be former mayor, Bowser, has been in the pockets of very special interest groups. We know for a fact that real estate developers like Donatello Development donated to our campaign $25,000. And pretty quickly, Mayor Bowser handed over citywide contracts and public land to those real estate developers. And so under my administration, there will not be cronyism. We're going to start over. I'm going to have clean hands in this process, and we have to eliminate the corruption in DC that is driving up the cost of living.
4: 저렴한 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 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주거 부담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정부 내 부패와 정실 인사를 바로잡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인 유권자들과 아시아계 커뮤니티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5: Absolutely. Thank you to our Korean American listeners for tuning in to this segment. I'm extremely proud to represent our Asian American community in this race.
4: 지금까지 워싱턴 DC 시장 후보 리니 산파스와 함께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99, 옥수수네개 1불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 체인과 함께.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쿠버프 제공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영미의 잡지사. 이름만 들어도 후끈후끈한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0: 오늘은 또 뭐, 무슨 컨셉인가?
1: 아, 오늘은 예, 예. 김동환 기상캐스터의 성대모사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0: 예, 예. 자,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저희가? 오늘 썬문답에서는 날씨와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선생님, 일단 요즘 같은 무더위 때문에 전쟁의 흐름이 바뀐 사례가 있을까요?
1: 1187년 7월 4일, 십자군 전쟁의 모든 흐름을 바꿔놓은 하틴 전투라고 있었거든요.
0: 예.
1: 지금 말씀드린 그 하틴 전투가, 하틴이 예.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아시죠?
0: 갈릴리 호수, 성경에 나오는
1: 갈릴리 호수요. 예. 갈릴리 호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앞에 있는 언덕 골짜기가 하틴이거든요. 거기서 벌어진 전투가 하틴 전투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십자군 전쟁과 하틴 전투, 그 배경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는 뭐 이게 1096년부터 1096년부터 200년 동안 예. 무려 8차에 걸쳐가지고 이 전쟁을 벌인 결과 전투인데 200년 동안.
0: 야.
1: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거든요.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고 예. 하면서 유럽에서 기독교 병사들을 보낸 거예요.
0: 네,
1: 200년
0: 그렇죠.
1: 동안.
0: 네.
1: 결과론부터 말씀드리면 탈환 못합니다.
0: 8차까지 했는데.
1: 했는데도 불구하고.
0: 예.
1: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군 전쟁의 승자는 이슬람 세력이었어요.
0: 네.
1: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탈환 못해요.
0: 예.
1: 1071년에
0: 네.
1: 1071년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0: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 당시는 그 지금의 소아시아, 튀르키예도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거든요. 튀르키예가요.
0: 예, 예.
1: 그런데 이 동쪽에서 계속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제 밀고 들어오다가 당시에 최강의 이슬람 세력이 셀주크 튀르크란 분들이 계셨거든요.
0: 셀주크 튀르크.
1: 무서운 분들이에요.
0: 아, 무서운 분들.
1: 그러니까 용병으로 컸어요. 싸움을 너무 잘하니까.
0: 전투 조족이구나. 예.
1: 전투 머신들.
0: 예, 예, 예.
1: 이 튀르키예가 또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또 지중해 변에.
0: 아.
1: 이 셀주크 튀르크가 이제 치고 들어와요.
0: 네.
1: 야! 그 땅 우리 땅 하면서
0: 동로마로 예, 예.
1: 그래 가지고 1071년 1071년에 지금도 있는데 튀르키예의 동쪽에 있는 국경 도시 만지케르트라고 있어요.
0: 예.
1: 여기서 동로마 제국과 이슬람 셀주크 트르크와 1대1 A급 매치를 벌입니다. 빵!
0: 누가 이깁니까? 왠지 셀주크 트르크가 이겼을 것 같은데.
1: 이기죠.
0: 역시. 예.
1: 그러면서 네. 지금의 튀르키예가 전체가 다 이슬람화를 대고.
0: 아, 예, 먹혔구나.
1: 먹혀요. 지금 그러니까 동로마를 치면서 이 셀주크 트르크가 예루살렘을 장악을 해버려요. 성지 예루살렘을 지금 이교도들이 장악했다고 하니까.
0: 아, 이건 명분이네요, 이거는.
1: 우리가 예. 가서 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0: 뭐라고?
1: 신이 이걸 원하신다.
0: 아.
1: 1차 십자군 원정에 의외로 기독교 십자군이 승리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탈환해요.
0: 예예예. 예.
1: 안 가요. 유럽으로. You must come back home 안 합니다.
0: 아, 다시 서로마 쪽으로 안 간다?
1: 야, 고생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0: 눌러 살자.
1: 눌러 살자. 등기부 등본 일로 옮겨라고.
0: 여기 날씨도 좋고.
1: 날씨도 좋고, 야.
0: 예, 예, 예.
1: 그러면서 귀국을 안 하고
0: 예.
1: 각자 왕국들을 만들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 중에서 중심적인 왕국이 이제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0: 아.
1: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거든요.
0: 아, 예.
1: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올랜도 블룸 나온 거.
1: 아, 리암 니슨이랑.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왕국을 세워요,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우리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0: 하틴 전투 얘기 나오나요? 이제?
1: 하틴 전투 얘기 나와요.
0: 예, 예, 예.
1: 분열됐던 이슬람권을 한 걸출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통일을 해버립니다.
0: 누굽니까?
1: 살라딘.
0: 살라딘.
1: 이라는, 기독교계에서 인정을 하는 영웅이에요.
0: 군주인가요?
1: 그렇죠. 거의 군주죠.
0: 예, 예.
1: 단테가요.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거든요.
0: 단테? 신복?
1: 네. 예, 예. 다 까요. 근데 단테가 살라딘은 안 까요.
0: 아, 모두 깠는데 살라딘은 안 깠다.
1: 안 까요.
0: 예.
1: 정말 위대한 이교도다. 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성웅이에요.
0: 훌륭하구나. 예.
1: 자, 이제 살라딘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슬람권이 다 통일이 돼가지고, 야, 이제 옛날에 우리 이슬람이 아니야. 한판 붙자. 해가지고 이제 살라딘과
0: 네.
1: 예루살렘 왕국이 붙는 것이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배경이고 오늘 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하틴 전투의 시작입니다.
0: 네, 하틴 전투에서 근데 날씨가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설명해 주시죠.
1: 예루살렘 왕국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보드웨인 5세라는 어린애였어요.
0: 네.
1: 여기 영화에도 나오는데
0: 그 병 걸린 왕
1: 그 보드웨인 4세.
0: 아, 그 아들인가요? 그
1: 한센병이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래서 죽은 다음에 아들이 어린 나이에 안 내가 왕이야. 근데 그 어린 왕도 일찍 죽어요.
0: 아, 예.
1: 그래서 엄마가 여왕 비슷한 게 돼요. 예. 여왕 이름이 이제 욕 절대 아니에요. 시빌라.
0: 아, 시빌라 여왕.
1: 시빌라 여왕이요. 예, 예. 여기까지 좋았는데 시빌라 여왕이 또 한 남자와 한테 푹 빠져버려요.
0: 아하, 누굽니까?
1: 기 드 르지냥이라고 하는 그냥 기라고 할게요.
0: 기형.
1: 아, 기형이요.
0: 예, 예.
1: 얼굴은 저처럼 잘생겼는데 그게 다였어요. 실력도 없고
0: 지성도 없고
1: 지식도 없고
0: 예.
1: 그러니까 시빌라라는 여왕이 기형 얼굴만 보고 결혼한 것 같아요. 기씨 나랑 사랑을 할래요? 어휴 좋죠.
0: 어, 진짜
1: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요.
0: 진짜 얼굴만 잘생겼구나. 예.
1: 그러면서 공동 왕이 돼버립니다.
0: 아 그래요?
1: 아, 예. 이게 모든 것이 이제 그 시작이었는데. 이제 살라딘의 대군이 이제 예루살렘 왕국 쪽으로 진군해 오고
0: 예,
1: 있어요.
0: 예, 예.
1: 회의를 열어요.
0: 예.
1: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역즉 살라딘이 굉장히 세다고 하는데 우리 잠깐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문 걸어 잠그고 우리 공성전 벌을 치자. 했더니 기가 뭔 소리야 이거.
0: 아, 예.
1: 야 너도 나 무시하는 거지 지금. 나 나가서 싸우고 이길 수 있다고.
0: 아 진짜. 동별 느낌 나는데.
1: 동별. 예, 예. 내 이름이 기잖아. 내 기가 세다고.
0: 아, 예. 논리적이다. 예.
1: 그래가지고 기가
0: 네.
1: 군대를 끌고 나와요. 살라딘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0: 아.
1: 그래가지고 뭘 시키냐면은 절대로 1대1 A급 매치를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기를 빼라고.
0: 아, 기의 기를 빼라.
1: 기, 예. 어, 이야. 기의 기를 빼라.
0: 오케이. 어. 어떻게 기를 빼요?
1: 예. 어, 당신이 기의 예루살렘 왕국의 병사들은 나름대로 기사들이다 보니까 두꺼운 무거운 철갑옷,
0: 아~
1: 갑옷들을 입고 있었거든요.
0: 예, 예, 예.
1: 이게 얼마나 무겁냐면요. 혼자 못 입어가지고 이걸 입혀주는 또 사인들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0: 아, 그 전형적인 기사 그 복장인 거죠?
1: 그렇죠,
0: 갑옷.
1: 그렇죠.
0: 예, 예.
1: 생각해 보십시오. 체감온도 40도, 50도의 사막에 쇠철판을 메고 입고 있으면 여기에 계란 후라이 던지면 후라이가 될 거예요. 치익 이걸.
0: 그렇지.
1: 이런 식으로.
0: 땀띠 나고 습진 나죠.
1: 어, 그렇죠.
0: 예, 그렇죠.
1: 그 딱 보니까 예. 지금 다들 어, 그 갑옷을 입고 있어요. 야야야야
0: 예.
1: 저거 움직이는 후라이팬 만들려고.
0: 오.
1: 그리고 계속 약간 감질나게 예. 전진하면 화사 쏘고 전진하면 화사 쏘고 모독이 전진만 막은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예. 이 기의 예루살렘 왕국 병사도 예. 전진을 해야 되는데
0: 예.
1: 계속 전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
0: 툭툭 건드리기만 하고 시간을 계속 끄네요. 살라딘이. 예예예. 예, 예.
1: 그리고 하틴 지역으로 유도합니다.
0: 아.
1: 여기에 지금도 하틴의 뿌리라고 해가지고 양쪽으로 높은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거든요.
0: 예.
1: 그 푹파진 골짜기로
0: 예예.
1: 이쪽으로 유도해요.
0: 어.
1: 이 골짜기만 지나면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0: 어, 예.
1: 거기까지 전진해가지고 병사들 예루살렘 왕국 병사들 딱 봤는데 예. 갈릴리 호수. 어,
0: 지금 갑옷 입고 너무 더운데.
1: 물.
0: 어, 그치.
1: 물. 워터.
0: 예, 예.
1: 그 물고문을 시킨 거예요, 진짜요.
0: 어,
1: 살라딘이요.
0: 어,
1: 예. 야. 여기 하틴의 뿔 어. 여기 못 지나가게 하라고
0: 예.
1: 불질러
0: 아~
1: 연기 그쪽으로 보내버리고 흙바람 모래바람 일으키고
0: 호수를 눈앞에 두고 그 사이에 불을 질러버렸다.
1: 고문이죠 이거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하루를 연장시켜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룻밤을 야영하게 시킵니다.
0: 아~
1: 그 하틴의 뿔에서요.
0: 죽어나겠는데요.
1: 그럼 아침에 일어난 병사들은 눈이 돌아가죠 지금.
0: 예.
1: 앞에 지금 호수가 보이는데.
0: 좀 마셔야 되는데.
1: 마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날 7월 4일 날
0: 예.
1: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0: 깨어 주시죠.
1: 깨어 주시고요. 예. 이때 전투를 벌이는데 이제 이슬람 쪽 기록에 따르면요, 이 예루살렘 왕국 병사들이
0: 네.
1: 칼을 휘두르는데 칼이 그러니까 병사가 칼을 휘두르는지. 칼이 병사를 휘두르는지
0: 아~
1: 헬렐레 헬렐레
0: 주유소 풍선 인형 느낌이었구나.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1: 휘발유처럼 100원
0: 언제적 휘발유 가격이 왜 이렇게 싸? 예.
1: 요즘 비싸요?
0: 아, 1100원이라 그러지
1: 않아요. 아, 예, 예.
0: 어쨌든 예, 예.
1: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멸을 시켜버려요 살라딘이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에서 네. 물도 못 먹어서 물 하는 이런 예루살렘 아. 왕국의 병사들은
0: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 오나요, 살라딘이?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투에 패배를 해가지고 예. 예루살렘이 다시 살라딘 이슬람권에 들어가 버립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또 뒤에 말씀을 드리면은 네. 교황이 격분을 한 거예요. 뭐 기껏 찾은 예루살렘이 또 살라딘인지 무슨 알라딘인지 그쪽으로 건너가지고.
0: 예예.
1: 그러면서 최정예 십자군들을 보내요. 이 십자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영국의 사자 심왕이라고 하는 리차드 1세.
0: 아, 사자의 심장?
1: 네.
0: 리차드 1세.
1: 지금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말 타고 있는 멋진 아저씨가 딱 있는 동상이 있거든요.
0: 그분입니다.
1: 그분이 리차드 1세. 영국의 상징이에요.
0: 예. 요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이제 날씨와 전쟁이니까. 자, 좋습니다. 무더위를 전술로 이용하면서 전장을 지배했던 살라딘 이야기를 해봤고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같은 경우에는 혹한의 추위에 대비를 못해서 이제 폭삭, 예,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고.
1: 영하 20도.
0: 어디가 영하 20도예요, 유럽에? 예.
1: 모스크바.
0: 아, 러시아 모스크바.
1: 그러니까 예. 지금도 그렇고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러시아에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러시아를 지켜주는 장군이 있다.
0: 동장군.
1: 공장군이 진짜.
0: 말 드네. 예.
1: 나폴레옹이 1084년, 1804년에 황제가 됩니다.
0: 네.
1: 프랑스의 첫 번째 황제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많은 분들이 나폴레옹이 무슨 뭐 무력으로 권력을 뺏어가지고 그 황제가 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국민 투표로 황제가 됐습니다.
0: 아 나폴레옹이요?
1: 왜냐하면 그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황제가 됐어요.
0: 아 투표로 황제가 됐구나.
1: 황제가 된 다음에 나폴레옹이 이제 꿈이 원대했지 않습니까? 유럽을 다 제패하겠다. 그래서 야금야금 유럽을 제패해 나갔는데 1804년. 아,
0: 1804년.
1: 1804년.
0: 예, 예, 예.
1: 1804년.
0: 예, 예.
1: 한 나라가 말을 안 들어요.
0: 어디죠?
1: 비틀즈의 고향.
0: 영국?
1: 영국이요. 바다 건너잖아요.
0: 예.
1: 아, 저거 진짜, 야, 영국, 너들 무릎 안 꿇어? 무릎 건너와라. 도보해요.
0: 예, 예. 도보해요, 그래, 건너와라.
1: 그래가지고, 예, 그, 나폴레옹이 안 되겠고, 자기는 육군 출신이잖아요.
0: 예.
1: 해군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영국을 육군으로 내가 장악을 하겠다.
0: 어떡해요?
1: 당시 이제 스페인도 이제 그 프랑스에 깨갱깨갱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프랑스 너희들 그 해군력 좀 되지? Yes, sir! 너희들 프랑스 해군들 조인해가지고 우리 영국, 프랑스 해군들이랑 합쳐가지고.
0: 아, 스페인 해군들이랑?
1: 스페인 해군대, 예. 아, 스페인 해군과 프랑스 해군이 손잡고.
0: 예.
1: 해전하지 마라.
0: 예?
1: 너희들이 이순신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0: 예.
1: 해전하지 말고.
0: 예.
1: 딱 이 조건을 건 거예요. 24시간만 도보 해협을 열어달라고.
0: 아, 스페인 해군한테?
1: 그 다음에 프랑스 해군한테.
0: 예.
1: 그러면 18만 육군, 프랑스 육군을 상륙시켜서 우리 육군으로 승부를 하겠다.
0: 아, 해협의 길만 터주면.
1: 해협만 막아달라고.
0: 영국 본토로 들어가겠다.
1: 다, 자기도 알았어요. 해군으로만 싸우면 진다는 거죠.
0: 예, 예, 예.
1: 수로만 열어달라고. 24시간 동안. 그럼 18만 대군을 상륙시키겠다.
0: 야.
1: 웬걸? 야, 스페인 해군과.
0: 예.
1: 이 프랑스 해군이 넬슨
0: 제독 예.
1: 영국 제독에게 박살 납니다.
0: 아.
1: 1805년도 이게 트라팔가르 해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해전이죠.
0: 예, 예, 예.
1: 박살이 나요. 아, 이 자식들 진짜 저거들 야 어떻게 좀 안 되나 저것들. 이게 도보 해협이요.
0: 네.
1: 34km예요 프랑스랑 영국 사이에.
0: 네.
1: 이게 어느 정도 가깝냐면은 육지에서 제주도까지가 약간 100km거든요.
0: 아, 우리 남해 육지에서.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0: 예, 예, 예.
1: 이것만 건너면 되는데 이게 안 되냐고.
0: 그게 넬슨한테 깨져서 지금 나폴레옹이 속이 타네요.
1: 속이 타죠.
0: 예.
1: 그래서 나폴레옹이 한 가지 묘수를 꺼냅니다.
0: 어떤?
1: 영국 봉쇄령.
0: 아, 고립시키자?
1: 고립시키자. 야! 내 밑에 있는 영국, 아, 유럽 국가들, 너희들 영국과 거래 중단. 수출 중단. 수입 중단. 걸리면 알지 나? 나폴레옹이야 내가.
0: 예, 예, 예.
1: 그래가지고 대륙 봉쇄령을 내려버려요.
0: 네. 이건 통하나?
1: 예. 1806년이네요.
0: 1806년에.
1: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나폴레옹의 눈치를 보면서 알겠습니다. 수출 안 하겠습니다.
0: 그렇겠죠.
1: 수입 안 하겠습니다. 아유, 아, 영국제 참 좋은데 영국제가 참 뭐가 있죠?
0: 영국제요? 차도 만들고.
1: 피시앤칩스?
0: 피시앤칩스.
1: 네.
0: 축구공. 아닌 건 아닌 것 같고. 예.
1: 그런데 한 나라가 말을 안 들어요.
0: 아, 그게 어딥니까?
1: 러시아요.
0: 아, 러시아는 협조를 안 합니까?
1: 그러니까 러시아가 당시에는 굉장히 못 사는 후진국이었거든요.
0: 아...
1: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뭐 네. 감자 이런 것들을 영국에 팔아야지 선진국 영국에서 만든 공산품을 수입해 올 건데, 아니, 웃잖아, 이거. 나폴레옹이 너무 무섭긴 무섭고, 야, 그래서 먹고 살아야지.
0: 그렇지.
1: 스키. 그래가지고.
0: 스키 붙인다고 뭐, 다르죠.
1: 야, 수출하자, 스키. 어, 예. 수입도 하자, 스키.
0: 말 듣지 말자, 스키. 이렇게 한 거죠.
1: 그러니까, 예. 나폴레옹 스키? 자식.
0: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 예, 예.
1: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몰래 러시아가 영국과 거래를 합니다.
0: 아.
1: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야, 이거 러시아 이거 차이코프스키 너 어, 도스토옙스키 너거든.
0: 아, 말 안 들어?
1: 말 안 들어? 어. 너네 뻔때 보지겠어. 영국은 내가 도보해요. 바다 때문에 못 건너가지만.
0: 러시아는
1: 땅으로 연결돼.
0: 말 타고 가도 돼.
1: 말 타고. 네.
0: 어, 그래서 러시아로 가는구나.
1: 그러면서 1812년 1812년에
0: 예.
1: 드디어 거의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0: 와, 많이도 데려갔다.
1: 근데요, 대부분 다 프랑스 병사들은 아니었어요. 프랑스 병사 반, 네. 나머지는 독일, 오스트리아, 뭐 알바니아, 폴란드 등등 다국적 내 밑에서 고개 숙인 애들 다 군대 보내라고.
0: 약간 반강제 연합군 느낌.
1: 반강제 연합군. 예, 예.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말도 안 통하지.
0: 예, 예.
1: 제대로 이 령이 서겠습니까?
0: 네네.
1: 그런 다음에 나폴레옹이 이게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이게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라고 그러지만, 일리아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러시아에서는 조국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0: 아, 조국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1: 러시아를 지켜준 전쟁이다. 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한 나폴레옹이 완전 폭망한 요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작품들을 내요.
0: 뭐야?
1: 차이코프스키요.
0: 아, 꼽은 거예요?
1: 네.
0: 예, 차이코프스키의 어떤 작품이죠?
1: 1812 서곡이라고 있습니다.
0: 오.
1: 예, 그 조국 전쟁을 바탕으로 한 그.
0: 허밍 가능한가요?
1: 네?
0: 제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네. 또 나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어, 전쟁과 예. 평화 있잖아요.
0: 어, 전쟁과 평화.
1: 아, 톨스토이.
0: 톨스토이. 네. 어, 예.
1: 이것도 이 러시아 원정을 배경으로 한 극작품이에요.
0: 예, 예, 예.
1: 나폴레옹은 네. 한 12일이면 점령할 줄 알았어요.
0: 만만하게 봤구나.
1: 아, 왜냐면 나폴레옹은 지금까지 그 여러 유럽 도시들을 점령했을 경우에는 가깝고 대부분 도시다 보니까 속전속결로 치고 빠지고 다 점령을 했거든요.
0: 네.
1: 러시아도 그럴 줄 알았어.
0: 아.
1: 그래야 자기 밑에 있는 그 친위 부대한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딱 12일 분량의 식량만.
0: 가더라. 아, 그럼 문제가 될 것 같다 이거. 예.
1: 근데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어요.
0: 그럼요.
1: 당시에 러시아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진짜 빨리 치고 빠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최대한 내륙적으로 유도를 하라고.
0: 아, 최대한 많이 오게끔.
1: 많이 오게끔요.
0: 예. 커피 한 잔 하시고.
1: 아,
0: 예.
1: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러시아에서 청야 전쟁 전략을 쓰는데.
0: 청야 전쟁?
1: 이거 많이 쓰잖아요.
0: 청야 전략.
1: 뒤로 후퇴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식량과 우물 같은 거 못 먹게 다 태워버리고
0: 아, 예.
1: 우물에 독 타고 하는 거.
0: 어, 예.
1: 이걸 하거든요.
0: 그러니까 그 적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거죠.
1: 적이 못 사용하게.
0: 예, 예.
1: 그러니까 프랑스군 한 2주치의 식량밖에 안 갖고 왔는데 가다 보니까 계속 지금 후퇴 하다 보니까 러시아 내륙으로 깊게 들어왔어요.
0: 예예. 예. 그러니까
1: 먹을 게 없어. 특히 말도 먹을 게 없거든요.
0: 어, 그럼요. 다 태웠으니까.
1: 그러니까 말이. 풀을 뜯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들판에.
0: 말은 풀을 먹죠.
1: 아니요. 그게 큰 일이에요.
0: 왜죠?
1: 독초가 많아요.
0: 아, 독 탔기 때문에?
1: 네.
0: 아.
1: 말이 죽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말을 이용해가지고 보급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0: 아,
1: 말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0: 아.
1: 그러다 보니까 말도 죽고 사람도 굶어죽고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0: 야, 완전 전멸 아닌가요? 그러면?
1: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도착하기도 전에 60만 대군의 반이 굶어 죽고 병에 걸려 죽어버려요.
0: 야, 그래도 가요? 모스크바까지?
1: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 봤을 땐
0: 예.
1: 면이 안 서잖아요.
0: 그렇지.
1: 야, 너 60만 대군 끌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 다 죽이고 왔냐?
0: 30만이 죽었어요.
1: 그러니까.
0: 예.
1: 그래서 일단은 모스크바까지 가가지고 예. 우리가 왕 그쪽 러시아 왕 잡자고
0: 오.
1: 해서 갔는데 메롱. 러시아 왕은 또 도망을 가버려요. 황제가.
0: 가려면 사실 러시아는 끝없이 갈 수 있죠. 도망가려면.
1: 시베리아까지 오죠.
0: 갈 수 있죠.
1: 블라디보스토크.
0: 예, 예, 예. 그러니까
1: 물론 블라디보스토크는 그 당시에 러시아 영토는 아니었지만.
0: 아니었지만. 예, 승선이 없는데.
1: 그래가지고 모스크바까지 들어왔는데 러시아의 군주는 이미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한 상태고
0: 예.
1: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
0: 예.
1: 나폴레옹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0: 아, 어떤?
1: 왜냐하면 네. 지금 갓 황제가 된 나폴레옹의 반대 세력이 아직도 프랑스에 있을 거 아니에요.
0: 아,
1: 이게요. 네. 그 수나라의 수양제도 그렇고 당나라의 뭐 이세민도 그렇고 네.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멀리 갔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0: 자리를 비운 거죠.
1: 종묘 사직이 다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수도를 비운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나폴레옹이 없는 파리 구테타가 일어나도 이상
0: 무주공산이다.
1: 무주공산이니까.
0: 예.
1: 그래서 나폴레옹도 이거 어쩌저쩌지 머뭇머뭇 하고 있는 사이에
0: 심상치 않군요.
1: 러시아의 그 무시무시한 겨울이 다가왔고 모스크바를 덮쳐버립니다.
0: 혹한기가 됐군요.
1: 라라라라라라라 포도 드세요. 남프랑스 깐느에서 영화제 도왔죠.
0: 그랬던 사람들이
1: 그랬던 사람들이 영하 20도 야 체감 온도 30도 영하 30도 이거는 미치는 거죠.
0: 곰단이고 막
1: 곰도 아니고 야 일단 돌아가자 해가지고 유턴 하고 가는데
0: 아 퇴각하는 나폴레옹 그림이네. 저 백마 되게 나폴레옹 항상 멋있게 타고 있던 백마 아닌가요?
1: 맞습니다.
0: 예, 지금 비실비실하네요. 예.
1: 그러니까 저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폴레옹의 네. 프랑스군도 있지만 오합지졸이었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동료 병사가 그 얼어 죽었죠.
0: 네.
1: 그러면 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0: 아, 네.
1: 기록에 따르면 꽁꽁 얼어붙은 동료 병사 딱 보니까 다른 나라 병사예요.
0: 네.
1: 이걸 의자 삼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닥불을 피우고 갔다.
0: 아, 처참했네, 진짜.
1: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나폴레옹이요.
0: 예.
1: 이 추위 때문에 일단 전쟁에 진 거예요.
0: 네.
1: 난리가 납니다. 너.
0: 책임져.
1: 우리 프랑스에서만 최소 30만 명의 젊은이들을 끌고 왔는데.
0: 네.
1: 이거 다 죽이고 왔냐?
0: 아.
1: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좌에서 쫓겨나요.
0: 나폴레옹이 그 사건의 계기로 쫓겨나는 겁니까?
1: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지중해에 있는 엘바 섬으로 이베리아를 갑니다.
0: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예.
1: 근데 뭐 엘바 섬으로 갈 때 이제 그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다시 복귀를 하거든요.
0: 예.
1: 나폴레옹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부르봉. 갈라봉 아닙니다.
0: 아니죠. 예.
1: 부르봉 왕조가 복귀를 했다는 것은 다시 프랑스 정치가 개판이 될 것이다.
0: 를 내다봤어요?
1: 그러니까 어차피 부르봉 왕조 때문에 루이 16세 목 날라가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다시 권력을 잡을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엘바섬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프랑스랑 가까워요.
0: 아 그렇군요. 예.
1: 여기서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엘바섬의 섬 주인이 되는 그런 권리를 주긴 줘요. 나폴레옹한테.
0: 아 그래요?
1: 거기서
0: 섬 하나를 줬구나. 예.
1: 거, 섬 영주가 되라고.
0: 예.
1: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정말 영화같이 야! 난 내가 누구냐 나폴레옹이다. 내가 지금 프랑스에 상륙해가지고 저 말도 안 되는 저 부르봉 왕조 다시 제껴버리고 내가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너들 동의하냐? Yes, sir. 해가지고 병력을 상륙시켜가지고 다시 정권을 잡아요.
0: 나폴레옹이. 예예예. 예, 예.
1: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야 나폴레옹 다시 왔단다야. 양주도 아니고 쟤.
0: 예.
1: 특히 영국이
0: 예.
1: 안 되겠다. 한번
0: 붙긴 붙어야겠다.
1: 끝장을 보자.
0: 드디어 붙나? 그럼 영국이 그 내륙으로 오나요?
1: 들어와요.
0: 예, 예.
1: 나폴레옹 이번엔 진짜 너희 완전 끝장을 내겠다. 하면서 1815년도에
0: 네.
1: 워털루에서 나폴레옹과 영국군, 프랑스와 영국군이 최후의 파이널 매치를 벌인 다음에 영국이 이기죠. 이거 예전에 제가 이거 네. 로스차일드 가문 얘기할 때 했잖아요.
0: 예전이라기엔 너무 지난주 같은데.
1: 지난주세요?
0: 대출의 역사할 때.
1: 아, 네.
0: 바로 그렇구나. 지난주 같은데.
1: 아, 이게 참 시간 가는 거 없어가지고. 이 시간의 역사도 한번 합시다.
0: 지식이 이거. 워낙 많으셔서.
1: 그게 뭐, 연결이 돼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0: 그렇지, 그렇지. 아, 로스차일드가 그 기회를 잡았죠.
1: 그렇죠.
0: 예, 맞습니다.
1: 여기서 워털루 전투에서 네. 나폴레옹이 지면서 이제 나폴레옹 시대는 완전 끝나버리게 되죠.
0: 아하. 마냥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의 혹한의 그 겨울을 예상하고 내복한 겹이라도 더 끼워 입었다면 역사가 변하지 않았을까.
1: 그렇죠.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손난로를 들고 와가지고
0: 나폴레옹한테.
1: 하나씩 나눠주겠습니다.
0: 왜 나폴레옹한테 줄을 서려고 그러세요?
1: 네? 그러게요. 러시아 관계자 예. 여러분들 일리아 씨 미안합니다. 러시아 군에도 제가 손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0: 공평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자, 재밌네요. 날씨가 바꾼 전쟁의 흐름. 이 얘기는 썸문답. 예, 썸킴 역사 스틸러.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이스를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3: 푹푹 찌는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드리고자 지난주에 이어서 극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극지로 온 엉뚱한 질문들의 저자이자 극의 비밀을 캐러 다니는 극지 탐험가이시죠. 극지연구소 박숭현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박숭현입니다.
3: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0: 동방으로 무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예. 동쪽으로 가야 무역이 되는 건데
1: 그쵸.
0: 서쪽으로 가서 길을 발견하였다 해도 바다로 나간 거잖아요.
1: 예.
0: 바다로 나가다 보니까 극지의 영토에 접근하게 된 그런 모멘트가 생긴 거죠.
1: 그냥 대서양 쪽으로 가는데 극지를 접하게 됐네요.
0: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콜럼버스가 원래 바다를 거슬러서
1: 예.
0: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 가려고 했던 건데 가다가 뭐 아시다시피 못 갔잖아요. 콜럼버스는
1: 예,
0: 이제 그 가다 보면 엉뚱하게 이제 미대륙에 이제 하게 된 건데 예. 더 가야 되잖아요. 더 가야 되는 건데
1: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죠.
0: 예, 근데 더 가서 가려고 보니까 대륙에 막혀 있으니까
1: 예.
0: 어떻게 하면 더 갈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계속 남쪽을 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푼타라라스까지 가게 된 거죠.
1: 맞아요. 길이 막혀서 그냥 그렇죠. 유일한 길이 남쪽이니까.
0: 네, 남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1: 예, 예.
0: 그냥 본의 아니게.
1: 아, 그렇구나.
0: 그러니까 마젤란이 처음에 이제 콜럼버스는 가기만 거기서 만족을 하면 끝났는데 예. 마젤란은 끝까지 가보겠다고 해가지고
1: 네.
0: 아래쪽 가다 보니까 결국은 푼타라라스까지 이제 가게 돼서 거기를 통과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가게 된 건데
1: 네.
0: 그때 한번 크게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제 알게 돼서 그 일이 그런 무역 항로가 생기다 보니까
1: 예.
0: 계속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남극대륙에 접근하게 된 게 이제 그런 하나의 게 됐고요.
1: 네.
0: 근데 북도 비슷한 원인인데 무역을 해야 되는데
1: 네.
0: 그 처음에 이제 그 콜럼버스나 뭐 마젤란이 계약했던 그 항로는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데 독점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걸 찾자 하다 보니까 아 북극으로 가면 더 가깝지 않겠느냐. 근데 북극으로 찾다 보니까 북극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1: 네.
0: 북극 같은 거는 이제 북극은 서쪽으로 가도 갈 수 있고 동쪽으로 가도 갈 수가 있거든요. 북극은 네. 위에 있다 보니까
1: 네.
0: 그러니까 북서항로, 북동항로 두 개가 있는 건데 근데 북동항로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해안을 거쳐가는 북서항로는 이제 유럽이나 캐나다를 거쳐서 가는 건데
1: 네.
0: 처음에 이제 그 유럽인들은 이제 북서항로 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갈란대로 하다 보니 이제 북극에 접근하게 된 거죠.
1: 네.
0: 북동항로도 이렇게 가게 된 거고.
1: 예. 예. 남극은 또 제임스 쿡 선장도 그쪽에서 탐사 많이 했잖아요.
0: 그렇죠. 네. 이제 처음에 그 사람이 그 지금 우리가 보는 태평양의 모습을 이제 그 사람이 탐사해서 대부분 알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1: 예.
0: 하니까 굉장히 큰 그 경제적인 이익을 줬잖아요. 유럽.
1: 예. 그렇죠.
0: 그 유럽 사회에다가 그러니까
1: 네.
0: 그런 거 또 하나 발견하면 또 대박이 아니겠냐
1: 아~
0: 그런 목적을 가지고
1: 네.
0: 그런 미션을 줬던 거예요. 남반구에는 보면 대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 예.
0: 북한 거면 대륙이 있을 리가 없다.
1: 아.
0: 큰 대륙도 있을 테니까 그걸 찾아봐라.
1: 네.
0: 그냥 남쪽 가봐라 했는데 재밌게 우리는 남극하면 막 춥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따뜻한 남쪽 나라 이야기 하듯이
1: 예.
0: 그 따뜻한 대륙이 있을 거 생각했어요 남쪽에.
1: 아.
0: 그래서 따뜻한 남극 대륙 남방 대륙을 찾아봐라고 아. 미션을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은 이제 찾지는 못하고 막 빙산이 떠다니는 걸 봤죠. 근데 그 대신 그 바다에 굉장히 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복원하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어업이나 이런 게 발달하게 됐고 그다음 고래도 당시 많이 발견해가지고
1: 예.
0: 포경업이 많이 발전했어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남극에 보래 잡으라고 하는 배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모비딕 이야기 아시죠?
1: 예, 예.
0: 그것도 그런 계기로 이제
1: 아, 다 연결된
0: 그런
1: 경험이
0: 나오게 된 거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0: 접근을 이제 콕 때문에 이제 남극대로 접근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정확한 위도가 기억은 안 돼서 거의 한 70몇 도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20세기 다 돼가지고 러시아 역시 그 극지에 강한 러시아가
1: 아.
0: 벨링사우젠이라는 사람이 계속 가서
1: 네.
0: 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죠.
1: 아.
0: 보니까 딱 얼음 대륙이 있어가지고
1: 예.
0: 어디 땅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1: 네.
0: 참 기대와는 달리 풍요한 대륙이 아닌 얼음 대륙 하나 발견하게 된 거죠.
1: 좀 허탈할 수 있지만
0: 그렇죠.
1: 엄청난 의미가 있는 발견이죠.
0: 예.
1: 그리고 이제 남극점을 뭐 예. 찍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유명한 사람이 어릴 때 위인전으로도 읽었고 아문센이랑 스콧
0: 예.
1: 많이 떠올리는데요. 누가 먼저 간 거죠? 이게? 아문센이 먼저.
0: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아문센이 이제 먼저
1: 그렇죠.
0: 그 남극점에 도달을 1911년도
1: 예.
0: 이제 다 도달했으니까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네요.
1: 그러네요. 두 사람이 뭐 세계 라이벌처럼 하고 그때 경쟁이 엄청 치열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문센이 먼저 도달할 수 있었던 뭐 이유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이제 경쟁이죠. 경쟁이긴 한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뭐 경쟁하기보다는
1: 네.
0: 그 당시 최강국 영국이었잖아요. 영국이다
1: 예.
0: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우주 개발을 우리가 앞서간다고 하듯이 그 당시 이제 남극 대륙이 미지 대륙이다 보니까 그 세계 제국 우리가 당연히 거기는 남극은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1: 네.
0: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탐사들 잘 여러 번 먼저 보냈어요. 뭐
1: 예.
0: 보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스카시 적어도 한 세 번 정도는 갔던 거 마지막 남극점에 도달하게 된 갔었기 때문에
1: 스카시 영국 사람인 거죠.
0: 예,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갔었기 때문에 영국은 계속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
1: 예.
0: 근데 이제 워낙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남극대로 당연히 영국에서 이제 첫 남극점을 가겠지 이제 이런
1: 예.
0: 걸 하고 있었는데
1: 예.
0: 근데 아문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노르웨이 사람이거든요.
1: 예.
0: 노르웨이 사람들 영국은 좀 이렇게 오래된

0: 나라지만 노르웨이 물론 오래된 나라긴 한데 독립한 지는 얼마 안 된 신생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하고 이제 비교가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의 나라는 아니었는데 네. 영국에서 이제 그 아문젠이 이제 북극 탐험가였는데 북극 탐험한 걸 인정 안 해주다 보니까 한번 그 영국을 한번 좀 이렇게 나 한번 본때를 보여야겠다 해가지고 스컷이 간단을 안 상태에서 비밀리에 준비를 해가지고 소문에 성동격서 같이 난 북극 탐험을 할게 한 다음에 소문낸 다음에 난 그걸 딱 몰래 간 거죠.
1: 진짜 성동격서.
0: 그렇죠. 예. 그 사람도 훨씬 더 준비를 다른 차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스컷 같은 사람은 영국이란 나라의 어떤 그 국가적 임무를 보여받은 엄청난 미션을 가진 사람인 거지. 굉장히 그렇지. 책임이 크죠. 그러니까. 예. 단지 극점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극점 가면서 그 세금 쓰는데 예. 거의 갔다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가면서.
1: 얻어올 수 있는 거 다 얻어와라.
0: 다 얻어와라. 예. 그 환경도 지질 조사도 하고 예. 거의 뭐가 사는지도 확인하고 그 과학적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예. 또, 예. 또 원칙도 있어가지고 예.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
1: 아, 걸어가야 돼요?
0: 그 차 타고 가면 마라탄은 누가 차 타고 가면 반칙이잖아요. 예. 걸어가야지 진짜지. 근데 아. 이런 식의 그 미션을 가지고 예. 갔던 거예요. 이 사람 가면서 이제 온갖 그 원칙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고 삶에도 내가 그 사람이 끌어야 되고 아. 가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게 됐고 예. 또 원래 이미 그 전에 두 번 정도 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 그 루트를 따라 간 거죠. 이 사람은 예. 한번 갔던 길로 가야 되니까. 근데 예. 아무 전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은 남극 점에만 가면 되고 예. 물론 이제 과학적 연구도 하긴 하지만 그건 좀 장식이고 예. 그리고 길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1: 지름길로 그냥.
0: 그러니까 더 가까운 길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꼭 걸어갈 필요가 있냐.
1: 못 타고 가요.
0: 근데 네. 그 당시 아문젠이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개가 그 아주 그 영하 몇십 도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거를 아, 개를 데리고 가면 된다고 준비를 한 거죠.
1: 아,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건가 보다.
0: 근데 예. 스캇 같은 경우도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동물을 데리고 가는데 그 만주에 있는 조랑마를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추운 데 있으니까, 예.
1: 얘가 아, 만주 정도도 추우니까.
0: 그렇죠. 이제 걔를 데리고 가면 짐은 정도는 끌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걔네들은 전혀 남극에 잘 못해가지고, 오히려 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짐이 됐다.
0: 근데 아문젠은 이제 그건 아니고, 네. 걔를 데리고 가야 되지, 걔를 데리고 가서, 개 썰매를 가지고 이제 남극을
1: 갈 거예요. 썰매 타고 다니는 거예요.
0: 그렇죠. 지름길로 가고, 또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갔으니, 네. 당연히 빠르죠.
1: 후발주자여도 충원하겠네.
0: 또 일찍 출발했어요.
1: 아, 일찍 출발했고,
0: 일찍 출발하고, 운송수단도 더 빨랐고, 예. 그리고 지름길을 갔으니, 예. 스카프도 한 달 먼저 간 거죠. 가면서도 하는 일도 적었고, 아. 쭉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달
1: 먼저는 예. 효율의 끝을 달린 여정이었네요.
0: 그렇죠. 예. 어쩌면 그 극점의 그 남극점에 가는 효율에 있어서는 그 당시 기술 수준에서는 가장 그 효율적인 길을 선택했던 거죠.
1: 네. 스콧은 조금 몸도 마음도 무웠던 것 같습니다. 스콧의 비극적 결말?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0: 그러니까 스컷이 이제 남극점에 딱 가봤더니 아문젠이 한 달 전에 와서
1: 선수셨어요.
0: 네, 그 징표를 남겨놓은 거예요.
1: 국기 꽂았겠죠.
0: 국기 꽂아놓고 네. 그 사람이 또 그런 걸 했냐면은 그러니까 아문젠이 원래 자기 그 사람이 아까 그 북서항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예. 북서항로를 아문젠 자기가 처음에 이제 통과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에서 네.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증거가 뭐냐? 당신이 갔다 왔던 증거. 아. 증거를 대 이랬더니 못된 거죠 증거를. 난 아. 갔다 왔는데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야 됐다 해가지고.
1: 그때의 경험을.
0: 그렇죠. 남극장 딱 노르웨이 깃발 딱 꽂아놓은 거죠. 꽂아놓고 또 중요한 스컷이 온다는 걸 알잖아요.
1: 알죠.
0: 증인이 생긴 거죠.
1: 이거 봐라.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딱 이용한 거죠.
1: 나 왔다감. 예.
0: 딱 그 한 달 노르웨이 국왕 그 편지까지 남겨놨어요. 야. 스컷 선생 오면은 뭐 수고했네 이런 식의 어떤.
1: 스컷 약 오르는 정도 열받았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예. 딱 가보니까 이미. 깃발 노르웨이 깃발도 있고 편지가 남아 있으니까 예. 기운도 빠졌고 예. 또 돌아온 길에 또 워낙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 하다가 그 80km 정도 제가 원래 출발했던 그 원점이 있잖아요. 예. 거의 한 80km 남겨놓고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까? 아.
0: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온갖 원칙을 다 지키고 왔다가 그 오는 길에서 결국은 이제 그거를 못 하고
1: 아 그랬군요.
0: 예.
1: 예. 근데 그 극점, 그 정확한 포인트에 가면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 거의 그 자전축이 있으니까 거기는 시간이 우리랑 다르겠죠. 우리인데 시간을 우리는 뭐 한국 시간, 뭐 네. 중국 시간, 미국 시간 이렇게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경도에 따라 이제 결정되는 거니까. 예. 근데 거기 모든 경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네. 어떤 시간이든 결정할 수 있으니까.
1: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시간으로 살면 되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그 모든 점이 거의 모여 있으니까 시간적인 어떤
1: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건 똑같나요?
0: 그것도 극점이다 보니까 네. 좀 그건 좀 다르죠. 그것도. 예.
1: 시간 자기 마음대로 쓰면
0: 시간 참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죠.
1: 예, 좋네. 아 그리고 이제 아문센이랑 스콧 말고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인물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던데요.
0: 예,
1: 어떤 인물입니까?
0: 하여튼 그 아문센이나 스콧 같은 분들은 극점에 도달했으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했던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셰크탄이라는 사람도 그 극점에 남극점에 가고자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스캇이 먼저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두 번째 셰크탄이 도전했는데 이 사람은 그 당 스캇보다 더 가까이 갔었거든요. 극점에.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캇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암만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건데 너무 무리하게 그걸 원칙을 다 지키다 보니까 된 거 아니냐. 그런 그 좀 사는 게 중요하니까 대충 포기하고 왔으면 살았을 텐데 이런 게 있는 건데 스칼 같은 그 셰크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좀 충실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아~ 여기까지 와서 네. 충분하다. 다음에 또 오면 된다.
2: 희생자가 나올 바에는 포기하자 그렇죠. 여기서
0: 포기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포기하다 보니까 아무 데나 스칼도 가버렸잖아요. 가다 그렇지. 보니까 사람 갑자기 목적을 상실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이제 극점만 가는 게 남극점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남극 대륙으로 횡단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2: 성공합니까?
0: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을 이제 그 사람이 워낙 남극 탐사 경험이 있으니까 예. 이제 모금을 막 해가지고 돈이 모이고 대원을 모집을 했는데 예. 그 처음에 이제 대원을 모집할 했는데 한 5천 명이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선회가 데리고 가가지고 예.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그 남극의 서쪽에서 출발해서 우리 스컷이 있었, 그, 기지가 있었던, 이제 그 처음 출발했던 출발장까지 나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건데, 네. 그, 처음에 그 서쪽에서 상륙도 못하고, 바로 해빙에 갇혀가지고 착륙을 못했어요.
2: 아.
0: 못해가지고 네.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예. 못하다 보니까 겨울을 나고 여름이 되면은, 네. 이제 출발했다고 했더니, 여름이 되니까 해빙이 녹으면서 오히려 해빙이 막 배를, 그 다음에 범선이니까, 네. 배가 파괴돼가지고, 아예 이제 못 가게 된 거죠.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2: 그렇죠. 네.
0: 근데 이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 포기할 걸 다 포기하게 하고, 사람들 이제 필요한 것만 챙기게 해서, 인근의 산물을 이동해가지고, 거기다 머무르다가, 이제 거기 있으면 또 언젠가 죽게 되잖아요.
2: 네. 그렇죠.
0: 이 사람이 이제 구조를 데리고 오겠다고 해가지고, 예. 그 남극의 험한 바다, 아까 그 세종기지 들어갈 때 그 예. 배로 타면 3일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바다를 이제 드레이크 패시지라고 하는데 거기가 세계 가장 그 거친 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서
2: 구조선에
0: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이제
2: 다 살았어요.
0: 다 전원 생존한 거죠.
2: 이건 진짜 대단하네.
0: 그렇죠.
2: 소기의 목적은 못 이뤘지만.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성공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성공이라는 것도 삶이 있어야 성공하는 건데 그건 삶의 일부분이잖아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생존이라는 의미라든지 네. 그리고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큰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요즘은 더 각광받는 인물이 된 것 같아요.
2: 그러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0: 그렇죠.
2: 아문센만 네. 알고 있었는데. 셰클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극지에 대한 인간의 탐험 정신과 열정, 예나 지금이나 참 놀라운데, 그런데 무려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죠. 지금처럼 위성도 GPS도 없던 시절에, 수소 풍선을 타고 북극을 가로지르려고 했던 탐험가들이 있었습니까?
0: 예, 예.
2: 풍선을 타고?
0: 그렇죠.
2: 애니메이션 업이네요. 예.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것도 재밌는 발상인데, 아까 북서항로, 북동항로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예, 그걸 예. 개발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가다가 막 죽고, 막 실종되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배를 타고 간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북극 해빙을 덮여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배로 타는 게 어렵다면, 그러면은 하늘을 날아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발상이잖아요. 콜럼버스도 비슷하게, 동쪽으로 하는데 동쪽으로 할 게 아니라 서쪽으로 하면 되지 않냐는 발상했듯이 위로 가면 된다는 네. 발상을 해가지고 네. 근데 그 당시 마침 그 열기구들이 막 유행하는 시기여가지고 네. 기구가 좀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이용화산도 많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2: 네네.
0: 이런 걸 좀 반영해가지고 열기구를 타고 이제 갈 계획을 세웠던 거죠.
2: 예.
0: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딱 그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2: 이 사람은 솔로몬 안드레라는 사람이군요.
0: 예, 솔로몬 예. 안드레라는 네네. 사람인데 스웨덴 사람입니다.
2: 스웨덴 사람. 네.
0: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막 펀드를 받기 위해서 설득하고 다녔는데 처음에 관심을 안 가졌죠. 뭐 하냐 했는데 우리 아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2: 우리가 아는?
0: 예. 노벨.
2: 알프레드 노벨?
0: 네. 그 노벨상의 노벨이 그 당시 이제 그 사람 스웨덴 사람이니까.
2: 그렇죠.
0: 그래서 굉장히 이 발상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나 절반을 지원할게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당신의 그 필요한 자금을 했더니
2: 예, 예, 예.
0: 또 나머지 절반이 모금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절반도 내가 할게 해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돼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2: 예, 예.
0: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스발바드 섬에서 그
2: 노르웨이에 있는데
0: 그렇죠.
2: 예.
0: 이제 그 기구를 띄워가지고
2: 예.
0: 이제 출발을 했는데
2: 성공하나요?
0: 좀 이따 출발은 굉장히 장대했는데 그냥 소식 끊어졌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죠.
1: 실종된으로 끝났습니까?
0: 네. 노벨이 이제 그 좀 이따 죽었는데 노벨은 결국 그 성공 여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되면 일시적 대상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예, 예. 잊혀졌는데 한 뭐 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예. 그 북극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돼서 보니까 이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열기구 다 갔던 사람들이 그 아마도 좀 지나가지고 바로 그 기상 상태가 나빠가지고 바로 착륙한 다음에 걸어서 이제 이동하려고 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그 사망한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죠.
1: 동사했거나 뭐 굶어 죽었거나 뭐 그런 거. 예.
0: 근데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충분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충분히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뭔가 질병에 걸려 죽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1: 예. 요런 또 열정을 보여준 사례도 있네요. 언제나 박승현 연구원 편에서조차 또 스웨덴이 언급됩니다. 작가에서. 스웨덴 대사관에서 하루빨리 회신 좀 부탁드리고요. 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남극을 처음 간 사람도 뭐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0: 예, 이게 그 처음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개인적인 사정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참 국가 공식적으로 시작한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처음에 누가 갔다 이렇게 거를 하다가 더 조사를 해보니까 1963년도 무려 1963년도면은
1: 63년에?
0: 오래전이죠.
1: 예.
0: 그 유학을 갔던 분이 남극 대륙을 갔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1: 미국 유학을 간 한국분이요?
0: 그렇죠. 한국을 이제 이병돈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생물을 연구하신 분인데
1: 예.
0: 그 남극 대륙을 이제 그때 공부 차원 그
1: 무슨 미국에서 간 팀에 섞여서 가신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갈 때 따라간 거죠.
1: 아, 이병돈 박사님.
0: 예. 그 이분이 이제 부경대 교수도 하시고 해서 한국에 활동을 하셨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가셨던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1: 그럼 우리 정부 주도하에 간 거는 언제?
0: 그러니까 우리 정부 주도하는 이제 처음에 이제 남극 대륙 남극에 접근하기 시작한 거는 70년대 이미 이제 거기서 그 어업을 하기 위해서 접근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1980년에 들어와서 예.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 남극 조약을 가입을 해야 남극에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1: 예.
0: 남극 조약을 가입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는데
1: 예.
0: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이제 그 현재 세종기지가 있는 킹조지 섬에 간 게 정부 지원으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죠.
1: 예. 지금 이제 과학기지가 세워지면서 연구원분들이 오가고 계신데 남극에서 연구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극에서 그 활동을 하면 그 과학자여야 되죠. 남극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기지이기 때문에 과학기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과학자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1: 아, 요 질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극지에 가기 전에요, 연구원님. 그 혹시 특별한 훈련 같은 걸 받아야 되나요?
0: 예. 네, 기본적으로 극지 환경이 뭐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 필수적으로 훈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안전훈련 같은 거. 그 뭐 바다에 빠졌을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 비상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지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1: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0: 그런 건 아니고.
1: 안전 장비 같은 거. 교육받고 이런 거.
0: 그 안전 도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1: 이제 크레바스라고 하죠. 영화에서도 봤는데 남극 탐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크레바스 사이로 사람들을 추락해서 실종되고
0: 예.
1: 이런 경우가 있던데 크레바스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0: 네,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해양을 하다 보니까
1: 항해를 하시니까. 예.
0: 크레바스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그 극지 영소에 있다 보니까 예. 남극 관련된 정보들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1: 예.
0: 요즘도 가끔 이제 그 남극 대륙 탐사를 하다가 크레바스에서 실종됐다는 외국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외국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1: 크레바스 뭐 지도 같은 거는 없습니까?
0: 그 기본적으로 크레바스라는 게 그 고정된 게 아니야.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1: 크레바스는 왜 생기는 건가요? 그죠?
0: 기본적으로 이제 빙하는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데 걔네들 모든 빙하 같은 방향으로 같이 예. 흐른다면 그런 게 생기지 않겠지만
1: 예.
0: 뭐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속도로 흐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1: 예.
0: 그런데 크레바스가 발생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크레바스가 계속 이동을 하니까 그 위성에 대한 정보를 계속 추적을 하게 되고 거의 실시간으로 아마 계속 그 공유를 해주고 있어서 거의 남극 대륙 탐사하는 분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네. 근데 크레바스가 혹시 있을 것 같은 데서는 예. 굉장히 그 크레바스가 있는 위에는 눈을 덮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런 것들 혹시 있을 가능성들을 대비를 해서 예. 뭐 아주 그 그런 수칙에 따라 움직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 피해가게 되는 거겠죠.
2: 예. 극지 탐사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수칙이라든지 착용하는 장비들도 좀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0: 네,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남극을 뭐 예를 든다면 예, 예. 그 현장을 나갈 그 기지에 있다가 이제 그 조사를 나갈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바람이 워낙 세니까 그 바람 막아야 되는 윈드 자켓이 당연히 필요하고
2: 예.
0: 그리고 워낙 햇빛이 강하니까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우리가 그 단순히 그 거의 공기도 깨끗하고 이러니까 예. 잠시만 나가면 거의 막 그 까맣게 타버리거든요. 아. 화상을 입고 타기 때문에
2: 아.
0: 그러니까 그런 뭐 그
2: 차단제도
0: 아. 발라야 되고 예. 그 당연히 고글을 당연히 써야 되겠죠. 눈도 보호해야 되고 써야 되기도 예. 하고 그 또 한 가지는 또 조난당하면 안 되니까
2: 예.
0: 그리고 남극 환경 같은 거 워낙 급변하니까
2: 예.
0: 뭐 좋은 거 같다가 갑자기 변하거든요.
2: 예.
0: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통신수단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죠.
2: 어.
0: 뭐 휴대폰은 안 되니까
2: 네.
0: 워키토끼 같은 걸 갖고
2: 워키토끼.
0: 있으면서 이제 연락을 해야 되고 그것도 요즘 이제 추적하는 장비가 그 위치 추적하는 것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2: 네.
0: 이제 그 대원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것도 이제 준비가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두 명이 같이 다녀야 되고
2: 혼자 다니면 안 된다.
0: 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날씨가 급변해서 그 좀 고립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준비를 해야 되죠.
2: 아.
0: 고칼로리 어떤 예. 것들을 준비하게. 뭐 예를 들어 초코바라든지 이런 것들.
2: 네. 이런 것들이 필수 품목인가 보네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끝으로 이렇게 잡지사 두 주에 걸쳐 함께 해주셨는데요. 극지와 관련해서 꼭 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혹은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 극지라는 곳은 뭐 굉장히 먼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환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2: 네.
0: 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우리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중심축이라는 좀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2: 네.
0: 그리고 그 극지 연구하면 이제 보통 뭐 굉장히 모험 이런 네. 이런 걸 상상하시지만
2: 네.
0: 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택시를 타고 오는데
2: 네.
0: 제 동료분과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뭔가 제가 남극에 했던가 봐요. 한 이제 제 동료분이 내린 다음에 운전사분이 저한테 남극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막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민망했었거든요. 사실 모험이나 고생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남극이 아니더라도 현실 사신 분들이 다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특별히 뭐 남극에 연구한다 고생하니까 뭐 그걸 인정해달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2: 아,
0: 누구나 다 그 정도 고생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듯이 극지가 중요한 곳이고 대부분 극지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극지가 좀 그런 굉장히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네.
0: 충실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이제 그런 연구 활동들이 좀 지속돼야 될 것 같고
2: 네.
0: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얻는데 그걸 옛날에는 정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 많은 데이터를 얻을수록 이제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 극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극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환경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 네.
0: 싶습니다.
2: 정말 중요한 역할을 극지 전문가 박승현 연구원과 함께 극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연말에 이제 탐사도 잘 다녀오시고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이강민의 잡지사 저희가 평일에는 저녁 7시 30분부터 30분 방송되지만 토요일 잡지사 주말 에디션은 이제 밤 8시부터 1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랜만에 토요일 게스트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며칠 전에 출연해서 포뮬러1, F1의 세계를 제대로 알려주고 가신 윤재수 F1 해설위원 모시고 또 재미난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 레이스카 속도로 달려오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여야가 오늘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하고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의 집회 시위 12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출입도 불발이 됐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레오 14세 교황을 만났고 미국과 이란은 106일 만에 종전협상 MOU의 전자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잠시 1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과 혁신당 문성호 대변인과 함께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바라보는 2030 세대 분노의 본질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본방 후에는 유튜브 한정방송 더 락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예, 박정희 한판승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올공배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한 번에 안 들어와요. 뭐예요?
3: 네, 올공배 올림픽공원 배추도사.
4: 아, 가셨습니까?
3: 네, 월드컵인데. 아, 그런 거 웃지 말고.
4: 뭐야? 닉네임이 그러면서 왜 그래요?
3: 마음만 간 거지.
1: 마음이 가 있다.
3: 아니, 월드컵인데 올림픽 공원을 못 떠나고 있는데.
1: 이상민 크리에이터.
4: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도 엘레강스 정 정호기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카인드 장 장인미 대변인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카인드 하나 붙여드렸습니다.
6: 예, 저스트보다 나은 거죠.
1: 저스트.
6: 저스트 장인미 대변인. 카인드 장.
1: 예, 카인드 장. 우리 정호기 의원님 웃으셨어요. 아, 우리 정 의원님 웃기 했다는 게 성공했다고.
6: 네,
1: 방송 시작이 좋았다. 자, 바로 가보면, 이게 6.3 지방선거 끝난 지가 이제 2주 가까이 지났는데,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5시 반, 긴급 최고위를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던 곳 6곳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 아,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 장동혁 당대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정홍기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예.
5: 근데 이거 이제 장윤미 변호사가 잘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재선거 소청을 이제 선관위에 하는 거예요.
1: 네, 예, 맞습니다.
5: 그랬는데 그것의 기준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1: 예.
5: 근데 이거 소청을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다 그러면은 한 6-7만 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1: 예.
5: 그러면은 이 재선거가 결국은 한다 그래갖고 선거 결과 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다라는 정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1: 예.
5: 이거를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를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5: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가 판사 출신이에요.
1: 예.
5: 알면서 지금 그렇게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의 그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는 국민 통합과 함께 설득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지
1: 예.
5: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원하니까 한다? 이거는 정치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1: 배 소장님?
3: 우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 제가 올공배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 부실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당하다. 근데 이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또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재선거를 가야 된다 이런 건데 예. 그럼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 내세우는 거는 참정권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거 뭐 가뜩이나 2030 세대들 박탈감을 그동안 느껴왔는데
1: 예.
3: 뭐 기성세대들에게 심지어는 뭐 기득권 세대에게 운동권 세대에게 근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누구에나 공평한 이 유권자로서 참정권 이건 말이 되냐. 근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여기는 장동혁 대표의 생존권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1: 당대표의
3: 그렇습니다.
1: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3: 이걸 전면에 내세워야만 아하. 그래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그나마 결집할 수가 있고
1: 예.
3: 명분을 내걸 수가 있고
1: 아하.
3: 또 추동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극과 속이 상당히 이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1: 예. 장 변호사님도 이 법률적으로 전국 재선거 혹은 이 소청 앞으로 소청 어느 정도 과정이 남아 있는
6: 그러니까
1: 거예요?
6: 소청이라는 건 네. 이제 입증은 이걸 먼저 제기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이제 네. 법적 절차는 네. 그러면 의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네. 이게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절차적인 흥결이 있었는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 흥결이 없었으면 이게 달라졌. 달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한 예.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팩트에 부합하지도 않는 걸로 보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1: 예?
6: 다른 영역의 설명이 붙을 뿐이에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1: 예?
6: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여기에 세게 같이 이 환기를 다시금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의도만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그날 오전에 양양자 최고위원이 나 사퇴할 거다. 이거 예. 좀비 지도부다. 물론 나야 된다. 나는 직격탄을 맞았을 때 안 되겠다. 나를 중심으로 다시 집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솔루션이 바로 소청을 제기하는 건데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질 리 만무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법원 단계로 가는 건데
1: 예.
6: 법원에 가더라도 예. 이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이 이슈를 계속 환기시킬 수 있으니까. 그걸 의도하는 것 같아요.
1: 소청 신청은 얼마 걸려요?
6: 그게 14일 내 해야 되고요.
1: 네.
6: 거의 되게 빠른 시일 안에 그 가르마는 타줘야 돼. 법정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고 그 대법원의 단심제로 한 것도
1: 네.
6: 선거 결과를 2년, 3년 이렇게
1: 그렇죠.
6: 끌지 말라는 거예요.
1: 그 사이에 임기
6: 오려라.
1: 끝나니까.
6: 네, 맞습니다.
5: 그걸 원하는 거죠.
1: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재선거 지역에 서울, 경기 등이 포함돼 있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어제까지만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SNS에 장도혁 대표를 향해서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춰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 의원님.
5: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선 참 황당한 일이죠.
1: 황당한
5: 같은 당 소속이에요.
1: 같은 당 대표.
5: 그리고 사실은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1: 예.
5: 선을 긋고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1: 예.
5: 해서 결국은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1: 예.
5: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 7만 표 차이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는 재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송파에서 소위 그 투표용지가 몇 장이 부족했느냐 이걸 보면
1: 예.
5: 선거 결과가 재선거를 한다 그래서 뒤바뀌지도 않는데 그걸 주장하는 데다가
1: 예.
5: 오늘은 완전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그냥 자리를 타고 앉아가지고
1: 예.
5: 소위 지금 이제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대표 선수단과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1: 예.
5: 서울시장으로서 자기 입장은 이것이다라는
1: 예.
5: 부분을
1: 예.
5: 밝히는 거죠.
1: 자, 배 수장님은?
3: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신중한 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러고 이제 지켜봤더니, 서훈. 그러니까 오세훈이 아니고, 서훈 이렇게 된 거죠.
6: 왜냐하면 서훈이 아니고
3: 처음에는 조금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좀 아니 초반에 반응하고
1: 네.
3: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초반에는 네. 좀 지켜보겠다 그랬습니다.
1: 네.
3: 바로 선뜻 이 반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2030의 여론이 워낙 분도하고 있으니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혹여 그리고 이게 서울시장 선거까지일까? 뭐 구청장이든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쪽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켜보겠다. 그런데 이게 여섯 곳 전면 재선거에 이 서울시장 선거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뭐 나경원 의원의 의견도 이게 흘러나오면서
1: 예.
3: 부정적으로 이제 흘러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공동보조를 맞췄는데 의견도 안 묻고 서운한데 그러면서 더 강하게 선거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1: 자, 오세훈 시장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님 이런 상황.
7: 아름다운 서울에서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1: 예.
7: 예, 뭐 질문을 하셔야죠.
1: 자꾸
7: 덮어놓고 나오라고
1: 아, SNS 내용이 네. 좀 많이 분노하신 것 같아서
7: 그렇습니다.
1: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7: 당 지도부가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춰야 됩니다.
1: 예.
7: 그리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들어야겠죠.
1: 예.
7: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가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전난이라고 봅니다. 자리 보전용 여기 계신 분들 자리 있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보전하려고 이 나오셨습니까? 똑같이 묻는 겁니다.
1: 예.
7: 장동혁 대표는 그런 구호를 그만해야 됩니다. 멈춰!
6: 진짜 화가 나셨네요.
7: 서울에서.
1: 알겠습니다. 예.
7: 그렇습니다.
1: 자, 장동혁 당대표. 오늘 올림픽 공원에 출동을 했는데, 장대표는 요즘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잠깐 나와 주실까요?
8: 너무나 덥습니다.
1: 덥습니다.
8: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습니다.
1: 아니, 근데 사진도 더워 보여요.
8: 그러나, 목표는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계산해봤습니다. 네. 서울시장 재선거에 오세훈 시장이 떨어질 확률 5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선거소청을 통해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아, 저기 마침 오 시장님이 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아, 아름다워. 아니, 대표님. 자리 보전을 멈춰주십시오. 그런다고 대표를 더 못합니다. 그런다고 더 의미가 없습니다. 가보겠습니다.
8: 재선거.
7: 아이, 또 저러시네, 저. 아유, 가보겠습니다. 오세훈이었습니다.
1: 예,
8: 재방송. 재방송이요? 재방송.
1: 배치도사 버전으로 들려주세요.
9: 장동혁입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당선 됐지 않습니까?
1: 예.
9: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랑한다 민영아. 사랑한다 민수야. 제 사랑하는 거 알지?
7: 배종찬 소장도 예찬이, 자리 보전을 멈춰주십시오.
9: 예찬이 빠뜨릴 뻔했구나.
7: 그렇게 엉터리로 성대모사 한다고 자리가 보전되지 않습니다.
9: 물러나세요. 물러나요.
1: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18일에 의원총회 한대요. 의원총회 주제가 뭐냐.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다는데 사실 의원총회가 오전 10시고 11시에 본회의 시작이거든요. 의원님. 그럼 이게 10시에서 11시 1시간 사이에 당대표의 거취를 위한 건설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냐.
5: 아니 그냥 끝나는 거죠. 결국은 네. 11시에 본회의를 네. 하기 때문에 네. 10시에 의원총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야무야 시키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늘 주류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상당히 민감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본인이 판단할 때 예.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의원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거는 원내 지도부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 그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다가
1: 예.
5: 지금 당의 분위기가 장동혁 대표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중지가 모여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예요.
1: 예.
5: 그렇다고 원내대표가 총대 메고 앞에 서기도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딱 한 시간 동안 뭘 합니까?
1: 그러니까요.
5: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당의 이 그 원내 운영을 상당히 그 낡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예?
5: 일단 그 자신의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상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가?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소위 소프트 랜딩을 강조하는데
1: 예.
5: 자기만의 소프트 랜딩 보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 논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그렇다고 뭐 한동훈 외부에 있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만큼 지금 그 결론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일단은 요번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그런 하질 말든지 이거 야.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 그
1: 예.
5: 안을 지금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한 시간 동안 회의한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도 한 시간이 짧은
1: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한 시간이 부족해. 네. 맞아. 일부 한 시간이 부족해. 장교사님
10: 그 본회의장으로 이석하고 뭐 이런 시간까지 하면 그리고
1: 막.
10: 모두 발언하고 네. 수사원에서 장례 정리하고 이러면 한두 마디 하다가 끝나는 건데
1: 이동하셔야 됩니다. 본회의.
10: 근데 저는 그래도 되게 기다려졌거든요. 아. 여기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를 재신임한다라는 의견이 과연 나올까? 이 상황에?
1: 예.
10: 그러니까 비토하는 목소리가 그래도 모아지는 거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또 정옥임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조차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 예.
10: 근데 만약에 총회가 모아졌어도 장동혁 대표가 꿈쩍이라도 하겠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근거나 어떤 상황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최고위 사퇴 말고는 물리적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세게 그래도 목소리라도 내야 외부에서 이제 치는 균열이 생길 텐데 이것조차도 안 된다면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많이 부족한 거죠.
3: 그러니까 상황적 분석을 해보면 날씨상으로는 부채가 필요한데 의총은 부채는 없고 부재인 거죠. 부재. 아니 왜냐하면 지금 방검파는 대한부재, TKPK는 또 대한부재.
10: 아, 다 이거 근데, 온율이 있어.
3: 근데 세신파의 경우 이른바 대한과 미래.
1: 카인디장. 네, 친절해요.
3: 카인디장.
1: 예, 친절해요.
3: 최고야. 예. 그러면은 세신파는 지금 친한이든 친오든
1: 예.
3: 강제력과 물리력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1: 예.
3: 왜냐하면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위원이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당장은 쉽지 않거든요. 결국 한 시간 동안으로 저는 그레이스 정 정전 의원님 말씀에 예. 엘레강스정 예. 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11: 그런데 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이 민주당을 앞서는 국민의힘 개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보다 당 지지도가 높은 조사도 나왔고 상징적인 결과인 서울시장도 유지를 했고 여러 가지 결과적인 면에서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세 곳이 또 민주당이 이렇기 때문에
9: 왜 지지율이 올랐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11: 장동혁이 잘못했는데
9: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11: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9: 이건 제 성과 아닙니까?
11: 그러니까 정 의원님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 장동혁 대표가요?
11: 예, 그렇죠. 예, 당권파들이
5: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동혁이 잘했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요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지금 예. 들으면서도 내가 황당한데 예. 장동혁이 보긴 많대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자체를
11: 천운을 타고났다.
5: 아무리 봐도 장동혁이가 한 건 하나도 없어. 아. 근데 분위기가 장동혁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아.
11: 아, 불리하지 않아.
5: 이재명 대통령이 도와주고 정청래가 도와주고 아. 장동혁은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지지도가 올라가. 네. 그러니까 내 덕이라 그래도 누구도 말을 안 해. 아. 하긴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는 걸 한동훈 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뜩이나 이런 상황 아닐 때도 큰 소리 쳤는데
11: 그렇지.
5: 지금은 큰 소리가 이제 대시벨이 더 높아지는 거지.
11: 대시벨이 더 높아지지.
5: 진짜 황당무계해요. 정말. 이런 시츄에이션은 처음이야.
3: 그게 교육신동 이준석 대표는 지금 대안으로 이진숙 의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더 저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예.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누군가 대안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대체로 당권파 쪽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예. 충돌 갈등을 그나마 최소화해야 되고 예. 또 당분간 이 주도권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지율도 일정 수준은 또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진숙 의원으로선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모르겠어요. 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도 납득이 안 가는데 뭐 부재 중인지 뭐 하여튼 여하튼 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 탐색은 하고 있다는데 대안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5: 아 근데 이게 진짜 그 현실화 가능한 얘기예요? 이진숙 의원 얘기가?
11: 그 이준석 당대표가 그래도 국민의힘 당대표였으니까 그래도 정보의 소스가 믿을 만한 소스니까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
5: 아니 이렇게 되면은 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11: 예, 알겠습니다. 예, 상상은 맡기고.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민주당도 지금 2주 전부터 우리 정홍 의원이 허혁이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 빙의가 돼서 허혁은 무서워지고 있는 것 같아. 당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5: 아니 진짜 예. 우리나라는 예. 절대 총기 보유시키면 안 돼.
11: 아 총기 아
5: 그냥 지금 그래도 끝까지 입으로만 싸워야 되잖아.
11: 입으로
5: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네.
11: 자 정현미 대변인 네. 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10: 저희는 뭐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야기를 할 땐 좀 힘이 납니다.
11: 힘이 나는데.
10: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예. 엄중하다.
11: 엄중하다라고
10: 생각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느끼는 바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지. 말씀드리면
11: 정론집필.
10: 예, 정론집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예. 내분이란 건 그렇게 외부에서 보시는 만큼의 그 무게와 뜨거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5: 예. 어떻게 됐다고? 그게 원래
11: 다 들으셨으면서
5: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끓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끓고 있는 개구리는 그 뜨거운 걸 뭘 넣는다니까.
10: 예. 그 말씀 제가 새로 듣겠어요.
5: 자기도 그중 하나야.
11: 자기도 그중 하나야.
10: 계속 끓고 있는데 제가 모를 수 있는 거지.
5: 서서히 끓고 있거든 지금 서서히.
11: 정말 예, 굉장히 온유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본인은 전혀 모르겠어요?
10: 아니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의 여러 워딩들 월드클래스 뭐 이런 예. 부분이 계속 주파수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맞추는구나. 그리고 맞추기로 해석되길 원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아요. 왜냐하면 네. 전당대회에서 어떤 당권주자도 이재명 제가 요즘 논어에서 봤던 표현이라서 많이 쓰는데 항성. 네. 그러니까 항성 위주의 행성들이 돌잖아요. 네. 근데 북극성 같은 게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11: 논어에 항성 북극성이 나와요?
10: 아, 항성 얘기가 나와요.
11: 알았어요. 예, 세상에. 지구학인 줄 알았네. 네. 그래가지고.
10: 그래서 거기에 거리감을 좁히려 들지 네. 집권 2년 차에 치르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네. 상황이고 예. 응원해야 되고 재집권이 절체절명의 숙제인 상황에서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이런 건 전략일 수가 없어요.
11: 근데 어제 이원주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 이분이 저희 방송 요 시간 때 나와가지고 정권은 짧다 이 한마디를 이미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고 왔거든요. 폐수장님.
3: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정청래 예. 최대 위기다. 1개월 전 정 대표 출마 당연. 일주일 전 출마는 가능할 듯. 1일 전 불출마 당연. 이게 완전 극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11: 예.
3: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이유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신념에서 이제 큰 그런 논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11: 예.
3: 그 대체로 이제 저도 이제 제 나름의 취재를 해보니까 예. 촉을 바짝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인 자체가
11: 예.
3: 1일 전 상황은 지금 불출마 당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11: 자, 정 의원님.
5: 이게요.
11: 예.
5: 또 내가 조선시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1: 예.
5: 이게 일단 이제 탑에 한 예. 리더가 있잖아요. 예. 근데 밑에서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이 싸움이 예. 훨씬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들이 지금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멸칭을 써가면서
11: 예.
5: 지금 굉장히 이제 극대화되고 있고 이게 그 탑 리더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11: 예.
5: 그 리더도 누구 얘기는 좀 귀담아 듣고 누구 얘기는 어떤 그런 어떤 스크리닝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언제 그 퇴임을 하든 다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나가라는 게 아니라 요번에 나가면 다시 나오지 말라는 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11: 예.
5: 근데 마치 또 다 알아들었을 텐데. 아니, 여기서 뭐 한두 해 해봤어요? 이 정치판에서?
11: 예.
5: 그랬는데, 이제는 월드 클래스 지도자다 그러니까는
11: 예.
5: 아마 본인은 진짜 그냥 마음을 다해서 얘기했을 거야.
11: 아,
5: 네. 진짜 월클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이거는.
11: 월클이십니다.
5: 월클이다.
11: 잘 하시네요. 역시
5: 이렇게
11: 잘 하세요.
5: 했는데, 네. 그쪽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11: 네.
5: 저 정권은 짧다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해석이 막 예. 굉장히 거칠지
11: 예,
5: 않습니까?
11: 예.
5: 월클이라고 한 거요.
11: 예.
5: 대통령님 그 저 조롱하는 거예요.
11: 예.
5: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월클 클래스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인 거야. 그렇잖아.
11: 예.
5: 어떻게 월클 클래스까지는 아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11: 예.
5: 그리고 지금 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1: 예.
5: 제가 볼 때 이 게임의 승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상처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두 사람 또는 두 진영 간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정말 막 그 속이 터지게 만드는 장동혁 그 당 지지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나는 물론 보수 정당이
11: 네,
5: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좀 정신을 차리고
11: 네.
5: 조금 더 그 국민들로부터 소구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11: 예?
5: 이렇게 반사 이익으로 상대를 유리하게 하면서도 아직도 싸우고 있어.
11: 그렇지.
5: 지금 이 선거 지금 용지 부족에 대한 대안은 어디서도 안 나와. 그렇게 국회의원이 많은데도.
11: 그래서 이제 대통령 순방 마치 18일에 귀국을 늦게 한다고 하죠. 자, 배 수장님 예언해 주세요.
3: 네.
11: 정청래 당대표가 그 자리에 나가서 마중을 갈 것이냐?
3: 저는 무조건 나간다.
11: 정청래 대표.
3: 저는 무조건 나갈 거로 생각합니다.
11: 아. 그 청와대 보지 말라고 해도?
3: 네, 저는 서울공항에
11: 네.
3: 할 주로를 어떤 식으로 해서든 저는 무조건 간다.
11: 기장이에요?
12: 경을 타고라도.
3: 왜 그러냐면
11: 슬라이딩을 해서
3: 명분을 갖추는 거죠. 본인이 가지 않으면 그 오해를 그 오해를 월클 대통령이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1: 예?
3: 지금 이 시계를 차고 나왔다.
11: 이재명
3: 대통령께 보여드리겠다.
11: 예, 예.
3: 조금 시간이 안 맞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하고 본인은 그 명분으로
11: 예.
3: 나가서 모든 건 대통령의 뜻대로 난 다 하겠다. 그것이 나의 이 명분이고
11: 예.
3: 출사표다.
5: 한 가지만 빼고
3: 예, 예.
5: 안 나가는 것만 못하겠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지.
11: 아, 그 무조건 나간다?
5: 나가야지.
3: 100%.
5: 아니 자기 발로 나가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런데다가
11: 예.
5: 이거는 좀 잔인한 얘기일까요?
11: 예.
5: 뭐 저 혼자만의 상상인데
11: 예.
5: 그 대통령의 그 착륙을
11: 예.
5: 이제 인사하러 그거는 예. 뭐라 그래 마중이라 그러나
11: 예 마중이죠
5: 마중을 하러 나갔는데 환영식을 나가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막 막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간 그 핍박받는 분위기 그게 최고의 그림이야 정청래로서는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면은 그 소위 여기 문조 털레이를 중심으로 한 그 지지자들이 그걸 보고 아. 그 그림을 보고 야, 저 정도로 대통령이 저 정도로 스몰 사이즈 아. 어? 마음 어? 가졌어? 뭐 이런 아. 식으로 생각하게끔
11: 예.
5: 아니면은 또 그 화가 잔뜩 났다가 예. 얼굴을 보고 어떤 표정 관리를 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정청래 대표로서는 예. 나가야 돼요.
11: 나가야죠.
3: 저는 그리고 대통령도 받을 것 같아요. 아~ 받을 것 같아요.
5: 그 자리에서 네. 뭐라 그래. 속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 인간이.
11: 속으로.
5: 하지만, 뭐라 그래.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요.
11: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분이 주목받고 있어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분이, 서신을 보냈어요. 저 당분간 노무현재단 떠납니다. 해촉을 요청했다. 그거는, 제가 앞으로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무섭다. 야 무섭다. 지금 정홍현 계속 무섭게 하고 있어요. 민주당 왜 자꾸 무섭게 하는 거예요?
10: 앞으로 할 논평이라 네, 함은 예, 예. 전당대회를 지칭하는
11: 거죠.
10: 그게 누군가를 지원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누군가를 비토하는 방식일 수도 있을 텐데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까지 드러냈던 여러 문제의식과 평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미뤄 짐작되는 어떤 그 상황이
11: 있죠.
10: 있고
11: 예.
10: 그렇다면 예.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라는 걸 세게 치를 거예요. 그런데 룰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 정당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11: 예.
10: 그거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 선택을 받는 거예요. 예. 7대 3 룰이 이제 될 텐데 이제 일반 여론조사 예. 그리고 70 당원들의 평가를 일단 받는 과정 중에 있다. 저희가 애매한 성적표를 받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는 성공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11: 예.
10: 당원들이 그렇다면 이 실패의 책임은 정청래 당신이 지는 게 맞다라고 하면 당원 선택 못 받는 거예요. 다만 그렇지 않다. 이 승리인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신임을 한번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연임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송영길 여러 주자가 있는 거라서 그걸 시스템으로 잘 치러낼 겁니다. 그리고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신념과 소신과 방향성을 갖고 하는데 자기 확 신을 갖고 정치를 하면 이 노선이 부딪혔을 때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신념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나쁜 뭐 이런 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1: 아 너무 내가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자,
3: 저는 유시민 작가의 저는 그냥 결정문
11: 짧게
3: 작심 작정으로 그래서 당분간 짧게 두 부분만 해석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기고 돌아오리라. 그리고 제가 할 비평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혹시 겪게 될 그러니까 절대로 김민석은 안 돼. 저는 분명히 한 걸로 봅니다. 이 글에서.
11: 김민석은 안 돼?
3: 예, 왜냐하면 2002년의 기억이죠.
11: 아,
3: 그 노면... 당시에 노정 단일화에서 정의에 서 있었던
11: 2002년
3: 노정 단일화에서 정의에 서 있었던
11: 후보. 예.
3: 다른 사람은 몰라도
11: 김민석은 안 된다?
3: 김은 안 돼.
11: 아,
5: 근데 그 당시 이 분들이 그 주장을 해요. 예. 2002년에 그 후단염 얘기를 하는데
11: 예.
5: 과연 그때 김민석 당시 정치인이 자의로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그림 중에 그 월드컵
11: 예,
5: 4강
11: 예, 맞아요, 맞아요.
5: 그래서 그 광화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카퍼레이드를 한쪽에서는 연평해전이 일어나서 우리의 생때 같은 젊은 아들들이 6명 이상 그 죽고 다치고 했는데 그 기억을 보수들은 하고 있거든요.
11: 예.
5: 근데 과연 그 큰 그림을 김민석이 만들었다고? 근데 지금 이들은 김민석이 잘못 아니 저는 뭐 누구를 그 겨냥해서 이들이 비판하는 건 이 사람들의 자유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 단순화시키는 게 과연 그 역사에 대한 올바른 사실 확인인가? 그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11: 마지막 우리 송영길 전 대표 만나고 마무리할게요.
13: 아니 없습니까? 송영길입니다. 왜 김민성 얘기만 합니까? 왜 정청래 얘기만 합니까? 저도 있으면 정말 물병을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과 정부가 하나 되는 당대표가 필요할 때입니다. 바로 이 송영길의 리더십이 이 물병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영길이었습니다.
11: 배치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 수장님 이상민 그래도 고맙습니다.
13: 베리베리 땡큐.
3: 고맙습니다.

0: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올림픽공원 시위 12일째 이어지고 있죠. 이번 집회 또 2030 세대가 주축인 상황에서 또 자발적으로 결집했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 시간에는 청년 정치인 두 분을 모시고 이번 사태 분노의 본질은 무엇인지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문성호 대변인.
2: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0: 예. 정민철 부의장은 저희가 그 주말 코너를 한번 몇 차례 보셨었고 문성호 대변인 처음이신 것 같아요.
2: 네, 오늘 처음입니다.
0: 예, 두 분이 또 그 목동 그 S본부에서 선거방송 두 분 같이 하셨죠, 그죠?
2: 같이 했었죠.
1: 맞습니다.
0: 아, 호흡 잘 맞았습니까?
1: 워낙에 제가 좋아하던 그런 패널 분이셔서 예. 정치인 분이셔서 네. 감사한 마음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저도 약간 워낙 인스타 같은 데서 많이 봤어서
0: 그래요? 거의
2: 뭐 연예인하고 같이 하는 기분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지금 댓글에 둘 다 훈남이야 뭐 이런 글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 그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은 이번 전당대회 때 뭔가 움직임이 있으신 것 같은데
1: 네, 이번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0: 최고위원회?
1: 네, 그래서 저는 선출직 최고위원 의원들과 경쟁하겠다라고 당차게 포부를 밝혔는데 예. 감사하게도 많은 당원분들과 시민분들이 예. 응원해주고 계시고 예. 뭐 조회수도 빵빵 터져서 거의 한 100만 회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아, 출마 의사에 대해서.
1: 예, 그래서 많은 당원분들이 이제는 민주당이 진짜 변해야 된다. 특히 이번 잠실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 민주당이 이대로 문화 전쟁에 밀려서는 안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0: 아하. 그래서 우리 정민철 부의장이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것이고 개혁신당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2: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당이다 보니까 네. 인원수가 적어서 예. 선거 끝나고 나면 오히려 좀 경무에 지쳤던 그게 이제 끝나고 좀 쉬는 분위기라 저희는 뭐 아직은 얘기 나올 게 없는데
0: 예.
2: 저희도 이번 선거에서 원했던 만큼의 성적은 내지 못했으니까 저희도 이제 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해나가야죠.
0: 예.
2: 아무래도 이게 중소기업은 뭐 그냥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0: 아니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두 청년 정치인과 함께 요즘 그 올림픽 공원

0: 참정권이 훼손됐다. 이 부분에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정말 많은데 새벽 사실 그런 일반 청년은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예. 그때까지 이제 새벽이나 밤까지 남아있는 분들 아무래도 부정선거를 외치신다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뭐 요즘에는 뭐 대미 공조 수사해야 된다, 뭐 이재명을 사형시켜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농도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1: 문성원 대변인.
2: 저는 이제 저번 주 일요일 날 갔다 왔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주말이라서 그런지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일부 잘못된 행태 같은 거는 뭐 극히 일부의 모습이었고.
1: 예.
2: 근데 반대로 저는 이제 그냥 뭐 마스크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갔는데.
1: 예.
2: 그때는 반대로 원래 이런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고 정파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셨어서 뭐 알아보고 이런 거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나와서 목소리 나오는 게 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뭐 제가 안 가봤지만 가본 분들 이제 월요일이니까.
1: 예.
2: 뭔가 일반적인 학생분들은 좀 출퇴근이나 뭐 본인들의 학업 등으로 인해서 좀 빠지고
1: 예?
2: 속된 말로 좀 짠물이 돼서 좀 분위기가 변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1: 짠물.
2: 적어도 제가 봤던 저번 주 일요일 한 저녁 시간대까지만은 오히려 지금 보도되고 있는 행태들이 좀 오히려 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변했는지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되게 중요했던 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 대표. 예.
0: 일요일 이전에도 지난주 평일에도 갔었을 때 밤 시간대에는 이준석 나가라 꺼져라
1: 예.
0: 소리 듣고 또 낮 시간에도 뭐 이준석 대표에게 너네 엄마 중국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테러 당한 걸 보면
1: 예.
0: 어쨌든 정말 많은 수가 있지만 그중에
1: 예.
0: 일정 부분은 굉장히 극성 부정선거론자들이 거기에 존재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의 논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1: 그렇지.
0: 테러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시위에 너무 그 복합적인 면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부정선거론자들이 점점 주도권을 잡다 못해 이제는 거의 주도권을 아예 잡아서
1: 예.
0: 전환길이 마치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1: 예.
0: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그래서 그 집회 초기에 보면 전환길 씨가 확성기 들고 막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현장에 계신 분이 아, 젊은 친구들이 다 알아서 잘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0: 네.
1: 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도
0: 네.
1: 좀 목격이 되고 했었었는데 자 그러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무엇이 우리 2030 세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현장에 가게 만들었을까?
2: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은
1: 네.
2: 공정에 특히 민감해요. 그중에서도 과정의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1: 예.
2: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뭐 이런 젊은 층들 혹은 약자들을 위해서 뭐 결과적인 평등 이런 이야기를 한진 꽤 됐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행됐고요.
1: 예.
2: 하지만 실제로 그 정책이 그렇게 적용되기보다는 일종의 특권층 등만 항의할 수 있는 할당제로 변질되어버린 측면이
1: 예.
2: 있거든요. 실제로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은 뭔가 그 정보에 빠르거나 혹은 그런 걸 줄 수 있는 정보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받는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차라리 과정만이라도 공정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까 과정을 공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젊은 층들의 한 10년 전부터의 꾸준한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1: 예.
2: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에서 정치 권력을 누구에게 주는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누구에게 주는가 이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게 치러졌다.
1: 예.
2: 이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어려워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의 지수들도 여러 가지가 안 좋고
1: 예.
2: 뭐 취업 경쟁이나 학업 경쟁 같은 것도 크고요. 거기다가 이제 옛날과는 다르게 탈락된 사람과 탈락되지 않은 사람의 간극이 점점 양극화되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간극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슬픈 거예요. 최소한 과정이라도 공정했다면 내가 그 실패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마저 공정치 않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1: 정민철 부의장.
0: 우선은 직관적이잖아요. 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여기에는 되게 분명한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보고
1: 예.
0: 그 기저에는 사실 이미 청년층들의 알고리즘 사이에는
1: 예.
0: 부정선거라는 알고리즘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부정선거 콘텐츠를 통해서 정말 정치에 많이 관심이 없더라도 뭔가 선관이 이상해. 그리고 이 나라의 선거제도가 뭔가 잘못되고 하고 있는 것 같아.
1: 예.
0: 이런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인식이 이번에 선관위의 정말 대대적인 사고로 인해서 맞나 보다. 뭔가 잘못된 게 맞나 보다. 그럼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게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과연 이들이 계엄 때도, 윤석열 탄핵 집회 때도, 이렇게 참여했을까? 저는 이 질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정말 많은 청년들이
1: 예?
0: 얘기해요. 아니 내 친구 윤석열 때는 계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애가 뭐 심지어는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리는 게 요즘 저희 세대에서는 의견 표명인데
1: 에?
0: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애가
1: 에?
0: 왜 지금 잠실에 나와서

0: 시위를 하지? 이 질문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1: 왜
0: 부분이라고.
1: 왜 합니까?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0: 저 말씀드렸듯이 예? 부정선거에 대한 예? 기저에 깔린 움직임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어쨌든 이게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있어요. 예? 저는 이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길 가다 보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당협 의원장들이 어떤 현수막을 걸었냐면 예? 이재명 정부 선관위 투표방해 제보센터. 그러니까 이 선관위의 이런 부실한 행태들이 예? 이재명 정부가 일을 못해서 행정을 못해서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과 부정선거론자들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게 분노하고 있던 일부 청년들이 더 거기에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들 사이에서는 약간 유행처럼 돌았어요. 잠실 시위에 나가는 게 정의를 예. 지키는 것 같구나. 예. 이런 식으로 있었던 흐름은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1: 현 정부에서 발생한 일은 맞잖아요.
0: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예. 이 영상에서 팩트체크를 하는 예. 걸 6월 4일에 바로 올렸었어요. 뭐냐면요. 예. 청년층 사이에서, 이거 이재명이 부정선거 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영상 시작부터 얘기해요. 예. 선관위는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완전히 행정부와 독립된 독립기관 존재하고 그게 헌법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재명 행정부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쉽사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예. 이게 위헌 판결 나 있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 나 있어서 감사도 안 받고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예. 이 선관위 개혁에 있어서는 우리 좌우를 떠나서 다 이야기해야 된다가 제 영상이었는데 그게 예. 인스타그램에서 400만 조회수 정도 나왔고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각 SNS에서 정말 뜨겁게 반응했고 트위터에서는 한 1500만의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들 보면 예? 근본적으로 이 사태가 처음 일어났을 때 부정선거 담론과 멀어지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게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다, 실패다라는 인식들이 초반에 분명히 존재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이 잠실 사태의 시작이 이재명 정부에게 정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출발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거 말고는 특별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예. 정청래 당 지도부, 정청래 당대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하는데도 이 잠실 사태와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고 임모 의원은 핸드볼 전설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신데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서도 여기에 예. 대해서 핸드볼 선수들이 이렇게 시위대들의 테러를 받고 있는데 아무런 메시지도 안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지금 당과 정부의 온도차가 있다고 봅니다.
1: 두 분이 외모도 지금 유튜브에서 비지 않고 있는데 오디오도 비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차이가 없는데 제 딸이 이제 고3인데 그 집에 있다가 아빠 이번 선거 부정선거 있었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고3이. 네. 그러니까 이제 2030 세대뿐만 아니라 10대들도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부정선거란 단어를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 선관위 부실관리 때문에 이 부정선거 주장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힘과 에너지를 받게 돼서 그게 가장 큰 패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게 대안이 무엇이겠는가라는 점인데 개혁신당에서는 또 부분적인 재선거 이 부분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죠.
1: 예?
2: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 이유가 혹시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의사를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밴드웨건 효과 등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예. 일주일간 공표를 안 하는 거거든요.
1: 예.
2: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투표가 진행됐어요.
1: 예.
2: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선거법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그렇다면 재선거를 해야죠. 다만 전국 전면 재선거라는 건 또 반대로 말이 안 되는 게
1: 예.
2: 그럼 올바르게 치러진 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분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네.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투표를 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재선거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2: 거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선거라는 건 또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선관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의 문제점이 정말 많아요. 여기가 카르텔화가 완전히 되어 있어서
1: 예.
2: 얘기한 바와 같이 감사도 안 받는 곳이다 보니까 네. 자기들 내부에서 너무 고여버렸어요.
1: 네.
2: 저는 이게 윗사람 몇 명 책임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해체 수세, 정말 모든 인적을 청산하고 새로 뽑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완전히 갈라내고 또 이후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하나도 턱끌 하나 의혹이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결을 해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실제로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6월 5일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예. 하면서 좀 민주당 정치인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대표적으로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요.
1: 예.
0: 장도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국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고
1: 예.
0: 또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재선거 해야 된다 했다가 재선거는 현실이 어렵다고 했다가 또 어젠가 그저께 갑자기 또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밝혔어요.
1: 예.
0: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지금 여기서 좀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재선거 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가 이 잠실 사태가 터지고 나서 담화를 올렸어요.
1: 예.
0: 담화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선거 요구가 있다는 걸 언급만 하고
1: 예.
0: 본인의 입장은 어떤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침묵하는 거예요.
1: 예.
0: 진짜 그 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 국민들과 청년들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라고 했는데
1: 예.
0: 응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1: 예.
0: 근데 그 오늘인가요?
1: 예.
0: 오세훈 당선인이 장동혁 재선거 주장은 소모적이다.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춰달라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1: 예.
0: 저는 오히려 지금 청년들이 이 오세훈 시장 당선인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자리 보전을 위해서 이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일축하는 게 아니겠느냐. 실제로 개혁신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 재선거이든
1: 예.
0: 아니면 서울 재선거이든 어떤 거든 어떤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울시장 재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당리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1: 예.
0: 다만 구의원 시원 재선거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1: 예.
0: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보기에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닌가라는 비판점을 가지는 겁니다.
2: 실제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1: 예.
2: 처음 이 사태가 터졌을 때는 뭐 서울 14개 지역이라 그랬다가 선관위에서 자꾸 늘어요. 근데 그게
1: 넘었죠.
2: 반대로 예. 어떤 외부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낸 게 아니거든요.
1: 예.
2: 선관위 내부에서 이런 게 사태가 터지니까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선거 요구를 했을 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진 쪽에서 해약을 받아줘요.
1: 예.
2: 이긴 쪽에서 하면 이것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보통 소를 진행하는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보통
1: 예.
2: 취하가 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서울 쪽은 좀 정원호 구청장께서 이야기를 강하게 해주시면 드라이브가 더 세게 걸릴 텐데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계셔가지고
1: 그러니까 이게 뭐 승복을 했는 상황이에요.
2: 예, 여야 그러니까 굳이 전 승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도
1: 예.
2: 침해를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1: 예.
2: 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면 이런 재선거 이런 논란들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두 분이 오디오가 비지 않아서 하나 질문 드리기 참 굉장히 두렵긴 한데
0: 좀 더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 예,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두 가지 질문 드릴 거예요. 자, 하나. 2030의 보수화, 요게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보면서, 요게 또 중요한 화두로 들어왔는데, 보수화되면 안 되는 것이냐. 또 그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 보수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분 누구부터 말씀해주세요? 정희철.
0: 일단 저는 서울 청년들의 보수화는 있다고 봅니다.
1: 예.
0: 왜냐면요. 김부겸 후보요. 대구시장에서
1: 예.
0: 20대, 30대 다 이겼습니다.
1: 예.
0: 오로지 60, 70대 압도적 몰표로 그 추경 후보가 승리했던 거죠.
1: 예.
0: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아니 대구시장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걸 2030 보수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1: 예.
0: 더 나아가서 원래 언론에서 계속 떠들었던 게 2030 여성들,
1: 예.
0: 서울의 여성들이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를 많이 했다. 심지어 30대 여성들은 뭐 예.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1: 예.
0: 이것도 결론적으로 출구조사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나오면서 2030 여성들도 정은호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한 걸로 바뀌었죠.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30의 보수화라고 표현하기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지역마다 다른 특색들이 반영이 됐다. 저는 2030 보수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만큼 문화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문화전쟁에 승리한 적이 없었던 것이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완전히 역전을 성공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 예.
2: 저 짧게 얘기할 수 없는 주제긴 한데 20, 30대가 보수화가 된 게 아니라
1: 예.
2: 민주당이 수구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예.
2: 기존에 이제 젊은층들이 기득권에 대한 저항정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운영을 잘 했느냐? 이거에
1: 예.
2: 대한 질문을 젊은층은 던지고 있는 거예요.
1: 예.
2: 근데 뭐 여러 가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결국 꼬리표까지 붙어버릴 정도로
1: 예.
2: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항상 자기 팔은 안으로 굽고 자기 사람들의 문제에는 눈 감고 이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1: 예.
2: 지금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권력을 가지고 뭔가 부패한 권력을 다루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아까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대구에서는 그럼 왜 그랬냐. 대구는 쭉 국민의힘이 항상 지자체에서 승리해왔던 곳이잖아요.
1: 예, 예, 예.
2: 그러니까 권한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거예요.
1: 기득권이 국민의힘이다.
2: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음흠. 너희 그동안 권한과 권력 가지고 뭐 했어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젊은 층이 보수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본인들이 젊은 층에서 지지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민주당. 아하. 그리고 지금 마치 받고 있는 젊은 층의 지지가 자신들이 잘해서 받는 것이냐 이야기하고 싶은 보수.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기득권에 대한 타파 정신이라고 정리를 하는 게 가장 간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러니까 2030의 어떤 이념적인 관점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2: 그렇죠.
1: 예, 어떤 실용적인 관점 그리고 기득권대 또 이제 새로운 청년들의 입장 관점이 좀 비판할 것 같고요. 아, 스벅 그 탱크데이 사태 이게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또 오히려 민주당이 이것을 너무 또 강조해서 이게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짧게 코멘트 들어도 될까요? 예.
0: 네. 실제로 이번 잠실 시위에 나가는 특히 부정선거 시위대가 이 스벅 사태를 많이 끌고 들어오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선법기관인 선관위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뭐 기업에는 그럼 왜 말을 했냐 이런 식으로 많이 호도를 하시던데 저는 그야말로 호도라고 보고 대통령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또 국가 원수로서 한 기업이 부당한 일, 특히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모욕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럼 그에 대한 메시지를 냈을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섞이는 거 맞지 않은 것 같고, 뭐 예. 민주당에서 너무 과하게 얘기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은 스타벅스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로 문제가 됐을까요? 정용진 회장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고 정용진 회장의 이미지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기 이렇게 좀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2: 그러니까 저도 짧게 결국에 이번에도 내로남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2: 정원우 구청장의 본인의 주폭을 덮기 위해서 5.18을 끌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반대로 얘기해보자고요. 국민의힘 의원이 어디서 옛날 과거 주폭이 나왔는데
1: 예.
2: 그 재판부 보니까 뭐 정치적인 이견으로 다퉜고 본인은 기억 안 난다고 심신미약 주장하셨는데 문제가 되니까 아 내가 5.18 문제로 이견이 생겨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반응했겠냐고요.
1: 예.
2: 그러니까 이번에 저 강원지사 나오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흔히 얘기하는 NHK 사건, 그 광주 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뭐 단란주정 가셨던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왜 이 모욕받아서는 안 되는 5.18이라는 것에서 너희 사람들이 할 때는 조용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1: 예.
2: 근데 만약에 스타벅스가 거기서 사과를 안 하고 뻗댔다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바로 3시간 만에 사과문이 나오고
1: 예.
2: 관련 책임자들이 징계를 받고 대표까지 그만뒀어요. 그럼에도 정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희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던 거죠.
1: 예. 두 분이 이렇게 말씀 잘하실지 모르고 시간을 짧게 배정했는데요. 다음에 모실 때는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개혁신당 문성호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박정희 한판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직영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 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6: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마주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그저 가벼운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경이롭고 무거운 과정임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인데요. 누군가를 알아가는 일은 한 권의 책을 읽거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고도 하죠. 저마다 다른 온도와 습도, 문화를 품고 있는 미지의 나라를 여행하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 조용필입니다. 미지의 세계.

0: 시 전영종의 방문객이란 시 구절로 오늘 오프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들을 맞을 때 한 사람의 과거가 현재가 또는 미래가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면 틀림이 없겠죠. 한 사람을 마주하고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대단한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이란 시 뒤이어 이렇게 또 이어지는데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내게 온다는 것은 또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의 인생에 소중한 한 획을 그리는 아마 소중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중한 나의 인생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상대방의 인생도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아시죠? 사람의 마음이란 강할 땐 정말 놀랄만치 강하지만 한없이 약해질 때는 얼마나 부스러지기 쉬운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보다도 소중하게, 진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인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화요일 오후, 여기는 라라랜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저의 청취자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좋은 인연을 위해 저는 열심히 방송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코시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날씨 이야기. 어제 월요일 아침 메릴랜드에서 사시는 분들, 특히 이 지진을 느끼셨다면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어제 오전 10시 직후 하퍼드 카운티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진의 진앙은 벨에어에서 5마일이 채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웹사이트의 지도에 따르면은 진앙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폭발음 같은 소리를 들었다며 에버딘 시험장과 가까운 곳에 살아서 폭발물 실험을 하는 줄 알았다며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소리였고 혹시 기초에 새로운 균열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난 10월에도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 지진은 콜롬비아에서 발생했으며 진원 깊이는 약 8km, 5마일에 달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와 알링턴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는 보고가 뒤늦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도죠. 그때 발생한 지진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네요. 사실 1897년 이래 DMV 지역에서 기록이 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워싱턴 기념탑 등 일부 주요 건축물이 피해를 입기도 했었는데 불과 작년에도 메릴랜드주에서 약하긴 하지만 지진이 있었다고 하니 이제 여기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오늘 날씨 완전 멋집니다. 그야말로 초여름의 쾌적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평년보다 약간 낮고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현재 낮 최고 기온이 79도, 섭씨 26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잔잔하지만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서 습도 다소 올라가겠고요. 밤사이 국지적인 소나기 가능성도 높아지겠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61도, 섭씨 16도입니다. 내일 수요일은 전형적인 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에 국지적으로 소나기와 함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오늘보다 높은 9로 자외선 차단제 반드시 바르셔야 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바람은 남풍으로 바뀌겠고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강한 폭풍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5도, 체감 온도는 약 100도에 달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바람은 남서풍으로 10에서 20마일 불겠고요. 자외선 또한 9로 매우 높습니다. 금요일은 오전에 한랭전선이 지나간 후 기온은 낮아지고 습도도 줄어들겠고요. 오전에는 대체로 흐린 하늘 아래 잔여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10에서 20마일 불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4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고요. 일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리지만 야외 활동하시기에는 좋은 날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36분이고요. 내일 수요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신승훈이 부릅니다. 어느 멋진 날.

같은 노래 다른 느낌?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캐리 부르기 부른 사랑은 기차를 타고입니다. 원곡은 프랑스 가수 마조리 노엘의 Dan Le Mi Vagon인데요. 프랑스 가수인 마조리 노엘은 1945년생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프랑스와즈 니보인데요. 가수로 데뷔하면서 생일이 크리스마스여서 노엘이라고 했고요. 예명 앞 이름 마조리는 인기 가수 위크 어프레이가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마조리 노엘은 다방을 경영하는 양친을 도우면서 틈틈이 노래 공부를 하다가 1964년에 처음으로 음반을 발표했고 이듬해인 1965년에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유로비전 송 컨테스트에 몬테카를로 대표로 출전한 바 있는 가수입니다. 이 Dan Le Mi Vagon이라는 노래 주요 가사 내용은 사랑은 둘이서 기차를 타고 속삭여요. 시원한 벌판을 달려가면서 속삭여요. 하늘에 흐르는 흰 구름처럼 포근한 마음을 꿀 같은 당신의 사랑에 간직해요. 사랑은 둘이서 기차를 타고 속삭여요. 시원한 벌판을 달려가면서 속삭여요. 무성한 수풀의 푸르름처럼 싱싱한 젊음이 달콤한 당신의 사랑에 웃음 져요. 라는 가사 내용을 담고 있는데 1965년에 발표한 곡으로 유로비전 출전곡은 아니지만 흥겨운 샹송 Dan Le Mi Vagon 마조리 노엘의 원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기차를 타고 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캐리 브룩과 이 시스터스 등이 번안해 불러 국내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려졌던 노래인데요. 캐리 브룩도 그렇고 이 시스터스도 사실 이들에 대한 기사가 그닥 많지 않더라고요. 캐리 브룩은 1960년대 후반 활동하다 사라진 자매 듀엣으로 당시 수많은 자매 듀엣들이 있었고 캐리 브룩은 그 중에서도 초창기에 속하는 팀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샹송 번안곡인 사랑은 기차를 타고는 캐리 브룩의 활동 절정기인 1968년도에 발표한 곡이라고 합니다. 캐리 브룩은 독집을 내지는 못했고 옴니버스 음반에 한두 곡씩 노래를 끼워 넣는 정도의 음반 활동을 하다 사라졌기 때문인지 캐리 브룩에 대한 자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데뷔 연도도 1964년으로 짐작이 되는데 팀원 구성이나 사연, 이름조차도 찾기 쉽지 않았고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캐리 브룩 하면은 신발 이름 정도로만 기억을 하지 가수 이름일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쨌든 이 여성 듀엣의 이름을 왜 캐리 브룩으로 지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으나 캐리 브룩은 캐리가 검정 젖소, 브룩이 개울을 의미하기 때문에 검정 젖소가 있는 개울이라는 의미로 영어권에서는 주로 지명이나 거리 이름으로 사용이 되곤 하는데 그리고 2000년대 영국의 영화배우 중 캐리 브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연도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지은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캐리 브룩은 라디오 연속극 주제가나 영화 주제가를 부르기도 하면서 꽤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해요. 밝고 시원스러운 목소리와 맑은 화음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1970년 중반 이후 활동을 접은 후 이후 소식은 지금까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일시적인 구성이었지만은 저고리 시스터스가 있었고요. 그보다 훨씬 전인 1959년 이난영의 딸들로 구성이 된 최초의 3인조 여성 그룹인 김 시스터스가 미국으로 건너가 인기를 끌자 1962년 최초의 여성 듀엣인 김치캣이 검은 상처의 브루스를 내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와 같은 성원과 인기에 힘입어 그 유명한 동남아 순회 공연을 거쳐 미국에 진출하게 된 김치캣의 빈 공간을 바로 이 캐리 브룩이 메우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전후해서 60년대 후반부터 이 시스터스를 비롯해 정 시스터스, 점블 시스터스, 폴 시스터스, 환희 시스터스, 릴리 시스터스, 유리 시스터스, 바니걸스, 영 시스터스, 애플 시스터스, 쿨 시스터스 등등 수많은 여성 듀엣들의 폭포를 이루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후 잠시 잠잠하다가 70년대 후반이 되면서 희자매, 숙자매, 국보자매 등 자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 노릇한다고 김 시스터스와 김치캣이 없는 가요계에 그야말로 혜성과 같이 나타나 깜짝 인기를 얻은 뒤 바로 사라져버린 캐리 브룩.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래만큼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캐리 브룩의 사랑은 기차를 타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주차된 오토바이에 아이가 화상을 입자 부모가 차주에게 연락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최근 X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화상 입은 아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된 검은색 오토바이에 A4 용지 한 장이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종이에는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갑니다. 메모 보시면 부모이니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 대부분은 애를 교육시키고 함부로 못 만지게 해야 한다. 가만히 주차된 오토바이에 부딪힌 거라 부모님 부주의 탓도 있다. 부모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는가 하면 불법 주차였다면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10% 정도 과실이 생길 수 있다. 오토바이 배기통은 잠깐만 스치더라도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 키가 작은 아이들은 위험하다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자다가 웬 날벼락이 되뇨니 길거리 가다 돌뿌리에 부딪혀 지가 자빠져놓고 길거리에 왜 돌이 있느냐고 시 상대로 항의하는 거랑 아이 무엇이 다르대요 이 똥이라도 그랬을까 이 두두두두 이탈리아 로마의 한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젤라또 매장에서 관광객이 젤라또 두 개를 주문하고 8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마 라보나 광장 인근의 매장을 방문한 한 미국인 관광객은 젤라또 두 컵을 주문한 뒤 총 44유로, 약 50달러를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광객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가격을 14유로, 약 15달러 정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행 중 다른 매장에서 젤라또를 구매할 때와 가격대가 비슷할 거라 예상을 해 주문 전에 가격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 영수증에는 주문하지 않은 마카롱과 카놀리, 휘핑크림 등이 추가된 멕시콘 가격이 반영이 되어 총 50달러가 청구됐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해당 젤라또의 맛에 대해 로마 여행에서 경험한 것 중 가장 수준이 낮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로마 시내의 젤라또 가격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한 개당 2에서 5유로, 약 2불 30에서 5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장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거부했는데 이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9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일부 현지인들은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네요.

바가지 요금은 세계에 어딜 가나 다 있다니까. 솔직히 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닥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오잖아. 엔디비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최근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대만을 방문한 가운데 일본을 차지하는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본 패싱이라 표현을 하며 반도체 산업 내 일본의 경쟁력 저하와 인공지능 혁명에서 일본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험까지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젠슨 황은 지난달 26일 대만을 방문해 웨이저자 CEO 및 대부분의 많은 임원들과 만찬을 가졌으며 이어 지난 5일 한국에도 방문을 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저녁 식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 SKT 선수단을 만났고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경기 시구자로 나섰으며 심지어 예능 프로까지 출연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 뒤 출국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젠슨 황이 한국 기업들의 위치를 끌어올리려 한다고 평가하면서 단순 공급 업체를 넘어 파트너로서 끌어올리면서 AI 혁명을 주도하려 한다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SK그룹과 AI 팩토리 사업을 추진하고 LG그룹, 현대차 등과도 광범위하게 협력을 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공동 개발한 AI PC용 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엔디비아가 한국과 대만 기업들과 AI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는 반면 일본은 이런 핵심 파트너십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과는 다르게 엔디비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일본 기업은 없다고 꼬집으면서 일본 유력 AI 기업도 최근 일본을 잇따라 방문을 했으나 AI 개발 파트너라기보다는 고객사로 대했다며 새로운 AI 혁명의 물결에 일본이 올라탈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드러냈다고 하네요. 아니 왜 니들은 빠지면 안 되냐? 응? 아니 꼭 모든 일에 다 끼야요? 아니 빠질 수도 있지. 아니 니들이 예전에 한 짓을 생각해봐. 그렇다고 우린 뒤에서 너희들처럼 야로 짓은 하는지.

손님이 맡긴 당첨 복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된 스페인의 한 복권 판매상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법원은 가중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권 판매상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2년 한 손님은 복권 판매점을 찾아 자신이 구매한 복권들의 당첨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한 장은 당첨금 470만 유로, 당시 한화로 약 68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어 디바 1등 복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매상은 당첨된 복권이 없다고 속인 뒤 해당 복권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판매상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매장 카운터에서 우연히 발견한 복권으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을 청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만은 법원은 복권 단말기 판독 기록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복권이 스캔들 당시 여러 장의 복권이 함께 처리됐으며 그 번호 조합들이 다음 주 추첨용 복권으로 재발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법원은 당첨자가 현장에서 복권 여러 장을 한꺼번에 맡겼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후 당첨 복권의 진짜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300여 명이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모두 허위로 드러났으며 경찰이 복권 구매 이력을 추적한 결과 특정 번호 조합을 오랫동안 구매해온 지역 주민이 당첨자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 남성은 당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4년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법원은 판매상의 당첨금 수령 권한을 박탈하고 당첨금 470만 유로 전액을 사망한 당첨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렇게 돈복 지지리도 없는 놈은 또 처음 보네. 아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서 또 혹시 그 돈이라도 있었음 살아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예. 중국 내 당정기관과 군 등에 공급하는 이른바 특공주. 특별하게 공급하는 술을 가짜로 만들어 판매한 업자와 유통 플랫폼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은 대규모 위조 불량 특공주 사건을 적발했으며 이를 판매한 7개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관리 소홀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공주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 군 등에 특별히 공급하는 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이 같은 표시가 특권처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특공, 전용 공급, 내부 공급 등의 표식이 담긴 주류의 생산 판매를 금지해 왔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최근 수년간 특공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여전히 나타났으며 이에 지난 3월부터 공안부와 협력을 해 행정조사와 형사수사 등을 벌여 총 7만 5,200 상자의 특공주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적발이 된 특공주는 대부분 식용 알코올과 향료를 섞어 장항형 바이주를 사칭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당국은 이와 관련해 40명의 용의자를 검거하고 특공주 불법 제조 판매 사례 52건을 입건했으며 바이주 생산업체 5곳과 판매업체 36곳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생산 거점 3곳과 향료 생산업체 1곳, 포장재 인쇄업체 7곳도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아울러 불법 행위가 발견된 정자상거래 플랫폼 7곳과 특공주 판매 혐의가 있는 온라인 상점 51곳도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가 있는 라이브 방송 78곳도 모두 적발이 됐다고 하네요. 당분간 아니 앞으로 중국 술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마셔야겠네요. 이 아이 그러지 말고 이참에 아예 끊는 건 어때요?
미국 워싱턴 DC의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케네디 센터가 법원 명령에 따라 건물 외벽에 부착이 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하고 원래 명칭으로 복원됐다는 소식입니다. 케네디 센터 최고 운영 책임자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으로 케네디 센터를 개명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물리적 표지판을 건물과 부지에서 제거했다고 밝히면서 철거 작업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공개했으며 건물 정면 현관을 비롯한 외부 간판과 각종 안내 표식, 웹사이트에 사용이 된 관련 명칭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법원이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케네디 센터로 부착한 조치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상 복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임한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트럼프 케네디 센터 명칭을 유지하기 위해 집행정지와 항소를 신청했지만 연방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개명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집권 이후 케네디 센터 지도부를 교체하고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후 이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건물 곳곳에 그의 이름을 부착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조이스 비리 하원 의원은 오늘의 승리는 케네디 센터를 다시 미국 국민에게 돌려주는 출발점이라며 법치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아이 뭐 그렇다고 법치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가정이야. 쪽팔릴 사람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면 될 것을. 안 그리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 연루가 된 뒤 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한국 국적의 살인 용의자가 라오스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송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언론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사건과 관련해 수배 중이었던 31살의 김모 씨가 최근 라오스에서 체포가 돼 미국으로 인도됐다고 합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오렌지 카운티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말 라오스 당국에 의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됐으며 지난 9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하는데 김 씨는 2016년 6월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서 발생한 살인 청부 사건의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주택가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로 총격을 받아 숨졌지만 수사 결과 청부 살인범이 목표 임무를 착각을 해 엉뚱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후 수사가 진행이 되던 가운데 김 씨는 2018년 9월 또 다른 살인사건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당시 웨스트민스터 지역의 한 약국 주차장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26살 크리스토퍼 김을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6차례 총격을 해 살해한 뒤 도주했다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같은 해 11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어 샌호제이 경찰도 2020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공모 혐의로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김 씨는 이후 수년간 수사망을 피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말 라오스에 은신 중인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김 씨가 위조 여행 서류를 사용하는 등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됐다고 하는데 김 씨는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경찰 구치소에 수감이 된 뒤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이송이 돼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산타클라라 카운티 재판이 끝나면 오렌지 카운티로 넘겨져 추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법무당국은 라오스에서 체포가 돼 미국으로 송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검거가 양국 간 법 집행 공조의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제 라오스도 끝이네 끝이요. 지구 반대편에 짱 박혀 있어도 말이오 이제는 다 찾아야 된다니까. 어디 숨을 곳이 없단 말이죠. 아인디
죽은 놈 이름은 밝히면서 이 죽인 놈 이름은 왜 안 밝힌대요? 이 김씨가 뭐요? 김씨가 김씨성을 가진 놈이 어디 한두 놈이냐고. 우리 엄니도 김씨요. 이 문이옥입니다. 성은 김이요.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CD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음악이 잘못 나간 것도 아닙니다.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015B가 편곡을 했네요. 015B의 단발머리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엄니 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합니다.

Yeah.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블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으로 신청해달라고 어제 일찌감치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제니퍼님 화사가 부릅니다. Good, goodbye.

네,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거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 세상이 아름다운 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삶이 아름다운 건 인생길 함께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이번엔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릴 텐데요. 라이언의 인생아 고마웠다. 원래는 조항조의 곡이죠. 오늘은 라이언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민님이 이번 주 랄랄라 퀴즈 정답 보내주셨는데 와 아주 디테일하게 보내주셨어요. 헐 랄랄라 퀴즈 풀면서 공부하니 공부하게 됐네요 하셨네요.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라이브 앨범으로 들려드린 라이언의 인생아 고마웠다.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노래 정말 잘하죠? 자, 이번에는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신다고 하시면서 생각은 천차만별이고 바람의 소망도 모두 다르죠. 저도 매일 글을 올리며 과연 이대로 지키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세월에는 이와 반대 생활이 60%였는데 이제는 거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고 있는 대로 꾸미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직함 같은 생각입니다. 말보다 글보다 행함이 진실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니까 나를 속이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은경씨 너무 잘난 척했어. Sorry. 필승 영원한 해병 복별이 올림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아는 나 다릅니다. 그리고 때론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으세요? 아니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하면서 야 나도 별 수 없는 속물이구나 이렇게 실망할 때 있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먼저 내 자신부터 챙기고 사랑하는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전의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뜬금없이 최은옥의 빗물을 신청해 주셨는데 뭐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오늘 비 소식 없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바라본 하늘은 너무나도 청명하고 구름 한 점이 보이지 않네요. 원래 우리 복별님의 또 매력이 반전 아닙니까? 최은옥의 빗물 들려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카톡 사연은 지난 일요일 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라라랜드 매일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뉴저지에서 새벽에 가끔 듣는다고 하시면서 화요일 날 들을 수 있으니 그때 부탁드릴게요 하시면서 일찌감치 보내주신 카톡 사연입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불편한 진실, 우리 뉴저지의 영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젊을 때 알면 마음이 다칠 수 있고 나이가 들고 알면 뒤늦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한 8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한다. 사랑도 충성도 약속도 환경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응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보다 더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혼자라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다. 요거 약간 긍정 갑니다. 자, 세 번째, 조직은 개인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리 성실해도 자리는 금방 채워진다. 몸과 시간을 모두 바쳐도 이름은 쉽게 사라진다. 좀 슬프죠? 네 번째, 약자라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다. 힘이 없는 것과 도덕적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계약은 친한 사람보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게 낫다. 관계가 섞이면 판단이 흐려진다. 요것도 아마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요. 부모라고 해서 모두가 자식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덜 주는 것도 아니다. 이 비건한 예가 우리가 어제 수지 씨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에서 들었던 이은하 씨와 이은하 씨의 아버지 관계가 또 그런 것 같죠. 어제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값이 싼 것은 대개 이유가 있고 소란스러운 쪽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 옛말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만 요새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목소리 크고 이 몸짓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과묵하고 침묵하고 조용하게 사태를 관망하는 사람들에게 더 점수를 주던데요.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술은 사람을 많이 얻는 능력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괴로움 속의 관계보다는 차라리 조용한 외로움이 낫다라고 글을 보내주셨는데 여덟 가지 글 중에서 마지막 여덟 번째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술은 사람을 많이 얻는 능력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다가도 사람이 이렇게 친하게 되면 이제 가깝게 되고 가깝게 되면 이제 사람이 벽이 허물어지고 허물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편한 마음에 말이 또 함부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믿거라 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경우 그래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외로움을 덜 느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알아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이 힘들고 외로울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대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막상 제가 힘들고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대래 챗GPT에서 조언을 구할 때가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는 조금 모질한 듯해서 워싱턴 가정상담소에 연락을 해서 이거 줌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한 5번인가 7번 받았는데 저 괜찮았어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제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저는 이제 적극 추천을 했죠. 나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놨을 때 그것이 또 돌아돌아서 또 소문이 되고 드라마를 쓰고 이렇게 될까 봐 고민들 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 영께서 보내주신 글로 인해서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신청해 주신 곡 우리 홀로 된 사랑 여운의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703-354-1950 703-354-1950.
1: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노래면 노래 가수면 가수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바로 내일이 발표 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이수만의 행복, 두 번째 곡은 윤종신의 존니, 세 번째 곡은 박진영의 허니, 네 번째 곡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지금 들으시는 곡은 박재범의 좋아.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가수면 가수, 노래면 노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은 내일 발표합니다. 이수만 하면은요, 행복밖에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의외로 히트곡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이수만입니다. 파도.

혜진님께서 좀 긴 글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계절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봄처럼 설레던 시절도 있었고 여름처럼 뜨겁게 달리던 날들도 있었으며 가을처럼 깊어지던 시간도 겨울처럼 고요히 견디던 순간도 있었지요. 살아온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웃음 뒤에 눈물이 있었고 성공 뒤에 좌절이 있었으며 만남 뒤에 이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건너온 당신은 그 자체로 한 권의 두꺼운 책입니다. 아직 다 읽히지 않은 여전히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젊음은 속도였지만 지금은 깊이입니다. 예전에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이제는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하늘도 올려다볼 줄 압니다. 이 깊이는 세월이 준 선물입니다. 나무가 오래될수록 나이테가 촘촘해지듯 사람도 오래 살아낼수록 마음의 결이 단단해집니다.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기억이 깜빡거리고 무릎이 먼저 반응하고 밤잠이 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약해짐이 아니라 오래 써온 몸이 보내는 솔직한 신호입니다. 수십 년을 쉼 없이 사용해온 몸이니 고마워해도 부족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세월이 당신을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젊을 때가 좋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때는 몰랐던 소중함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급해서 보지 못했던 풍경을 지금은 천천히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했던 하루가 지금은 감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일,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일,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일,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임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삶은 길이보다 결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내일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제를 너무 붙잡지 말고 오늘을 정성껏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이 쓸쓸하십니까? 괜히 서운한 날이 있습니까? 그럴 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참 잘 살아왔다.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다. 지금도 충분히 빛나고 있다. 꽃은 한 번만 피지 않습니다. 봄마다 다시 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설레임은 다시 옵니다. 사랑도 기쁨도 웃음도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 손주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주는 일,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일, 그 작은 일들이 세상을 환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금 천천히 걸으십시오.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 보십시오.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하십시오. 잘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니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 따뜻

SG워너비의 내 사람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카톡에 참여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더 감사드립니다. 이 매일같이 카톡 보내는 일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거든요. 그런데 늘 신청곡과 함께 좋은 글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한번 참여해 주세요. 상품 드리겠습니다. 송은경의 라라랜드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53년 만에 뉴욕 닉스가 NBA 정상에 오르면서 이번 주 목요일 이를 축하하는 우승 퍼레이드가 대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UFC 대회를 겨냥한 대규모 테러 공격 음모가 사전에 적발돼 저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한 가운데 양국 협상 안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를 통한 의료비 대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현직 상원의원과 이름이 같은 후보의 출마를 선거 당국이 혼란 유발 우려로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 이민자 수가 지난 10년 동안 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되자 수백 명의 아동들이 식사 공백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계의 전설로 불리던 줄타기 세계 챔피언 앤디 루이스가 베이스 점프 도중에 사고로 숨졌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튿날인 16일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와 회동과 언론 질의응답에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이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 중 하나였음을 상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를 위반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경우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갔다며 내 생각엔 2단계가 사실 더 쉬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양해각서 합의 이후 우리는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은 이제 합리적인 지도부를 갖췄다고 평가하며 이란 정권의 전복을 원치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의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협정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강경 우파 진영에서 이번 종전 합의안이 항복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훌륭한 문서라고 반박하며 합의안을 의회에 보내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회에 보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 의회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또 며칠 내로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이를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분에게 한 단어 한 단어 읽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레바논 공습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그가 이제 레바논 문제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웃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처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불화설에 대해선 사이가 아주 좋다며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간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조만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석유 공급이 재개돼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산 석유를 다시 제재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입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에 $3,000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그 금액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으로 통상적인 재건 배상 프로그램이 아니며 미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 기업들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금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주요 세부 사항이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40여 년간 유의미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지 못했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종 합의가 서명된 후에야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향후 60일간 기금 관리자들이 이란 및 투자자들과 협력해서 프로젝트의 범위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금이 미국과 이란 양측의 최종 합의 체결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전쟁 배상을 요구해온 이란으로서는 전후 복구에 필요한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미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이란의 핵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란은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미국에 4천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절했고 이후 이 같은 재건 기금에 대한 구상이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프랑스와 세네갈의 조별리그 경기가 오늘 벌어짐. 자, 잠시 후에 이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ACA 운영 규정 개정안에는 가입자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응급 상황으로 큰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빌려서 치료비를 먼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부는 고액 공제액이 적용되는 보험 상품 가입자들에게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비용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미 가정이 의료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이 저소득층의 빚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보험료 지원 축소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까지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공제액도 높아지면서 실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는 앞으로 본인 부담금이 더 높은 저비용 보험 상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대출 제도 역시 향후 보험 시장 변화와 맞물려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부 보수 성향의 정책 전문가들은 고액 공제 플랜이 의료비 가격 비교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8: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1: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UFC 대회를 겨냥한 대규모 테러 공격 음모가 사전에 적발돼 저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여러 주에 걸친 공조 수사를 통해서 다수의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미 언론은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과 저격수 동원 계획까지 포함된 조직적인 공격 시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2: 백악관에서 지난 14일 오후 열린 이중격투기 UFC 대회 UFC 프리덤 250을 겨냥한 공격 음모가 있었다고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FBI와 법 집행 파트너들은 워싱턴 DC에서 열릴 UFC 행사에 대한 수도권 외부 인물들이 연루된 잠재적인 위협을 지난 6월 10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BI 및 우리 파트너들과 연방 법무부의 여러 주에 걸친 신속한 대응 작전 덕분에 다수의 인물이 현재 구금됐으며 계획됐던 혐의를 받는 공격들은 완전히 저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 경호국 션 커런 국장도 소셜미디어 X에 해당 수사 과정에서 FBI와 긴밀히 협력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특수요원과 임무 지원 인력, 기술 보안팀은 24시간 내내 공격 음모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커런 국장은 또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나 비밀경호국은 당장 어떤 공격 음모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팍스뉴스는 적발된 음모가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을 이용해 행사장 인근 건물을 공격하고 대규모 대피를 유도해 미리 배치된 저격수팀 쪽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며 이후 백악관 출입문을 공격하는 2차 공격이 계획됐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팍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FBI는 해당 위협을 처음 파악하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용의자 한 명을 구금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후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해당 음모와 관련한 기록을 발견했으며 이를 논의한 용의자를 최소 23명 확인했습니다. 이날 현재 구금된 용의자는 5명이라고 팍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해당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2일 또는 13일에 워싱턴 DC 서남쪽의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로 이동할 계획에 연루됐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팍스뉴스에 출연해 해당 공격 음모와 관련해 23명이 상당한 자금이나 조직 없이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테러 사건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몇몇 놈들의 미친 짓이 아니라 조직화되고 계획된 테러 음모라고 규정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워싱턴의 많은 민주당 동료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쳐다보며 왜 이토록 많은 정치적인 폭력이 우리 진영 스펙트럼에서 비롯되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1: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13: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둑판처럼 정교하게 짜인 도로, 높게 솟은 워싱턴 기념탑,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탁 트인 공원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무려 200년 동안 철저한 계획하에 보존되어 온 이 유서 깊은 도시에 최근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6월 16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Washington has been carefully planned for two centuries. Now Trump has his own designs. 워싱턴은 2세기 동안 정교하게 계획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자신만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오늘 기사는 프랑스 출신 엔지니어 랭팡의 1791년 첫 설계부터 1901년의 맥밀런 계획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워싱턴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짚어줍니다. 그리고 최근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아 대형 개선문, 무도회장 등을 지으며 자신만의 개발자식 스타일로 워싱턴을 빠르게 바꾸려 하자 역사학자들과 도시계획가들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사의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ierre Charles L'Enfant, the French-born engineer hired by George Washington to lay out the new American capital, proposed an ambitious idea, the whole city as a work of civic art. 조지 워싱턴에 의해 새로운 미국의 수도를 설계하도록 고용된 프랑스 태생의 엔지니어 피에르 샤를 랭팡은 야심찬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시민을 위한 예술작품, 공공예술품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아웃, 책의 레이아웃을 잡는다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지만 여기서는 구획을 나누다, 도시나 건물을 설계하고 배치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o lay out the new American capital 이라고 하면 미국의 새 수도를 설계한다는 뜻이 되죠. Civic art, civic은 시민의, 도시의 라는 의미를 가지기에 Civic art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 예술, 도시 미관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DC가 처음부터 철저히 공공성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ashington's shape, by contrast, is defined by what's public, the key civic buildings, the wide avenues and squares, the central mall. 반면 워싱턴 DC는 정부와 시민을 위한 공간들이 도시의 중심을 이룹니다. 주요 정부 건물들, 넓게 뻗은 대로와 광장, 그리고 내셔널 몰이 도시의 모습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By contrast는 on the other hand나 compare with과 비슷한 의미로 대조적으로,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grid, 격자형 도로는 사유지 개발을 쉽게 하려고 쪼개진 반면에 워싱턴 DC는 정반대로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 avenue와 street의 차이인데요. 미국 주소 보실 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street는 주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말하고 avenue는 주로 street를 가로지르는 동서 방향의 도로를 말합니다. 하지만 뉴욕이나 시카고, LA 등 도시마다 규칙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워싱턴 DC의 경우 street는 일반적인 바둑판 모양의 길을 말하지만 avenue는 도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아주 넓은 황방대로를 뜻하고 이것은 프랑스 출신 엔지니어 L'Enfant, 랭팡이 도시의 시각적 웅장함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President Trump returned in his second term, eager to leave his own mark on the Capitol at the nation's 250th anniversary.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두 번째 임기에 돌아와 미국의 건국 250주년에 맞추어 수도 워싱턴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발자취를 남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Be eager to, 무엇무엇 하기를 열망하다, 안달이 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 중에 건축 프로젝트를 얼마나 강하게 추진하고 싶어 하는지 그 열망을 표현했네요. Leave one's mark. 직역하면 흔적을 남기다이지만 역사나 특정 분야에서는 자신의 업적을 남기다, 발자취를 새기다라는 관용구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나만의 마크를 남기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I want to leave my mark in this field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The president is a developer and he describes his projects in the builder's logic of underutilized land and maximized value.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답게 어떤 프로젝트든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땅을 개발해 최대한의 가치를 끌어낸다는 개발업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underutilized는 utilize, 활용하다 라는 단어 앞에 under가 붙었습니다. 직역하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이라는 뜻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역사적인 공원 부지를 보며 역사적 보존 구역이 아니라 개발 안 된 아까운 금싸라기 땅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maximized value, 극대화된 가치를 뜻하고요. 투자 대비 효율과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생 비즈니스 철학이 묻어납니다. Many historians, architects, and planners fear that a president so confident in his own taste could disrupt in months what has been assembled here over two centuries. 많은 역사학자, 건축가, 그리고 도시계획가들은 자신의 취향에 너무나 확신을 가진 한 대통령이 이곳에서 2세기에 걸쳐 쌓아올린 것을 단 몇 달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Confident in one's own taste, 자신의 취향에 확신이 있는 이란 의미고요. Disrupt,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혁신하다 라는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원래는 방해하다, 지장을 주다, 전통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는 200년 된 도시의 조화로움을 깨뜨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우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assemble, 보통 가구나 어떤 기계를 만들 때 조립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역사와 기념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하나 정교하게 모여 완성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유서 깊은 계획 도시 워싱턴 DC를 둘러싼 흥미로운 뉴욕타임즈 기사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시점을 앞두고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이들과 정부의 속도가 아닌 개발자의 속도로 업적을 남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연 올여름 우리가 보게 될 워싱턴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01뉴였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째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낡은 규정을 대폭 정비합니다. 캐피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22개 주정부기관에 총 50개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 서비스 접근성 확대,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용사와 부동산 중개인, 공증인 등 80만 명이 이용하는 직업 면허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간호조무사 교육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의 메디케이드 관련 서류 작업도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보증금과 수수료를 배제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수계 여성 소유 기업 인증 절차와 중독 치료시설 인증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특히 여성의 자정 이후에 식당 근무를 제한했던 1950년대 규정과 Y2K, 즉 컴퓨터 연도 오류 대응 지침 등 현재는 의미가 없는 낡은 규정들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주민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 지역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0회 해외 풀꽃 시인상 공모전이 오는 7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해외 풀꽃 시인상은 시인 나태주가 설립한 문학상으로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등단 5년 이상 시인이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자는 신작 시 5편을 워드파일로 작성해 제출하며 최종 심사는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표와 함께 $3,000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와 시상 공식 일정은 추후 발표됩니다. 작품 제출 시에는 등단 연도와 전화번호, 주소, 본명을 함께 기재해야 하며 접수 마감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문의는 해외 풀꽃 시인상 운영위원회 714-530-311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정부가 은퇴 후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니어 가정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주택 유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택 소유자 재산세 공제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가구 소득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 일정 금액의 재산세를 주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주택 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일부 카운티에서는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추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주정부 세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 오브 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 오브 홉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 오브 홉 홈모기지.
4: 뱅크 오브 홈모기지.
5: 뱅크 오브 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0: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9: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 바이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엠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5: 703-354-1950 703-354-1950
4: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3년 만에 뉴욕 닉스가 NBA 정상에 오르면서 이번 주 목요일 이를 축하하는 우승 퍼레이드가 대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퍼레이드가 열리는 날 뉴욕주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리전트 시험 일정이 겹치면서 학생들은 시험 연기를 요구하며 온라인 청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뉴욕주 교육당국은 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0: 기자입니다.
1: 뉴욕 닉스의 NBA 챔피언 우승으로 기념하는 티커테이프 퍼레이드가 오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로얼 맨해튼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같은 시간 뉴욕주 전역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전트 시험이 실시됩니다. 리전트 시험은 뉴욕주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표준 학력평가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주요 시험입니다. 하지만 53년 만에 닉스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시험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는 아쉬움으로 학생들은 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SNS와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통해 퍼레이드가 열리는 18일을 이른바 닉스 데이로 지정하고 시험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학생은 눈이 많이 오면 스노우 데이로 휴교도 하는데 반세기 만에 닉스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하루 정도 승리를 축하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Such a milestone. I think it should be an annual holiday. I don't have any classes. I already finished. We'll have to see if we can arrange for it because I know it's going to be packed.
1: 하지만 뉴욕주 교육부는 시험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J.P. 오헤어 뉴욕주 교육부 커뮤니케이션 국장은 뉴욕 시민들이 닉스의 우승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학생들 역시 예정된 날짜의 리전트 시험을 위해 1년 내내 준비해왔다며 닉스 선수들처럼 학생들도 노력한 만큼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시간과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란만단이 뉴욕시장 역시 시험 일정 변경 권한은 자신에게 없다면서도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시험을 잘 치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For our students, I will still encourage them to be studying hard for their Regents exam. There will always be any number of people who will not be able to make no matter what day that we choose.
1: 다만 일부 학교들은 절충안으로 시험이 끝난 뒤 교실에서 우승 퍼레이드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편 뉴욕시는 닉스의 우승을 기념하는 사상 첫 티커테이프 퍼레이드를 준비 중입니다. 수십만 명의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퍼레이드는 배터리파크에서 출발해 월스트리트역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브로드웨이 캐년 오브 히어로즈를 지나 시청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뉴욕 닉스 우승 직후 맨해튼 일대에서는 일부 과격한 축하 행사가 폭력 사태로 이어지면서 스쿨버스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타고 경찰 차량이 훼손되며 63명이 체포되고 경관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 사건 4건, 또 별도의 총격 사건으로 17세 청소년이 발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가 속출하면서 이번 퍼레이드 안전관리에 뉴욕시경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ey Radio 이하예입니다.
0: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프랑스와 세네갈의 조별리그 경기가 오늘 뉴저지 멜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운데 뉴욕시와 뉴저지 교통당국이 대규모 교통 혼잡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저지 주요 도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시와 뉴저지 교통당국이 오늘 오후 열리는 프랑스 대 세네갈 월드컵 경기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해당 구역을 우회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평일 퇴근 시간과 겹치는 첫 월드컵 경기라는 점에서 출퇴근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국은 수만 명의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찾는 가운데 평일 차량 통행과 각종 도로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져 맨해튼과 뉴저지 전역에서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맨해튼 미타운에서 출발하는 월드컵 수송 작전이 본격 가동되면서 웨스트 42스트리트 일부 구간이 오후 8시까지 FIFA 공식 차량과 팬 수송 버스 전용 도로로 운영됩니다. 이에 일반 차량의 42스트리트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맨해튼 메디슨 스퀘어 가든 동쪽 일대 역시 비상 수송용 대기버스 수백 대가 배치되면서 일부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당국은 펜스테이션 인근에 총 530대 전세버스를 대기시켜 철도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관람객들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는 뉴저지 트랜짓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킥오프 4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월드컵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맨해튼 팬스테이션 별도 전용 출입구를 이용해 메트라이프 스테디움 행 열차에 탑승토록 했으며 이에 따라 일반 통근객들은 지연 등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이용객들에게는 패스 열차를 활용해 뉴워크 팬스테이션이나 호보큰 터미널로 이동한 뒤 환승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경기를 관람할 목적이 아닌 일반 이용객들에게는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경기 시간대를 피해서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맨해튼 미타운 일대에는 차량 통행 제한도 확대됩니다. 42 스트릿을 비롯해 5 에비뉴, 6 에비뉴 일부 차선은 월드컵 셔틀버스와 MTA 시내버스, FIFA 공식 차량 및 긴급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30 스트릿에서 60 스트릿 사이, 이스트 리버에서 허슨 리버까지 이어지는 미타운 지역에는 경기 시작 6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이후 3시간까지 대형 화물차 배송이 제한됩니다. 33 스트릿과 32 스트릿 일부 구간 역시 보행자 대기 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뉴저지 지역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교통당국은 메트라이프 스테디움 주변을 지나는 뉴저지 턴파이크와 루트 3, 루트 17,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등 주요 고속도로의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가용 이용객들은 경기장 인근에 아메리칸 드림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주차 가능 공간이 제한적이며 차량당 $225의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경기 당일에는 일반 차량의 메트라이프 스테디움 진입이 전면 금지돼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뉴욕 뉴저지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셔틀버스 서비스 역시 이미 12,000석 전좌석이 매진됐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는 오는 7월 19일 결승전을 포함해 총 8경기가 열릴 예정이며 이 가운데 절반인 4경기가 평일에 열립니다. 교통당국은 앞으로도 경기 일정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교통 통제가 이어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동 시간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워싱턴 DC 일대에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되자 수백 명의 아동들이 식사 공백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식품지원단체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3: 워싱턴 DC 지역에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식사 공백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경우 아이들이 하루 중 안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주요 경로가 학교 급식인 만큼 방학 기간 동안 영양 결핍이나 끼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캐피털 에어리어 푸드뱅크는 이미 여름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가동 중입니다. 이 기관의 가족, 정부 영양 프로그램 디렉터인 알렉시스 라르는 여름은 아이들이 학교 급식이라는 중요한 식사 기회를 잃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시기라며 프로그램 운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단체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걸쳐 총 17개 무료급식 제공 장소를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소는 사전 승인이나 복잡한 자격심사 없이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하지 않아 접근성을 크게 낮췄습니다. 라르 디렉터는 이러한 개방형 급식소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자격 요건도 없고 신분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아무것도 필요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공되는 식단 역시 아이들의 선호와 영양균형을 동시에 고려해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조리된 치킨 너겟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런치박스 스타일의 미니 피자 등이 제공되며 여기에 반드시 통곡물과 과일, 채소가 함께 포함됩니다. 단순한 간식 제공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작년 여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식사와 간식은 6만 2천 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기관 측은 보고 있습니다. 라르 디렉터는 여름철은 가족들에게 여전히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식품 지원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 속에서 지역사회의 식량 안전망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피털 에어리어 푸드뱅크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여름철 무료 점심 제공 장소 목록을 안내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운영 일정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뉴욕시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 출생 이민자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계획국이 최근에 발표한 이민자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뉴욕시 외국 출생 이민자는 약 30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한인 이민자 수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2023년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 이민자는 약 5만 5천 명으로 조사됐으며 2013년보다 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 출생 이민자는 뉴욕시 전체 이민자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한인 인구는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0년 약 7만 명 수준까지 늘어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최근까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국 출생 이민자는 2010년 초반 정점을 기록한 뒤에 감소해 현재는 100만 명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한편 뉴욕시 이민자 집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중국 출생의 이민자가 차지했으며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수십 년간 이어졌던 뉴욕시 이민자 증가세가 21세기에 들어서 크게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K-Radio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용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월드컵, 이 월드컵이 걸어온 역사, 그리고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영향력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 바티칸의 수장인 교황, 교황과 국제정치의 긴밀한 관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전 세계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스포츠 축제, 바로 FIFA 월드컵인데요. 푸른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90분간의 드라마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지구촌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쇼이자 대규모 자본과 권력이 움직이는 거대한 비즈니스의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초대 대회의 초라한 시작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월드컵이 걸어온 역사, 그리고 이 거대한 축제를 마크에서 총 지휘하는 월드컵 조직위원회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월드컵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초대형 이벤트지만 그 시작은 무척이나 소박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최초의 월드컵은 1930년도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개최됐습니다. 당시 근대 올림픽을 주관하던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축구의 독자성을 지키려던 국제축구연맹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제3대 FIFA 회장이었던 줄 리메의 강력한 의지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금처럼 고도화된 교통망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유럽 팀들은 우루과이까지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야 했습니다. 무려 2주 동안 증기선을 타고 이동하느라 선수들은 선상 위에 천막과 갑판에서 체력 훈련을 하며 대회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 그리고 긴 이동 시간 때문에 유럽에서는 단 4개 팀만이 참가를 했고요. 총 13개국이 치른 이 초대 대회에서 주최국인 우루과이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월드컵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월드컵은 세계사의 비극과 괴를 같이 했는데요. 1934년 이탈리아 대회, 그리고 1938년 프랑스 대회가 열린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1942년, 1946년 대회는 전면 취소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인 줄 리메컵은 나치의 약탈을 피해서 FIFA 부회장의 침대 밑에 있는 신발 상자 속에 숨겨져서 간신히 살아남기도 했다고 해요. 전쟁의 포성이 멈춘 후인 1950년 브라질 대회에 이르러서야 월드컵은 비로소 인류 화합의 축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구촌 축제는 과연 누가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한 달간의 대회를 위해 작동하는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중첩적인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단일한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둔 FIFA 그리고 대회를 유치한 개최국 현지 조직위원회, 이 두 개의 거대한 기구가 결합해서 구성이 됩니다. 가장 최상위에는 FIFA 평의회의 지위를 맡은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있고요. 이곳은 주로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최고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회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장을 짓고 교통망을 닫고 전 세계 관광객을 맞이하는 모든 현장 실무는 개최국이 구성하는 현지 조직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법에 의거해서 독립적인 재단 법인 형태로 한국조직위원회가 설립된 바 있습니다. 이 조직위원회는 단순히 축구인들로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파견된 정부 고위 공무원, 그리고 개최 도시의 지자체 관계자, 교통과 통신, 숙박과 건설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현장 운영의 핵심은요, FIFA가 파견하는 대표 단장과 총괄 조정관입니다. 이들이 각 경기장에 상주를 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지휘를 하고요, 개최국의 조직위가 임명한 경기 조정관, 그리고 개최지 본부장이 파트너가 돼서 매 경기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는 순간, 이들은 개최국 내부에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초법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해요. 월드컵이라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가 가진 경제적 효과가 워낙에 막대하기 때문에 개최국 정부는 조직위원회에 엄청난 특혜와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를 합니다. 우선 재정 및 세제 면에서 막대한 특혜를 받는데요. 국가와 지자체의 대규모 재정 보조금이 직접 교부가 되면서 대회 관련 수익에 대한 관세 그리고 법인세가 전면 면제가 된다고 해요. 또 행정력과 인력을 강력하게 동원할 수 있는데요. 정부 핵심 부처와 지자체 인력을 강제로 파견받아서 배치할 수 있고 국공유 재산이나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익 사업에 대한 독점권도 주게 되는데요. 즉 체육진흥 투표권 그리고 공식 기념주와 기념 우표의 발행, 독점 판매권이 주어집니다. 마케팅 권리 보호 역시 아주 철저한데요. FIFA 공식 파트너사 외에 다른 기업들이 월드컵의 명성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특권들 덕분에 조직위원회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개최국의 도시 계획과 인프라를 완전히 재편하는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도로를 뚫고 공항을 증설하고 최첨단 IT 통신망을 구축하는 모든 과정의 중심에 이 조직위원회가 있는 셈입니다. 요즘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서서 한 국가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강력한 문화적 도구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미디어를 통해서 대회를 지켜보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계권료와 글로벌 기업들의 스폰서십 비용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가와 도시는 단숨에 글로벌 관광 명소로 도약하는 수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명성이 높은 만큼 그림자도 짙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위원회와 FIFA의 폐쇄적인 구조는 종종 개최지 선전 과정에서 비리 논란이니 천문학적인 자금 유통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으로 도마 위에 오르곤 하는데요. 또 대회가 끝난 다음에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경기장들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해서 지자체의 재정을 좀먹는 하얀 코끼리로 전락하는 현상은 조직위원회가 풀어야 할 가장 무거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1930년 대서양을 건너는 배 위 천막에서 선수들이 몸을 풀던 그런 시대에서 시작된 월드컵. 이제는 국가 행정력을 대거 동원하는 거대 조직위원회의 치밀한 설계 속에서 움직이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산업이자 엔터테인먼트가 됐습니다. 화려한 골문 뒤에 숨겨진 치열한 조직과 권력의 움직임을 이해하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월드컵이라는 드라마가 더욱 깊고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체코를 2-1로 꺾은 1차전의 기세를 몰아서 이번 주 목요일 과달라하라에서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비록 무대 뒤편에서는 거대한 자본과 행정의 톱니바퀴가 치열하게 굴러가고 있지만 결국 초록빛 잔디 위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 선수들의 땀방울과 또 각본 없는 투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뜨거운 함성이 저 멀리 그라운드까지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대한민국 전사들의 거침없는 질주 그리고 승전보 또한 고대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201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5일차 경기 결과는 축구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피파랭킹 2위의 우승 후보였던 스페인은 애틀랜타 마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H조 오프닝 매치에서 월드컵 본선 무대를 처음 밟은 랭킹 67위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0-0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은 유로 챔피언의 압도적인 전력을 내세웠지만 카보베르데의 컴팩트한 블럭과 촘촘한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지 못하며 전술적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입니다. 나라의 총 인구가 52만 명의 작은 섬나라인 카보베르데. 전력과 선수들의 이름값만 고려하면 소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이 스페인은 신성 라빈야말, 페란 토레스, 마르크 쿠쿠레아, 로드리, 페드리, 파비안 루이스 등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강호입니다. 그에 반해 카보베르데는 무명 선수들로만 전열이 채워진 약팀으로 월드컵 출전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면 본선에 오르지도 못했을 팀을 꼽을 때 첫선에 들어가는 팀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서쪽 대서양에 있는 1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 카보베르데는 500여 년간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다 지난 1975년에야 독립했습니다. 1986년 FIFA에 가입한 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부터 월드컵 예선에 꾸준히 도전해왔고 이번 아프리카 예선 D조에서 전통의 강호인 카메룬을 제치고 조 1위로 사상 첫 본선행 티켓을 품에 안았습니다. 카보베르데의 랭킹은 67위로 이번 대회에 나서는 48개국 중 가나, 퀴라소, 아이티, 뉴질랜드 정도만을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신생 무명팀이 무적 함대 스페인을 상대로 무실점 무승부를 지켜낼 것이라 예상하니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카보베르데는 주도권을 넘겨주고도 끈끈한 조직력과 몸을 던지는 육탄방으로 스페인의 맹폭을 막아냈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아도 페널티 박스 안팎을 가리지 않고 27차례의 슈팅을 쏟아부었고 측면에서 40개의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비벽을 촘촘하게 세운 카보베르데에 막혀 유효 슈팅은 7개에 그쳤고 크로스가 동료에게 정확히 연결된 것도 단 6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0-0 무승부를 알리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스페인 선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반면 처음 출전한 월드컵 무대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낸 카보베르데 선수들은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습니다. G조의 강호 벨기에도 시애틀 루메필드에서 모하마드 살라가 이끄는 이집트를 맞아 공방 끝에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H조의 우루과이 역시 마이애미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1-1로 비기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G조 경기에서도 이란과 뉴질랜드가 2-2 무승부로 경기를 끝마치며 이날 하루 4경기 모두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런 이변이 속출하는 혼돈구도 가운데 한인들의 뜨거운 관심은 자연스럽게 조별리그 A조의 승부처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체코를 상대로 황인범과 오현규의 골에 힘입어 2-1 짜릿한 역전 승리를 거둔 대한민국 대표팀은 오는 목요일 6월 18일 1차전과 같은 경기장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역사적인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양팀 모두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나란히 확보한 만큼 이 맞대결은 사실상 A조 1위를 가르게 되는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멕시코 시티 남쪽의 하이 퍼포먼스 트레이닝 센터에 무려 4억 페소, 하나로 약 3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해 복합훈련 단지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 후 훈련장을 철저히 폐쇄해버렸습니다. 멕시코는 드론을 띄워 공중에서 한국의 전술 패턴에 맞춘 공중볼 경합 및 타이트한 압박 수비 훈련 영상을 촬영하며 철저한 밀실 준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친미전 중심에는 멕시코의 사령탑 하베르 아기레 감독과 한국의 에이스 이강인의 끈끈한 서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직접 지도하며 성장을 이끌었던 아기레 감독은 월드컵 초추첨 현장에서 이강인을 내 아들이라 부르며 애정을 보였으나 그라운드 위에서는 철저한 전술적 봉쇄를 예고했습니다. 사제지간의 정을 접어두고 서로를 무너뜨려야 하는 외나무다리 승부에서 한국 대표팀이 멕시코의 고지대 압박 전술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지가 전술적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투타 겸업의 아이콘 오타니 쇼헤이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현재 올스타 팬 투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첫 번째 투표 집계에서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부문 선두인 116만 5천 표 이상을 획득하며 독주체제를 갖췄습니다. 올시즌 마운드 위에서는 6승 2패, 평균 자책점 1.06을 기록하는 동시에 타석에서도 타율 3할 1위, 14홈런, 41타점으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또 전무후무한 하이엔드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타니의 빛나는 광이 이면에는 한인 메이저리거들의 눈물겨운 생존 사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2위를 달리는 3할 3푼 1리의 초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팀의 성적 침체와 시장성 한계로 인해 내셔널리그 외야수 투표 20위라는 충격적인 저평가를 받으며 2차 투표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정우의 빼어난 타격 지표에도 불구하고 인기구단 소속 선수들에게 표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며 이제 이정우는 감독 추천 선수 유치 기회를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 김하성은 인기구단 광풍을 타고 내셔널리그 유격수 6위의 이름을 올렸으나 현실의 복은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비시즌 기간 당한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힘줄 파열 부상에서 뒤늦게 복귀한 김하성은 복귀 이후 극심한 배팅 타이밍 붕괴를 겪으며 타율이 1할도 안 되는 참담한 성적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골드 글로브 출신의 강점이었던 유격수 수비 범위가 송구 로케이션마저 흔들리자 현지 유럽 언론과 칼럼니스트 마크 보우먼 등은 애틀랜타가 우승을 위해 연봉 보조를 감수하더라도 김하성을 조기에 처분하고 외야를 보강하는 트레이드를 감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팬투표 2루 수부분 4위에 달리며 가능성을 증명한 LA 다저스 김혜성 역시 복귀가 임박한 다재다능한 유틸리티 자원 토미 에드먼의 존재로 인해 향후 메이저리그 로스터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벼랑 끝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

0: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2: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3: 그럼 프론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2: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3: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2: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3: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2: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6: 정준호 변호사.
2: 여러분께서는 6월 16일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전 세계의 내노라하는 국가 정상들이 로마 바티칸을 찾아서 교황을 아련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든 다른 종교를 가진 지도자든 심지어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의 수장들까지도 교황 앞에선 머리를 숙이곤 합니다. 인구 800여 명의 면적은 뉴욕 센츄럴파크의 8분의 1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의 수장인 교황은 대체 왜 이토록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 걸까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교황이라는 지위가 가진 독특한 이중성 그리고 교황과 국제정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과 국제정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황이 가진 이중적 지위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최고 통치자라는 영적 지도자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국제법상 엄연한 주권국가인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이 두 가지 지위가 결합하면서 교황은 그 어떤 국가 원수도 갖지 못한 독특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바티칸은 전 세계 180여 개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공식 대사를 주고받는 엄연한 외교 주체입니다. 하지만 바티칸의 진짜 힘은 영토나 군사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 세계 약 14억 명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미치는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영향력에서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 남미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들에게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의 표는 정권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죠. 따라서 국가 정상들이 교황을 만나서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고 악수를 하는 사진 한 장은 자국 내에 가톨릭 신자들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도덕적 리더십과 외교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티칸을 종교시설로만 생각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바티칸은 세계적으로 폭넓은 외교 네트워크와 현장 정보를 보유한 외교 주체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구와 성당, 신부와 수녀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된 인간 정보망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황청이 결정적인 정치적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실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중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1962년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을 때 교황 요한 23세는 양국 정상인 존 F. 케네디와 니키타 후르쇼프에게 비밀 서한을 보내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는 위기 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한 축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또 1980년대 폴란드의 민주화 운동 뒤에는 역사상 최초의 슬라브계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었습니다. 교황은 고국인 폴란드 민주화 운동에 강한 정신적, 도덕적 영향을 미쳤고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를 동유럽 공산권 변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청이 미국과 쿠바 간의 비공개 대화를 지원을 했고요. 이것은 양국 국교 정상화 과정의 중요한 중재 역할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황은 국제사회의 굵직한 갈등을 해결하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이자 중재자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상들이 교황을 만날 때는요, 바티칸만의 매우 엄격하고 독특한 외교적 의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의전 규칙 역시 철저하게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명록 작성과 선물 교환인데요. 교황을 예방하는 정상들은 반드시 바티칸 도서관에서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가진 뒤에 선물을 교환합니다. 이때 교황은 주로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메달이나 자신의 회칙 서적을 선물을 하고요. 정상들은 자국의 문화적 자부심이 담긴 선물을 건넵니다. 이 짧은 선물 교환 시간 동안 양국의 외교적 메시지가 오고 가고요. 의상에도 엄격한 드레스 코드가 존재를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여성 방문객의 경우에는 검은색 의상과 베일을 착용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현대에는 국가 정상급 인사들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과거보다는 완화돼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가톨릭 군주국 왕실 여성에게는 전통적으로 교황을 아련할 때 흰색 의상 착용이 허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흰색의 특권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특권은 전통적으로 가톨릭을 국교로 모시는 유럽 왕실의 왕비나 공주들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스페인 왕비나 벨기에 왕비 등이 교황을 만날 때 흰 옷을 입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반면에 가톨릭 국가가 아닌 미국의 영부인들이나 일반 국가 정상들은 검은색 의전을 지켜야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물론 교황의 이러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시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종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종교 지도자가 국제 정치나 특정 국가의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현재 바티칸을 이끄는 네오 14세 교황은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이죠. 네오 14세 교황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존엄성과 윤리 문제를 다룬 첫 회칙 마니피카 후마니타스를 발표하는 등 파격적이고 실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이런 첨단 기술 같은 민감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교황청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 그리고 종교의 정치적 역할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 모두 함께 존재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종교적 이상주의나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을 하기도 하고요. 바티칸은 여전히 국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티칸이 내는 목소리는 각국의 법제화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황청과 각국 정부 간의 긴장관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800명의 작은 나라를 이끄는 교황이 전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힘, 그것은 군사력이나 자본이 아닌 인류의 양심과 영적 권위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정치적 자산으로 바꾼 바티칸만의 독특한 외교술 덕분일 것입니다. 세계사의 거대한 전환점마다 막후에서 움직였던 교황의 발걸음을 주목해 볼 때 우리는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4: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핸드볼 경기장이 12일째 봉쇄되고 있습니다.
6: 국민의힘 측 중재로 시위 참가자들과 체육단체 진입을 합의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문을 막고 저지한 시위자 한 명의 반발에 진입은 또 불발됐습니다. 최선재 기자입니다.
5: 대화경찰과 형사들이 현장에 배치됩니다. 오전 9시쯤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재차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불법행위라며 수차례 경고했지만
7: 대한체육협회 관계자분들이 우리 시민 여러분 뒤에 보이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것을 제지하거나 방해하거나 하시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결국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시위 참가자들 사이 의견 충돌만 격해지며 협상 시도는 번번이 불발됐습니다.
8: 적극적 수용을 유지했을 때 도와줘야 되고 우리 쪽에서도 최소한 투표용지를 가져가는지 또는 투표함을 가져가는지.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현장을 찾은 뒤 상황은 반전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9: 이분들이 12일째 지금 여기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희 선수들 지금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똑같고 국민을 끌어주시는 거.
5: 국민의힘 의원 및 방송사 카메라가 체육단체 직원들을 동행해 경기장에 진입하기로 합의하면서 한때 경기장 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일부 강경파 시위 참가자가 문을 막아서며 체육단체는 또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0: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저 문을 막고 계신다면 저는 오늘 강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5: 국민의힘 측도 현장에서 철수하며 결국 시위 참가자들은 경기장 봉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체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11: 잠실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되면서 펜싱 국가대표들이 끝내 개인 장비를 챙기지 못한 채 국제대회에 출전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오상욱, 박상원, 도경동 등 펜싱 국가대표는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협회 사무실에 있는 대회용 칼을 꺼내지 못하고 지인들의 장비를 급하게 빌려 인도로 떠났습니다. 이번 대회는 19일 남자 사브르와 여자 플레레를 시작으로 종목별 개인전이 21일까지 열리며 22일부터 24일까지 단체전이 이어집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관리원 등 실무진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먼저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했던 송파구 투표관리원을 소환한 건데요.
6: 합수본은 오늘 조직 구성과 시스템 구축 등을 마치고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12: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마감 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했습니다.
13: 방송을 해서 10시까지 오셔서 투표인식사 안내가 됐습니다.
12: 잠실7동 제2투표소는 법원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증거 보존하기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법적으로 보관함을 보존할 의무가 없다는 선관위 측 주장으로 보관 상자가 폐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14: 오늘 발견한 것들 있으신가요?
12: 이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았던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와 대응 과정,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하게 된 경위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망 등 시스템 구축 작업을 병행 중인 합수부는 관련자 소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최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방대한 양의 압수물도 분석 중인데 신속수사 방침을 밝힌 만큼 필요한 소환 조사 등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 서초, 광진, 동작 등 나머지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부는 이르면 화요일 경찰 인력 등 조직 정비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한채입니다.
6: 경찰이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취재기자를 상대로 폭행 등 불법 행위를 한 피의자 한 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본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인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일단 감금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11: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가 첫 발을 뗐습니다.

0: 있습니다.
1: 특위는 여야 동수로 꾸리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0: 국민적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과거에 해왔던 대로 여야 동수로 9대 7대 2는 비교수 단체.
1: 활동 기간은 45일.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를 접었고 민주당은 대신 특위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에 일부 내주며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여기에 투표관리 실무를 맡았던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도 여야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입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입법 주도권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에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반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원구성 협상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막판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옥입니다.
2: 종전 합의 타결을 발표한 미국과 이란이 막판 신경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동결 자금 해제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한데요.
3: 이란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 실패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4: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 각서가 매우 포괄적인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합의문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 미국과 이란은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없다고 주장했는데
5: I don't think we're going to need much help because we have an agreement where it's going to be open and it's toll free. We had a little argument on that. It's toll free.
4: 이란은 향후 60일간의 협상 후 해상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문제도 쟁점입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서명에 맞춰 동결자금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제거 등에 나서면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 We're not giving them American money. Not a single dollar of American money will go to Iran. But what we are saying, George, is we're willing to give significant sanctions relief if the Iranians make the kind of long-term commitments that are necessary to be a normal country.
4: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 등을 포함한 최종 합의에 동의할 경우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라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종전협상으로 세부사항을 조율할 시간은 벌었지만 일각에서는 양해각서의 명시될 목표와 최종 합의안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쟁이 아닌 외교를 선택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실패라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훈입니다.
2: 미 이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지만 이란 내부는 강경파의 거센 반발로 내홍이 일고 있습니다.
3: 이란 정부는 헤즈볼라 같은 국외 대리 세력의 독자 행동 우려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7: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란 내 일부 반발 기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파 인사들은 재앙적 굴욕이라며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이스라엘 선박 통항까지 허용했다고 협상단을 맹비난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협상 대표들을 배신자로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파 반발이 거세지자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MOU는 최종 합의가 아니며 이란은 여전히 모든 선택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지시에 따라 문안을 확정한 것임을 공식 발표하며 협상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 측 협상팀도 강경파의 주장이 낡은 초안에 근거한 왜곡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란 군부 역시

0: MOU 기간에 관계없이 국방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Iran's missile capabilities are non-negotiable. This is our red line. It will not leave Iran, nor will it be transferred. This is a red line.
0: 이란 외무부는 레바논 측에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직접 브리핑하며 대리 세력 단속에 나섰지만 헤즈볼라의 독자 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2: In the long term, it's most more likely that Hezbollah will gain leverage on against the Lebanese state.
0: 이런 가운데 일부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시작된 이후 캐슘섬 남쪽에서 폭발음 세 차례가 들려 한때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선박 통제 목적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3: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계당 5불99, 체리 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7: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6: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7: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6: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8: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6: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7: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9: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 서명식 뒤 곧바로 핵 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명식엔 대미 협상 단장인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참석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이란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어떤 전선에서도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서명식 후 핵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우라늄 농축과 이란의 원자력 수요 등의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이번 종전 합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레바논에서 군대를 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10: 극우 진영에서는 종전 합의가 이스라엘에 구속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11: 레바논 산등성이 위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 차량은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바삐 움직입니다. 종전합의 이후 레바논에서 벌어지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투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부분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남부로 진격하려던 이스라엘군에게 포탄을 쐈고 이스라엘군은 한 차량을 드론으로 공격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전투 중단도 합의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군은 모든 테러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며 철수를 거부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뿐 아니라 레바논 등에서 활동하는 대리 세력을 상대로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를 상대로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할지는 말을 아꼈지만 안보를 위해 관철할 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극우 진영에선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거나 전 세계 자유 진영의 나쁜 거래다라는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12: And so long as Israel feels that the terms of that agreement or the breadth of that agreement is insufficient from its perspective in terms of Israeli security, there will be a lot of tension.
11: 레바논에서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는 가운데 향후 60일간 이어질 후속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9: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해 미국, 이란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란 재건기금 참여와 관련해 미국 측의 제안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10: 정부는 양해각서 발표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기자 김민아 기자입니다.
13: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앞두고 정부가 우리 선박 24척의 통항을 위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14: 정부는 선박 통항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미국, 이란 등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13: 박 대변인은 통항 판단을 위해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동작 혼잡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곳곳에 이란이 매설한 기뢰가 있어 기뢰 현황과 제거 작업 상황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란 재건기금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상황. 다만 현재까지 재건 사업에 대해 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오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걸프 국가들은 중동 지역 재건을 위해 참여할 걸로 보이지만 이외 국가들까지 확대에 참여할진 불투명합니다.
14: 구체적인 것은 그 미 이란 간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13: 정부는 일단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서명식 이후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에비앙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핵심국이 모이는 만큼 각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 내 군사적 기여 방안, 중동 재건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
9: 주요 7개국 정상이 모인 G7 정상회의가 막을 올립니다.
1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명분으로 동맹국들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5: 미국과 이란의 극적인 종전 합의에 이어 프랑스 에비앙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본격적인 전후 대책 논의가 이뤄질 전망으로 핵심은 개방을 앞둔 호르무즈 해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원유를 실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통행료 없는 개방이라는 미국 측 주장과 달리 이란은 수수료 징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통행료를 허용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6: À chaque fois on fait payer, bah quelle est la conséquence? Vous faites monter les prix pour la terre entière. Défend le droit international et on va tout faire en effet pour qu'il n'y ait pas de péage.
15: 해협 재개방을 위해 영국과 추진해 온 다국적 군사 임무도 신속히 돌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전쟁 기간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모두 제거하기까지 완전한 개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도시마스 일본 외무상은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관련 선박에 조속한 통항을 요청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방국들의 전쟁 청구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뢰 제거 지원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 So afraid, so I don't think we're going to need much help, but I don't think it's a bad idea to have a ship or two up here from a few countries.
15: 특히 한국을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압박해온 만큼 우리나라에도 지원을 촉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9: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코스피가 2% 넘게 오르며 8,700선에 안착했습니다.
10: 다만 코스닥은 하락 마감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18: 코스피가 중동발 긴장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8,700선을 회복했습니다.
10: 지수는 8,700선 바로 아래에서 상승 출발한 뒤 한때 하락 전환해 8,54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워 전거래일보다 2% 넘게 오른 8,72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순매수에 나선 반면 개인은 2조 원 안팎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4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은 일제히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 SK하이닉스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가 유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 그동안 고유가 충격에 가장 이제 취약했던 게 아시아 경제였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고유가 상황이 풀리면 풀릴수록 외국인들이 조금 더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공격적 매도 자체는 조금 자제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10: 시장에서는 코스피 9000선 돌파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경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오늘 낮 기온 무려 33도. 우와, 정말 뜨겁죠? 아, 이런 날엔 길에서 만나는 시원한 분수가 참 반갑습니다. 이 물줄기에 뛰어드는 아이들,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분수쇼를 보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좀 가시는 느낌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처럼 분수에 뛰어들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요. 대신 시원한 음악 분수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 분수 속으로 여러분 들어와

어릴 때 하고 놀았던 놀이 이름들이 다 나오네요.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강경실 씨, 단지 내 분수대 안에서 아그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다고. 예, 아유, 부럽다. 3545번, 신나는 음악 분수쇼의 퐁당, 어릴 때처럼 마음껏 뛰어놀게요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두 시간 동안 아주 추억어린 감성 짙은 그런 음악들이 함께합니다. 많이 덥죠? 비라도 내리면 그냥 그 비 맞으면서 걷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산울림 개구쟁이 그리고 징검다리의 여름 백우연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시원하네요 노래들이. 이금아 씨 어릴 적 고향이 섬이라서 바다에서 개 헤엄치던 기억, 엄마가 미숫가루 타주던 기억. 아유 맛있겠다 시원하고. 50원 주고 먹었던 쭈쭈바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름의 기억이네요, 그렇죠? 헤엄치고 미숫가루 드시고 쭈쭈바 이렇게 드시고 아이스크림. 그 옛날에 아이차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작가님 얘기했더니 모르시네 그걸. 아니 뭐 어리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왜 몰라? 모른 척하는 건가? 저가 아이차 참 잘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수라 어느 날 문득.

0: 최혜영, 그것은 인생 529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에 만나는 승식이 화순이. 낮 기온이 너무 올라서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는 그런 요즘입니다. 승식이가요. 걱정이 되는지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씨, 아우 날씨가 너무 더운데 뭐 잘 드시고 계세요?
2: 더워서 자꾸 찬 음료수만 찾게 돼요.
1: 아유, 음료수 너무 많이 마시면 배탈 나는데. 아 근데요, 화순씨는 어떤 음료를 좋아하세요? 뭐
2: 아니요, 저는요 여름에 이거 들어간 음료를 제일 좋아해요. 아우 시어.
0: 신가 봐요 아주. 자, 그러면서 화순이가 문자로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화순이가 이걸로 만든 음료수를 참 좋아한다는데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힌트곡 두 곡이었어요. 박승화의 뭐고 박혜경의 무슨 틀이었습니다. 시큼한 맛. 이게 특징인 노란색 과일입니다. 물에 넣어서 마시면 상큼해서 여름에 아주 특히 인기죠. 이걸 입에 넣으면 아주 침이 고이고요. 얼굴이 찡그려져요. 저는 주름이 막 생길 듯 해요. 이거 먹으면. 찡그려서.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쉬웠나요? 거의 다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홍삼 트리오입니다. 기도.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계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였고요. 8738번 과장님 별명이 레몬 프린스인데요. 매일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와그작 와그작 드세요. 보는 것도 힘들어요. 피부는 최고 하셨어요. 아, 예. 야, 그걸 어떻게 와그작 와그작 드시지? 아우, 어우, 침 고요. 0037번 저희 남편 핸드폰에 제 별명이 레몬입니다. 이거는 뭐 레몬처럼 상큼하시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자, 이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마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리고요. 저희들이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식이 화순이 퀴즈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박윤서 씨가 신청하셨네요. 연인들의 이야기 임수정 씨의 노래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희숙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진숙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올해 63세. 1977년도에 서울 중화초등학교를 졸업한 김진숙입니다. 김진숙과는 1학년 때 같은 반에서 짝이 되면서 친해졌어요. 그 후로 3년 동안이나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절친이 되었죠. 저는 수시로 진숙이의 집에 놀러 갔는데요. 그때마다 진숙이의 어머니가 도넛을 만들어주셨답니다. 정말 맛있었던 진숙이 어머니표 도넛. 그리고 그 당시 부잣집에만 있었던 피아노를 치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다 김진숙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는데요. 늘 그리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진숙아, 우리 다시 만나서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추억에 젖어보자.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 호 12번째 페이지. 학창시절 친구들은 모두 소피 마르소에 열광할 때 홀로 묵묵히 대한제국과 프랑스의 외교사를 학습한 분입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저도 소피 마르소.
3: 사실은 좋아하셨죠.
4: 좋아했어요.
3: 그걸 부정할 순 없겠죠.
4: 그때 예. 이제 뭐 소피 마르소, PPK츠, 그 다음 브룩실즈.
3: 3대 그러니까 어떤.
4: 이제 서양 쪽이 이제 세 분이 있었고.
3: 동양 세 분은
4: 동양 누구나요? 쪽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왕조연.
3: 아, 중국 쪽?
4: 근데, 그 다음에 뭐 종초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거기에 또 세 분.
3: 표정이 확 밝아지시네요.
4: 예. 그때 생각이 나네요.
3: 그래서 오늘은 화요일 한국사 시간입니다만, 소피 마르소의 나라, 예. 프랑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프랑스와 우리 역사 사이에 생각보다 중요하고 그래도 흥미로운 인연이 숨어 있다면서요?
4: 네. 먼저 오늘 이 프랑스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기도 했고 하지만 올해가 프랑스와 수교를 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 아, 그렇군요.
4: 1886년에 수교를 했고 그렇게 시간을 따지면 이제 140주년이 되기도 하는데요.
3: 병인양요가 몇 년이죠?
4: 1866년.
3: 1866년.
4: 그러니까 수교하기 20년 전에 벌어졌던 예, 예.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보통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랑스 하면은 대부분 병인양요, 그다음에 카톨릭 박해에 따른 어떤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1886년 수교한 이후 조선이 되었던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이 되었던 이 프랑스하고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었고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외교 관계를 맺었던 나라가 프랑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프랑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 시절 조선이나 대한제국의 외교의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사절단의 격을 처음부터 공사라고 하는 조금 높은 지위로 보냅니다. 보통은 총영사, 그래서 대리공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격이 이제 대사가 제일 높고
3: 대사, 공사, 영사죠.
4: 그렇죠. 공사, 영사 이렇게 되는데 예. 다른 나라, 영국 같은 경우는 총영사를 처음에 보냈다가 나중에 그를 승격을 시켜서 대리공사로 만들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공사를 파견했다는 점이 조선이나 대한제국에 대해서 일단 그쪽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외교관계를 맺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대리공사 또는 공사의 역할로서 중요한 인물이 빅토르 꼴랭드 플랑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3: 빅토르 꼴랭드 플랑시.
4: 네. 그러니까 이 빅토르 꼴랭드 플랑시라고 하는 분이 네. 우리나라의 공사가 4번 파견